0: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선 범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현지 시간 22일 발표했습니다. 그간 미국 안에서 신청하던 영주권을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에서 신청할 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걸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받은 뒤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서 계속 체류하려는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미 이민국은 단기 비이민 비자 입국이 미국 영주권의 첫걸음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증시가 국채금리 하락과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금요일 종가 기준 8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나스닥 지수도 0.19%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 마감해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0.94% 오른 배럴당 103.54달러에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0.26% 상승한 9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 주말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에서 열릴 예정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소셜미디어에 아들 부부와 함께하고 싶지만 정부 관련 상황과 미국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백악관에 머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란 전 종전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열리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게 부담이 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6.5도입니다. MBC 9시 뉴스 엄지원이었습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0: 놀이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토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5월 들어서부터는 농촌의 당당인님들께서 모내기 하고 있어요. 오늘 모내기 합니다 하고 벼농사 소식 종종 주십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특히 모내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 이앙기, 자율주행 트랙터가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자율주행은 최첨단 과학기술이라 이런 기술이 들어간 농기계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쓰던 농기계에 자동조향장치를 붙이기도 한답니다. 자동조향장치는요, 이 농기계의 진행 방향을 자동으로 바꿔주면서 모내기를 한다 치면 기존의 이앙기가 놓친 자리에도 모를 촘촘하게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어떻게 저 당당이님들 나들이 나가셨다가 논에 모 심어진 모습 보셨습니까? 와, 물은 채워놨는데 모는 아직 보이지 않던가요? 6월 초까지는 모내기 소식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모내기 체험도 요즘 인기가 높아요. 어린이들이 어린 모를 나누어지고 맨발로 논에 들어가서 찰방찰방 물장난치면서 허리 굽혀서 모를 심는데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다네요.
0: 그 나이에는 허리도 많이 안 아프겠죠?
1: 안 아프지.
0: 놀이로 하니까 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1: 아, 재밌어 진짜.
0: 이 모 심을 때는 논 가장자리 양쪽에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늘어선 사람들이 모를 다 심으면 줄을 쥔 두 사람이 줄 넘어갑니다. 줄 넘어갑니다 하고 외치면서
1: 네.
0: 줄을 이제 한 칸 뒤로 보내고 사람들도 한 발 뒷걸음질 쳐서 또 한 줄 심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즐겁게 체험하도록 볍씨 뿌려서 못자리 만들고 어린 모 키우고 논바닥 뒤집고 물 채우고 미리 다 준비해 주신 농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쌀과 밥의 소중함을 알고
1: 그렇죠.
0: 감사하는 마음으로
1: 그게 중요하지.
0: 네, 더 맛있게 먹을 겁니다. 이번에 심은 모들이 가을에 황금 물결을 이루기를 기원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3: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2026
1: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0: 수상작 시리즈. 올해 신춘편지쇼는 청춘이라는 글자 아래 2,800여 작품이 도착했어요. 예심을 거쳐서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 선제스님, 또 많은 청춘 영화의 배우이자 감독, 또 작가인 박중훈님, 소설 빨치산의 딸과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유명한 정재하 작가님이 본심을 맡아 장려상, 또 입선 가작과 우수상, 최우수상을 다 가려주셨습니다.
1: 신춘편지쇼는 심사위원들도 특별합니다. 이번에도 저마다의 분야에서 굵직한 선을 그은 분들이 맡아주셨는데 해마다 그렇죠. 자, 무작위로 제비뽑기로 다른 해의 심사위원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뽑아보면 2005년 당시에 소설가 박완선님, 드라마 작가 김운경님, 시인 안도현님이 심사위원을 맡아주셨네요.
0: 저는 1986년 신춘편지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당시 심사위원 시인 김남조님과 대하소설 지리산으로 유명한 이병주님입니다. 두 분 다 대단한 분들이셨죠.
1: 네, 이렇게 대단한 심사위원들이 뽑은 대단한 작품 신춘편지쇼 수상작. 오늘은 장려상 수상작을 만날 텐데요. 지난 4월 29일 수요일에 수상자로 발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원향숙님의 작품입니다. 들어보시죠. 말하라 청춘. 내 나이 60, 동네 작은 김밥집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흔히들 김밥을 추억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규모는 작아도 함께 일하는 이모들이 5명이나 되는 우리 김밥집에선 오전 오후로 나누어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67세 왕언니를 비롯해서 46살 경상도 애기 엄마 자야와 저까지 셋이 오전팀을 맡아 일하고 있지요. 2년에서 4, 5년차 경력인 우리는 일 때문에 엮인 인연이지만 끈끈한 팀워크와 동료애로 무장하고 늦깎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왕언니는 간간이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0: 아유, 내가 이 재미난 일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잉? 돈 버는 재미도 쏠쏠하고 좋은 사람들과 일하는 재미도 쏠쏠한데 말이야. 아이고, 진즉에 시작 못한 게 한이로구먼.
1: 나도 장단을 맞춥니다. 어머, 언니도 그래요? 나는 5년이나 되어가는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좋아서요. 나는 이 자유로운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내 나이 26살에 친구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 신랑 친구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기도 전에 시어머님을 모시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내 20대 청춘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결혼식장에 서 있었다라는 말처럼 나도 그랬어요. 20대를 보내는 시점에 나의 인생 앨범을 펼치면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나간 청춘이 아깝진 않습니다. 두 아이가 주는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찬란함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6남매 중에 막내 며느리인 내게 어머님은 언제나 따뜻한 손길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 따스함에 고부 갈등이란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이 그날인 듯 흐르는 세월 속에 내 청춘은 간데 없고 어느덧 갱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아무런 준비도 못한 나에게 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큰애가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는데 치매라는 병마가 어머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때가 어머님 모신 지 20여 년 되었을 무렵입니다.

0: 아파트 산책 중에 넘어진 어머님은 몸이 서서히 마비돼 와상 환자로 오랜 세월 누워 계셨습니다. 손으로 용변을 만지는 바람에 씻겨드리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겨울에는 용변이 스며든 이불을 서너 채씩 빨아댈 때도 있었습니다. 매 순간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고 흐르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죠.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을 붙잡은 건 어머님의 흔들림 없는 아기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미동도 없는 어머님, 움직일 수 없으니 어머님은 힘드셨겠지만 얕은 숨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우려했던 그날이 찾아와 우리는 사랑하는 어머님의 90년 인생을 놓아드렸습니다. 출근한 남편은 어머님과 30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내가 어머님의 부재로 허할까봐 나에게 날마다 전화해 주었습니다.
1: 뭐해?
0: 그냥 있지.
1: 아니 왜 그냥 있어? 바람이라도 쐬지 그래.
0: 우리 부부는 똑같은 대화를 한동안 이어갔습니다.
1: 문화센터 등록한다며? 당신 좋아하는 그림 그려보면 어때?
0: 알아볼게요. 남편과 애들 성화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미술 준비물을 사러 나갔다 들어오는 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작고 아담한 김밥집 앞에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유리창엔 직원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마음에 들었던 모 김밥집에 발을 들였고 그곳에서 내 청춘의 2막이 시작됐습니다.

0: 김밥 속 재료만큼이나 이야기거리가 넘쳐나는 김밥집은 날마다 북새통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김밥을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한두 줄 사가는 음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손님 한 분 한 분의 낯이 익고 그 사람들의 안위까지 살피게 되면서 나는 그들과 감정을 교류하게 됐습니다. 가장 애틋한 손님이 있습니다. 연세 지긋한 노부부가 항상 점심시간에 맞춰 새우김밥 두 줄을 사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할머니만 오셔서 새우김밥 두 줄이 아닌 한 줄을 시켜놓고 유리창 방만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새우가 튀겨지는 7분 동안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세월의 뒤안길에 체구가 작아진 할머니.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외로움이 묻어나 연민이 밀려옵니다. 할머니라도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튀김기 속 새우를 이리저리 굴려 새우 한 마리를 잘 익혀서 왕언니한테 건네면 왕언니는 따뜻한 손길로 김밥 한 줄을 잘 말아드립니다. 할머니 연세에 비하면 20여 년이나 젊은 나는 아직 청춘이지 않겠습니까? 20대의 청춘은 젊음만으로도 찬란히 빛나겠지만 60에 맞이하는 나의 청춘은 사람의 귀함을 알아가는 빛나는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계속 김밥집에 오십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할머니를 위한 김밥을 말고 싶다고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동료 자야가 목소리를 높이며 출근합니다. 두 아이 학원비를 내기 위해 자기 청춘을 저당 잡혔다며 열심히 김밥을 맙니다. 손님이 많은 탓에 자야의 청춘은 언제나 바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딸랑딸랑 문소리에 손님일세라 귀를 쫑긋 세우는데 이번에는 달걀 사장님입니다.
1: 아우 사장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0: 여장부 같은 달걀 배달 사장님은 70이 목전인데 늘 우렁찬 소리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유 저희도 열심히

0: 있습니다.
1: 열심히 살게요.
0: 우리는 떼창으로 답하며 웃습니다. 이것이 일하는 즐거움 아닐까요? 달걀 사장님은 진한 모성으로 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이자 도로 위를 달리는 청춘이세요. 참기름향 폴폴 풍기는 김밥집에서 동료인 늦깎이 청춘들을 귀인으로 만날 수 있는 나의 하루하루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지내라고 나를 응원하며 보내신 어머님의 선물. 칠순을 바라보는 왕언니도 50을 맞이하는 자야도 앞자리가 바뀌어 60이 된 나 수기도 찬란하고 녹익어 빛나는 제2의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춘에게 용기 내어 외쳐봅니다. 말아라 청춘, 돌돌 말아라 우리들의 청춘아.

0: 아, 딱 어울리는 곡이네요.
1: 그렇죠.
0: 자두의 김밥 들으셨습니다.
1: 네.
0: 2016 신춘편지쇼 장려상 수상작 원향숙님의 말하라 청춘에 이어서 들으신 곡이었어요.
1: 아우.

0: 이 김밥집 분위기가 아주 눈에 보이는 듯해요.
1: 그러게요.
0: 다들 따뜻하고 또 여성들끼리 일하면서 이렇게 손님들하고도 또
1: 네.
0: 소통이 되고
1: 소통도 되면서
0: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
1: 진짜
0: 그 노부부를 바라보면서 김밥 두 줄을 사가시다가 이제는 멍하니 창밖을 보며 한 줄만 시키시는 할머니의 뒷모습.
1: 네.
0: 그러면서 또 고부간의 사이가 워낙 좋으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선물 같다.
1: 그러니까 신혼 때부터 그냥 바로 시어머님 모시고 그렇죠. 함께 사신 네. 세월이었는데
0: 그렇죠.
1: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뭐 문화센터 가봐라 취미를 배워라 했지만 이렇게 김밥집에 어떻게 보면 취직을 하셔서
0: 그렇죠.
1: 청춘을 말고 계시네요.
0: 김밥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1: 돈가스 김밥 좋아하고요.
0: 아 그렇구나.
1: 예 아니면 그냥 기본 김밥에 라면.
0: 저도 기본 김밥에 떡볶이.
1: 아 조합이 또 다르구나.
0: 네.
1: 아 떡볶이 찍어 먹어도 맛있죠.
0: 그렇죠. 김밥은 정말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난 가장 큰 최근의 그 쇼크가 김밥이 수출이 되는 거였어.
1: 아,
0: 몇 년 전에.
1: K푸드로서.
0: 네. K푸드로 이게 나가는데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컨테이너로 그냥 실어가는데 야 서양 사람들은 김의 냄새 밥의 냄새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1: 하지만
0: 그런데 그거를
1: 이렇게.
0: 진짜 K-컬처, K-푸드가 전 세계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또는 뭐 화면에서 화면으로 나가면서 그이들이 이렇게 먹는 게 난 그게 놀라웠어요.
1: 완벽한 한 끼죠.
0: 최고죠.
1: 진짜.
0: 최고죠.
1: 네.
0: 네. 김밥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소울푸드인데. 네.
1: 특히 저는 그 부분이 참 그 자야님.
0: 자야
1: 직장 동료 네. 본인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0: 네
1: 열심히 김밥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이렇게 잘 되는 김밥집에서 일할 수 있고 일하는 분위기가 또 이렇게 좋다면 그건 놓치기 싫은 직장이죠. 잘 되나 봐요 이 집은.
1: 저는 가끔 진짜 동네 분식집을 직접 가서 먹어보면 메뉴도 엄청 많잖아요. 그
0: 그렇죠,
1: 안에서 소화하는
0: 그렇죠.
1: 메뉴들이
0: 네.
1: 야 어떻게 저 작은 공간에서
0: 저렇게들 여러분이
1: 예, 저 이모님들이 저렇게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저렇게 많은 메뉴를
0: 그래요.
1: 참 정말 능력자들이시다.
0: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1: 맞아요.
0: 안에 들어갈 재료 하나하나 다 준비해야죠. 밥도 잘 지어야 되죠. 또 쌀 때 잘 싸지 않으면 옆구리 터지죠.
1: 그걸 근데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내시는
0: 그러니까.
1: 전문가분들이 아니 뭐 저도 싸본 적은 있죠.
0: 그래요? 저는 김밥은 한 번도 안 싸봤어요. 꼭 옆구리를 터뜨려요. 그래서 화가 나요. 김밥을 말다가 화가 나. 이 힘을
1: 의외네.
0: 살살 균형 있게 줘야 되는데
1: 예.
0: 꼭 터뜨려요.
1: 그것도 우연해요.
0: 왜?
1: 워낙에 집밥을 많이 하시는데.
0: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밥이에요.
1: 오, 그래요.
0: 하여튼 끈끈한 동료애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다섯 분이나 일하신다니 이 김밥집도 잘 되는 김밥집이고 원향숙님 장녀상 수상 축하합니다.
1: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수상작 시리즈 내일도 이어가고요. 저희는 잠시 후 옆집 변호사와 함께 올게요.
2: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

0: 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 고속도로 이용해 외곽으로 이동하신다면 평소보다 시간 넉넉히 두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연휴 첫날이라 오늘 새벽 5시부터 정체가 시작된 곳들도 많습니다. 만약 지금 출발하신다면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까지는 8시간 20분이 걸리겠고 목포 7시간 20분, 강릉 6시간이 예상됩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부터 살펴보면 부산 쪽으로 지금 북천안부터 독립기념관, 옥산휴게소부터 청주 구간 특히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비봉부터 서해대교까지 충청권에서만 36km 극심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마성터널부터 호법, 만종분기점부터 원주 구간 특히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시간은 법의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이죠. 옆집 변호사.
1: 당당이님들의 억울함은 덜어드리고 법률에 대한 궁금증은 풀어드리는 우리의 신변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신변 신민영입니다.
1: 좀 심심하죠.
2: 네, 간만에 정품인데 좀 심심하네요. 네.
0: 간만에
1: 아니, 지난주 쾌변을 좀 안 좋아하시는 거 원래 이번 주에
2: 아니, 진짜 좋았어요.
1: 우리 변호사 중에 왕변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신변으로
2: 아닙니다. 네. 왕변도 괜찮은
1: 괜찮아요?
2: 것 같습니다. 네, 쾌변도 네. 괜찮았고 그 전주에 뭐였죠?
0: 뻥변. 뻥변.
1: 뚫어 뻥처럼 시원한 변호사.
2: 네,
1: 예,
2: 네.
1: 뻥변.
2: 네, 뭐 간만에 정품이지만 좀 심심한 것 같습니다. 센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제 센 걸로 네. 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만나보죠. 변호사님 SNS에서 이런 광고를 봤어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유명 가수 누구 누구의 공연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혹해서 봤더니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해당 공연에는 후원사의 홍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후기를 찾아봤죠. 이미 다녀간 사람들 말로는 작은 강당에 관객을 3,400명 정도 모아놓고 후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라면서 2시간 가까이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가 다 끝나면 30분 정도 공연을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아무리 사전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한들 사람들이 속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이런 홍보 방식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0: 진짜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1: 쉽지 않아요.
0: 네.
1: 고지했다 이건가요?
2: 그렇죠. 고지가 돼 있으니까요.
1: 아주 작은 글씨로라도?
2: 네. 오늘은 이제 무료 공연이 문제됐는데 네. 사실 뭐 옆집 변호사 코너에서도 무료로 사람을 유인해서 뭐 다른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 좀 상담 많이 해드렸어요.
0: 네.
2: 그래서 제가 뭐 상담 생각나는 것에 말씀을 드리면 무료 사진을 촬영해주겠다.
0: 아하, 네.
2: 가족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겠다
0: 네.
2: 라고 홍보를 해서 갔더니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는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액자를
0: 네. 파는 거죠. 네, 네. 생각나요.
1: 네.
2: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뭐 홍보관 운영하면서 오실 때마다 생필품 같은 거 조그만 거 주고 그리고 공연 같은 거 보여주다가 나중에 식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든지 이런 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0: 네. 네.
2: 이 경우는 운영자가 처벌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무료 공연을 뭐 빙자해갖고 공연을 한 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1: 네.
2: 허가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팔았다.
1: 허가받지
2: 네.
1: 않고 팔았다.
2: 그래서 공연 자체는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게 구태여 문제를 삼는다면 그러니까 표시광고법상 허위 과장광고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2: 광고를 할 때 과장하거나 기만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만에 하나 사용 같은 경우도 이런 무료 공연이다 라고만 광고를 했다 그러면 이거 과장 광고에 해당하죠.
1: 네.
2: 사실 무료 공연이 아니라 홍보고 공연은
0: 네.
2: 거들 뿐이잖아요.
0: 네.
2: 하지만 지금 사연에도 말씀 주셨지만 조그마나마 밑에 이거는

0: 홍보할 수 있다라고 고지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거짓 광고도 아니고 과정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좀 처벌이 쉽지 않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1: 네. 그러면 네. 이렇게 고지는 했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작게 쓰면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혹시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0: 뭐 아직까지 판례는 없어요. 누군가가 예. 문제를 삼아서 한다 그러면 선례가 생길 수 있고 예. 또 비슷한 경우에 너무 글씨가 작다 해서 문제가 된 사례는 있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고지가 돼 있는 이상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아니면 TV를 보더라도 말도 굉장히 빠르. 뭐 이 약관에 따라서 저거 혹시 말 빠른 빠르기에 네. 따른 규제가 있다든지. 네.
2: 그래갖고 흘려듣기 딱 좋게 하죠. 뭐야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러는데 또르륵 하고 끝나요. 그죠? 네.
0: 그럼 비슷한 경우는 아니면 인근 사례에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고지를 했어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긴 한데. 지금 사연같이 이런 무료 광고라든지 그 무료 홍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보험에 있어서 이 고지 같은 걸 얼마나 정확하게 크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 그래서 그렇구나. 네. 자,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법에 관한 가벼운 질문도 환영해요. 문자 샵8001 긴 글에 100원 짧은 글에 50원에 돈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을 쓰실 때는 무료입니다.
1: 저희는 이렇게 고지를 확실하게 하잖아요.
0: 맞습니다. 빨리 하시면 문제될 수.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1: 네. 기부자 100원 짧은 저 50원 전문 요리 더 해주고 미니 앱으로 보죠. 무료예요.
0: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편지 보겠습니다. 30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60대 당당입니다. 저랑 딸 모두 지병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암 진단까지 받으면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던 중 딸과 함께 지낼 시골집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공기 좋고 인적 드문 곳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제가 길치인데다가 몸이 성치 않아서 집을 알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연락하던 이혼한 전남편에게 대신 집을 알아봐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내주는 영상을 보면서 괜찮은 곳을 찾던 중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 다만 가격이 좀 비싸서 망설여졌죠. 그런데 전 남편이 이 정도 조건이면 다른 사람이 금방 채갈 것 같다고 자신이 가진 빌라를 팔아서라도 부족한 돈을 보태줄 테니 얼른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전 남편 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내주었어요. 바보같이 명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고 그 사람이 부동산 직원과 계약서를 쓰면서 공동명의도 아닌 그 사람 단독명의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며칠 후 전 남편은 갖고 있던 빌라가 팔리지 않는다면서 우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남은 금액을 해결하자 하더군요. 그래서 어찌저찌 집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전 남편이 그 시골집을 담보로 총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명의를 바꿔달라 했지만 제 말을 들어줄 리 있나요?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다 명의가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갖고 있던 목돈은 계약금으로 다 써버렸고 제 명의로 빌린 대출금은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어요. 딸과 함께 살려고 알아본 그 집에는 전 남편이 자기 돈 한 푼 안 드리고 편하게 살고 있고요.
2: 아, 이거 완전 사기네.
1: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갖고 있는 증거라고는 그 사람에게 목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전 남편이 자신의 빌라를 팔아서라도 부족한 돈을 보태주겠다 약속했던 통화 녹취가 전부입니다. 이거 야, 사기잖아.
2: 이런 남편이 다 있냐? 이런 남자가 다 있냐?
1: 아우,
2: 참 세상에.
1: 진짜
2: 아니, 갖고 있던 목돈을 계약금으로 쓰고 이제 가격이 좀 비싸서 망설이면서 나름 또 우인혼을 집을 대신 알아봐달라 좀 부탁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돈을 채서 자기가 거기서 편하게 살고 있다니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0: 아 이거 웃으면
2: 진짜
0: 안 되는데
2: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네, 나쁜 사람.
0: 없어서 저도 웃음이 자꾸 나.
2: 아주 얌체 같아. 자기 빌라 팔아서라도 대신 넣어주겠다. 그런데 빌라가 안 팔려. 그냥 이 사람 명의로 또
1: 이거 처음부터 계획한 걸까? 받아서. 진짜 이거는
2: 계획한 거야.
0: 계획이든 아니든 간에 이거는 사기에 해당하고
1: 예, 예.
0: 그리고 사기 입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있어요?
2: 그죠? 네, 네 있어.
1: 있어야지,
2: 네.
1: 이거 진짜.
2: 계좌 이체 내역이 있고 통화 녹취가 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2: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0: 네. 양인 선생님이 다 말씀 주셔서 다음 사연 넘어갈 것도

0: 막 하도 될 것 같지만
1: 아유,
0: 그래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 어쩌자고.
0: 일단 녹취가 돼 있는 게 이게 결정적일 것 같아요.
2: 녹취가 돼 있다.
0: 네, 자신의 빌라를 팔아서라도 부족한 돈을 보태주겠다라고 내용이 돼 있잖아요. 예. 이건 명백하죠. 이건 자기 집 사는데 돈 빌려간 거 아니잖아요.
2: 네.
0: 엄연히 당당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집을 사시는데 이거를 내가 보태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휴. 이런 녹취가 결정적일 것 같고
2: 네네.
0: 두 번째는 이혼한 부부인데 남편 집 사는데 돈 보태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1: 그러니까.
3: 그렇죠. 네.
0: 정황을 봐도 이거는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 예.
0: 이거는 뭐 두 말할 필요 없이 네, 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소송을 만약에 녹취가 없었다면 그래도 계좌 이체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0: 뭐 그것만 갖고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네. 돈을 빌려줬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보니까 남편이 굉장한 사고 뭉친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네. 그냥 갔다가는 뻔뻔하게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걱정이었는데 그나마 녹취가 있었고 녹취에 보태주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2: 사기다 하면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전
0: 당연히 남편 지금? 처벌 받는 거죠.
2: 이건 괘씸해서라도 이건 조금 혼나야 돼.
0: 네 맞습니다.
2: 예.
0: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예. 사기 고소를 한다면 이건 뭐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2: 예. 그럼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0: 네.
2: 정말 내 돈을 들여서 산 집에 지금 전 남편 살고 있는 거니까 찾아와야죠.
0: 네, 네 맞습니다.
2: 가능합니까?
1: 자긴 돈 한 푼 안 드리고 거기 홀라당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전 남편이
0: 처벌되는 게 끝이 아니라 지금 그 김일충 씨 말씀 주신 것처럼 집을 찾아오는 게 중요한데
2: 그렇죠.
0: 네, 집을 찾아오기 위해서 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두 가지가 있어요. 네,
0: 첫 번째는 남편 상대로 전 남편 상대로 부동산 명의 이전해달라라고 명의 이전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
2: 네.
0: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2: 예.
0: 남편 상대로 지금이라도 빨리 명의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1: 명의 이전 금지 가처분.
0: 네.
2: 이전 금지 가처분.
0: 일단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민법 684조에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길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임인 취득물 인도. 한마디로 남의 일을 위임받아서 한 사람 수임인은 그 과정에서 뭔가 물건을 취득하면 이 물건을 일시킨 사람한테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사연의 경우에는 전 남편이 당당이님 일을 위임받아서 수임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취득한 이 집을 일시킨 당당님한테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0: 네, 그래서 이제 이 집을 내놔라 나한테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보다 더 급한 게 명의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네, 네.
2: 네.
0: 이 가처분이란 뭐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할 때 환자가 움직일까 봐 마취해놓고 하잖아요.
2: 예, 예.
0: 마찬가지로 소송 같은 경우도 그냥 제기하면 안 되는 경우에 일종의 마취, 거기에 해당하는 이 가처분인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당이님 전 남편이 굉장한 사고 뭉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달라라고 그냥 정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오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고 집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 다른데 집을 넘겨버린다든지,
1: 네네네,
0: 뭐 처분해버린다든지,
1: 네네 처분할 수 있죠. 네.
0: 이렇게 되면 나중에 승소를 해도 집 못 찾는 거거든요.
2: 네.
0: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명의 이전 금지 가처분, 즉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집의 명의를 딴 데로 이전하지 못하게,
1: 네네,
0: 네, 일단 중지해 주세요. 마취해 주세요.
2: 그게 중요하네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 절차 중에서 제일 급하고 시급한 거는 명의 이전 금지 가처분을 빨리 네. 제기하시는 게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어디다 해요? 법원에 해요?
0: 네, 법원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첨예하고 좀 예민하기 때문에
2: 예.
0: 웬만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그래야 우리 따님하고 좀 편하게 살 수
1: 있는데. 그게 더더군다나 네. 편찮으신데.
2: 그러니까 찾아오셔야지.
0: 저도 사연 듣는 내내 이거 집 찾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처벌할 수 있을까? 보나마나 남편이 딴소리 할 것 같은데.
1: 네네네.
0: 걱정을 했었는데 녹취록도 있고 그리고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사기도 인정이 될 것 같고 또 집도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주춤주춤하지 마시고 빨리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녹취가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1: 다행입니다.
2: 네네. 끝까지 꼭 가져오실 수 있길 바라고요.
1: 네. 다음 사연 갑니다.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가게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일정 금액 이상 음식을 주문하면 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쿠폰을 5장 모으면 서비스 메뉴를 준다길래 열심히 시켜 먹은 결과 드디어 어제 서비스 메뉴를 주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게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최근에 가게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그러니 전 주인이 지급한 쿠폰은 받을 수 없다.

0: 하시는 겁니다. 주인만 바뀌었지 가게나 메뉴는 그대로이지 않냐 하고 따졌지만 어쨌든 기존에 지급된 쿠폰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에 허탈을 했네요. 참고로 본사에도 문의해봤지만 지점마다 쿠폰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서 각 지점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더군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게 주인이 언제 또 바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체 뭘 믿고 쿠폰을 모으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정말 쿠폰을 쓸 수 없는 건가요?
1: 이거 전에 중국집에서 저 짜장면 뭐 이런 거 많이 시키면은 네, 뭐 탕수육 공짜 이거 다 모아가지고 갖다 줬더니 어이고 바뀌었는데요. 뭐 이런 경우 많았어요.
0: 그쵸? 아 그래요?
1: 네.
0: 아니면은 목욕탕과 헬스클럽이 있는 곳에 이제 목욕탕을 끊어서 그 쿠폰이 몇 개 쭉 있었는데 다 주인이 바뀌면서
2: 기존 쿠폰 못 쓴다.
1: 못 쓴다
0: 일체 못 쓰게 하고 네. 네. 그런 적도 있어요.
2: 지금 당당님 말씀해 주신 경우 그리고 두 분 말씀해 주신 경우 전부 쿠폰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
1: 그래요? 아,
0: 그래요?
2: 네. 나 쿠폰 쓰겠다. 라면 쓸 수 있습니다.
1: 가게 주인이 바뀌었는데.
2: 네. 당당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다 맞아요. 가게나 메뉴는 그대로지 아니냐. 소비자 입장에선 가게 주인이 언제 바뀐지 알 수 없지
0: 그렇죠.
2: 않냐. 이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 이런 당당님의 정당한 문제제기 의식을 받은 규정이 있어요. 42조에 보면 상호 소경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상호
2: 소경 책임.
1: 소경.
2: 네.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름에 또 다 있어요. 한마디로 상호를 소경.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0: 아,
2: 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0: 아.
2: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같은 이름을 계속 쓰는 이상 가게를 인수한 사람이 기존의 그 채무라든지 이런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이름을 계속 쓰는 거는 그대로 쓰는 경우도 해당하지만 이름이 조금 바뀐 경우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2: 몇몇 사안을 제가 조금 변형해서 말씀드리면 이전 상호가 MBC 레미콘이었어요.
1: 네.
2: 그런데 누가 인수를 해서 MBC 콘크리트로 이름을 바꾼 경우가 있었는데
0: 아, 네.
2: 네,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 정도면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기존의 채무를 다 인정을 하고 변제를 해야 된다.
0: 네. 네,
2: 이렇게 인정된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볼트 너트 아시죠?
1: 네. 네.
2: 돌려가지고 하는 거. 이걸 제조하는 민영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후에 주인이 바뀐 다음에 이 이름을 민영정밀공업으로 바꿨습니다.
0: 네.
2: 이런 경우에도 이름 그대로 썼으니까 기존 채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연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이 쿠폰 결국은 이거 채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름이 조금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인수한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0: 네.
2: 구조입니다.
0: 그렇군요.
1: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이제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이거 전 주인이 뿌린 쿠폰을 내가 언제까지
0: 글쎄.
1: 또 소화를
0: 네,
1: 해야 되나?
0: 예.
1: 이걸 언제까지 해결해 줘야 되냐?
0: 큰 숙제가 될 것 같아요.
1: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이 일단 상법에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사자마자 등기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기존 채무 인수하지 않겠다. 난 모르겠다. 아. 아니면 두 번째로는 채권자들한테 일일이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2: 내가 가게 인수하려고 하는데 기존 뭐 채무 쿠폰 가진 사람 다 쓰세요. 라고 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다 쉽지가 않죠.
1: 그렇죠.
2: 네. 뭐 네. 가게를 사서 일일이 통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0: 그렇죠.
2: 번호를 뭐 붙인다 하더라도
0: 그렇죠.
2: 이게 쿠폰 가진 사람들한테 뭐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2: 하나는 가게 인수할 때 계약서에 조항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쿠폰은 얼마까지 인정한다. 아, 그래서 이걸 넘는 경우에는 가게 판 사람이 나한테 가게 인수대금 얼마 돌려달라. 이렇게 좀 넣으실 필요가 있어요. 요새 이거 관련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가게 인수할 때 놓치지 마시고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 넘으면 이거는 가게 판 사람이 나한테 다시 돈 달라.
0: 아, 네. 네.
2: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0: 네.
2: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도 좀 극단적이긴 한데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0: 아하.
1: 누구를 사기로 고소?
2: 가게를 판 사람.
1: 그러니까
2: 가게를 산 사람이 판 사람을 고소하는 거죠.
1: 예.
2: 왜냐하면 가게를 팔 때 가게 매출액이 높으면 아무래도 좀 가게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네. 월 매출이 뭐 1억이다. 라고 했는데 1억이 아니라 뭐 5억이다 3억이다 그러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이 매출을 부풀리려고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0: 네 있어요.
2: 네.
0: 네.
2: 쿠폰을 엄청 발행했는다든지
0: 네.
2: 아니면 뭐 미리 뭐 10회권을 뭐 아주 싼 가격으로 판다든지 이래서 매출을 뻥튀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출을 뻥튀기 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2: 네. 전 그 가게 주인을 사기로 또 고소하는 방법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진짜 가게를 인수하실 때도

0: 따져봐야 될 것들이
1: 그렇죠.
0: 많이 있네요.
1: 네, 맞아.
2: 쿠키나 쿠폰 이거 요새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네.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꼭 계약서에 그걸 좀 명기하셔야 되겠네. 네. 네. 그렇죠. 네.
0: 자, 다음 상담 사연 보겠습니다. 아이와 좁은 인도를 걷다 보면 앞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이렇게 타도 되는 건가요?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쌩 지나가면서 띠링띠링 종소리만 울리면 다인 건지 전 국민이 듣는 여성시대에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외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자, 인도를 달리는 자전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2: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0: 네.
2: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합니다.
0: 차에 해당한다.
2: 네. 네. 답은 나왔죠.
1: 차도로 가야죠.
2: 네.
1: 인도로
2: 네.
1: 가는 것 자체가 범법이죠.
2: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주행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0: 네.
2: 그래서 인도로 다니다가 만약에 적발이 된다. 그러면 이게 차가 인도에 침범한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태료나 벌금 정도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0: 예.
2: 만에 하나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1: 네.
2: 이거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1: 아.
2: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법적으로 차에 해당한다 했잖아요.
1: 네네네. 예.
2: 차가 인도 침범해서 사고 나면 이거 대단한 중과실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자전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다니거나 아니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는 게 원칙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인도 안 돼. 니네 자전거 저기 차도로 다녀야 돼. 이것도 왜냐면 자동
1: 아기들한테 네.
0: 자전거 전용 도로가 다 깔려 있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1: 아니죠. 사실 그래요.
2: 예. 맞습니다.
1: 또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2: 오, 맞습니다.
1: 네.
2: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경우가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해요.
0: 그래요?
1: 아, 그래요? 네.
2: 자전거가 인도로 주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0: 네.
2: 첫 번째가 아까 말씀 주신 어린이들.
0: 그러니까
2: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신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인도로 자전거를 주행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1: 아~ 네.
2: 두 번째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 보면 자전거랑 사람이랑 같이 그려져 있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1: 게 있어요. 네.
2: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도로 자전거가 그 주행할 수 있는 경우고 세 번째는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0: 예.
2: 아니면 도로공사라든지 그 밖에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도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자전거가 인도로 해당할 수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2: 저도 가끔 이렇게 뭐 도로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는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0: 아, 우리 변호사님 네. 자전거 즐겨 타시니까.
2: 네, 그렇습니다.
1: 거기서 그러시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 따져가지고 안전하게
2: 네.
0: 예, 타셔야 될 것 같네요.
1: 자,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나면 일단 차 사고랑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2: 네.
1: 하는 점을 네. 인지하셔야 되고
2: 인도에서 사고가 네. 나면 인도가 차를 침범한 그렇지. 거랑 똑같기 때문에
1: 아 인도에서 네. 사고 나면 네네
2: 그렇죠.
1: 사람이 우선입니다.
0: 근데 자전거 도로에서 저 사고가 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전거랑 사람이랑?
2: 아, 그러면 좀 복잡해지는데 저도 이제 사례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예. 중앙성 침범이냐 아니냐
1: 네.
2: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도로 가운데를 중간으로 해서
1: 네.
2: 그 어느 쪽이 침범을 했는지 이런 걸 따지게 돼 있고
1: 아, 그렇구나.
2: 네. 차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차량 사고에 적용되는 기준이 정확하게 같이 돼 있지는 않고 요새 좀 판례에 의해서 기준이 정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서로서로 조심해야죠.
0: 네.
1: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0: 신민영 변호사 감사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0: TBS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S.
2: TBS.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3: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4: 자,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저희 신민영 변호사님과 함께 옆집 변호사 하셨고요. 잠시 후 10시 5분부터는 명곡극장 문을 엽니다. 오늘 아침 나를 추억 속으로 데려갈 노래들 문자 미니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 샵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언제든 무료입니다.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7: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0: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국채 금리 하락과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금요일 종가 기준 8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나스닥 지수도 0.19%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 마감해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0.94% 오른 배럴당 103.54달러에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0.26% 상승한 9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진전이 없으면 며칠 내로 이스라엘과 이란 공습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중재자로서 회담에 참여 중인 파키스탄과 다른 영내 국가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한 건 회담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회담의 당면 목표는 공식적인 종전 합의가 아니라 휴전을 연장하고 앞으로 회담 틀을 제시할 일종의 의향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공중급유기 최소 50대가 이달 들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집결해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공항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월 초 약 36대 수준이었던 공항 내 공중급유기 수는 꾸준히 늘어서 4월 초 47대, 이번 주 기준 52대가 식별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 공군 소속 공중급유기들이 공항 계류장을 빼곡히 메우면서 민간 승객은 물론 인근 고속도로에서도 선명하게 목격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측은 현지시간 22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행 사례가 있었다며 활동가들이 근거리에서 고무탄을 맞았고 수십 명의 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교정 당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기된 혐의는 거짓이며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부터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도입니다. MBC 10시 뉴스 엄주원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과자나 라면 봉지의 뒷면을 보면 제품에 들어간 원재료명이 적혀 있는데요. 이때 높은 확률로 등장하는 것이 팜유입니다. 팜나무의 열매에서 짜낸 식용 기름을 말하죠. 문제는 이 팜유를 얻는 과정에서 종종 환경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의 일부 농민들이 팜나무를 심으려고 기존 숲을 불태우는 바람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대기가 오염되죠.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 우리 소비자들이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해서 피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2: 김일중입니다.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듣고 싶은 노래들이 달라지죠. 비 오는 날 우산 같은 노래가 있는가 하면 눈 오는 날 패딩 코트 같은 노래도 있고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모히또 한 잔 하며 듣고 싶은 반팔 티셔츠 같은 노래도 있으실 거예요.
1: 그렇죠. 오늘은 어떤 노래가 땡기시나요? 추억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려요. 여성시대 명곡 극장 문자는 샵 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2: 자, 광고 듣고 바로 상영 시작하죠. 여기는
1: 여성시대입니다.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5: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4: 여성시대
5: 명곡 극장.
4: 자, 명곡 극장 첫 곡은 이미은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5: 20대 중반에 저는 친구랑 H.O.T에 미쳐서 바지 질질 끌고 다니면서 노래 연습장에서 캔디 부르다 그때는 헌팅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배가 나와서 고무줄 바지밖에 못 입네요. H.O.T의 캔디 들을 수 있을까요?
4: H.O.T.
5: 아. H.O.T.
4: 아, 그럼요. 들려드려야죠. H.O.T가 캔디를 부르던 그 시절. 96년도 언저리에는 H.O.T에 안 미쳐있는 사람 찾는 게 더 힘들었어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흰색 멤버들이 그 색깔별로 옷을 입고 나와서 캔디! 딴딴딴딴딴딴 하던 그 노래. 야, 이게 30년 전 일이네요.
5: 그러네. 우리나라 대중가수 최초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했던 H.O.T. 그 오빠들도 이제는 반백살이 코앞이고 네, 소녀들은 이제 고무줄 바지를 입는 나이가 된 거죠.
4: 아, 그래도 노래의 추억은 영원하다.
5: 그렇죠.
4: 자, 96년도 노래방에서 헌팅당하던 기억 떠올리며 듣겠습니다. H.O.T의 캔디.

0: 역시 명곡이에요. 네. 에, 이 노래를 따라 부르던 추억이 쫙 떠오르네요.
1: 그래요.
0: 네.
1: NCT Dream? 후배 그룹이 다시 불러서 또 인기가 많았죠.
0: 최근에 맞아요.
1: 네네.
0: 2022년에 NCT 드림이 캔디를 다시 불러서 음반 차트 1위. 야, 근데 최근이라 하기엔 이것도 2022년이네요.
1: 4년 전이네.
0: 전 세계 17개 지역에서 온라인 음원 1위를 했었네요.
1: 확실히 이제는 K-POP이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0: 아, 네.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입니다.
1: 정말 그렇습니다.
0: 그 역사와 전통을 따라가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이번에는 권영호님이 주신 추억 속 명곡입니다. 19살에 처음 사회생활하면서 32살 누나를 좋아했습니다. 8년을 옆에 있으면서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노래를 부르며 항상 누나를 생각했었죠. 추억의 그 노래 듣고 싶어요. 지금은 그 누나랑 29년째 금슬 좋은 부부로 잘 살고 있습니다.
0: 이야.
1: 지금도 아내 얼굴을 보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0: 오, 지금도?
1: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야?
0: 아니, 요거는 그 떨리는 이유가 다르실 수는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때는 설레서 그러고 지금은 무서워서?
1: 그런가?
0: 아니야, 아니야. 지금도 얼마나 애틋하시면.
1: 29년 전에 연상연하 커플. 그것도 나이 차가 13살이나 나셨는데
0: 네.
1: 정말 상당히 앞서가셨습니다.
0: 야, 근데 진짜 사랑의 국경이 어딨고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자,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가수를 따로 적어주진 않으셨어요. 원곡은 혜연이님인데 핑클도 불렀거든요. 어느 버전으로?
1: 일종 씨가 골라봐요.
0: 아, 그러면 핑클이죠. 그렇죠. H.O.T. 나왔으니까 우리 핑클로 가야지.
1: 그래.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조이의 Happy Birthday to You 3451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 오, 남편분의 생일이시래요. 15년 동안 예쁜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0: 예.
1: 정말 자존심 하늘을 찌른다. 자존감, 그죠?
0: 아, 좋아요, 좋아요.
1: 좋아, 이래야 돼. 저녁에는 당신 좋아하는 고구마 크러스트 피자 특별히 두 판 시켜줄게. 많이 먹어. 오. Happy birthday to you, 레드벨벳 조이 씨 버전으로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0: 네, 핑클의 노래 이어서 조이의 노래 듣고 왔고요. 원하는 가수 버전도 정확히, 그리고 남편분의 취향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요.
1: 그렇죠?
0: 고구마 크러스트 피자. 아, 이게 왜냐면 도우 끝까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1: 그렇구나.
0: 두 판은 와, 근데
1: 좀 무겁다.
0: 생일이니까 좋아.
1: 그래요. 네. 네.
0: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렸고요. 이어지는 곡은 0499님의 명곡입니다.
1: 0499님, 지난주에도 명곡 극장 함께 하셨나 봐요. 귀여운 동물 해달이 소중하게 품고 다니는 돌멩이 같은 노래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보셨죠? 저에게는 이 곡이 돌멩입니다. 동물원의 시청앞 지하철역에서.
0: 아,
1: 이 아시죠? 해달이 늘 그 자기가 사용하는 사랑하는 돌멩이가 있어서 그걸로 네. 조개 껍데기나 오. 이런 거 부셔서 먹는데요.
0: 그래서 겨드랑이에 돌멩이 항상
1: 품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네.
0: 우리에겐 그 추억 속 음악이 그런 돌멩이가 아닐까.
1: 아, 그렇죠. 맞아요.
0: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0: 자,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가 바로 그런 돌멩이라고 하시네요. 3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희는 4부로 다시 옵니다.

0: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금 서울, 광주, 전주 등 수도권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이슬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낮 사이 이렇게 빗방울이 좀 떨어지다가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점차 하늘에 구름이 걷히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이후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가끔 구름이 해를 가리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외곽으로 나가는 나들이 인파가 무척 많습니다. 지금은 특히 서울 양양고속도로 정체 많이 늘었는데요.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 남춘천부터 춘천 분기점 구간이 길게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특히 북천안부터 독립기념관,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발안부터 서해대교 구간 정체 심합니다. 박소영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애틋한 추억과 진한 감성이 어우러지는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만 꽉 채워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4부 첫 곡은요, 8578님이 주셨네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익히고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걸 배워가던 5월 전교생이 함께 원족 훈련을 겸한 봄 소풍을 갔더랬죠. 점심시간 끝나고 학년별로 장기자랑을 했는데 3학년 선배가 나와서 짝다리로 폼을 잡고 팝송을 부르더라고요. I love Korea 이런 노래였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노래 레이 피터슨의 코리나 코리나 제 추억 속 명곡으로 신청합니다. 꼭 들려주세요.
0: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 곡인데.
1: 아, 이건 저희 때 노래죠.
0: 그래요?
1: 이분이 원족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저는 알아봤어요.
0: 원족 훈련.
1: 소풍을 우리 원족 간다 그랬거든요.
0: 그래요?
1: 원족 간다.
0: 네. 원족 간다. 아, 멀리 저기 걸어간다 뭐 이런 뜻인가?
1: 네, 그렇죠. 1960년에 레이 피터슨이 리메이크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0: 아, 코리나 코리나요?
1: 코리나 코리나. 이게 1960년. 그렇죠. 원래 미국 민요라는데.
0: 네.
1: 코리나 대체 어디 갔냐? 나는 너밖에 없어. 제발 돌아와줘. 이런 내용의 사랑 노래입니다.
0: 오, 애절한 노래네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문자 주신 8578님 입장에서 나는 이제 겨우 알파벳 됐는데 야, 선배가 이런 팝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1: 진짜 멋있어 보이죠.
0: 예.
1: 존경하지 심지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억 속 명곡으로 품고 계신 거 아닐까.
0: 네. 맞습니다. 이제는 8578님도 따라 부르실 수 있겠죠. 자, 레이 피터슨의 코리나 코리나. I love

0: 아, 이 노래가 중독성이 있네요.
1: 아, 그럼요.
0: 멜로디가요.
1: 예. 코리나 코리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갈 수 있죠. 네.
0: 레이 피터슨의 코리나 코리나였고요. 같은 노래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감상이 또 확 달라지죠.
1: 그렇죠.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실까요? 문자나 미니로 신청곡과 함께 좀 알려주세요.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 미니로 사연 주시면 무료예요.
0: 자, 이어지는 명곡은 7656님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는 딱 10년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10살까지 부모를 가장 좋아하고 10살이 지나면 친구를, 20살이 지나면 애인을, 30살이 되면 자기 자식이 전부가 된다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주어진 시간, 아이가 나를 가장 좋아해 주는 시간은 단 10년이라네요. 아이가 곧 우리 품에서 벗어날 걸 깨닫고 나니 전보다 너그러운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떠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아깝고 예쁜 시간들,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웃어줘야겠습니다. 홍서범의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들려주세요.
1: 아이와 애틋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 봐요.
0: 그러게요.
1: 네.
0: 야, 이게 부모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10년이면 저는 다 지났네요.
1: 그렇죠. 7656님은 어떠실래나?
0: 아이, 그래도 쭉 가야지. 예, 부모 자식 간에.
1: 아, 물론 쭉 가기야 가지.
0: 10년짜리 사랑이면 더 나는 뭐 저기.
1: 뭐 저기
0: 너그러운 사랑으로 대하지 않게 되죠.
1: 아, 그래요? 하여튼 신청하신 노래 제목도 부모 마음 같아요.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0: 아하.
1: 아이에게 뭐 원하는 거 없이 그냥 다 주기만 하는 사랑이잖아요.
0: 네.
1: 우리 왜 또 한숨이 나오?
0: 그저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우리 부모님들. 아유, 우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1: 그렇지, 뭘 원하겠어.
0: 너무 일방적이기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그래도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도 좀 공경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래야지. 자, 홍서범의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듣겠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요.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 유열님의 노래였습니다. 8155님의 신청곡이었어요.
1: 오랜 시간 조용히 유열님을 좋아하는 팬이에요. 요즘 다시 방송에서 뵐 수 있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유열 씨가 좀 폐섬유증이라는 아주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러죠.
0: 네.
1: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었다는데 다행히 폐이식을 받아서 지금은 다시 노래할 수 있다 그래요.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적같이 다시 네, 일어나셨어요.
0: 맞습니다. 아, 팬들도 정말 얼마나 응원하고 기다렸겠어요.
1: 그렇죠. 기적이죠.
0: 네.
1: 화기사 유열 씨가 올해로 데뷔 40주년. 앞으로도 건강하게 팬들을 위해서 노래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0: 맞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명곡극장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신청해 주신 노래들은 내일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상영해 드리니까 주말 아침 쭉 함께해 주세요.
1: 네. 문자로 6344님이 주신 명곡 이겁니다. 30년 전 대학생 때 자취방 룸메이트와 의류 하청업체 공장에서 여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내복을 재빠르게 개어서 박스에 포장하는 일이었는데 손끝이 야무진 친구와 달리 저는 일을 못한다고 잔심부름만 하게 됐더랬죠. 여린 마음에 그때 친구를 좀 질투했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때마다 공장에서 들리던 이 음악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이 곡이 큰 위로가 됐답니다. 한여름에 함께 땀 흘렸던 친구 보고 싶다 정미야.
0: 아, 그 질투했던 기억마저 소중하게 바꿔놓는 게 바로 시간의 힘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겠죠. 네. 괜히 어린 날엔 안달복달 애태우고 또 속 끓였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경우 많잖아요.
0: 맞습니다. 자, 그리운 친구를 떠올리며 신청하신 곡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저희 광고 후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6: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6: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

0: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골뱅이.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세금.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가 방송됩니다.
10: 네,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의 끝곡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11: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초록이 무성해지는 계절인데요. 여기에 색채를 더하려는 듯 알록달록 연등이 달렸습니다.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그 덕분에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에도 화색이 돕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등은 흔들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흔들려서 더 아름답죠. 세상사에 흔들리며 사는 일이 때론 고달프지만 멀리서 보면 사람 사는 모습도 연등처럼 예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어둠을 밝히는 고운 빛이 모두에게 닿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며칠 내로 이스라엘과 이란 공습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중재자로서 회담에 참여 중인 파키스탄과 다른

0: 주는 징후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현재 진행 중인 회담의 당면 목표는 공식적인 종전 합의가 아니라 휴전을 연장하고 앞으로 회담 틀을 제시할 일종의 의향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공중급유기 최소 50대가 이달 들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집결해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공항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월 초 약 36대 수준이었던 공항 내 공중급유기 수는 꾸준히 늘어 4월 초 47대, 이번 주 기준 52대가 식별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 공군 소속 공중 급유기들이 공항 계류장을 빼곡히 메우면서 민간 승객은 물론 인근 고속도로에서도 선명하게 목격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측은 현지 시간 22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행 사례가 있었다며 활동가들이 근거리에서 고무탄을 맞았고 수십 명의 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교정 당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기된 혐의는 거짓이며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국채 금리 하락과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금요일 종가 기준 8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나스닥 지수도 0.19%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 마감해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0.94% 오른 배럴당 103.54달러에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0.26% 상승해서 9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한 석탄 광산에서 가스 폭발로 8명이 숨지고 38명이 지하 갱도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오후 7시 반쯤 산시성 창지시 친위안현의 한 석탄 광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당시 지하에선 모두 247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201명이 구조되고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지하에 갇혀있는 인원은 38명이며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결의안 표결을 현지 시간 21일 전격 취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 부산 20도 등 전국이 17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거나 비슷하겠습니다. MBC 11시 뉴스 엄종원이었습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3: 6회 상쾌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인사해주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윤우성입니다.
5: 안녕하세요. 류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7: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3: 열혈 강호 온라인.
4: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 강호 온라인.
4: 열혈 강호 온라인.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9: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0: 깜빡 말고 케팍시부.
9: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0: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9: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 필.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5: 네, 여러분께서는 육해상계통계 정치토크쇼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목소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댓글 무료니까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거론하는 여론조사는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공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내내 이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가 큰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문제 행사가 있고 오늘로 닷새째인데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또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직접 두둔하고 나섰는데 물장사하는 집에서 탱크라고 하면 당연히 액체 담는 용기다. 전국에 물탱크 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물탱크 있는 집 다 수사하나. 이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게 개인적으로 무슨 말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시는 분.
6: 탱크만 가지고 어떻게 이걸 5.18폄훼라고 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민전 의원은 그냥 주무시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주무시는 게 최선이다.
5: 국내의장에서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6: 네, 네. 아니 근데
7: 아 버텨야 된다. 네. 이 시간을 버텨야 돼요. 네.
6: 아니 이게 그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바로 경질했잖아요.
5: 예.
6: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해서 경질을 했고 본사에서도 지금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뭐 누가 과도하게 그리고 뭐 정부가 뭐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국민들의 분노는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졸았나 또 이때?
5: 아하.
6: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네. 또 행안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행안부의 불매 운동은 또 먹고 또 뭐 이렇게도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일이 커진 배경에 정용진 회장의 과거 극우적인 행적 때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런 일베스러운 역사 왜곡 조롱이라든지 혐오 조장 행보를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이 보인다.

0: 이게 바로 국민들이 등을 돌린 정확한 사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진영 논리를 가미해서 진영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인 건데, 저희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 5.18이라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왜곡하고 뭔가 눈살 찌푸리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차단돼야 돼요. 보수를 정말 걱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편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탱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광고를 접할 때 탱크가 이제 뭐 여러 뜻이 있지만 전차라는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차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탱크에 그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비튼 건데,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국민 감정에. 그러면 이분은 보수 진영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어도 이거는 막을 수 없다는 거, 아예 그냥 들어가서도 안 되는 영향이란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뭐 말씀하시든 말든 했어야 한다. 제가 웬만하면 뭐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시고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시면 뭐라도 하는데 버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2: 전 참 이런 윤석 대변인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들 보잖아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국민의힘 패널 중에서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김민전 의원이 그러한 망언을 한 거는 본인을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5.18에 대해서 아직도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표를 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민전 의원이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정치적으로 심판이라도 하겠는데 이분이 비례대표니까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종영진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좀 금융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이번에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커지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도 멸콩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쌓였다고 보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아니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불매운동을 조장하는 게 맞느냐. 저는 아무리 국민들에게 정부가 부처가 호소를 해도 마음이 동하지가 않으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심각한 거는 종영진 회장은 빨리 경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누구 사람 부하 직원 보내가지고 5.18 단체에다가 사과는 했지만, 아니 본인이 직접 가서 제가 알아보니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동참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까지도 솔직히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광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신세계와 관련된 사업들 완전히 차출될 수 있다. 아마 뭐 아파트 터미널 사업, 뭐 아울렛 알겠습니다. 사업 이런 거 합치면 4조 돼요. 예. 금융치료 들어갑니다 이러다가.
3: 좀 간단히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런 일이 뭐 이건 더 이상 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저는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소위 그 보수 아주 일각에서 벌어졌던 소위 일베놀이라고 했던 일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느냐.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무너진 현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원래 이런 분들은 항상 존재를 했거든요. 광주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뭐 폭동이다, 거기에 뭐 공수라고 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던 사람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수 정당이 건강했을 때는 그런 또 논의들을 순치시키고 순화시켜서 보수 정당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크게 드러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그걸 더 수면 위로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장면이 상징적으로 국민의힘이 현재 무너진 상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생각하고, 반드시 보수가 재건돼야 이런 식의 일베놀이가 더 이상 판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더러워서 못 간다 뭐 이 발언까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에 대해서 보수 측 패널께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경기 평택을 후보자 5명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워낙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다 보셨죠? 어떤 장면이 나는 제일 눈이 갔다?
2: 저는 그 김재현 후보가 조국 후보에게 평택에도 이제 농민들 계시니까 쌀값 관련된 걸 물어봤어요. 근데 조국 후보가 또 솔직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용남 후보에게는 이 내란 청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문 질의를 하는 내용 주고 받는 분위기가 아 이게 혹시라도 보수 후보들과의 단일화 혹은 일방적인 지지 선언을 대비해서 뭔가 물밑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유이동 후보하고 조국 후보하고 이 평택 지역에 있는 KTX와 관련된 정책 질의가 좀 왔다 갔다 했었어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뭐 국회에서 이제 국토교통위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아는데 뭐 나름대로 평택 주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질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민주당과 진보당과의 뭔가 화합의 분위기를 살짝 읽을 수 있었다.
2: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좀 여유 있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도 그렇고 정 여차저차 하면 뭐 단일화도 할 수 있고 요 정도 보는데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입장만 제가 대변을 하자면 굉장히 절박하단 말이죠. 3선까지 했는데도 지금 밀려요.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또 황교안 전 대표가 표를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 두 분이 단일화하지 않으면 여기는 정말 어렵겠다라고 제가 보는데 그래서 네. 그 부분만 저는 많이 집중해서 봤어요.
1: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
2: 양쪽에서 계속 물어봤잖아요. 황교안 후보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단일화 가능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데 정말 곤혹스럽죠.
1: 그러니까 토론회에서도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했어요.
2: 주장하시겠죠.
1: 그렇죠.
2: 하셔야만
1: 예.
2: 하는 거고.
1: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니까 예. 과연 유이동 후보가 어떤 명분으로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2: 그래서 이제 한 어떤 발언 중에는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대신 공정선거 얘기로 이제 바꿔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예. 결론은 그 두 분 간의 단일화 가능성은 그 토론에 본 결과 좀 있다.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결론은. 유이동 후보의 그 곤혹스러운 표정도 그걸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판이 어떻게 되느냐는 또 다음 문제니까 뭐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1: 네. 그 단일화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제 그 단일화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더니 다 X를 들었는데 조국 후보만 동그라미를 들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3: 정무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단일화가 내심 물밑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원래 그거를 본인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순간 나 지금 지고 있어요. 좀 부족해요. 이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런 인상을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단일화를 정말 본인이 주도한 단일화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분위기를 유하게 갔었어야죠. 민주당을 적대시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거의 가짜 민주당 취급을 했어요. 갈라치기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단일화를 하며 단일화를 한들 그러면 민주당 지지하던 분들이 조국 후보를 다 표를 지지할까요? 진보당으로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4: 제가 이해를 부족해 보여요.
5: 네. 조국 후보는 생각보다 굉장히 솔직하신 분입니다.
2: 맞아.
5: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2: 출퇴근도 못 한다.
5: 출퇴근도. 평택에 당선되면
1: 그 장면도 좀 화제가 됐었어요.
3: 출퇴근도 싫어하시네.
5: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제가 후보들은 보통 힘들겠는데 해도 일단은 출퇴근하겠다고 오펜말을 듣는데 조국 후보는 얼마나 솔직하신지 나 홀로 X표만 들고서 당선돼도 매일 평택에서 출퇴근하는 건 좀 힘들다.
0: 혼내도 우리가 혼냅니다.
5: 정말 이분이 솔직하신 분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네. 단일화에 대한 답변도 해석해줘야 될 것 같고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 단일화 문제가 사실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중요한데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이동 의원이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1: 예.
5: 그거는 너무 명분을 잃는 거고 다만 저 공정선거 아까 윤희석 대변인 네.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제 사전투표 문제 뭐 이번 선거에서 하자는 얘기 아니라 이제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이게 원래 본투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본투표보다 오히려 이제 사전투표가 중심이 되고 본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에 있는 기간에 그 의사결정 벌어진 이벤트들이 사전투표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유권자 의사결정이 왜곡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 폐지 문제로 이렇게 서로 정책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단일화 명분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0: 근데 아무리 그렇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예. 조국 후보가 유이동 후보에게 물어봐요.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가 당연히 반대한다고 하죠. 그런데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는 할

0: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쩔쩔이에요, 쩔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이 명분과 실리로 하는 건데 본인이 뭐 어제 그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아닌 사람하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또 말을 못 해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조금 난색한 표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희동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 같다.
1: 그러니까요. 황교안 후보가 직전에 사퇴를 하면서 본인의 지지층이 유희동 후보에게 가게 할 거다. 지금 뭐 이런 예측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텐데요.
2: 그게 이제 단일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그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더라도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그거보다도 유희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1 더하기 1이 2가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민주당도 그 부분 공격할 수 있어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요. 암만 그래도 표가 급하다고 해서 부정선거 세력하고 손잡으면 이 국민의힘을 또 구태로 몰아넣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전 투표장에 안 나올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실망한 분들이. 그게 산술적으로 반드시 더하기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늘어날 건가?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그래서 형식이 네. 두 분이 손잡고 우리 단일화 해가지고 뭐 협상해서 한쪽으로 보려는 이거보다는 그 황교안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단일화를 한다. 이게 이제 논의가 된다는 거죠.
2: 그쵸, 그쵸.
3: 그것 때문에. 네. 예, 예.
0: 근데 좀 궁금한 거는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면 제 생각에는 유희동 후보는 그냥 말 않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유희동 후보도 단일화라는 말을 좀 꺼냈어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그 후보가 뭐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은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에게 좀 이렇게 단일화를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건지 좀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1: 그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이제 김용남 조국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같이 들리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민심이 원하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간 얘기처럼 들려서요.
2: 근데 그게 이제 뭐 지금 뉴미디어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뭐 유시민 작가도 등판해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일련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당 지도부의 저 발언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논의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논의가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모든 논의는. 뭐 누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 손들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포기하면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민주당에서 뭘 주는지가 그게 또 당내에서는 엄청난 토론거리란 말이에요. 합당 논의 때하고 똑같아요. 합당 좋은데 왜 반대해 이게 아니라 합당을 하는 대가로 뭘 주느냐가 쟁점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좁혀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지금.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감정적 간극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1: 박지원 의원이 얼마 전에 조국 후보가 평택을 사퇴하고 민주당 입당해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
0: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누가 남는 거죠? 조국 혁신당인데
3: 다 이름 바꿔야지.
0: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합당을 결과적으로 네. 큰 틀에서는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지 조국 대표가 그 조국당을 탈당을 하고 민주당으로 입당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저희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고 예.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이 합당도 분명히 이슈가 돼서 후보들 간의 의견이 갈린다고 하면 이걸 또 저는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면 결정할 일이다라고 봐요.
4: 근데 전당대회는 전당대회인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전 이번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들을 보면서 사실상 단일화를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가 김용남 후보 본인은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국 후보는 국민의 뭐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단일화 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를 자당 후보를 도와줘야 될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민심이 원하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건 단일화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 정청래 대표는 김용남 후보의 후원회장이잖아요. 후원회장이 자기 후보가 거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단일화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그래서 이게 김용남 후보가 너무 포위된 상태 아닌가 사방에 게다가 유시민 작가님 ABC론 들고 오면서 또 김용남 후보 이마박에다가 비를 딱 붙이고 그래서 이게 김용남 후보가 굉장히 점점 곤란한 상태에 처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우리 이마박 이런 표현은 쓰지 말아요.
4: 아 죄송합니다.
2: 아니 근데 예. 그
3: 넓은 이마.
4: 넓은 이마.
2: 아니 법률적으로 이미 후보 등록을 했는데 예. 당이 강제로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어요. 예.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3: 그렇죠.
2: 예, 법적

0: 법적으로 안 돼요. 안 근데 그거를 당 지도부가 음으로 양으로 막 압박을 한다? 김용남 후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당대회에 또 악영향이 있잖아요. 당 지도부가.
1: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빨리 이제 단일화 논의는 진도가 나가야 될 텐데 이제 조만간 결론이 어떻게 나뉘지를 지켜보도록 하고 어제 이제 토론회에서도 각 후보에 대한 뭐 의혹들에 대한 공세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 언론에서 보도됐던 그런 의혹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제 밤에 TV조선 단독 보도로 김용남 후보가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함께 공개된 녹음에서는 김 후보의 목소리로 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한 듯한 그런 정황도 담겨 있었는데 일단 김 후보 측은 해당 업체 경영에 관여한 바나 차명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내용까지가 보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금 김 후보의 얘기나 해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의혹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거?
2: 일단 어제 밤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오늘 정도 계속해서 좀 현상에 대해서 조금 검증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일단 당에서는 김용남 후보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뭐 소명을 받겠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근데 이제 어제 기사로만 저희가 판단을 한다고 하면 조금 상당히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본인이 어떤 대부업체를 본인이 운영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녹취록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한 것이다라고 이제 녹취가 나왔고 만약에 이제 본인의 소유라고 하면 이게 차명이기 때문에 아마 현행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도 법률가니까 그 부분에서는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일단 가족사와 관련해 가지고 뭐 본인의 동생이 또 어떤 법인이 있었고 뭐 경영난이 있었고 그걸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본인이 자금 지원을 좀 한 것 같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먼저 당에서는 김용남 후보의 해명을 들어본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뭐 사과를 드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면 해명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 이 녹음을 공개한 사람이 21년 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파악이 된 건지 그래야지 뭐 이 사람이 더 폭로할 것이 있는지 이제 이게 관건인데 광고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지난 어린이날 연휴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새벽 6시부터 외곽으로 향하는 나들이 차량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정체가 이제는 많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충청권 가장 혼잡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북천안부터 주감휴게소까지 40km, 다시 회덕부터 비룡분기점까지 10km 꽉 막혀 있고요. 또 평택 제천고속도로도

0: 남안성부터 금왕 꽃동네까지 30km, 충청권 역시 극심한 정체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고도 많습니다. 지금 당진 청주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아산 진출로 1차로에 화물차 전도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목포 7시간 예상됩니다. 박소영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3: 네, 저희가 일부 막바지에 그래서 김용남 후보와 관련된 그 녹음 파일을 제공한 사람이 지금 20년 지기 지인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파악이 돼야지, 그리고 더 공개될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4: 그러니까 이 김용남 후보는 솔직하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일단 지금 말씀 아까 하셨지만은 대부업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김용남 후보는 그 업체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배당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냥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허위 문제 제기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일단 받아치기는 했는데, 좀 더 나아가서는 그 금융자료에 다 남을 거 아니겠어요? 회사의 이익을 배당을 받는다면 주주로서. 그 지금 인수를 했다고 본인이 주장하시니까 그러면 그것도 자료에 다 있고요. 배당 기록도 금융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금융자료에 배당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후보자가.
5: 그렇게 되면은 네. 단순히 사과, 아까 정확히 밝히고 사과라고 하셨는데 그걸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체로 차명 대부업체 소유는 그 자체로 범죄고, 그리고 조세 포탈 문제도 생기고 배임 횡령 문제도 생겨서 이거는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김용남 후보가, 아직은 의혹 제기 수준이라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김용남 후보가 이걸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21년 지인이 기자회견이라도 공개 기자회견을 해서 직접 그 녹취를 자기가 육성으로 뒷받침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엄청난 타격이고, 김용남 후보는 후보를 사퇴해야 될 상황이고, 만약에 후보 사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천을 취소해서 후보를 빼는 한이 있더라도, 평택을 해서 민주당 후보를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아마 뒷감당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재 영입 인사이기 때문에 이걸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면 전체 선거판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이 말씀은 어쨌든 이 의혹이 사실로 판명 났을 때를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김용남 후보가 오늘 오후 2시에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기자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집중적인 질문을 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이제 김용남 후보가 어떤 식의 반박문과 입장문을 내는지를 좀 지켜보고 이 얘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한 민주당 당 차원에서 대응도 굉장히 주목될 것 같거든요.
6: 그러니까 지도부가 지금 뭐 단일화 가능성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건 단일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건 정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안 될 경우에 신속하게 뭔가 결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민주당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밖에 조국 후보가 있으니까 이거 선거는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텐데, 대부업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이라는 당의 정체성과 대부업체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그동안 제기됐던 김용남 후보의 민주당스러움, 민주당의 정체성과 이분의 정체성이 맞느냐에 대해서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죠, 이제 유권자에게.
7: 네,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선거와 저는 별개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저는 김용남 후보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또 잘 해명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당으로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김용남 후보의 이런 논란이 사실인 것을 알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0: 대처만 잘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앞서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당 차원에서의 결단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2: 그것 말씀드릴게요.
0: 아, 예.
2: 우리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2024년에 제가 세종갑 선거에 출마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후보로. 그때 민주당 후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민주당 후보가 원래 공천까지 다 받고 후보 등록도 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 부동산 보유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긴급하게 한밤중에 공천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가 없는 선거를 치렀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응을 했고 근데 그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거기에 무소속으로 그 김종민 후보 다른 당 제3, 무소속은 아니고 제3당으로 김종민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진보 진영 내의 인사라고 분류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종갑선거는 저한테는 슬픈 일이지만 그쪽으로 표가 다 몰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결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 여부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그 지금의 사실 요 평택을 선거는 진보 진영 전체의 어떤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다들 주목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슈가 작아 보이지 않아서 다뤘고 요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후에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진보 진영이 그래서 세 명이 나뉘어서 있는 이 평택을 선거를 두고 유시민 작가가 한국 정치에 모순이 집약된 기괴한 선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요지는 주류 정당이 된 민주당이 권력 독점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진영 내 소수 정당들과 연대 연합 정치를 해서 그런 태도를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조국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일단은 그 유시민 작가의 전반적인 그 발언 중에 이게 뭐 우리 사람들 왜 안 써주냐? 우리 사람들 있는데 왜 자꾸 저 반대 진영 사람 자꾸 씁니까? 저는 그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런 섭섭함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곧 나라적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이다. 걱정이 된다. 막 가는 거다. 이런 표현은 막입니다. 막, 예, 막 가는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은 지나치게 거칠어 보여요. 예, 그거는, 진영 내부의 섭섭함일 수는 있지만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요. 우리 편이고 우리 쪽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쓴다는 거는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은 배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대부분 진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전혀 다르게 가잖아요. 정의당 사람도 쓰고 진보당 사람도 쓰고 국민의힘 사람도 쓰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도 씁니다. 그런 식으로 능력 위주로 실용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고 왜 조국 혁신당을 안 챙겨줘? 뭐 많은 조국 혁신당이 빠졌지만은 맥락상 조국 혁신당을 왜 빼? 조국 혁신당 빼고 민주당이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개헌을 한다 그래도 같이 협력해야 되고 어쩌죠? 그런 논의 그런 논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잘못 딱 한 것만 더 나가서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인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민주당 혼자서 뭘 다 할 수 있겠느냐. 이걸로 해석이 되면 이거 상당히 저는 조금 비겁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전도 노골적으로 저렇게 비판하실 거면
1: 예.
3: 대통령에게 다이렉트로 비판하시고 정청래 대표를 다이렉트로 비판하시라. 왜 저는 사람 공천합니까? 민주당스럽지도 않은 사람을 왜 분란을 일으킵니까?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는 왜 자꾸 보수 쪽 인사를 쓰십니까? 우리도 좋은 사람 많은데 그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4: 그러면 네. 행정관한테 메일을 받게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씀 중에 일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보면 이분은 진영 내부의 강화 논리에 정말 탁월해요. 전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파당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그 말씀하신 거죠. 왜 우리 사람 안 써가 결론인데 조국 후보하고 이게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조국 후보가 맨날 뭐라고 그럽니까? 국힘 제로라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경악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본인들이 잘 돼야 한다는 논리를 쓰더라도 상대방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1도 아니고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 그럼 야당 없는 뭐 여당을 하겠다. 그럼 그게 독재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 진영만 잘 돼야 되고 그 얘기는 우리 진영은 절대 선이야. 우리는 항상 오라. 우리가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

0: 이게 맞고 나머지 사람도 있긴 있는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당신 생각은 틀렸어요. 이런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 진보 진영이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또 갈라진다. 왜냐하면 이분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분은 또 적으로 규정을 해요. 잘 보니까.
1: 강성필 대변인.
2: 아,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분열돼가지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 이렇게 내부적으로 뭉치지 못하고 분열을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이렇게 불 안 지펴도 나름의 후보들을 지지한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충격파가 있을 텐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뭐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사람들만 쓰고 좌측에 있는 사람 안 쓴다 뭐 이런 게 불평 불만이라고 하면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조국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사면 복권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뭐 우리 뭐 오른쪽 사람입니까? 거기도 본인 기준으로 따지면 왼쪽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정부가 지금 4년이 넘었습니까? 이제 뭐 1년 됐는데 아니 정부 초기에 민주당 영토를 확 넓히고 대통령의 지지를 확 올려야지 우리가 하고 싶었던 해야만 하는 정책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 계속 자리 나눠 가진다는 비판 속에서 우리가 그게 영토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그 작가께서는 97년도 15대 대선에서 후보 경선에서 김대중 대통령 말고 조순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김영남 대신에 조국 후보를 또 지지를 하시니까 뭐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시민 작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진영 내에서 나름의 지식인이고 달변가이고 이론가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안 그래도 전당대회 때 좀 다투면은 아 나서가지고 그러지 말아라고 컴다운 시켜야 될 분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심판 아니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평택의 이야기가 지금 유시민 작가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서울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극과 극을 오가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좀 해석이 분분하고요.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초접전인 결과도 있고 오차범위 밖에서 정 후보가 앞서가는 조사도 있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두 후보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 좁혀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0: 좁혀지는 추세를 볼 수 있는 게 많이 나왔죠. 또 좁힌 그 수준이 그냥 거의 똑같은 것까지 갔으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직전에는 정원호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역 공사 관련한 문제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약간 수세로 몰리는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네. 여론조사는 잘 나온다. 그래서 저도 좀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냥 이 상황만 보자면 오세훈 시장이 쭉 사선하고 서울시장 해왔었던 그 저력이 조금씩 나오는 느낌 그걸 누를 수 있을 만한 정원호 후보의 뭔가가 안 보인다. 그게 선거가 다가오면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3: 그 정원호 후보가 한동안 굉장히 이제 곤란을 겪었던 그 음주 폭행 사건 30년 전 일이죠. 그리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공세를 당하고 있는 GTX 삼성역 부근 문제 이 두 개가 사실 그 사이에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가장 큰 일인데요.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때는 정원호 후보 쪽 타격이 이미지 타격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GTX 철근 누락 문제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오세훈 시장 측이 상당히 방어를 해내고 있다. 그에 비해서 정원호 후보는 그의 진실 공방 문제로 30년 전 일이 펼쳐지면서 결국은 음주 폭행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 계속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정원호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참신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색해버려서 결국 이렇게 지지율이 좁혀지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4: 와, 같은 현상을 보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하시니까.
1: 네, 반대로 한번 해석해 주세요. 예, 예.
4: 정원호 후보에 대한 과거 이제 그 의혹 제기는 30년도 더 지난 일이었기 때문에 20대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는 현직으로 이제 시장에 재직하는 가운데 사업에 관한 검증이어서 이거를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삼성역 공사 지금 안 끝났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진행형인 지금 문제잖아요. 30년 전권은 거의 끝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무엇인가? 삼성역이죠. 안전 문제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리라고 보고요. 오세훈 시장 측이 내세우는 해명과 태도가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이슈 자체보다도 언론 보고 알았다. 호호호호. 이게 너무 무책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라 종지부를 저는 찍었다고 봐요. 차라리 뭐 이런저런 문제가 발견돼가지고 이런 보강책이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확신만 주어줘도 시민들에게 그걸 얘기를 했어도 그걸로 그냥 끝날 거를 나는 책임 없어요를 갖다 더 강조하는 듯한 워딩이 나가버리면 시민들이 얼마나 괘씸하게 보냐고요. 그걸 뵙게 되면은 보강했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철근만 문제겠느냐. 이 감리라는 사람들이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시공한 걸 잡아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현대건설이 보고를 했는데도 철근 문제 없다고 체크리스트에 적은 정도라면 이 감리는 이거 말고도 이 공사에서 여러 군데에서 혹시 이런 거 덮은 건 아니야?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고도 별로 검토가 없고 그냥 이 철근만 우리 보강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불신이 크지 신뢰가 크겠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 굉장히 실책이 크게 했다고 봅니다.
1: 그러면 이 지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요 추이, 네. 이 추이에는 뭐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4: 근데 여론조사마다 수치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벌어진 여론조사도 있고요. 좁혀진 조사도 있어서.
2: 제가 그 여론조사에서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예. 뭐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정원호 후보가 확실히 우세해요. 그런데 최근에 뭐 거의 박빙 붙은 게 하나 나왔는데 저는 그 수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하나 튀었다고 봐요. 다만 그 여론조사의 백데이터를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원호 후보에게 긍정적인 거고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숙제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강남 3구에서 우리 과거에 한명숙 후보가 22구에서 이기고 3기구에서 저까지 몰표 나와가지고 졌어요. 근데 그쪽 강남 동쪽이거든요. 뭐 대치 뭐 삼성 개포 이런 이쪽인데 이쪽의 백데이터를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정원호 후보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뭐 그래도 6대 4 정도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다만 20대가 민주당의 지지가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정원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 30대 40대인데 여기가 전 세대층에서 투표 의지가 좀 약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시그널만 우리가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우리가 삼성역 GTX 이 논란에 힘입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이 철근 누락 사태 이건 계속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론에 더 반영이 되면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뭐 이건 안전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0: 지금 이제 보고를 뭐 받았냐 안 받았냐 왜 늦게 국토부에 얘기했냐 이 얘기로 가다가 이제 안전 문제로 가는 추세예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처음 대응했을 때부터 보강을 잘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철근이 빠진 것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이게 이런 식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것을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쪽으로 갔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혹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잠재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선거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더 정확하게 이 보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맞다. 지금 뭐 내가 보고를 언제 받았고 보고가 됐는데 국토부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방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땐.
1: 그러면 정면 승부로 가라는 건데 지금 어쨌든 오세훈 후보 측은 시공사 과실이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보고를 누락한 적이 없다. 이제 요 팩트의 부분에 있어서 일대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제가 말하는 정면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하라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민 안전에는.
1: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이때까지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해왔는데 정원호 후보 측은 행정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공사 전면 중단하라. 지금 이렇게 국면을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 이슈로 접근을 하라. 지금 이 말씀이신 거예요?
0: 그게 시민이 듣고 싶은 얘기 아니겠어요? 국회에서 국토부 장관까지 민주당 현역 의원이라고 오세훈 시장 막 공격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제가 여론조사를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2: 아휴, 제가 또 괜히 여론조사를 말했는데.
1: 아닙니다. 이게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19일, 20일 무선 ARS로 조사한 게 정원호 41.7, 오세훈 41.6 나왔고요. 정말 초박빙으로 나온 겁니다, 이건. KBS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16일부터 20일까지 무

0: 선전화 면접 100%로 실시한 조사는 정원호 45, 오세훈 34,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정원호 후보가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는 자,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선거 앞두고는 이제 막판까지는 요 네. 철근 누락 문제 이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것을 현대건설로부터 서울시가 알았으면 그때 이걸 먼저 오세훈 시장의 입에서 얘기를 했었으면은 많은 의혹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이것을 나는 몰랐다라고 하고 6개월 동안 그 서울시 도시본부장이 혼자 끙끙 앓다가 공교롭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무정지에 들어가니까 이틀 후에 직무정지 대행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이건 국민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2: 여기 더해서 오세훈 시장 또 하나 어록이 나온 게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이거는 거의 인감도장 찍은 거죠.
1: 아, 그런 말을 하셨어요?
3: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인정. 전체적인 그런 인정이 어디 있어. 대답을 하면서 너무 이제 안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너무 공세가 너무 정치적으로 격화되니까 시민 안전 문제는 사실 담백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불을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윤희석 대표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기에 다음 주면은 사전투표 시작됩니다.
0: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거의 민주당은 이 GTX 문제로 총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 안전 문제만 확보를 제대로 한다면 나머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크게 공방 소재가 될 것 같지가 않고 안전 문제가 확 잡고 간다면 시민들이 여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1: 근데 안전도
3: 생각합니다.
1: 보세요. 내가 집을 샀어요. 근데 우리 집에 철근이 절반이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이걸 그냥 덧댄대요.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과 관련해가지고는 아직까지 덧댄다는 이것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안전성을 느끼게.
2: 안전 문제도 안전 문제지만 여기 키워드는 무책임이에요. 지금 신뢰와 무책임의 문제거든요. 오 시장의 그 유권자 오 시장이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이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다 어설프게 한 거 아니야? 한강버스는 문제 뭐 없었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시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렬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는 책임이 없어요 쪽으로만 계속 비껴가니까 이 인상이 더 확대된다는 걸 전지적 드리는 겁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열흘 남짓 남았기 때문에 전체 판세에 대해서 몇 대 몇 정도로 보시는지 짧게 그것만 얘기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까요? 아니요. 저 전체 16개 자리를 두고 이게 몇 대 몇으로 갈지 지금 왜냐하면 뭐 부산, 대구, 뭐 서울 네. 다 이제 막판까지 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뭐 이렇게들 보시니까 네.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4: 15대 1은 아니다.
0: 15대 1은 아니다.
1: 네. 저는 방금 15대 1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4: 아니다.
0: 어떻게 보세요?
2: 저도 15대 1 봅니다.
0: 15대 1.
2: 방송 제외하고요.
0: 네. 여기는 기다 아니다지만 어쨌든 숫자는 15대 1이네요. 지금. 네. 류 변호사님.
3: 저는 조금 더 국민의힘의 파이팅을 불어준다 차원에서 15대 2도 아니다.
4: 그러면
1: 아니
3: 14대 죄송해요.
0: 알겠습니다.
3: 14대 2도 아니다.
0: 예, 광
3: 이상 간다.
0: 알겠습니다. 광고 가시죠. 돌아온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6: I love you.

0: 유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세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육회전 개통계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강수영, 류재화, 윤희석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 MBC 정오 뉴스입니다. 이란과 고위급 동시 접촉에 나서며 중재국들이 다시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곧 합의문 초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중동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합의 임박서를 공식 부인했고 미국도 핵물질 처리가 우선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장재훈 기자입니다.
6: 파키스탄 무니르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납니다.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연거푸 이란을 찾아 협상 재개를 이미 조율한 상황에서 중재국 최고 실세가 이란행을 결정한 겁니다. 같은 날 카타르 협상단은 테헤란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했습니다. 카타르는 미국 측 협상 지원국으로 미국과 쟁점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재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사우디의 한 국영 매체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북과 견해 차가 매우 크다며 하베 임박수를 부인했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의 이란 행인 결정적 상황에 왔다는 의미는 아니다. 카타르 협상전에 대해서도 공식 중재자는 파키스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최대 변수인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한 이란 입장은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추진과 관련해서도 어떤 나라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합의 임박설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장남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백악관에 머물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1: 이런 가운데 미군 공중급유기 최소 50대가 이달 들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집결해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공항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월 초 약 36대 수준이었던 공항 내 공중급유기 수는 꾸준히 늘어서 4월 초 47대, 이번 주 기준 52대가 식별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 공군 소속 공중급유기들이 공항 계류장을 빼곡히 메우면서 민간 승객은 물론 인근 고속도로에서도 선명하게 목격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측은 현지시간 22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행 사례가 있었다며 활동가들이 근거리에서 고무탄을 맞았고 수십 명의 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제기된 혐의는 거짓이며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선 범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찬반 투표 이틀째인 오늘 오전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의 투표율이 74%를 넘어섰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오전 10시 40분 기준 투표율은 74.27%로 총선거인 5만 7,290명 가운데 4만 2,5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도 오늘 오전 11시 기준 76.66%를 기록했는데요.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며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이 확정됩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을 맞았는데요.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강북을 돌면서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한강에서 시민들과 달리기를 함께하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범여권 지도부는 오늘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2: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주말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도봉산 입구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후보는 강북 대도약을 내걸고 창동 K-POP 관광특구 조성 등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은평과 서대문구 등을 찾아 GTX A노선 철근 누락에 대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책임론을 부각하고 저녁엔 마포구 홍대거리를 찾아 젊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아침 일찍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러닝족을 만나 달리기를 함께하며 주말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엔 양천구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뒤 저녁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성수동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대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등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보수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0: 김부겸 후보는 오늘 오전 대구 달성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 여권 지도부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1: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현지시간 22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연준의 사명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개혁 지향적인 연준을 이끌 것이라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서식에서 워시 의장이 완전히 독립적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 품목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겠지만 당장은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22일 워싱턴 DC 인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칩 공장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메모리칩 공장 보호보다 더 중요한 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으로 반도체 관세를 시행하는 것이라면서도 즉각적으로 부과될 관세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현지 시간 22일 발표했습니다. 그간 미국 안에서 신청하던 영주권을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에서 신청할 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걸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받은 뒤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 계속 체류하려는 학생이나 임시근로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미 이민국은 단기 비이민 비자 입국이 미국 영주권의 첫걸음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2: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알차게 써야 한다. 그런데 주말은 좀 안 그러고 싶죠. 시인 김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재개봉 영화관에 앉아있던 시절이 있었다. 77번 버스를 타고 할 일 없이 종점에서 종점까지 오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게 살면서 힘이 됐다. 괜한 짓 같지만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하면 참 좋다. 떠오르는 장면 혹시 있으세요?

0: 이문세와 이적이 함께 부른 조조할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주말이 좋은 이유는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거지만 안 해도 될 일, 괜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주말과 연휴의 매력이 아닐까 싶거든요. 친구 집 앞에 괜히 일찍 가서 기다린 거 뭐 딱히 갈 데가 없는데 우르르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고 차가 멀쩡히 있는데 강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한강다리를 걸어서 갔던 날들 오래 잊히지 않는 건 거의 뭐 지금은 전혀 안 하는 것들 같은데 이번 주말 연휴는 어떠세요?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1: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2: 하이퍼스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 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 쇼. 0244님께서 시장 가기 미루고 밀린 바느질 하며 손트라 듣고 있어요. 단추 달기 해요. 신청곡은 필요 없네요. 언제나 노래 맛집이라. 아, 그렇죠. 노래 맛집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노래 풀코스로, 아, 거의 파인다이닝급으로 제가 명곡 무한 리필 맛집으로 달려볼게요. 손트라 차트쇼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차트를 만들었고요.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들으시다가 갑자기 생각나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맛집 손트라 차트쇼 출발! 먼저 20위부터 갈게요. 3835님께서 오전에 라식 수술 받고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눈이 너무 시립니다. 하지만 평생 버킷리스트 이뤘어요. 야호! 이제 맨눈으로 HD급 화질 인생을 즐기렵니다. 영탁 찐이야 부탁합니다. 아, 정말 이 라식, 라섹 수술 이후에 즉 아침에 눈 떴을 때 알람 시계가 뚜렷하게 보인다, 천장이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그 새 경험을 할 때 정말 다시 태어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이 시기 잘 지나가고 회복 잘하셔서 이제 HD급 화질 인생 제대로 즐기시길 바랄게요. 22 영탁의 찐이야. 다음 19위 소개할게요. 1253님께서 10분 내로 신청이요. 엄마랑 둘이서 일하는 중인데 10분 내로 끝내고 싶어요. 아, 어떤 힘든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아, 정말 10분 내로 다 끝나시길 바라는 마음에 우리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영탁의 찐이야 그리고 김연사의 10분 내로.

10분만 들어야지 했다가 결국 끝까지 듣게 되는 손트라 차트쇼 18위로 넘어갈게요. 3433님께서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직장 다니고 주말에는 농사일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죠? 손태인 씨, 저 좀 칭찬해 주세요. 다현이 칭찬 고래 부탁합니다. 진짜 이렇게 부지런히 사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도 주말에는 놀고 싶으실 텐데, 그냥 쉬고 싶으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 꾹 하고 한번 찍어봅니다. 18위 김다현의 칭찬고래. 계속해서 17위는요. 0329님께서 엄마랑 떡국 먹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계셔서 참 좋습니다. 손태진님 찐팬이시라 사연이 나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신청곡은 백음성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우리 2904님도 아싸 신난다. 손태라 듣다 보니 벌써 파주 노래 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백음성 사랑이 비를 맞아요. 손태라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아직 운전 중이실까요? 도착 안 하셨길 바라면서 백음성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띄워드릴게요.

0: 곳이야.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정체가 5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정체가 시작됐고 지금도 외곽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많아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7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교통량이 많다 보니 지금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성주 휴게소 부근 승용차 사고로 2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 부근 반대 목포 방향도 당진 분기점 승용차 추돌 사고 확인됩니다. 오늘 강원도 영동고속도로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 호법부터 여주, 원주부터 새말, 횡성부터 둔내까지 총 63km 정체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온 가족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손트라 차트 쇼 이어집니다. 오늘도 신청곡 받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우리 9383님께서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옆집 누나 신청이요. 아, 장윤정의 옆집 누나 신청해 주셨군요. 따님이 이 노래를 누구 때문에 좋아하실까요? 좋습니다. 16위 장윤정의 옆집 누나가 올랐어요. 이어서 15위는 5989님께서 손트라 재미있게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장민호 7번 국도 듣고 싶어요. 9637님도 장민호 7번 국도 듣고 싶어요. 날도 덥고 일도 하기 싫고 7번 국도 해안가 여행 가고 싶네요 해주셨는데, 아, 여행 갈 때 또 주말에 이 두 노래 듣기 좋죠. 장윤정의 옆집 누나, 오랜만에 우리 또 해뜰날의 멤버였던 정슬의 목소리로, 그리고 장민호의 7번 국도 듣고 올게요.

토요일 오후의 편안함과 설렘을 모두 담아보았어요. 손트라 차트쇼 다음은 14위입니다. 9695님께서 박서진의 지나야 신청. 날이 더워지고 있어요. 일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라는 말 하고 싶어요. 아니 일기예보를 찾아봤더니 서울은 월요일에 다시 30도를 찍더라고요. 정말 우리 모두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위 대비 잘해서 건강하게 견뎌냅시다. 14위 박서진의 지나야가 차지했어요. 이어서 13위입니다. 0554님께서 신랑이 주파수를 바꿨네요. 새로운 목소리가 깜놀. 손태인 씨 너무 반갑고요. 이왕 듣게 됐으니 전영의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신청합니다. 이렇게 우연찮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여기에 멈춰 서셨군요. 앞으로 자주 찾아와 주시고 전영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띄워드릴게요.

지금 어디쯤 가면서 듣고 계실까요? 손트라 차트쇼 12위로 갑니다. 1765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엔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듣고 싶어요. 송가인의 사랑아 사랑아 신청합니다. 함께 들으셔야죠. 손트라 차트쇼에 있으면 좋아하는 노래들 많이 나올 거예요. 12위 송가인의 사랑아 사랑아. 1위는 어떤 곡일까요? 5717님께서 사랑님 신청합니다. 더운 날씨에 모심기하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들려주고 싶어요. 또 모내기철은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주로 하는데 여러분 체력 보충 잘하면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손트라 가족분들 모두 풍년 기원할게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송가인의 사랑아 사랑아 그리고 김용임의 사랑님. 오늘은 최재명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의 시작, 손타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11호 넘어갑니다. 4244님께서 여기는 수원입니다. 어제 1월 수목원에서 다양한 텃밭 작물 교육을 받고 상추까지 얻어와 지금 삼겹살이랑 먹으며 손타라 들어요. 자그마한 텃밭 가꾸는 저는 진정한 농사꾼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내일은 내가 만드는 나의 정원에 대해 공부합니다. 기대돼요. 농사 지으시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신청곡은 한태웅 군의 농사꾼 신청해요. 아, 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작은 텃밭 아니면 집에 있는 작은 그냥 식물 하나 키우는 것도 잠시라도 등 돌리면, 관심 안 가져주면 죽는데, 이렇게 진정한 농사꾼들은 몇백 평, 몇천 평 뭐 이렇게 관리하시더라고.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 또 한태웅 씨가 소년 농부로 유명하잖아요. 2022년에 발표한 트로트 농사꾼,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미스테리 트로트로

0: 보여지.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한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찬반 투표 이틀째인 오늘 오전 제1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이 74%를 넘어섰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오전 10시 40분 기준 투표율은 74.27%로 총선거인 57,290명 가운데 42,5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도 오늘 오전 11시 기준 76.66%를 기록했습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며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확정됩니다. 이란과 고위급 동시 접촉에 나서며 중재국들이 다시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곧 종전 협상 합의문 초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직후 이란 정부는 미국과 견해차가 매우 크다며 합의 임박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며칠 내로 이스라엘과 이란 공습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미군 공중급유기 최소 50대가 이번 달 들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집결해 있다며 이란 공격 재개를 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의 차포대

0: 15건의 성폭행 사례가 있었다며 활동가들이 근거리에서 고무탄을 맞았고 수십 명의 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제기된 혐의는 거짓이며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결의안 표결을 현지 시간 21일 전격 취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결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반대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 하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아슬아슬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공화당에서 소수의 이탈표만 나와도 곧바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현지 시간 22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연준의 사명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개혁 지향적인 연준을 이끌 것이라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서식에서 워시 의장이 완전히 독립적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한 석탄 광산에서 가스 폭발로 8명이 숨지고 38명이 지하 갱도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오후 7시 반쯤 산시성 청지시 친유안현의 한 석탄 광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오전부터 낮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 부산 20도 등 전국이 17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거나 비슷하겠습니다. MBC 한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도대체 왜 어째서 그 제목 그 가사란 말인가 그 노래가 알고 싶다 손태진의 미스터리 트롯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고 그 제목, 그 가사를 보면 알쏭달쏭 자꾸만 궁금증이 생겨난데 이 노래의 제목은 사자후 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을 말하지만 원래 뜻은 부처의 위엄 있는 설법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 미스터리 트롯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에서 기원한 단어들, 일상어가 된 불교 용어를 따라가 봅니다. 이번 연휴 드라마 주인공처럼 사뿐사뿐 데이트를 나가면 참 좋겠죠?

주인공. 원래 불교에서 선을 수행하다가 득도를 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힘든 득도를 해냈으니 수행자 중에 으뜸, 즉 주인공이었던 거고요.

우리 집 현관, 아파트 현관 할 때 현관은 불교에서 차원이 다른 두 경계 사이의 문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사찰의 문, 일반 집의 문을 이르는 말로 확장됐죠. 자, 현관을 나가서 그 이를 만나 한강이나 놀이공원에 가면 밥부터 먹어야죠. 야외 데이트엔 김밥이 괜찮죠? 예전에 김밥 속에 단무지 하나, 요새 김치에 치즈 참치가. 김밥 속 노란 단무지를 예전엔 일본말로 닭광, 즉 다쿠앙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쿠앙은 사람 이름입니다. 고구려에서 건너간 승려 태감 스님이 바로 이 절임 물을 처음 만든 사람이고, 한자 태감을 일본말로 읽은 게 다쿠앙이었죠. 그리고 말입니다. 달빛 물든 속삭이에 별빛 속에 금이로. 저녁 노을을 보고 어둑어둑 별빛 아래서 연인들이 오붓하게 나누는 그 미러. 미러는 글자 뜻대로 비밀 얘기지만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이고요. 불교에서 진실을 감추고 에둘러서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달콤한 데이트, 즐거운 연애를 하다가 불쑥 이별을 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살다 보면 만남과 이별은 일상 다반사. 이 다반사도 불교에서 온 말이고요. 차 마시고 밥 먹는 것처럼 흔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0: 윤수일과 최진희가 함께 부른 차찬의 이별이 오늘의 미스테리 트롯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불교 문화권의 한자 문화권이라서 불교에서 온 말이 일상 속에 정말 많은데요. 사자후 같은 어려운 말 말고도 주인공, 현관, 일상 다반사 할 때 다반사도 다 불교에서 기원한 거다. 그리고 예전엔 단무지를 일본말 닭황 혹은 닭광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걸 만든 또 스님의 이름이었단 거 참 재밌네요.
1: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5: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7: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직 손트라 가족들의 취향으로 채우는 손트라 차트쇼, 벌써 9위 소개할 시간이에요. 0510님께서 무명전설 이룬의 당신께만 신청합니다. 아내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라면서. 또 이룬의 씨가 긴 무명 생활을 끝나 또 이제 탑7의 무명전설 파이널에 오르게 되었는데 정말 노래 잘하죠. 이룬의 당신께만이 9위를 차지했네요. 다음 8위는 어떤 곡일까요? 19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진주 남강가에는 노란 꽃창포가 한창입니다.

종일 혼자여서 조금 울적했는데 저 화사한 꽃 빛깔과 강물과 푸름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느낌입니다. 역시 자연 가까이 나오니 마음 치유가 되네요. 차지연의 봄날은 간다 듣고 싶습니다. 참 신기하죠. 때로 이 자연이 그냥 주는 정말 그 편안함. 이거 덕분에 우리 마음이 좀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이루네가 부르는 이은하의 당신께만, 그리고 차지연이 부르는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

하루 종일 여운이 남는 손타라 차트쇼 계속해서 7위로 갑니다. 626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출근하면서 늦지도 않았는데 점심 도시락을 안 가져왔어요. 원래 냉동실에 얼려놓은 도시락을 가져와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데 대신 오늘은 라면 하나 끓여 먹었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올해 6학년 9반이거든요. 다음부턴 잘 챙겨야겠어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신청합니다. 아, 참 그래도 6학년 9반이면 이제 또 시작이시네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7위에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올랐어요. 다음은 6위로 갑니다. 929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크루즈를 탔어요. 계속 부산갈매기 노래가 반복으로 나오니 일본 사람들도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부산갈매기를 말하는데 올드 케이팝 자랑스러웠습니다. 부산갈매기 또 듣고 싶어요. 아, 이 노래도 정말 그 돌아와요 부산항에 방금 전에 7위로 소개를 했지만 일본에서도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이게 그 번역이 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산 시리즈로 오늘 이렇게 두 곡이 연달아서 7위, 6위를 차지했네요. 그러면 오늘은

0: 목포 신원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서울, 대전 등 중부지방은 이제 하늘에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요. 제주도를 비롯해 대구, 포항 등 영남지방은 아직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밤부터는 이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보통 토요일 오후 이 시간대가 되면 정체가 많이 줄어드는 편인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3일간의 긴 연휴 때문인지 오후에도 외곽으로 나들이 나가는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북천안부터 주감휴게소까지 충청권 50km 답답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까지 어렵습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꾸며봅니다. 손트라 차트쇼.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7822님께서 오랜만에 외근 나와서 점심시간에 인근 유채꽃밭에 왔어요. 아침부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양쪽 옆으로 잎합 꽂히며 아카시아 꽃도 만발했네요. 아카시아 꽃내음도 마음껏 마시고 모처럼 한낮에 힐링했어요. 유채꽃길을 걷는데 꿀벌 소리가 윙윙 되는 것이 얼른 회사 복귀하라고 하는 것 같아 이제 돌아갑니다.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부탁드려요. 어떻게 그 꿀벌 소리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꿀벌처럼 매일매일 일하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이 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이제 4위네요. 7373님께서 집안일 하고 있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도시락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침마다 도시락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게 됐네요. 행복한 오후에요. 신청곡 손태진의 잃어버린 우산 부탁해도 될까요? 또 이 노래를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참 근데 그게 그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뭘 해주실 때마다 아들 딸들이 자녀분들이 맛있게 먹는 거, 가족이 온 가족이 맛있게 먹는 거, 아이 너가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그냥 내가 배부르다라는 말 있잖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감사한 저의 노래를 올려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 노래 한번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음악과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손타라 차트쇼 이번 주 3위네요. 6130님께서 노래 신청 가능할까요? 힘든 와중에 자격증을 딴다고 5월 4일부터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듣고 싶습니다. 사랑 참 솔지. 아 근데 어떤 학원을 다니고 계실까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조금 미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딱 봐도 그냥 사랑꾼 같으신데. 3위 솔지가 부른 장윤정의 사랑참이 올랐네요. 손타라 차트쇼 이제 2위까지 왔습니다. 2위에는 이 곡이 올랐어요. 1574님께서 유진아의 모란. 엄마 보러 안식원 갈 때마다 크게 틀고 가네요. 아 참 이 노래. 네 모란이 어미 모자의 밥 짓다의 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누구나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 노래네요. 우리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장윤정의 사랑참, 오늘은 솔지의 목소리로, 그리고 유진아의 모란 들려드리고 바로 1위 발표합니다.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0: 케어의 한계를 넘어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책임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3: 기성장엔 아이클 타임.
2: 키가 크고 싶다면
3: 기성장엔 아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8: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7: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8: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7: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9: 유동 골뱅이.
1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5월 23일 토요일 손트라 차트쇼 1위 발표합니다. 바로 이 노래네요. 김현식의 사랑했어요. 지난 목요일 부부의 날에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1222님께서 7년 전 오늘 제 아내와 신장을 나눈 날입니다. 저의 신장은 우리 아내의 뱃속에 있어요. 둘 다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김현식의 사랑했어요. 아, 참...

사랑이란 단어를 깊게 생각하게 되는 5월입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이 사랑이란 게 바로 이런 걸까 싶은데 두 분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1위를 차지한 김현식의 사랑했어요 들으면서 저는 내일 12시 1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0: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뉴스입니다. 이란과 고위급 동시접촉에 나서며 중재국들이 다시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곧 종전협상 합의문 초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직후 이란 정부는 미국과 견해차가 매우 크다며 합의 임박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진전이 없으면 며칠 내로 이스라엘과 이란 공습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도 미군 공중급유기 최소 50대가 이번 달 들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집결돼 있다며 이란 공격 재개를 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이 불거진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를 향해 사채업 운영과 허위 해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병원 조국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김 후보가 2020년 농업회사법인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까지 인수하게 된 것이라 해명했지만 그 설명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남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업체들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현지 시간 22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연준의 사명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개혁 지향적인 연준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시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서식에서 워시의장이 완전히 독립적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현지 시간 22일 발표했습니다. 그간 미국 안에서 신청하던 영주권을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에

지 근로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미 이민국은 단기 비이민 비자 입국이 미국 영주권의 첫걸음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측은 현지 시간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행 사례가 있었다며 활동가들이 근거리에서 고무탄을 맞았고 수십 명의 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교정 당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기된 혐의는 거짓이며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K-뷰티 인기에 힘입어 국내 화장품 무역 수지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무역 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13.5% 증가한 101억 달러로 화장품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거나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0: 박준영
1: 박영진의
0: 도시 맛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진이진이 영진이 박영진입니다.
0: 위거 라고 살 빼는 비만 치료제가 한창 유행이었죠. 자, 이걸 맞으면 뇌 시상하부의 작용,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위의 음식이 오래 머물게 해서 마찬가지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원리라는데요.
1: 그러니까 이제 이 주사의 핵심은요, 포만감입니다. 배가 부르게 느끼니까 덜 먹게 돼서 살이 빠진다. 근데 이 원리대로라면 어떻게든 포만감을 느끼게만 한다면 살은 자연스럽게 빠진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이 원리를 토대로 현직 내과 전문의가 천연 위거이라고 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레시피를 추천했는데 되게 간단했습니다. 삶은 계란에 올리브유를 뿌려요. 그리고 후추를 뿌려서 먹는 거래요.
1: 이렇게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데다가 단백질도 챙기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0: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만 먹으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레시피 현황은 전부 계란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1: 우와, 치즈를 한 장 올려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봤더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2: 저는 그릭 요거트에 꿀을 좀 올리고 말린 크림베리가 집에 있길래 함께 곁들여봤는데 마치 브런치 집에 온 것 같았어요.
0: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
3: 저는요 그 올리브유가 조금 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기름을 뿌렸는데 참기름 냄새를 맡으니까 그 갑자기 또 간장 계란밥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가지고 밥 한 주걱 퍼가지고 간장을 뿌려가지고 비벼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멸치 볶음 살짝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너무 맛있어요.
0: 이러면은 이제 밥 한 끼를 먹은 겁니다. 이러면은
1: 잘 드셨네.
0: 왜 한 겁니까 이러면은? 이렇게
1: 잘 드셨어요. 이거는 위기비 위기.

0: 아니,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삽시다.
1: 그럼 그렇죠. 되는 거지.
2: 그럼 됐죠. 뭐.
0: 자, 5월 23일 토요일 이 노래로 출발해요.
2: 예, 서울 회밀입니다. 패밀리 아니요, 서울 회밀이에요. 이제는.

0: 박준영 당신의 2시 만세 서울 회미리에 이제는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여기입니다.
0: 우리 두만 회미리 분들 들어오세요. 회미리.
1: 예.
0: 아, 우리 회미리 아니겠습니까? 회미리.
1: 회미리입니다. 그 일단 배를 부르게 해서 예. 살이 좀 빠져야겠다. 라는 작전은 정말 좋은데. 예. 그렇게 드셔보셨어요? 저는 요즘 계란을 삶아서 정말 많이 먹는데 저는 이제 삶아 먹는 계란이 지겨워서 예. 구워 먹습니다.
0: 구워서 구워서 네,
1: 계란을 구워 먹으면 뭐, 삶은 계란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0: 그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계란도 다이알도 그 레시피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이제 삶은 다이알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라이? 후라이로 갔다가 뭐 이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하여튼 뭐 구운 계란을 저는 그래서 약간 저온으로 해서 약간 뭐 이제 제 나름의 노하우인데. 네. 아, 원래는 한 15분 하다가 이제 20분 정도 하니까 또 좋더라고. 좀 더 낮춰서.
0: 아, 구워서.

0: 구워서. 아.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근데 저는 소금 안 찍어 먹으면 맛이 없어서.
1: 근데 몇 개씩 드시냐도 중요하죠. 몇 개씩 드시냐도.
2: 저는 세 개.
1: 세 개면 뭐 예,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2: 근데 거기에 이제 식빵을 두 장 먹어가지고.
1: 아이 그러면 똑같잖아요. 간장 계란밥이랑 똑같잖아요. 샌드위치네 그러면 샌드위치. 여기 뭐
0: 이거 있어요. 요즘 먹은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엄청나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네. 오이를 강판에다가 이게 약간 겉에 좀 해가지고 강판에다가 슬라이스해요. 그다음에 그걸 냅두고 참치를 떼서 기름 버리고 참치 넣고 그다음에 뭐 혹시 맛살 있으면 좀 넣으시고 그다음 뭐 옥수수 콘 같은 거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1: 그렇게 드레싱 넣고 있어요, 드레싱.
0: 그렇게 넣은 다음에 그 뭐야 올리브유를 이렇게 한 바퀴
1: 올리브유 뭐 괜찮네요.
0: 올리브유. 그런 다음에 괜찮아요. 꿀을 이만큼 한 바퀴 돌려. 그렇게 해서 마요네즈를 안 넣는 거야 그래서.
1: 그 다른 드레싱
0: 마요네즈를 안 넣는 거.
1: 다른 소스 안 들어가.
0: 그 후추 좀 이렇게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식빵에 올려 먹어도 진짜 맛있고 크래커에다 먹어도 진짜 맛있고.
1: 근데 이제 꼭 식빵이나 크래커가 있어야 됩니까?
0: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한데 크래커나 식빵 생각이 나더라고요.
1: 탄수화물이 또 어떻게 가져야지. 탄단지를 다 해서.
0: 근데 너무 탄수화물을 뭐 이렇게 막 구박하잖아요 요즘.
1: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뭐 여러
0: 차라리
1: 가지.
0: 이럴 거면 80년대가 훨씬 행복했어요. 그때는 구박하는 문화가 없었거든. 맘껏 먹었어요.
1: 맘껏
0: 시리얼도
1: 먹어서.
0: 우유에 맘껏 먹었다고. 왜냐면 그때는 구박하는 문화가 없었거든. 요즘은 약간 탄수화물을 구박해.
1: 많이 드시니까.
0: 아니 먹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좀 찔려. 나 진짜 우유에다가 시리얼 말아먹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사이다 콜라도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도.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제로로 먹잖아요. 제로가 야, 과연 몸에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니 맛은 이제 점점 그것만 먹으니까 맛은 좀 이제 익숙해졌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실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1: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작업들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 밥알 찹쌀떡의 원조.
3: 백년화편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백년화편
2: 30년 전통
3: 백년화편
2: 떡 선물세트는
3: 백년화편
2: 1588-5678.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 강호 온라인.
7: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 강호 온라인.
7: 열혈 강호 온라인.
9: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2: 드문드문
13: 문득문득
12: 어쩌다 퍼뜩 나올 수 있습니다. 기기 유료 주세요.
13: 가뭄에
12: 콩나듬.

0: 대중적인 유명한 노래도 좋고요. 나만 아는 숨은 명곡도 좋습니다. 두지만세에서 듣고픈 노래가 있다 하면 언제든 신청해 주세요.
1: 선곡 되신 분들께는요 헤어 토닉을 쏴드립니다.
0: 윤기 0360님 준영씨 영진씨 오늘 저녁 홍어 삼합 해먹으려고 돼지 수육을 사러 왔죠. 와. 두 분 홍어 삼합을 드시나요? 마트 온 김에 수박 한 통도 사렵니다. 입가심으로 먹으면 딱이겠죠. 여름이 성큼 다가옵니다. 쿨의 아로하가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1: 야, 아 이게 집에서 다 해드시는 거예요? 홍어 삼합을?
0: 와, 근데 요거는 그 김치만 기가 막힌 김치가 있다면 네. 할 수 있죠. 뭐 두부도 있어.
1: 뭐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해 드시게 하는데 수육을 또 삶은 것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0: 아 그러네. 수육 삶는 게 일이긴 하네요.
1: 홍어는 물론 이제 시중에 파는 거를 이제 사오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드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식가시군요.
0: 그러네.
1: 저는 사실 이게 삼합 이게 홍어나 조금 이제 과메기나 요쪽 조금 약한 부분이거든요.
0: 어?
1: 다른 거 진짜 잘 먹는데 약간 요 부분이
0: 약간 비린 쪽을 잘 못 먹는데
1: 약간 삭히고요.
0: 우와 대박. 비린 쪽을 잘 먹는데 못 먹는데 꿈이 어부야?
1: 아 이겨내.
0: 와 진짜 신기하네. 네. 그 물고기 먹어요?
1: 물고기 좋아하죠.
0: 오 신기하네. 근데 홍어를 왜 먹지?
1: 근데 이제 삭히고 뭔가 이제 발효하고 이런 것보다는
0: 괜히 그 홍어도
1: 회나 이런 거.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남도 쪽에 이것이 진짜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 전에
1: 애나 코 이런 거
0: 약간 덜 삭힌 거 있어.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약간 김치 맛으로 먹는 거 있잖아.
1: 그러니까 그게 또 다녀야 되는데 그냥 이제 어떤 그 선입견이 좀 있다 보니까.
0: 과메기도 약해 근데 그 동네 사람 아니에요? 과메기도 약해?
1: 아 근데 어렸을 때 많이 못 먹고 좀 커서 배우다 보니까. 아무튼 근데 저만 이런 거지 이거를 진짜 좋아하시 과메기 좋아하시고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미식가시거든요.
0: 근데 과메기 해가지고 이제 뭐 과메기는 주문하면 해초도 같이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는 데 있어요. 해초를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1: 생김, 마늘종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도 평양냉면도 원래 못 먹었었는데 먹다 보니까 요거 이제 찾았거든요.
0: 거기 이제 매니아가 됐어요?
1: 매니아까지는 아니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홍어나 과메기도 계속 먹다 보면 분명히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주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맛있겠네요.
0: 해초를 많이 드세요. 그래야지 싹 쓸어서 내려옵니다.
1: 아, 요드.
0: 0360360님 고맙습니다. 헤어토닉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 신청곡 쿨의 아로하 띄워드릴게요.

0: 쿨의 아로하 듣고 왔습니다. 가뭄의 콩나드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6898님께서요. 두심한새 청자입니다. 오래전 제 10대 후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처음으로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손님보다 더 무서웠던 건 매일 소리 지르시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줘서 하루하루가 눈치와 긴장의 반복이었죠. 퇴근하면 새벽 버스를 타고 집에 갔는데 그때 늘 그 워크맨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드 팝 베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에버그린이었죠. 지친 마음으로 창밖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 에버그린을 듣고 있으면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게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 에버그린이 나오면 그 시절 어린 제 모습과 그 새벽 공기 그리고 간신히 버티던 마음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1: 좋다.
0: 오늘은 그때의 저를 위해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바라 스트라이샌드의 에버그린을 신청합니다.
1: 퇴근길에 그 힘든 시절인데 이런 노래 있어요? 본인한테 이런 노래?
0: 저는 왠지 모르게 제가 훈련소 있을 때 이정현 씨의 미쳐라는 노래가 계속 틀어졌어요. 미쳐라는 노래 틀어주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 약간 미쳐버리겠는데
0: 누구 노래인지는 몰라. 왜냐면 안 알려주거든요.
1: 근데 그게
0: 그냥 나오는 거야.
1: 그게 이정현이었어?
0: 나중에 휴가 나와서 들어보니까. 찾아봤죠. 그것도 모르니까 가사를 이렇게 막 드문드문 기억나는 걸 쳤더니 이정현이 미쳐였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윤일상 형님이 만든 노래.
1: 그래? 그럼 나중에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0: 왜 우니 또 왜 그리 바보같이 혼자 하는데 훈련소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야, 이게 또 다른
1: 그런 노래가 있다니까.
0: 다른 의미로 미치겠더라고요.
1: 이 노래 듣겠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에버그린.

0: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구름이 걷히자마자 볕이 쏟아지면서 서울의 기온이 23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맑은 날이 이어져 한낮에 서울, 대전 28도, 남부지방은 내일도 다소 구름이 많이 껴서 대구 26도, 부산 23도 등으로 비교적 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연휴 3일 동안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오후 늦게 나들이 떠나는 분들도 많으신 듯합니다. 외곽으로 꾸준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입장부터 주감휴게소까지 충청권에서만 50km가 여전히 답답하게 이동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 화촌 7터널부터 서석터널 구간 각각 1시간씩 걸립니다. 박소영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바로 그 노래.
1: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노래.
0: 한국인이
1: 좋아하는 노래.
0: 탑 20.
2: 산장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길리만자로의
0: 이 시간 함께할 이분 세계 최고의 대중 음악 평론가로서 제35회 서울 가요대상의 수상자를 가리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고 오신 분입니다.
1: 날카로운 심사 기준이 있듯이 저희에게도 한없이 날카로운 분이십니다. 힝힝 혀에 달린 바늘. 그 바늘이 이 시대 최고의 음악 평론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임진모 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예.
0: 어서 오십시오.
3: 임진모 쌤.
0: 혀에 바늘이 달렸다. 아, 멋있는데요. 그러면 저기 코를 설침 어떻습니까? 설침 어 괜찮은데 이거.
1: 아, 다 찍어요. 네, 어? 혀를 다 뚫고
0: 설침 임진모 쌤 괜찮은데.
1: 그러니까 이게 찍은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침으로 혀를 쫙 뚫고
0: 그러면 귀를 혀로 뚫어주는. 벤다로 하실래요? 네. 설도
3: 어떤 것들 어떤 내용이든 어떤 용어든 설침 과분합니다.
1: 날카롭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0: 아니 제35회 서울가요대상 심사까지 이렇게 보시는데 혹시 기준이 있으십니까?
1: 오래됐어요. 저 한 20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 해 동안 가장 실적을 많이 올린 사람에게 상이 가야죠. 네.
0: 역시나
1: 축하해 주는 거니까.
2: 감사합니다. 자, 올해도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시간입니까?
1: 자, 제가 지금 진행하는 이 코너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인데요. 77년부터 한 해 한 해 인기곡을 따져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1999년입니다.
0: 오늘은 네. 99년도.
2: 아까 이거 소개하시면서 약간 네. 조용필 씨 지금 뭐 좀 성대모사 하시는 느낌. 아니. 설침 선생님. 너무 잘 치시면 안 됩니다. 네.
1: 네. 뭐 제가 혼자 이거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작가분들하고 또 예. PD분하고 같이 정하는데 재밌습니다.
2: 99년 갑니다. 타임머신 한번 타고요.
0: 자, 세기말로 갑니다. 세기말. 네. 으아. 자, 99년도.
2: 20위부터 소개해
1: 주세요. 20위부터. 정말 그 빠진 노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요. 일단 20위는 축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곡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유리상자의 신부에게입니다.
0: 이 전주 네. 많이 들었어요.
1: 사실은 유리상자의 등장은 한동준한테 타격이었어요.
2: 아 그러네. 네,
1: 너를 사랑해가 진짜 한동안 축가를 지배했는데 이걸 바꿨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사랑해도 될까요가 있었잖아. 근데 유리상자를 제압한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2: 누구예요?
1: 축가에서 성시경이야. 성시경 두 사람 너의 모든 순간 넌 감동이었어. 정말 맞죠. 희재도 저 축가로도
0: 들어. 목소리가 일단은 네, 너무
2: 어쨌든요. 이세준 박승화.
1: 네. 그렇습니다.
2: 아, 대단합니다.
0: 이 신부에게.
1: 네, 작사상을 받았죠. 이세준이 이걸로.
2: 아, 네. 가수가 작사상을 받은 게 최초래요, 이게.
1: 맞아요. 야, 그리고 아직도 이 신부에게 사실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잖아요. 네. 타이틀이 신부에게다 보니까 지금도 이 노래가 결혼식 축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2: 자. 19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위는 어떻게
1: 해요? 19위는 예. 이해에 등장한 아주 노래 잘하는 여가수죠. 박기영.
0: 네. 아, 박기영. 19년도에.
2: 어떻게 보면 박기영의 시작이군요.
1: 네. 무명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바로 시작인데 하필은 노래가 시작이에요.
0: 시작.
1: 그리고 또 마지막 사랑이라는 노래가 동시에 뜹니다.
0: 아, 마지막 사랑. 네.
1: 그래서 99년은 아마 박기영이란 인물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음반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요.
2: 많이 나갔어요.
1: 2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예예. 기록했는데 이때 박기영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얼굴 없는 가수는 아니었는데 TV 활동이 뜸했다.
2: 아하. 그런데 또 이제 만나보니까 또 너무 예쁘시고 미인이시고 네. 또 박은혜 씨 친구시고
0: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1: 또 응사 응답하라 1994에 또 이게 쓰이면서 아하. 다시 한번 또 인구에 회자가 됐죠. 이때는 배우 고아라가 불러요 이걸.
0: 아 직접 불러. 거기서 드라마에서 네. 불렀군요.
2: 자, 두 곡 듣겠습니다. 20위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19위 박기영의 시작.

0: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 아, 참 멜로디가 있고 네. 이상하게 박경은 이른바 우리가 후렴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싸비. 예. 그 부분의 멜로디가 확실해 노래가요.
0: 아, 그래서 기억에 더 많이
1: 그래서
0: 남죠.
1: 그래서 더 많이 남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학생들도 좋아했다니까.
0: 그래서 떼창도 가능해요.
1: 네. 네. 떼창도 가능해요.
2: 18위 가보겠습니다.
1: 네, 18위는 우리에게 진짜 고음의 압박을 가한 노래입니다.
0: 고음이 못 나가요?
1: 사실 이

0: 젊었을 때는요 한번 지르고 싶은가 봐 끝까지 아, 그리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1: 특히 남자들.
0: 그래서 고운병이 이때 아주 뭐랄까 이 중고생들 고운병.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네. 사이에 퍼졌는데 이 주범은 스키드로우야. 아. 그 팝그룹 스키드로우인데 스키드로우.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냐 얀. 그다음에 김현성 그리고 야다. 야다를 빼놓을 수가 없죠.
2: 김경호.
0: 아. 그렇지. 야다는 이미 슬픈 사랑. 이거 이미 끝내줘 버렸어요.
2: 더 크로스.
0: 예. 네.
1: 박완규 형님.
0: 더 크로스도 있지.
1: 박완규 형님.
0: 근데 참 이 노래는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죠. 그래. 내가 단념할게요. 이거죠.
1: 단념을 해야죠. 단념해야죠. 결혼했으면.
0: 아마 그 연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그렇게 목청껏 올려가지고 불렀을 거예요.
1: 청소년들이 변성기가 이제 이걸로.
0: 제가 이 노래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2: 아 좋아했어요?
0: 그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왜냐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기 감성에 맞는 곡들이 있잖아요.
1: 아, 뭐 감정이 많이 이입이 되셨나요?
0: 아, 그런 건 아닙니다.
1: 이미 슬픈 사랑인데.
0: 그 자세히 묻지 말아주세요.
1: 예, 예, 예. 그런 또 스토리가 있으시군요. 자, 이게 해서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이 18위를 차지했습니다.
2: 아, 좋았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0: ISA는 삼성증권이다.
13: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5: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있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시만세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토 엔티 임진모 쌤과 99년도에 와 있습니다.
3: 근데 자. 노래를 갖다 들었지만 에. 진짜 솔직히 야 나 잘생기지 않았어.
2: 아, 그때 멋있다.
3: 그 당시에 지 어 리드 보컬 누구지 이름이 굉장히 잘생겨가지고 그 어우 그냥 멜로디 듣기 전에 일단 얼굴에 빨려 들어갔다.
4: 지금 그 얼굴 생각하니까 제가 재채기가 납니다.
2: 비주얼이
3: 아, 김다연.
2: 김다연. 김다연. 밴드였어 밴드.
3: 네, 잘생겼죠. 락 밴드였어요.
2: 네.
4: 자, 99년으로 네. 우리 함께 임진모 쌤과 설침 임진모 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게 자꾸 설침이라고 하니까 설침 이렇게 해줘야지. 설침하니까 뭔가 설치는 느낌.
4: 중의적인 겁니다. 중의적인
2: 게 있었군요. 네.
4: 자, 설침 선생님.
3: 참 게으르지 않아 보면 네. 참.
4: 자, 그럼 17위는 어디로?
3: 17위는 네. 아 이건 예우가 아니고 네. 사실은 제 그 등장곡이잖아요.
2: 그, 아, 그렇지. 여기 타, 그러네요.
4: 그렇지.
3: 그 등장곡이 바로 99.

0: 1999년 아... 바로 섹시한 남자입니다. 스페이스 A의 저는 사실 스페이스 A가 나중에 히트곡 더 많이 낼 줄 알았는데
1: 노래 너무 잘했는데
2: 네, 뭐 좋은 글씨도 있었고 네.
0: 네. 하여튼 이 섹시한 남자는 1999년 큰 히트곡이에요. 약간은 샵하고 약간 살짝 라이벌이었죠.
2: 아 이게 아무래도 혼성 그룹 유버
0: 그렇습니다.
1: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 저녁에 네네. 그 이제 밤에 네. 이 나이트 클럽 쪽 일들을 그때 많이 했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샵보다 네. 스페이스 A가 훨씬 더 유명했어요.
2: 아, 스페이스 A
1: 담릴 쪽에서는 네. 네. 아, 엄청났었어요. 네. 어딜 가면 있어 이 팀이. 아 제가 대단하다.
0: 네, 김현정이라는 이름은 우리 가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 메인 보컬도 김현정이잖아요.
2: 그 솔로 가수 김현정 씨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네.
0: 그렇습니다. 네. 노래방에서 정말 인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정말 여성들도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다.
1: 아, 그래. 네. 자,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7위 스페이스 A 섹시한 남자.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0: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 받고 계신가요? 남학신도시와 목포 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4-8002.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세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오전 고위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이란 전쟁의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회의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장,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상황과 함께 다양한 협상 결렬 시나리오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막판에 타결을 이뤄내지 못하면 대이란 공습을 단행하는 것을 대통령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대인 겨냥 테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이란 성향 이라크 민병대 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까지 암살 표적으로 삼았었던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현지 시간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라크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 지휘관 모하마드 바케르사드 다우드 알사디가 이방카를 암살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알사디가 이방카의 플로리다 자택 위치와 구조가 표시된 지도 그리고 자택 설계도를 확보하고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GTX 철근 누락에 대해 삼풍백화점 참사 원인 중에 하나가 철근 반토막 시공이었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전 도봉구에서 진행한 거리 유세에서 오 후보는 공사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면서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장에 가서 안전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현직 시장의 책임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대권만 바라보고 전시 행정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구청의 행정처리 문제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신정 내거리 유세에서 재개발, 재건축 기조도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 양천구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GTX-A 부실시공

관련 토론 제안에 정 후보가 안전 문제는 정치 쟁점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두고 오 후보는 안전을 기하기 위한 방법론을 토론하자는데 그렇게 답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0: 4도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제가 학교 급식실을 2달 동안 관찰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자매같이 서로 돕고 다독이는 참으로 따뜻한 일터였습니다. 하지만 인력난 때문에 이 좋은 마음들이 서로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힘들어도 보람찬 학교 급식 일을 오래오래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입니다. 어느 일터든 일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동료야말로 제일 큰 힘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라디오 좋아하세요? 그럼 두 만을 들어요.

0: 박준영 파행진의 2시 만세. 우리 임진모 선생님과 함께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 99년도 인기가요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6위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1: 16위는 이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0: 이 시대를요.
1: 1990년대 말 1998년이죠 정확하게. 네. 그때 일본 문화, 여태까지 빗장을 걸었던 일본 문화가 풀립니다.
0: 아.
1: 그래서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이 되죠. 김대중 정부에 만나서 단계적으로 개방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모조리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개방해서 일본 노래가 뭐 방송이나 이런 쪽에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본 노래를 리메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케네 노래 알죠?
2: 그렇죠. 어? 네. 내 생의 봄날은
1: 그런 노래들이 다 일본 노래인데 이걸 갖다 리메이크해서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일본 가수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게 바로 Y2K예요.
0: 아~ Y2K. 예.
1: 네, 우리 물론 저 한일 합작이죠.
2: 네.
1: 고재근이 사실 리더 역할을 하지만 인기는
0: 분이시고.
1: 제가 볼 때 인기는요.
0: 양쪽에
1: 마쏘 그 형제 있죠.
0: 네.
1: 그 형제들이
0: 유이치랑 코지.
1: 맞아요. 네. 인물
2: 고재근
1: 좋아서.
2: 형은 가운데서 또 약간 좀 얼마나 네. 외로웠을까.
1: 어떻게 보면 양국의 문화적 교류인데 이때가 왜 더군다나 Y2K의 노래 헤어진 후회가 중요했냐면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는 동시에 우리랑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이 월드컵 때문에
2: 월드컵 공동 개최
1: 결국 공동 개최로 끝났지만 처음에 일본이 먼저 시작했다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감정이 안 좋아졌다. 그 경쟁 때문에 유치 경쟁 때문에 그런데도 Y2K는 인기가 좋았어요.
0: 네. 그리고 이게 99년도면 이제 이 Y2K라는 말이. 네.
2: 그럼요. 밀레니엄.
1: 밀레니엄.
0: 또 맞았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16위는 공동인데요.
0: 아, 공동이요.
1: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Y2K의 헤어진 후회고요. 또 하나는 드렁큰 타이거.
0: 이 노래 16위입니까?
2: 이게 16위밖에 안 된다니.
0: 여기서 조금.
2: 다시 또 철회하세요 이거는.
0: 조금. 예.
1: 아마 또 후회할 거.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오죽하면 이랬겠습니까?
2: 아니 이건 제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안 돼.

0: 오 타이거 JK.
1: 예, 난 널 원해. 난 널 원해. 그리고 또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이걸로 완전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랩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드렁크 타이거죠.
2: 정통 힙합을.
1: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진짜 노래가 아예 없이 랩으로만 해서 이렇게 음반을 만들게 했는데 첫 번째 앨범이 방송 금지였어요. 그런데도 이게 퍼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대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드렁크 타이거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난 널 원해는 정말 큰 히트곡이었어요.
2: 아이, 뭐 내가 이렇게 지금도 뭐.
0: 자, 이 두 곡을 듣겠습니다. Y2K에 헤어진 후에 드렁큰 타이거 난 널 원해.

0: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아~ 네, 공동 16이고
4: 두 분을 만나고 같은 랩을 해도 네. 좀 우리 뭐 진우션이다 이런 팀들은 약간 한국적인 요소가 있었거든. 아~ 그런데 여기 완전 본토 힙합 같은 거예요.
5: 그런 느낌.
3: 네. 뭐 가지고 너 리듬을
4: 완전히 네. 그 역할을 해준 게 그 DJ 샤인이라고요. 둘이 아~ 같이 한 거 네.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완전 진짜 아니 미국에서 랩 힙합 하는 거 옮겨놓은 것 같았잖아요.
3: 아~ 그러니까 뉴욕의 DJ 샤인 형님과 LA의 타이거 JP 형님이 동부와 서부가 같이 보니까.
5: 그리고 거기에 네. 한국의 박준희 씨가 만난 거 아닙니까?
4: 그렇습니다.
5: 이 박준희 눈 감아봐도 보이지요. 아하, 그 이분이 노래 부분을. 그 목소리 그분이 콜라야 목이야 이분이.
3: 아, 맞습니다. 그렇게.
5: 그렇습니다.
3: 자 이렇게 해서 16위 곡 만나고 왔고요. 이제 15위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5: 설마.
4: 네 15위는요. 양파의 아디오입니다.
5: 아디오!
4: 정말 시작하는 멜로디부터 딱 우리의 심금을 울리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양파는 뭐 이미 애송이의 사랑 큰 히트곡이 있는데
3: 맞죠. 천사의 시 뭐
4: 어떻게 보면 제목 이 아디오가 안녕이잖아요.
5: 예.
4: 그러니까 이 떠나보내는 그 마음 비통한 아디오스. 마음을 갖다 너무 잘 표현했고 양파의 가창력이 빛을 발합니다.
3: 아이고,
4: 멜로디가 참 좋았어요.
3: 예, 노래도 너무 좋고
4: 네네
3: 애절한 이 목소리 들어보세요.
5: 대단합니다. 아, 예. 예. 자, 이 노래 빨리 듣겠습니다. 양파의 아디오.

0: 네. 자, 계속해서 99년도 인기가요를 만나고 있는데요.
1: 선생님, 제가 시간에... 선생님의 사실 좀 외람되지만 바지가락이라도 붙잡고 좀 또 순위를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네. 트럭은 다 익어서부터 양파까지 전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2: 그럴 수가 없죠.
0: 아, 좀 낮았나요?
2: 예. 저를 또 이해해 주세요.
1: 네, 선생님 얼마
2: 저도 힘드시겠어요? 인간입니다.
1: 아. 죄송한데 선생님 집 앞까지 찾아와서 선생님의 바지가락이를 붙잡았던 가수가 있습니까?
2: 집에서는 아마 박준영 외에는 없을 겁니다.
1: 그래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찾아가세요. 제자제 여러분 바지가락이라도 좀 잡으세요.
2: 아까 그 고음병 얘기할 때 뭐 네. 남자들은 뭐 고음에 막 자존심을 걸고 부르잖아요.
1: 아 예.
2: 근데 여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때 당시 90년대 말 최고 가수가 나는 한 명 꼽으라면 김현정 꼽거든.
0: 김현정이요.
2: 김현정 노래가 높잖아요.
0: 아 가창력이 높지
2: 근데 그걸 노래방에서 높이 올라가는 게 그때 여고생들사에서 경쟁이었는데 14위 김현정의 되돌아온 이거
0: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1: 엄청 쳤었는데.
0: 아니 근데 독보적인 가수라고 했는데 14위는 조금 낮은 거 아닙니까? 이거
2: 문지 씨까지 그러면
1: 독보적 이거 좀 너무 시원시원하고 그런 때인데 14위면 좀 그런 거 아니냐는 말씀이죠? 자, 철침 선생님.
2: 김현정은 솔직한 얘기로 샤우팅 자체가 매력 있고 이게 사람 자체가 롱다리 큰 키인데 질러 대니까 무대 이 존재감이 엄청났어.
0: 얼마 전에도 저 TV에 네. 히든 싱어라는 또 프로그램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뭐 역시나 역시. 죽지 않는 가창력.
1: 자자. 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를 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1: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0: 자, 우리 김현정 씨에 관련된 퀴즈입니다. 우리 가수 김현정 씨는요 큰 키와 시원한 외모로 그렇지. 땡땡땡 미녀 가수라고 불렸는데요.
1: 그렇지, 그렇지.
0: 과거에는 한국인 최초로 명품 브랜드 C사 메인 네. 모델로 활동을
2: 맞습니다.
0: 하고 런웨이에 오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1: 아, 역시
0: 가수 우리 김현정 씨의 수식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 땡땡땡 미녀 가수에서 땡땡땡이요. 네. 1번 양다리 미녀 가수.
0: 아, 이거 좀 애매한데.
1: 2번 사다리 미녀 가수.
0: 아, 사다리.
1: 3번 롱다리 미녀.
0: 야, 그럼 빨리
1: 샷발전으로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되겠습니다. 이 노래 들을게요. 자, 김현정이에요. 되돌아온 이별.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고속도로 정체가 꽤 심합니다. 서울 양양선이 양양 방향으로 남양주유공소에서 서종, 화촌 8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 모두 26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과 여주 구간에서 많이 어려운데 여주 휴게소 일대는 고장차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원주에서 새마을, 횡성에서 평창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중문내륙고속도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문경새재 구간에서 창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선에서는 사고인데요. 춘천 방향으로 다보터널 일대가 사고 여파로 2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도시만 세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 우리 임진모 선생님과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만나고 있는데요. 99년도입니다. 퀴즈를 내드렸는데
1: 가수 김현정의 수식어는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0: 정답은 롱다리였습니다.
1: 롱다리.
0: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 도시만세 홈페이지 선물방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2: 90년대 말하면 진짜 음악이 전달되는 플랫폼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때 가장 유행어가 제가 볼 땐 PC통신입니다.
0: PC통신.
2: PC통신, 하이텔, 나우누리.
1: 뭐 천리안.
2: 천리안. 아~
0: 그래서 공유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완전히 홍보가 바뀐 게 라디오나 TV 안 가고 내가 여기 PC 통신 여기에 바로 그 공유 사이트에 공유가 있죠, 공유. 올리는 거야 노래를.
1: 요 하나만 하고 갈게요. 누가 전화기 손 뺐어? 요거 하나.
0: 바로 꽂아야죠. 바로 꽂아야 돼요.
1: 요거 기억나시죠?
0: 혼납니다. 네.
1: 그 아빠만 몰래 전화기 손 빼가지고 모뎀 그거 하다가 전화 안 와가지고 기억나시죠?
2: 맞습니다. 하여튼 이 PC통신에 나온 우리 이제 신인 가수방이 있었어요. 근데 신인 가수에 거기에다가 바로 이제 나중에 스타가 되는 조 PD가 곡을 올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 휘버였는데 이걸 듣고 기자들이 우와 너무 기가 막히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또 하나의 서태지가 등장했다.
3: 아 맞아요.
2: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0: 실제로 이 버클리 음대
2: 맞습니다.
0: 주실 텐데요, 형님.
2: 얼굴 없는 가수인데도 이 휘버가 완전히 뜨면서 스타

0: 덤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지.
1: 미국에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0: 이때 당시에 뮤직비디오에 아예 조피디 얼굴도 안 나와. 이정현 얼굴이 나와. 왜냐면 이정현이 여기에 피처링을 해주거든요. 그 조피디 나중에 얼굴 공개하면서 이제 더 스타가 되죠.
1: 이 노래가 13위에 네. 올라와 있습니다. 조피디
2: 12위도 들어봅니다. 12위요?
0: 12위. 아 진짜 우리 남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그룹. 어? 그리고 이때부터 완벽하게 유명하기 시작해 저요. 유명해져요. 네. 신화입니다.
1: 신화.
0: 신화 이미 으쌰으쌰 있었죠. 작년에. 아 저 98년에.
2: 예.
0: 99년에 또 하나 떠져요. 바로 백조의 호수를 리메이크
2: 샘플링
0: 뭐예요?
2: T.O.P.입니다.
0: 아~ T.O.P. 탑이 아니라 트윙클링 오브 패러다이스의 준말인데 일단 막 클래식 샘플링이 꽤 뭐 헤어진 다음 날도 그렇지만
2: 그렇습니다.
0: 꽤 쓰이죠. 네네.
1: 그래서 이 우리 신화 형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 가사를 꼼꼼히 다 따져보면 이 가사가 도대체 어떤
0: 참 그리고 그 클래식 샘플링 중에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1: 지난번에도
0: 그 저기 천유아미의 네. 두 번째 도 따옥인가 거기에 그 저
2: 엘리제이
0: 뚜벅이 맞다 뚜벅이 거기에
2: 따옥이요
1: 따옥 따옥이 그거는
0: 아 나 진짜
2: 그럼 그 뚜벅 쓰잖아요 죄송한데요
0: 거기 저거 쓰이잖아요 엘리제를 위하여
1: 아 거기에 엘리제를 위하여
0: 그러니까 클래식은 이제 우리가
2: 그리고 저기 나오잖아 저기
0: 네
2: 아이비
0: 아이브 그렇죠.
2: 유혹의 소나타.
1: 유혹의 소나타.
0: 그럼 뭐 유혹의 소나타. 하여튼 신화의 T.O.P. 뭐 엄청난 히트곡입니다. 그 사실 이때가 신화가 조금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체해 가능성이 있었나 봐요.
2: 벌써요.
0: 그런데 이 노래가 뜨면서 이제 다시 재정비가 된 거죠.
1: 지금 장수하는 그룹 중에 또 하나인데요.
0: 나중에 와서 이제 퍼펙트맨 돼가지고는 이제 H.O.T. 제키 없지 이제 신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1: 뭐 예능도 잘하시고.
2: 네.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7년을 과연 견뎌낼 수 있느냐.
0: 네.
2: 그러니까 원래 이제 표준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7년이니까.
0: 맞습니다.
2: 7년이 지나면 팀이 자연스럽게 해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0: 네. 네.
2: 여기는 이제 잘
1: 그 이상으로
0: 또 활동을 했었죠. 이게 잘 된 게요. 우리가 7년 징크스 그랬잖아요.
2: 네네.
0: 7년 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2: 아, 힘들죠.
0: 근데 지금 BTS 몇 년이에요? 2013년 결성했어요. 13년 됐어. 블랙핑크 10년이에요. 신화 몇 년인 줄 알아요?
1: 벌써 그렇게 됐어요.
0: 신화가
1: 한 20년 넘었겠죠?
0: 28년 됐을걸?
1: 아, 그러니까
0: 완전 성인돌이야 여기는.
2: 28년이요? 그러면
0: 8배돌인가?
1: 공로상 받겠는데 곧 공로상.
2: 저랑 비슷하네요.
1: 30년 가까이.
0: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솔직히 많은 어른들이 착각해요. 아, 우리 때는 말이야 애들이 오래 갔는데 요즘 애들은 나왔다 금방 사라지고 그래서 누가 누구지 모르겠어. 이거 완벽한 오해입니다.
2: 그러네.
0: 옛날에 오래 간 팀 없어요.
2: 그러네.
0: 산울림 3년, 송골매 6년, 다 5년 6년 대부분 저
1: 서태지 아이들도 좀
0: 짧지 옛날에 다 짧았어 트윈폴리오 8개월 했어요
1: 8개월이요?
2: 근데 그렇게 노래가 남은 거예요?
0: 네
2: 대단하네.
0: 왜냐면 그 전에 해체 기념 앨범이에요 그게
2: 아우 대단하네
1: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 자 그럼 이렇게 노래를 두 곡 듣겠습니다 네네. 저 BD 이정현이 피처링한 Fever
1: 신화의 T.O.P.

0: 네, 13위와 12위 곡을 만나고 왔고요. 99년도 네. 12위 곡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네, 공동 12위에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아까도 이미
2: 묘지도 아니고 화장실도 아닌 것이 어쩜 그렇게 공동을 좋아하시나요?
0: 공동입니다. 공동이에요.
2: 네. 뭐 하다가 힘들면 바로 공동으로 넣어놓으시네요.
1: 아까 그 스페이스 A와 살짝 라이벌이라고 했던 샵. 샵이 또 99년에 떠오르죠. 그때 노래가 Tell Me, Tell Me.
0: 마그답답, 마그답답, 마그답답.
2: 사실은 보면 진짜 여기는 노래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요 보면.
1: 맞습니다.
2: 그러니까 노래들이 스테디, 많아요. 스테디해.
1: 제가 네. 이거 우리 정영섭 PD랑 순위 정하면서 가장 애쓴 게 뭐냐면 그래도 옛날에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노래예요. 인기가 아직도 숨쉬고 있는
2: 거예요. 아 스테디야.
0: 이 노래가 막 2집에 있는 노래. 근데 1집이 라라라 하는 이런 노래도 있어요. 이상민 형님 또 프로듀싱 했었죠.
2: 샵을 좋아했나 봐요.
0: 샵 좋아했죠. 샵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또.
2: 앨범이 있었어요.
1: 근데 이재하고 서인영 아니 누구야 그 저
0: 서지영.
1: 서지영이 워낙 예뻤고요.
2: 그래요.
1: 남자 멤버들하고 좋아했었고 그때 그 안무 뭐죠? 이게 포인트 안무.
2: 맞아요.
1: 손가락. 예. 할 수 그게 아주 대단히 매력적이었어요.
0: 디스코폼. 네.
1: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스위티에 가서 이제 완벽한 최고 그룹으로 성장하죠. 아,
0: 그 노래는 뭐. 네.
2: 그러니까 보면 진짜 이 샵 노래가 명곡이 네. 많습니다. 네. 자,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샵의 Tell Me, Tell Me.

0: baby, baby, baby. 꼬잡고 싶은 너 근데 멀어지는 너 너 잡으려고 애를 쓰는 나 yeah, 왜 도대체 왜 내 맘을 몰라 그렇게
1: So tell me now what you gonna do I'll take it back in time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3: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여권인네 신동체로
8: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크게 일어난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며 부르는 곰방 매질 소리입니다. 나무로 만든 곰방매라는 망치로 흙덩어리를 두드려서 좁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7: 풍년농사 절로난다.
9: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 자, 이제 11위 곡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위 곡까지 만나거든요. 네.
10: 그러니까 지금 이번 판에 1위예요.
9: 거의 1위죠.
10: 1위예요.
11: 그래도 올해 이번 시간이 가장 박준영 씨의 저항이 적었던. 네. 예,
10: 제가 지금
11: 날이에요.
10: 사실은 조금 마음속에 걸리는 거는 저는 드럼콘 타이거가 조금 걸립니다.
9: 난 널 원해.
11: 그래서 지난번에는 네 곡에 시비 걸었어.
10: 네, 조금 이게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집까지 가져가서 풀겠습니다. 제가 아, 드럼콘 타이거 JK 형한테 뭐 전화를 걸든지 뭐 해서.
11: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12소 때 일이 쫙 보면 어쩔 수 없겠구나.
9: 아, 끄덕끄덕입니다. 끄덕끄덕. 예.
10: 제 아무리 임진모 쌤이라도 어쩔 수 없었겠구나.
11: 그렇습니다.
9: 어쨌든 뭐 타이거 JK 형님 조금 불만 있다 싶으면 저희 2시만세 직접
10: 오시면
9: 나오셔서.
10: 돼요. 와서 얘기하면 돼. 왜 내가 그러냐. 그럼 제가 임진모 쌤하고 저희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9: 그럼요. 준비해드리죠.
11: 다르게. 타이거 JK는 관대하고 마음이 넓습니다.
9: 아, 그런가요? 아,
11: 네? 저희가 그게 준영하고
9: 저희가 속 좁아서
10: 제가 더 넓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자, 일단은 그래, 그럼 11위를
9: 11위입니다.
11: 11위는 진짜 이것도 오래가죠. 임재범의 노래입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 근데 누구랑 같이 했어요? 박정현. 근데 나는 이게 노래가 좋으니까 박효신하고 나중에 N이란 가수가 있었어요. 네. 이걸 리메이크를 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임재범은 뭐 부활의 정동화가 인정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가수 중에 전달력은 딱 노래 들어서 이 듣는 사람이 받는 감동, 즉 전달력은 최강이라는 거야.
10: 뭐 너를 그럴 수 있겠네.
11: 그냥 노래 자체가 드라마 아니에요?
10: 그러네.
11: 너를 위해도 그렇지만 사랑보다 깊은 상처도
9: 진해요.
11: 아, 진짜.
9: 에이, 사랑보다 깊은 상처 진짜 누가 이거 치료해 줍니까 이거? 이거 실손 됩니까 이거?
10: 약간 좀 걱정했는데 왜 이거 더 올라 더 앞에 막 1위 해야 되는 거 아니지?
9: 바로
10: 노래방 거의 1위고 아니에요 노래가?
9: 이 노래는 뭐
10: 듀엣 1위고 아니고
11: 나탈리 콜하고 아버지 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오래됐으니까 아버지 노래 끌어다가 이렇게 듀엣으로 만들었잖아요. 에이. 그것처럼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둘이 스튜디오 안에 둘이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야? 네.

0: 각자. 하나 블루하고 네. 나중에 별도로 불러가지고 그걸 믹싱하는 거죠.
1: 둘은 만난 적이 없어.
2: 만난 적이 없어.
0: 듀엣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이 곡은 CF 있잖아요. 혹시 지금은 다 010이지만 옛날에 017도 있고 그랬잖아요. 아. 017 그 선전에 이게 쓰였다고.
1: 017.
0: 그래가지고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1: 어, 017이 그런가? 맞아요? 017. 018이 한 손? 아,
2: PC.
1: 019는 뭐지?
2: 019는 저기, 아직 있죠. 아, 예, 예. 아, L4.
1: 아, 신기하다. 그거 아, 그, 기억나세요, 여러분? 016이 뭐야?
2: 016은 N.
1: 오, 많이 하네.
2: 내 꿈 거. 아, 예.
0: 근데 이 박정현이가 자기가 내가 보컬 실력 늘게 된 게 이 노래야 그랬잖아요. 이 노래를 계속 들었단 말이야. 박정현도 그게 뭐냐, 미국에 있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약간 우리 뽕끼가 없다고. 아하. 미국에 산 사람.
2: R&B.
0: 근데 이거 자꾸 들으니까 이제 아, 내 노래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결국 꿈에 가서 대박 치는 거야. 아,
1: 오늘은 요 10일이 박재범이네요. 김재범과 박정현이 함께한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모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내일 또 놀아주세요. 1등이에요.
2: 코앞이다.
1: 조심하세요. Forever!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찬반 투표 이틀째인 오늘 오전 제1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이 74%를 넘어섰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오전 10시 40분 기준 투표율은 74.27%로 총선거인 57,290명 가운데 42,5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도 오늘 오전 11시 기준 76.66%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며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뒤 전북지사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향해 후한무치라는 말도 아깝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자신의 명분 없는 출마를 감추기 위해 남탓 선거 전략에 더해 이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관영 후보의 현금 살포 행위 관련 수사, 재판 결과 직을 상실할 정도의 형량이 나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최대 리스크는 현금 살포 장본인 김관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오늘 대립의 정치를 넘어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작금의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려했던,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당국자들이 이번 연휴에 개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군과 정보기관 인사들이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 계획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서 정부와 관련된 상황으로 인해 이번 주말 장남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중요한 시점에는 백악관에 남는 게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거나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 최고 2m로 읽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면

0: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대,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문천식 씨, 네. 가장 아름다운 코가 어떤 코일 것 같아요?
3: 저는 개인적으로 오똑한 코를 예쁘게 보고 있거든요.
4: 오똑한 코?
3: 네, 근데 가장 아름다운 코 어떤 코일까요?
4: 우리 보통 그렇게 오똑한 코를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장 아름다운 코는 존재감 없는 코래요.
3: 존재감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안 띈다는 얘기인가? 코가요?
4: 그렇대요. 네? 나 진짜 너무 놀랐네.
3: 아닌데?
4: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 파인버그 의대 연구진이 네.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참가자들의 시선을 이리저리 분석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대요. 네? 코의 역할은 눈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3: 사람 얼굴에서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4: 네,
3: 눈이 어떤 역할하길래?
4: 눈, 코, 입 중에서 네. 표현력이 가장 풍부한 부위가 아무래도 눈이겠죠. 맞대요. 눈이래요. 그래서 눈이 매력적이면 그냥 다 매력 있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눈이 아닌 코의 시선을 뺏긴다? 그러면 다음은 어디를 보느냐?
3: 입으로 가나요?
4: 그렇죠. 눈이 아닌 입으로 간대요.
3: 그럼 성형이 잘된 코는 시선을 덜 받게 하는 코겠네요.
4: 와.
3: 오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4: 와, 근데 우리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도 어떡하게 한가인 코처럼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3: 맞아요. 예.
4: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네.
3: 빨리 시선을 눈으로 가게 하는 게 코의 역할이구나.
4: 쳐 올리는 거죠, 이렇게 시선.
3: 그런가 봐요.
4: 밑에서 이렇게 쳐 올려가지고.
3: 축구로 눈으로. 따지면 왜 그 눈에게 시선을 밀어주는 어시스트 역할이네.
4: 딱이네.
3: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 눈에 대한 표현들은 많아도 이 코에 대한 표현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4: 그 옷도 외엔 없다 진짜. 뭐 눈은 반짝반짝 초롱초롱 네. 뭐 그죠? 문천식 씨 20대 때 가장 많이 썼던 눈 예쁘다 요거를 수작으로 바꿨을 때 어떤 표현을 많이 했어요?
3: 끌리네. 또는 뻔한 수작 있잖아요. 문천식 씨. 눈이 우리가 다 검은 것 같지만 대부분 갈색이거든요.
4: 맞아요. 갈색이요.
3: 그래서 너 눈이 갈색이다. 이런 거. 네.
4: 이 톤 너무 싫다.
3: 아니 이 누나 웃긴 게 시켜놓고 다 싫대.
4: 진짜.
3: 진짜.
4: 정말 끌리네.
3: 진짜.
4: 끌리네 한 번만 더 해볼래요?
3: 끌리네.
4: 너무 싫다 진짜.
3: 네, 토요일 날 첫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이승철 씨의 노래입니다.
3: 이 노래 끌리네.
4: Moving Star.

0: 5월 23일 토요일 첫 곡으로 우리 이승철 형님의 무빙스타 듣고 오셨습니다.
1: 요즘 뭐 외모 평가, 얼굴 평가 하지 말자 이런 추세라서
0: 맞아요.
1: 눈, 코, 입 예쁘다는 말도 칭찬보다 상대방이 또 받아들이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0: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신인 때만 해도요. 뭐 각선미가 이쁘네, 뭐 코가 오똑하네, 뭐 칭찬드렸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별로 반기지 않더라고요.
1: 남녀 불문하고.
0: 예예. 예. 예.
1: 그럼 동성끼리도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네요.
0: 맞아요, 맞아요. 외모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1: 그래도 들으면 기분 좋은 표현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그런 외형이 아니라 분위기가 굉장히
0: 맞아요.
1: 독특해요.
0: 오늘 멋있다. 이런 정도.
1: 되게 차분한 이런 매력도 있네. 반전 매력도 있네. 뭐 이런 칭찬 관용어도 이젠 바꿔줘야 되나 봐요.
0: 그러게요.
1: 네. 어쨌든 오늘은 또 내면이 아름다운 글을 많이 만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죠.
0: 네.
1: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는
0: 그럼 이번
1: 날입니다.
0: 주는 심연보 씨인가요?
1: 아니 오늘 이세준 씨입니다.
0: 아 이세준 씨 나오신 날이군요. 예.
1: 연기 쪽에서 심연보 씨가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분 굉장히 여유자적해요.
0: 그렇습니다.
1: 자 3부에 함께합니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7: 사전 예약 지라시 폴킹 사연
6: 노션은 노노노.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제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폭킹 사연.
7: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6: 방송 중에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아닐 땐 지라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쪽 폭킹 사연 게시판을 클릭하셔서 사연 예약하시면 돼요.
7: 자,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 모실까요? 9826님이 가족 여행을 가신다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8: 선현이, 천식오빠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저는요 주말에 엄마 아빠 모시고 삼척 가서 해안가 드라이브도 하고 불고기도 먹으려고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못 모시고 다녔는데 왠지 죄송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앞으로는 많이 모시고 다닐게요. 약속.
7: 야. 그래 진짜 이렇게 엄마 아빠 모처럼 모시고 가면 생각보다 훨씬 더 들떠하시고 설레하시고 이런 거 보면 또 죄송해지고.
6: 그렇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좀 무료할 수 있잖아 삶이. 그럴 때 좀 드라이브 같은 거 하면 좋아요. 진짜.
7: 맞아 맞아. 저희 어머니도 이제 5월 말에 어머니 생신 맞이 MT를 한번 주말에 계획을 했는데.
6: 좋겠다.
7: 한 지난달부터 다이어리 보면서 며칠이라고 들뜨시더라고요.
6: 그렇죠.
7: 예. 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네. 드라이브도 되게 멋질 거예요.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6: 속 뻥 뚫리고 싶죠.
7: 맞아요.
6: 다음은 5238님 보내주셨네요.
9: 안녕하세요. 아우, 나는 안녕 못해요. 아니 우리 집은 벌써 모기가 나오는 거야.
6: 아이고야.
9: 아우, 이 소리 듣기도 싫어. 아이고. 저리 가. 밤마다 윙윙거리고 아유 이 소리에 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벌써부터 난리인데 올여름 얼마나 모기들이 극성일지 걱정이에요. 주말에 날 잡고 제 방마다 모기장을 설치해버리겠어. 오늘 부디 꿀잠 잘 수 있길 바라보아요.
6: 아, 전 아직 모기 못 봤는데 이제 슬슬 애들이 나오나 봐요.
7: 아, 이 귓가에서 웅웅대는 소리가 진짜 소름 끼치게 싫어.
6: 아, 이거 잠 못 자면 진짜 피곤한데.
7: 그리고 어딘가에서 잔뜩 피를 빨아먹은 그 무게감 있잖아요.
6: 예.
7: 둔한 움직임.
6: 그쵸.
7: 내 거거든 그거.
6: 아하, 참.
7: 아, 진짜 생각만으로 피곤하다. 네. 자, 어쨌든 철통 대비 예비 뭐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 하셔야 됩니다.
7: 네. 5238님이 신청해 주신 콜라의 먹이야 듣고 올게요.

0: 네,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하신 부킹산으로 꾸며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방송된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모실게요. 먼저 5202님 사연입니다. 따님 생일이시래요.
1: 바람이 분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한 톤 높아졌나요? 토요일은 우리 15살 막내딸 생일이에요. 막내가 사춘기가 시기에 왔어요. 아니 요즘 말도 잘 못 걸어요.
2: 다녀왔습니다.
1: 오, 왔어? 근데 표정이 왜 그래?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2: 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1: 아씨 왜 저래 진짜. 아니 괜찮아. 엄마는 다 이해해. 엄마도 사춘기 장난 아니었어. 우리 딸 어쨌든 간에 생일 축하하고 늘 지금처럼 건강만 하자. 두 분 우리 소연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0: 소연이야.
3: 네, 엄마가 네. 그래서 목소리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셨구나.
0: 저 소연이야 적으셨어.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죠. 네, 그럴 때예요.
3: 호르몬이 미쳐 날뛴 때라 나도 우리 조카 되게 심하게 했다는데 제가 더 심했다고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말 예쁘게 해주세요.
3: 아휴 돌아와요. 근데 좀만 기다려봐요.
0: 맞아요.
3: 보니까 한 고1 고2 되면 아우 자기가 언제 그런 유치한 짓을 했냐는 듯이 어른이 그렇죠. 된 척 하더라고요.
0: 우리 5202님 힘내십시오. 네. 네.
3: 이번에는 5721님 사연이에요.
4: 아, 예, 전민도 안녕하세요. 아, 와이프가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5: 여보, 주말에 시간 비어나?
4: 주말에 설마 외식이야? 아싸.
5: 뭔 소리야. 텃밭에 잡초 뽑을 거야.
4: 아, 귀찮은데. 그 다음에 하면 안 돼?
5: 응, 안 돼.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아주.
4: 국물? 어, 배고픈데. 어, 라면 국물 야무지게 먹고 싶다.
5: 아,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쨌든 시간 비어나.
4: 아, 이 사연 나올 때면 제가 텃밭에서 잡초 뽑고 있겠네요. 에이, 진짜. 빨리 일 끝내고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여보, 저녁에 좀 맛있는 거 좀 먹자. 파이팅, 비비고.
3: 어, 부인이 요리를 잘하시나 본데? 이렇게
0: 봐요.
3: 계속 뭘 해달라고 아이처럼 불채는 분들 보면은 네. 대체적으로 부인이 대장금이에요.
0: 그렇죠. 이거 잡초 뽑는 게 계속 구부리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3: 맞아. 아유. 그리고 먹는

0: 나기 또 있어야 일할 때도 신이 나니까.
1: 그렇죠.
0: 네, 금방 안 뽑히고 네. 좀 힘들더라도요. 나중에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좀 네. 힘내시기 바래요.
1: 파이팅입니다. 자, 다음 사연은 유영남님 주셨네요.
2: 안녕하세요. 네. 저는 61세 사회복지사입니다. 아, 만학도고요. 사회복지학과 만학도입니다. 아직은 복지사가 아니네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죠. 평일에는 인터넷 강의 듣고 토요일에 학교 가요. 구내식당이 있지만 저희들은 매주 소풍 가는 기분으로 도시락을 쌉니다.
1: 아하.
2: 텃밭에서 기른 상추랑 집된장 그리고 곰삭은 묵은지에 장아찌까지. 아유, 학교에서 먹으면 다 맛있답니다. 천순아, 그치?
3: 맞아, 얘. 아우, 난 물만 먹어도 맛있다, 얘.
2: 별거 아닌 걸로 까르륵 까르륵 소녀처럼 웃게 만드는 같은 반 언니, 오빠, 아우들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 나오는 시간 아마 또 서로 잡담하며 까르르 하겠죠. 솔직히 공부는 별로 안 해요. 아무튼 우리 성운대학교 웰라이프 복지학부 화이팅! 힘차게 외쳐주세요.
1: 아, 보고 좋습니다.
0: 아유, 이게 낭만 아니겠어요?
1: 그럼요.
0: 네, 네. 공부도 공부지만 이 함께하는 그 캠퍼스 친구들과의 추억,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1: 아, 그냥 일반이신데 대단합니다. 네,
0: 그래도 네. 꿈을 향해서 파이팅하고 계시니까요. 꼭 꿈 네. 이루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유영남 선생님의 신청곡 윤신의 공부합시다 준비했습니다.
0: 네, 이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백화점.
2: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활동하기 좋은 날씨에 나들이 차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가는데 45km 구간 정체인데요. 특히 입장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옥산에서 주감휴게소로 충청권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도 논산방향으로 남풍세에서 차량터널, 정안휴게소, 남논산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으로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또 서산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강원권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정체도 꾸준합니다. 용인에서 양재터널, 호법에서 여주휴게소, 원주에서 새마을, 이후로도 둔내터널에서 봉평터널까지 모두 33km 구간 밀리고 마성엔 고장차가 있습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북킹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사의 주인공 안직환님인데요. 바로 모실게요.
7: 아,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아내 생일 기념으로 한강에 요트 타러 갑니다. 아, 제 요트는 아니고요. 예, 찾아보니까 요트 투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와. 한강은 평소에 차 타고 다리만 건너봤지 직접 배를 타본 적은 없어서 매우 기대 중입니다.
8: 여보 여보, 나 원피스 입을까? 아니면 청바지? 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나 좀 봐봐.
7: 아, 알았어 알았어, 나갈게. 아내도 저만큼 들뜬 것 같죠? 그럼 저희는 좋은 추억 만들고 오겠습니다. 우와. 그리고 여보 생일 축하해.
6: 이야, 멋진 남편.
9: 아, 멋지다. 너무 로맨틱하다.
6: 비싼가?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9: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저 부산 그래요? 가거나 이렇게 바닷가 있는데 갈 때 친구들이랑 요트 예약해서 한 두 번 타봤거든요. 많이 안 비싸요. 왜냐면 N분의 1로 쪼개서 하니까.
6: 한강에도 떠 있긴 하던데. 그렇죠. 한번 타봐 알아봐야겠네요. 네.
9: 가족들이 함께하면 좋겠다.
6: 그러게요. 멋집니다. 예.
9: 자, 지라시 부킹 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예약 원하시는 사연 있으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6: 안직환님 신청곡 태은이 제3 한강교 듣고요. 지라시 주간 베스트 준비할게요.

0: 아가씨 주간 베스트
1: 이번 주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
2: 예. 웃음이 묻어난 편지 주간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웃긴 사람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3: 사연이 나간 뒤엔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2: 그럼 웃음이 묻어난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3: 5월 14일 목요일에 소개됐죠. 안보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4: 어둠 속의 신혼싸움.
3: 1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2: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3: 신혼 때 친정 가서 이제 자려고 부를 건데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됐는데.
2: 아, 그거구나.
3: 예. ASMR로. 예. 자, 이것도 참 재능이다 싶었던.
2: 그 거실에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여러분.
3: 예. 예. 어머님이 피처링 자주 하셨죠. 네. 어떤 내용인지 가볼게요.
5: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네. 저는 결혼 8년차를 향해 가고 있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문득 신혼초 에피소드가 생각나 사연을 써봐요. 때는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언니네 가족과 신혼부부인 저희가 같이 친정 부모님 댁에 놀러 갔어요. 네. 그리고 하루를 잘 보내고 밤이 돼서 각자 잘 준비를 했죠. 언니네는 아이가 둘이라 큰 안방에서 자고 부모님은 거실에서 주무시고 저희 부부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네. 그렇게 작은 방에서 불을 끄고 잠들기 전 남편과 뭐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죠.
2: 자기야, 오늘 저녁에 진짜 밥 맛있더라. 고기가 살살 녹아.
5: 그지 그지.
2: 아 맞다. 그 아까 굽고 남은 소고기 있잖아. 그거 어디다 뒀어?
5: 그거 내가 안 치워서 모르겠는데? 오빠가 치운 거 아니야?
2: 아 진짜 맛있었는데.
5: 근데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몇 점 못 먹었어.
2: 아 진짜 어디 치웠는지 몰라?
5: 모른다니까.
2: 에이 혼자 먹으려고 어디다 숨겨놨네.
5: 뭐? 응? 평소 같으면 그거 그냥 당연히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녁 먹으면서 술도 한잔 한 터라 아 뭐랄까 제가 그냥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2: 들어놓고 뭘 못 들은 척 그래. 어디다 숨겼어? 뭐야 진짜 숨긴 거야?
5: 안 숨겼어.
2: 아이, 내가 늘 말하잖아. 다이어트 할 생각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덜 먹어야 돼. 그 혼자 고기 빼돌려서 먹고 살 안 빠진다고 징징거리면 그 살이 빠지나?
5: 에이. 아 내가 안 숨겼다고!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고 아마도 그 목소리가 거실로 새나갔나 봐요.
2: 아이고야.
5: 거실에서 주무시던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6: 얘들아 안 잤니?

0: 늦었다. 얼른 자.
1: 네, 엄마.
2: 네, 자모님.
1: 그렇게 대답하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마치 잠든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거실 인기척이 안 들리자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아니, 오빠는 어떻게 연애 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변하질 않아? 그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속 뒤집어 놓고 장난이라고 하면 끝이야?
2: 아, 내가 뭘? 아, 그리고 좀더 솔직히 말해볼까?
1: 뭐?
2: 네가 고기 숨긴 거 맞잖아. 야, 더럽고 치사해서 안 뺏어 먹는다.
1: 아, 진짜 말다 했어?
0: 안잘 거니? 어? 아버지 깨실라.
1: 아, 네. 내가 오빠하고 연애할 때몇 번을 헤어지려고 그랬는지 알아?
2: 야, 나는 뭐 네가 1에서부터 10까지 다 좋았다니?
1: 아, 진짜 웃긴다. 결혼 6개월 만에 이렇게 본심이 나오는구나. 어?
0: 조용히들 안 해, 진짜? 얼른 자.
1: 네.
0: 네, 자모님.
1: 아, 너무 졸립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1년 되기 전에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를 말렸는데 그 말이 진짜 딱 맞네, 딱 맞아.
3: 야, 넌 어떻게 친구들이 죄다. 발랑 까진 애들만 있어.
1: 뭐? 발랑 까져?
0: 아우, 쟤들이 진짜 왜 저럴까, 진짜. 이 집에 니들만 있니?
1: 아씨, 이 집은 왜 이렇게 방음이 안 돼, 씨. 거실에서 들리는 엄마 고통소리에 우리는 다시 침묵했죠. 근데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남편하고 저는 몹시 막, 아니, 열이 받은 상태였어요. 아씨.
2: 야, 솔직히 네 친구들은 욕도 막 입에 달고 살잖아.
1: 귀신아, 그러는 네 친구들은 상식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있긴 하냐?
0: 아우, 조용히 좀 하라고!
1: 21세기에 문화 발련회가 가당키나 하냐?
2: 야, 남의 친구인데 그 건드리지 말자, 문화 발련회.
1: 건드리긴 오빠가 먼저 건드렸잖아.
0: 조용히 해, 진짜!
1: 오빠가 먼저
0: 신고 했다고. 아우, 저것들이 진짜!
1: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게 들려? 아,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게 불도 못 켜고 그렇게 들릴 땐말땐막 ASMR로 속삭이면서 서로에게 맹공격을 퍼부었던 거예요.
2: 누워서요?
1: 네, 누워서요. 자는 척하면서. 그날따라 달빛도 없었는지 방안이 정말 새까맣고 깜깜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팔이라도 들어올리면 옆에선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2: 아, 너 지금 장뭐 다치냐 지금?
1: 친구 아니거든. 팔 뻗었는데 오빠가 걸린 거지.
2: 아, 진짜.
1: 그냥 걸린 거라고. 왜 아무 말안 해? 자냐? 뭐야? 아, 문자식. 문자식. 울어? 아, 왜 답이 없어? 아씨, 진짜.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 인간이 싸우다 말고 잠든 건가? 아니면 내말 듣기 싫어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건가? 하지만 계속 제가 물어봤는데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났죠. 머리 꼭대기까지. 아니, 싸움에도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후레쉬를 켜서 남편 얼굴을 빡 비쳤어요. 그러더니 세상에, 남편이 눈을 잔뜩 찡그리고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면서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2: 아우, 씨.
1: 언제네, 언제네, 멀쩡히 깨 있어.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2: 야, 대답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있었다. 왜?
1: 저는 그 말에 또 화가 났지만 더 싸봤자 이거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 손에서 끝내자 생각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냥 자라자. 그리고 후레쉬를 끄고 돌아 누웠죠. 얼마 안 있어 옆에서 남편이 갑자기 다급하게 말하는 겁니다.
2: 눈 대. 눈 대.
1: 뭐래?
2: 눈 대라고, 눈 대.
1: 뭔 소리야, 씨.
2: 눈 대.
1: 저는 눈대가 도대체 뭔 소린가 해서 눈을 빡 떠보니까 헐! 남편이 제 얼굴에 휴대폰 후레쉬를 빡 비추는 거예요. 아, 눈부셔, 씨. 아, 저리 못 치워, 씨.
2: 눈 떠. 갑자기 불빛을 비추면 얼마나 괴로운지 너도 느껴봐.
1: 미쳤나 봐.
2: 눈대 돌리지 마, 눈
1: 진짜.
2: 대.
1: 오, 너만 휴대폰 손전등 있어? 나도 있거든, 씨.
2: 아, 눈부셔.
1: 눈대, 씨.
2: 아, 이게 근데 아직 반성을 못하고. 눈 대, 눈 대.
1: 너 나네, 너
2: 눈.
1: 나대, 너 나대라고, 씨.
0: 아, 좀 잠 좀 자자!
1: 그렇게 거실 부모님까지 다 깨워가며 심각하게 싸웠는데, 아니, 시간 지나고 보니까 너무 너무 웃긴 저희 부부의 추억이 돼버린 거예요.
2: 눈대 처음 들었네, 진짜.
1: 정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맞나 봐요. 아니, 지금도 싸울 때가 있죠. 있는데, 아, 그때마다 화해의 제스처는 이 한마디입니다.
2: 또 눈 댈래?
1: 눈 떠져.

0: 아니고 눈대. 아, 이거 뭐야?
1: 진짜 웃기다.
0: 눈을 어디다 대야 되는 거니? 아휴, 몰라요. 그래도 웃음이 나서 덕분에 싸움이 조금은 빨리 끝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빠, 아니 여보,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싸울 때도 있겠지만 알콩달콩 잘 살자. 사랑해.
2: 아, 2392님 저랑 그 웃음 포인트 같으시네요. 크크크 너무 유치하다 진짜. 크크크 눈대 크크크.
3: 아, 눈딱대 눈대.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싸울 일인가? 젊음이 좋네. 8091님이 그렇죠. 이것도 열정과 에너지고 이러다가 또 스킨십으로 빠라라 이렇게 되는 게 신혼 때 아니에요?
2: 있더라고요.
3: 맞아 맞아. 네. 그래서 4864님도 저희 부부는 남편 할아버지 뵈러 간 날 방 안에서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 밤새 웃었거든요. 어르신들 깰까 봐 남편이 이빨로 이불을 막 깨물면서 이렇게 웃으면 소리 잘 안 나. 이러는데 그거 보고 또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휴, 지금은 내가 웃어본 게 언젠가. 그렇죠.
2: 그래요. 신혼 때는
3: 사랑할 땐 뭐
2: 뭐만 해도 다 웃기죠.
3: 키득키득이지 뭐.
2: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릴까요?
3: 슬퍼요?
2: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특별가 퀴즈.
3: 목소리가 급격히 슬퍼 보여가지고. 네. 사연만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2: 사연자는 남편과 싸우다가 휴대폰 후레쉬를 남편 얼굴에 갖다 댔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복수하려고 똑같이 후레쉬를 갖다 대며 이 말을 했죠. 과연 무엇이었죠?
3: 1번 눈떠, 2번 눈대, 3번 눈깔어.
2: 처음 듣는 말이었어 저는 진짜. 예.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네. 기다리는 동안 VOS의 노래입니다. 눈을 보고 말해요. 들을까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6: 제초제는 타타타.
7: 한얼 사이언스.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열혈 강호 온라인.
1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2: 아하.
1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남편이 얼굴에 후레쉬를 갖다 대면서 했던 말 정답은요?
9: 2번 눈대 였습니다.
8: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9: 네, 저희는 0554님이 신청하신 김장훈 그리고 조PD가 함께한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네. 김장훈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0: 힘은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 등이 담긴 14 남북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유세를 지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추 후보, 유영하 국회의원과 함께 약 30분간 시장을 돌며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추경호 후보의 유일한 선거 전략은 보수 결집이라며 그것조차 여의치 않아 박 전 대통령의 구원 등판을 요청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경기 평택을 재선거 조국혁신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에 대해 평택을 선거뿐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전 취재진을 만나 김 후보의 육성까지 나왔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택을 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혁신당의 지지자 간 갈등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크게 보면 우당 동지 관계이기 때문에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부 산시성의 한 석탄 광산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8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오후 7시 반쯤 산시성 친의안현 한 석탄 광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하 갱도에는 모두 247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 82명, 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고 발생 이후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면서 연휴 나들이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제가 학교 급식실을 두 달 동안 관찰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자매같이 서로 돕고 다독이는 참으로 따뜻한 일터였습니다. 하지만 인력난 때문에 이 좋은 마음들이 서로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힘들어도 보람찬 학교 급식 일을 오래오래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입니다.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Let's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그렇습니다. 토요일 3, 4부는요. 나도 작가다? 라는 어떤 네. 예, 여러분의 실력을 뽐내는 시간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는 날이죠.
1: 오늘 백일장 함께해 주실 분은 요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연기 연습을 하신다는 이미 배우 경험 있으신 유리상자 이세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2: 네. 예. 배우 박정민 씨의 극찬을 받은 연기.
1: 그렇습니다.
2: 예, 당분간은 이 카테고리로 네. 묶어서 갈랍니다.
1: 아, 교대로 진행하시는 심연보 씨를 발 아래로 보시는 분입니다.
2: 발 아래요? 취급도 예. 안 해요. 심연보 씨 혼자 지금. 너무 조급해요.
1: 웃기다 웃기다.
2: 자 이세준 씨와 네. 여러분이 또 보내주신 백일장 소개해드리고 네. 추억담 나눕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명배우 이세준 씨와 본격적으로 함께합니다.
3: 네.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의 여건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D-Ben.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6: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주제 하나에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1: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0: 지라시
2: 롯데 백일장.
1: 요즘 연기 성장통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입니다. 연기 꿈나무시죠? 유리상자 이세준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세준입니다.
3: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네. 어깨 힘 쫙 빼고 겸손하세요.
2: 아니 참.
1: 살 걸렸죠? 정선혜 씨 놀래가지고.
2: 세상이 저를 자꾸 유혹해요. 겸손하지 말라고.
1: 오, 아니 제가 의원님?
3: 왜 살 걸렸냐면 네. 잠깐 쉴 때 네. 어디 감히 심연봤다 이거 그러시더니 갑자기 방송 오늘 깨지니까 안녕하세요 세준입니다.
1: 아 그래서 놀래갖고 살에 걸리신 거예요 정선혜 씨?
2: 인생이 연기죠.
3: 아 죄송합니다.
1: 연예인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3: 아니 왜 그래? 진짜 너무 요망져가지고.
2: 저도 얼마 전에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해가지고
1: 아, 그래요?
2: 어떤 팬이 뭐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셔가지고 저도
3: 소개해 주세요.
2: 우연히 봤는데 네. 네. 그 초록창
3: 네네
1: 그 네이버
2: 네 땡땡에 이제 이세준을 딱 치면
3: 네.
2: 이제 이세준이 나올 거 아니에요.
1: 네.
2: 가수 DJ가 뭐 제일 메인처럼 이렇게

0: 그렇죠. 그럼 밑에 보면 동명이인들이 나오잖아요.
1: 어, 네네.
0: 그 동명이인에 누가 있냐면 네. 이세준, 영화배우 이세준이 있어요. 어머. 따로.
2: 진짜로?
1: 어, 진짜. 이세준 씨 사진이고 영화배우 이세준으로.
0: 우와. 딴 건 없어. 별건 없는데. 하여튼 이걸 이렇게 누가 해놨어.
2: 진짜로.
1: 어머 어머 세상에. 빈틈없는 사이라는 영화.
0: 그거는 이제 옛날에 카메오로 아, 출연했던 거고 어, 이번에 어. 그 네. 박정민 씨한테
1: 네, 극찬을 받은 그
0: 그 작품은
1: 영화는?
0: 상을 받았어요.
1: 오.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0: 신락 같은 마음이라는 단편 영화인데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1: 진짜?
0: 제가 상을 받은 건 아니고.
1: 아니 이거는 공동 수상이죠. 네. 모든 배우들이 그 작품에 출연을 한 배우들이 다 받는 거죠.
3: 그래서 형님.
0: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슨 심연보 형님과
1: 아, 진짜 저희가 외람됐네요.
0: 그런 건 좀 약간 이제 그래서 지금 참가해 주세요.
1: 네 어깨에 힘이 빠진 이유는 대배우의 여유였군요. 겸손이 아니라
0: 골프 칠 때 힘 빼는데 10년 걸린다는데 네. 10년 됐어요 이제. 아,
1: 저 정도 지금 힘 뺐으면은 골프 티샷 지금 아. 몇백 미터 날아갑니다.
0: 아, 날아가고 있어. 아직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3: 지금. 알겠습니다. 아, 아 너무
1: 어디 심연보 따위가?
3: 네. 같이 곡을 쓴다고 해서 어디 감이 나랑 그죠? 어?
1: 아, 물론, 듣고 있나?
0: 물론 작품자로서의 그분은 제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자, 네. 네, 그런 분이시지만
1: 아, 포털 아니, 검색.
0: 네, 지라시에선 네. 제가
1: 그렇죠. 포털 맞습니다. 검색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0: 그렇지.
3: 네. 아 연기가 섞인 코너 라떼 베개장인데요.
1: 예, 네. 어, 저희가 영광이네요.
3: 그러니까요.
1: 네.
3: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아, 조심스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떠오르는 추억이나 에피소드 써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되시면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 드리고요. 장원에 뽑히시면 외식 상품권에 하나 더 얹어서 녹용 홍삼 세트까지 보내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자 지라시 홈페이지에 라떼 백일장 게시판 늘 열려 있습니다. 여기로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3: 그렇습니다. 지라시 라떼 백일장 이번 주제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나의 첫 차입니다.
1: 나의 첫 차에 얽힌 다양한 백일장 작품들 도착했는데 먼저 맛보기 백일장으로 짧게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6501님이 아버지의 오래된 갤로퍼를 아, 오랜만이다.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차가 심각하게 찌그러졌는데요.
3: 어떻게?
1: 아버지는 자차 처리로 차 껍데기를 싹 고치신 뒤에 저에게 사고 내면서 운전 실력도 느는 거니까 살살 끌고 다녀라 하셔가지고 안전운전하면서 잘 다녔는데 한 번은 주차할 때가 마땅찮아가지고 외진 골목에 한 거예요.
3: 네.
1: 아 다음 날 보니까 누가 보닛에 뾰족한 걸로 이따시만한 삼지창을 그려놓은 거 있죠. 25년 전 일이라 블랙박스도 없고 범인은 오리무중.
3: 아이고.
1: 그 일 뒤로 아버지는 저에게 삼지창 갤러퍼를 떠넘기듯 명의 이전까지 해주셨고요. 그렇게 삼지창 갤러퍼는 저의 첫 차가 되었답니다.
3: 와.
1: 삼지창 갤러퍼 야, 닉네임 최고인데.
0: 옛날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1: 아, 예전엔 그 예. 블랙박스가 좀 열악했으니까 예. 제가 아는 언니도 주택가에다 세워놓으면 사실 좀 그 인근에 있는 분들 좀 화가 나시잖아요.
0: 늘 그렇죠. 내가 되던 자리인데 못 보던 차가 와 있으면 화가 나시죠.
1: 혹은 그 집주인이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 잠깐 대놓는 거라도 이제 화가 나서 와이퍼를 똑같이 부러뜨려 놓은 아. 경우도 있었어요.
3: 많이들 그랬어요. 네.
0: 그 저희 집은 차가 없던 시절에 저희 매형이 제 식구 중에 처음으로 이제 차가 생긴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분이 우리 매형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항상 그 덮개를 씌워놨어.
3: 아하.
0: 그럼 좀 덜하다고.
1: 그것도 일종의 약간 갑옷 같은 느낌이겠다.
0: 예, 갑옷처럼 씌워.
3: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아침에 네. 출근하실 때 내가 네. 나가서 이렇게 같이 둘이 해야지 잘 걷어지고.
1: 맞아, 맞아. 맞아요.
3: 그러니까. 네.
0: 아침마다 그거 하던 추억이 네. 있어요.
1: 아. 네. 이미지로 봤을 때 덮개가 씌워진 차는 약간 손쉽게 다가가진 못해요.
0: 예, 예,
1: 뭔가
0: 무서워.
1: 귀한 느낌과 네. 뭔가 저걸 걷어내고 그쵸? 일을 치는 것이 더 크게 범죄로 느껴지는데.
0: 네. 맞아.
1: 충동적으로 하기에는 이제 덮개가 없는 게 만만하죠.
0: 그러니까 뭐 경비 한 명 세워놓은 느낌인 거지.
1: 그렇죠.
0: 아,
1: 예. 아, 그래도 진짜 옛날 얘기네요, 이게. 요즘은 뭐
0: 블랙박스도
1: 없잖아요.
0: 그렇고 워낙 네. 거리거리마다 CCTV가 많아서
3: 다 있으니까 잡힙니다.
1: 네, 맞아요. 네.
3: 나의 첫 차 신희견이고 볼게요. 우리 집 첫 차는 1995년 벼룩시장에서 50만 원 주고 산 방개처럼 생긴 티코였습니다. 차가 영 시원찮아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고 달린 적이 없었는데요. 무지 더웠던 어느 여름날 시댁 가는 길에 그 시원찮던 에어컨마저 고장이 나버려서 창문을 열고 달린 적이 있네요. 온 가족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서 추노 머리가 되어버렸는데 그꼴로 시어머니를 찾아뵀던 슬픈 기억이 있네요. 에어컨 수리비만 차값에 버금가는 50만 원을 들여서 고쳤고요. 와. 결국 티코를 다시 벼룩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네요.
1: 티코 사랑받았던 국민차죠. 국민경차.
0: 아,
1: 예. 예.
0: 아니 이게 벼룩시장에서 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3: 그렇죠.
1: 근데 요새 그랬나 봐요, 그렇죠? 요새 중고거래 앱에서 차 중고차 사시는 분들 많아요.
0: 어, 그렇다면서요. 어,
1: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개념이었지 않을까. 네. 리스크는 높았지만 네. 사실 그 잘 모르잖아요. 저 같은

0: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걸 잘 알아보기 전에 이렇게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1: 그래서 예. 예전에 중고차 사서 그 고치는 값이 더 많이 드는 맞아요. 게 아주 비일비재했고
2: 맞아요.
1: 그러면서 차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요.
0: 그렇죠. 정신 차리는 거죠.
1: 예, 예. 아니면 새 차 타고 멀쩡하면 몇 년을 타도 차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굴러가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예. 모르거든요. 그쵸.
0: 저는 예전에 침수차도 몰랐어요.
1: 아.
0: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으니까. 예, 예. 문천식 씨가 워낙 차를 잘 아니까 이제 기동량으로 주워들은 네. 거죠.
2: 참고로 정선혜 씨는요. 이세준 씨가 본인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분이에요.
1: 열주는 아나?
0: 아니 뭐 트렁크랑 여러 가지
2: 네. 지난주 얘기했더니 심현부 씨가 나도 본넷 안 열어봤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1: 아, 저는 본넷 열어봤어요.
2: 한번 저도 열어봤어요.
1: 배터리가 한번
0: 나도 그런 얘기 해보고 싶어. 차 얘기할 때 어디 심현부 따위가 아 진짜 나 그래고 싶다. 오늘 아 현부빠 미안.
2: 컨셉이네요,
0: 나 진짜 결을 좀 달리하고 싶다.
1: 오늘 가서 예 네. 한번 열어보세요.
0: 열어보고 그 다음 주에 몇 시 해야지. 어디 심현부
1: 본넷은 트렁크처럼 한 번에 휙 안 열린다. 네. 덜컹하면 가서 또 이렇게 틈을 치우고 열어야
0: 아,
1: 돼요.
0: 네. 아 이렇게 안 열려요?
1: 안 열려. 안 해줘.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자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리고요. 이세준 씨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또 골라주셨죠.
1: 아 제가 지난 5월 13일에 신곡을 발표했어요.
0: 올해, 세상에.
1: 올해가 개인적으로 네. 데뷔 30주년 되는 해거든요.
2: 축하드립니다. 형님.
1: 그동안 네. 10곡 발표했던 것들 다 모아 9곡이랑 신곡 야. 하나랑 했는데 네. 제목이 동그란 무지개예요.
0: 동그란 무지개는 없잖아요.
1: 아니에요.
0: 무지개가, 단원형이잖아.
1: 무지개가 원래 다 동그라미예요.
2: 진짜요?
1: 근데 진짜? 그게 이렇게
0: 아, 반만 보이는
1: 가려져가지고
0: 거야?
1: 반만 보이는 거야. 우리는 무지개가 아치라고 생각하지만
2: 그쵸?
1: 동그라미 반만 보고 있던 거야.
2: 동그라미가.
0: 와, 여기 보세요.
2: 몰랐어요.
1: 그래서 아 진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0: 와.
1: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구나. 와. 이런 얘기를 좀 담아봐서 재밌게.
0: 오, 진짜 오. 철학적이다.
2: 궁금한데요 노래?
1: 근데 게임 분위기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그 막 네. 슈퍼 마리오도 나오고 막 갤럭이도 나오고 막 이런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0: 궁금해요. 예. 들어볼까요? 이세준 씨 신곡입니다. 동그란 무지개.

0: 아 노래 너무 좋은데요.
1: 아, 감사합니다.
2: 진짜. 네.
1: 노래를 만든
2: 아이들이랑 같이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8살짜리 막내한테 어느 날 제가 네. 선우는 제일 재밌는 게 뭐야 그랬더니 게임.
0: 게임.
1: 뒤도 안 돌아보고 게임. 아빠는 뭐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그랬더니 노래 이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빠 노래할 때 되게 재밌어 보인대.
0: 야.
1: 그래 너한테 게임이 그런 의미구나. 나한테 아빠한테 노래 같은 의미구나. 아, 그럼 해라. 맨날 하지 못하겠는데 좀 해라. 대신 좀 적당히만.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봤어요.
0: 네, 아 좋네요.
2: 아니 그것도 일종의 동그라미 반쪽을 찾은 느낌이겠다. 아들의 어떤 마음을 이해한 게. 왜냐하면 상대가 그러네. 다르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보면 반만 보이잖아요. 무지개처럼. 예.
1: 그렇게 깊은 뜻까지는 못 담았고.
2: 내가 만들었어. 지금.
1: 지금부터 얘기할게.
2: 어디 심연보다 이거.
0: 아니 좀 가만히 심연보시할 때 왜 그래요.
1: 근데 우리가 작사 작곡에 있어서 그분한테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 난 할래.
1: 그래. 정선희 씨는 해도 돼. 네,
2: 난 해도 돼. 왜냐면 난 부지 목매하니까.
0: 네. 그래요.
2: 이세준 씨는 안 돼. 그렇지만 연기는 돼.
1: 아 그럼요. 예.
0: 자, 지난주 라떼백일장 이세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나의 첫차 이야기.
2: 심연보 씨가 예. 이번 주 출연료 자기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지금 거의 나왔으니까. 출연이에요 이 정도.
1: 저보다 더 많이 이름은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 그죠?
0: 그러니까요.
2: 아하. 네,
0: 자 나의 첫차 이야기 서울 강동구에서 김소연님 주신 사연 갈게요.
2: 제목 첫차와 엽기적인 그녀. 아 이거는 연애의 향기를 담은 그 남자의 첫차 이야기예요. 동해에서 해군장교 당직사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장교 월급을 모으고 모아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를 샀죠. 폭설이 내리던 어느 날 그 남자의 그녀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3: 자기야 너 하늘이 왜 흐린지 알아? 나를 위해서야. 내가 하늘을 파랗기를 원하니까 파란 거라고.
1: 오늘 눈이 와서 흐린 거겠지.
3: 됐고 자기야 너 오늘 왜 눈이 오는지 알아? 날 위해서야. 내가 눈이 오길 원하니까 오는 거야.
1: 그래 뭐 그렇다 치자.
3: 그래서 말인데 나 엽기적인 그녀에 나왔던 엽기소나무 보고 싶거든? 그 왜 있잖아 영화에서 겨누랑 그녀가 타임머신 묻었던 그 자기도 알지? 내가 뻥 못해서 그 영화 한 만 번은 봤거든.
1: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
3: 너 안 가면 죽는다. 진짜 죽을래?
2: 무리한 요구였죠. 그러나 순애보 견우 같았던 그 남자는 그녀를 옆자리에 태우고 언덕길을 올랐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그의 스포츠카는 그만 눈밭에 처박혀 꿈쩍을 안 했고
0: 에?
2: 부대 복귀 시간은 다가오고 남자는 피가 마르기 시작했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봐도 폭설 때문에 지금 당장 출동은 어렵다는 대답뿐이었고요. 그 남자가 발을 동동 구르자 그녀는 울먹이며
3: 경우야 아니 자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1: 그럴 시간 있으면 같이 눈 좀 치우자.
3: 알았어 자기야 미안해 눈 오는데 여기 오자고서 내가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로맨티스트인가 봐.
1: 아 빨리 어? 나 이러다 늦어.
3: 잘했어.
2: 그렇게 차 안에 있는 모든 도구를 꺼내 눈을 파고 있는데 마침 한 대의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4: 아이고 아이고 과연 괜찮으세요?
1: 아 예 눈만 좀 쓸어내면 빠질 것 같은데 하늘에서 예쁜 쓰레기가 계속 내리네요.
3: 어머머 나 저분 아는 사람 같은데. 저기요 맞죠? 경아 미안해 그 엽기적인 그녀 감독님이죠?
4: 어? 어떻게 아셨어요? 감독 얼굴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데?
3: 몰라. 영화 잡지에서 봤어요. 영화 엽기적인 그녀 제가 왕팬이거든요. 지금도 엽기소나무 보러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4: 아유 그러셨어요.
3: 저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예. 그럼요.
3: 자기 볼 빨리 안 찍고.
1: 알았어.
3: 그냥 막 눌러. 그중에 한 장이라도 건지기.
1: 그래요 저기 찍습니다. 하나 둘 치즈.
2: 그 남자의 그녀는 그 난리부르스 통에도 감독님과 인증사진을 남겼고 그 남자의 스포츠카는 지나가던 주민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눈길에서 빠져나와 제대로 복귀할 수 있었답니다. 한방눈이 내리던 날 엽기소나무를 보겠다며 무모한 짓을 벌였던 엽기적인 그녀가 바로 저고요. 견우같이 착했던 그 남친은 이제 제 남편이 됐답니다. 엽기적인 그녀에서 나무 할아버지가 이런 명대사를 남기잖아요.
5: 운명이란 말이야.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우연이란 다리를 놓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그때 도망을 쳤어야 돼.
2: 돌아보면 내겐 너무나 아름다운 남편 첫차와의 추억입니다.
4: 아니 이게 해피엔딩이라니.
0: 이런 일이 있네요.
2: 전 약간 아까 그 무리하게 전지현 씨 흉내를 내실 때 네.

0: 보통 전지현 씨 때문에 많은 커플이 진짜
1: 그렇죠.
0: 예, 정말 생난리가 헤어졌거든요. 네. 진짜 제정신 아니냐고 막 뿌리면서 헤어졌는데 이분은 성공.
2: 너무 좋으시다
0: 그죠?
2: 성격이.
0: 예. 이분은 완전 성공했어요. 전지현 씨의 준하는 미녀신가.
1: 예, 그 역기적인 감독 곽재용 감독님인데 최근까지도 작품 활동을 하시네요.
0: 아, 영화 감독님이시니까.
1: 그러니까요.
0: 와, 근데 감독님 얼굴 진짜 알아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
1: 그렇죠.
2: 그러니까 뭔가 그 와중에. 그 여자분이 생활 자체가 되게 디테일하신 분이야. 아. 뭐 하나 여행지를 가도 대충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가서 진짜로 즐길 만큼 즐기고 영화를 봐도 좋아해도 감독님 얼굴까지 기억할 정도로.
1: 아 하죠. 맞네 진짜 그러네.
2: 그러니까 남자도 대충 고른 남자가 아닐 거야 이분이.
0: 맞아 맞아. 꼼꼼하게.
2: 꼼꼼하게 고른 분이어가지고.
0: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왜 20대 때 연애는 약간 시험 보는 스타일로.
1: 그렇죠.
0: 조금 찔러본단 말이야.
2: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기억하기로 정선희 씨 집에 데려다 준다고 남자분이 그랬대요. 근데 정선희 씨가 길치예요.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에.
0: 맞아요.
2: 그래가지고 자꾸 여긴가 여긴가
0: 송추 갔어.
2: 이상한 데로 가니까 남자분이 나중에 차를 딱 세우더니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0: 나한테 그랬어. 군부대 나오니까.
1: 집을 못 찾으니까.
0: 집이 중계동인데.
2: 자꾸 집은 안 나오고 숙소 나오고 이러니까.
0: 그때도 중계동이야. 나는 정말 중계동에서 정말 집은 받아야 돼.
1: 아니, 선생님 진짜 집에 가려고 했던 거 맞아요?
0: 아 길치니까.
2: 저 내가, 옛날에 저도 한번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 와 네. 진짜 부산을 가면 같이 다시는 거긴 못 가겠더라.
0: 내가 쎄하더라고. 세준아 안녕. 그런데 진짜 네. 가강 그러고 가더라고.
2: 그 다음부터 제가 방송국에 차를 안 갖고 갔어요.
0: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1: 그런 전설이.
0: 다들 그러더라고. 네. 아 추억이 돋네 갑자기. 자 노래 듣고 다음 작품을 또 만나볼 텐데요. 영화 엽기적인 그녀 OST의 신승훈 씨의 노래 워낙 명곡이고
1: 그쵸.
0: 워낙 알려져 있는 네. I Believe.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줘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4: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0: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다 와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고속도로 정체가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충청권에서 여전히 어려운데요. 망향휴게소에서 천안을 지나 주감휴게소까지 35km 구간이 꽉 막혀 있고요. 천안논산고속도로 갈아타면 논산 쪽으로 풍세에서 차량터널, 정안휴게소, 또 남논산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원권을 보면 서울 양양선 양양방향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내촌에서 서석터널까지 지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호법에서 여주분기점, 새마을과 면원 구간, 강릉 쪽으로 밀립니다. 여주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갈아타면 여주에서 감곡, 문경 2터널에서 진남터널까지 어렵습니다. 최지연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선님은 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꽁트 한 개 꿈나무 유리상자 이세준 씨와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자, 이번 백일장 주제입니다. 나의 첫 차. 자, 이렇게 작품들이 또 도착하고 있는데 네. 네, 제대로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0: 이번 작품은요, 경기 의왕시에서 이시찬님이 보내주셨어요. 제목, 촌놈의 첫 귀향길. 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상경에서 취업에 성공한 나는 월급을 알뜰살뜰 모아 난생 처음 중고 승용차를 샀네.
1: 시조다.
0: 연식은 오래돼도 나에겐 세상 누구보다 당당한 성공의 증표였지. 그 첫차를 몰고 고향 전남 강진으로 내려가던 날, 핸들을 잡은 내 어깨에
1: 정신 안 차려요.
0: 힘이 잔뜩 들어왔네.
1: 이럴 거야.
0: 제가 시조에 약한가 봐요.
1: 이럴 거야.
0: 비좁은 자취방 골목길을 간신히 빠져나오는데 어디선가 뭔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네.
2: 아, 뭐 별일 있겠어? 고개 좌우 살피고 자 출발!
0: 그렇게 달리고 달려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주말에 고속도로는 정체가 심했지만 신기하게도 내 옆 차로만 시원하게 뻥 뚫려 있었네.
2: 아, 서울 사람들 진짜 운전 참 답답하게 하네. 왜들 차선을 이렇게 안 옮겨? 아우, 갈등한 이 깍쟁이들. 모르겠다. 나는 옆 차선으로 넘어갈랍니다.
0: 시원하게 달리던 나는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들고 돌아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네. 그런데 조수석에 웬 아리따운 여성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고, 순간 나는 머리가 하얘졌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네.
2: 뭐지? 설마 내가 마음에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건가?
0: 그건 딱 3초간의 착각이었네. 화장을 고치다 말고 옆자리에 탄 나를 발견한 그 여인은,
3: 자기야, 이 감자에 설탕 뿌려 알았지? 뿌려 왔어? 지포랑 옥수수도 샀고? 어? 자기야, 왜 말이 없어? 아저씨 누구세요?
0: 그래, 그 차는 내 차가 아니었다네. 차종도 색깔도 똑같아서 완전히 착각한 거였지. 죄송하단 말만 연신 반복한 나는 걸음아 나 살려라 출행랑을 쳤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고향집. 아버지는 녹초가 된 날 반기며 내 차를 빙 둘러보시곤 말씀하셨네.
4: 야야, 너 차는 어디다 흘리고 났다나? 뭐 그래도 조상님이 도와가 살아서 왔네.
0: 그래, 집에서 나설 때 골목길에서 났던 그 소리는 사이드미러 하나 날려먹은 소리였다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몇 주 뒤 드러났는데, 서울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5장이나 날아들었네. 알고 보니 내가 신나게 달렸던 그 길은 바로 버스 전용 차로였던 것이다. 그렇게 초짜 운전자인 나는 6개월치 월급을 모으다

0: 자동차 할부금과 사이드미러값, 과태료값으로 순삭. 그렇게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갔다네. 하지만 내가 차를 끌고 고향집에 내려간 그날 밤, 아버지가 본네트를 쓰다듬며 조용히 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잊지 못하네.
1: 그래 그래 고생 많았다. 비록 차 귀때기는 떨어져 나가도 야 네가 이래 내려오니까 서울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악착같이 살았는지 이 아버지가 다 알겠구만. 어이야.
0: 그날 아버지의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내 삶을 지켜주는 원동력이 되었네.
1: 아, 아까 뻐걱 소리 났을 때 딱 감지했어. 사이드구나.
0: 그러니까 그걸 안 보셔도 운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1: 예전에 저도 접힌 거 모르고 접힌 귀로 계속 다녔어요.
2: 아하.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그런 차들 보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잖아. 근데 저도 심지어 그런 적 있어요.
0: 오, 진짜요?
2: 꽤 갔는데 이렇게 네. 갑자기 어? 이러고 나 나왔다는 게 야, 나 운전을 몇십 년을 했는데
0: 그러니까.
2: 남 욕할 게 아니구나.
1: 심지어 초보 때는 나 때문에 화가 난 줄 모르잖아. 예. 뒤에서 계속 사인을 줘. 아. 빵빵 빵빵 이거 하라고 펴라고
2: 귀를. 아,
1: 그럼 이제 아 왜 저래. 알았습니다. 빨리 갈게요. 이러는데 귀 접힌 건 몰라.
0: 그러니까.
1: 예, 맞아요.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2: 네. 아니 근데 이 아까 남의 차에 탄 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여기 킨텍스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공연을 하러 가는데 네네. 거기 가수들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까만색 그 승합차 축제차만 몇십 대가 있었거든요.
1: 타지 남의 차.
2: 갑자기 저희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쓱 여는데 소녀시대 유나 씨인 거예요.
1: 어머 세상에 웰컴.
2: 그래서 근데 어머 죄송해요. 괜찮아요 타세요.
1: 무섭겠다.
2: 어머 괜찮은데 이렇게 그래서 갔어요. 네. 저도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우와 바로 옆에 차를 내가 문 잘못 연 거야. 딱 열었는데
1: 거기 누가 있습니까?
2: 조혜련 씨가 괜찮아 타.
1: 타도 됐잖아. 세준아 타잖아. 나잖아.
2: 거기 그런 일이 진짜 많이 벌어졌어요.
0: 맞아요. 네,
1: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 촬영 갔는데 바로 며칠 전 한 2주 전인데 와 바다다 이러고 바로 탔는데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운전석에 누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0: 모르는 분.
1: 그랬더니 네. 같이 간 친구들이 누나 근데 정말 다른 차종이거든요. 색깔도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멀티가 안 돼.
2: 박학기 씨는 예전에 어디 그 극장 앞에서 발렛을 잠깐 해놨다가 그냥 길거리에 세워둔 차를 이제 타고 왔대요. 네. 집에까지 왔는데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야. 주민 차량은 인식을 해야 되는데.
0: 다 인식이 되는데?
2: 인식이 안 되는 거야.
1: 네. 설마.
2: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오더래. 네. 경비 아저씨가 딱 와가지고 어? 박학기 선생님.
1: 어머.
2: 차가 바뀌셨네요?
1: 어머.
2: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트도 다른 색깔이고.
0: 어머나 어머나.
1: 남의 차 타고
2: 완전 남의 차. 근데
1: 절도 되는 거 아니야?
2: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우 제가 저 회사 차를 잘 다 갖고 와갖고 거기서 대충 둘러대고 돌아간 거예요. 한 15분을 갔대. 근데 다행히 자기 차 그대로 있더래. 그래서 그
0: 다행히.
2: 옆에 차도 헹어놓고 왔대.
1: 근데 어떻게 열렸지 그게?
2: 열려 그러니까 밖에 시동도 걸려있는 차예요. 발렛들이 수십 대 하는 극장 앞에서 하는 거죠.
1: 세상 큰일 났다.
0: 발렛차 아무거나 다 그냥 끌고 가셨네.
2: 잡혀갈 뻔했어요.
1: 그렇죠.
2: 근데 사람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진짜 차종만 같았지 핸들에 말도 안 되는 커버도 있고 시트도 다르고 무슨 강아지 인형도 있는데
1: 딴 생각하면요
2: 그걸 몰랐대.
1: 인지 못해요. 진짜 저도 골똘히 생각하다가 여기 상암동으로 와야 되는데 목동 그 SBS
0: 신기하다.
1: 동물농장 녹화장으로 간 적이 많아요. 딴 생각하면 그래요. 네. 전혀 다른 길이잖아. 네. 그런데도 몰라요.
2: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맞아요.
1: 자 노래 듣고 마지막 작품을 만나볼 텐데요. 존 덴버의 노래입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

0: 지라시 라떼님 길장 나의 첫 차를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 볼게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대표 가명이죠. 김정희 님이라고 소개할게요.
1: 제목 우리들의 일그러진 백마. 결혼 후 5년 내내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던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차를 사자고 난리를 쳤다.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딱 세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2: 당신이 오늘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매일 칼퇴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때 우리도 차 사자. 어때? 콜?
3: 노담, 노술, 칼퇴 싹 다?
2: 안 되겠지? 그냥 통근버스 타고 다녀.
3: 아니야 뭐 싹 가능해. 노담, 노술, 칼퇴 싹 가능. 두고 봐.
1: 남편은 금단증세로 손을 달달달 떨면서도 담배를 끊었고 약속을 지켜냈다. 그렇게 우리 집엔 하얀색 소형차 백마가 생겼는데, 남편은 첫 차를 아주 신주단지처럼 모셨다. 밥을 먹다가도 창밖에 차를 내다보며,
3: 내 첫 차 우리 집 백마다
1: 이렇게 흐뭇해했고, 자기 몸은 안 씻어도 차는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광나게 닦아댔다.
2: 아이고, 내가 진짜 그렇게 좋아?
3: 아, 그럼.
2: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서울 놀이공원 다녀올까? 김기사 운전해.
1: 그렇게 우리 가족은 들뜬 기분으로 백마를 타고 달렸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차 안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는데.
2: 아, 여보. 여보, 출출하지. 내가 뻥튀기 먹여줄까? 아,
3: 지금 나올 줄 아는 거 안 보여? 좀 닥치겠어. 닥치라고.
2: 어머, 알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1: 남편은 운전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몸을 바싹 붙인 채 극도로 긴장돼 있었고, 속도도 내지 못하고 바달바달 뒷차들이 연신 경적을 울려댔다.
3: 시끄러! 뻥뻥대지 마! 이미선사 운전자들아!
2: 어머, 여보! 여보, 진정해! 릴렉!
3: 기다려! 기다리라고! 잠을 썩는 인간들아! 나도 가고 싶어! 저 도로 끝까지 미친 듯이 달려주단 말이야!
2: 아우, 애들 놀래서 울잖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운전 초짜라 그래. 아유, 안 되겠다. 나라도 뭐라고 해야지. 아유, 어머,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운전 왕초보예요. 앞질러 가세요. 먼저 가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1: 창문을 열고 뒷차를 향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으니, 아, 이 초짜 남편이 차선 변경을 못해가지고 쭉 직진만 하는데, 한참을 달리던 남편이 갑자기 온몸을 벌벌 떨면서 말하는 거다.
2: 어머, 당신 왜 그래? 식은땀을 막 흘리고 어디 아파?
3: 터질 것 같아.
2: 뭐가 터져?
3: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방광이 터질 것 같아.

0: 진짜.
1: 아, 내가 아까부터 휴게소 가자고 했잖아.
0: 도저히 안 되겠어. 애들 다 먹었는데 우리 집 병님 줘봐. 큰 걸로 어서.
2: 신우에 걸리자마자 남편은 결국 잠깐만. 사운드 이 정도면 차 침수인데. 그렇게 어떻게 처리를 했고 나는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뜨끈하고 누런 아이 페트병을 목격하게 된 거다. 아유, 에이, 그 악몽 같은 드라이브. 너! 남편은 그 이후 끊었던 담배를 슬쩍 다시 피우기 시작했고 한동안은 하얗던 백마가 회색빛 흑마가 될 때까지 세차도 안 했다. 그렇게 일그러진 우리들의 백마 9010번 차량. 비록 백마와의 시작은 혹독했지만 남편 운전 실력이 늘고 난 후엔 잊지 못할 흑역사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추억도 함께였다. 오랜 시간이 흘러 중고차로 백마를 팔던 날 눨물 젖은 우리의 백마를 소중한 추억과 떠나보내는 것 같아 눈시울을 붉혔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다. 아디오스 우리들의 일그러진 백마요.
0: 백마요.
2: 아. 굉장하시다. 그 와중에 조준을 깔끔하게 하셨네.
1: 그거 쉽지 않아. 전 안 해봤거든요. 성진 씨 해봤어요?
2: 그 애기가 맞아요, 아닌 맞아요. 이상.
1: 애기들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3: 맞아요. 근데 성인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2: 들어가. 예.
3: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아들도 예, 애기 때 예. 많이 했어요.
1: 근데 요즘에는 이럴 일이 잘 없어요. 요즘에는 고속도로에 그 휴게소까지 안 가도 중간중간에 그 졸음쉼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2: 화장실 깨끗하게
1: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보면 길거리에서 이제 일 보시는 분들 보이긴
2: 그러니까 하죠. 정말 졸음쉼터조차도 비껴가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슬아슬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심정이 어떨까 가끔 생각을 해봐요.
1: 이거 진짜 그래도
2: 허탈할까?
1: 우리가 앓느니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죽는 것보다는 앓는 게 낫다는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3: 맞아요.
1: 죽을 수는 없잖아.
2: 그러니까 저는 진짜 고속도로에서 제일 황망했던 경우가 보통 그러면 심리적으로 산을 바라보잖아요. 도로를 바라보진 않잖아요. 도로 바라보신 분하고 눈 마주쳤다는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
2: 제가 뭐지? 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1: 도로를 바라보고 자기 차 바퀴 쪽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 왜 그럴까?
1: 몰라 이렇게 내가 뒤돌아서 있으면 나는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 근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게 불안한지 네. 나도 사람들을 봐야 돼.
2: 그러니까.
1: 다만 여긴 가리고.
2: 그렇게 눈이 맞추면 아 저건 일종의 공연 문화인가 막 싶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져요.
3: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2: 네.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외향인이다.
1: 이상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2: 눈빛은 좀 허공에 떠서 탈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광고 나가는 동안 어떤 분께 장원을 드릴지 뭐 임팩트가 뚜렷한 사연은 하나 있으나 이게 장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 나눠볼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캐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캐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캐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9: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여건인데 이신동체로
9: 아기의 소리 따라
10: 대주엽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크게 일어난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며 부르는 곰방 매질 소리입니다. 나무로 만든 곰방매라는 망치로 흙덩어리를 두드려서 좁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8: 풍년 농사 절로 난다.
11: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12: 네,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희와 제작진이 또 오늘의 장원을 결정했습니다. 네. 이세준 씨 발표해 주시죠.
13: 자, 지라시라 떼백일장 장원. 오. 우리들의 일그러진 백마 김정희님 축하합니다.
12: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께는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에 녹용 홍삼 세트 얹을게요.
14: 그렇습니다. 다음 주 백일장 주제 알려드려야죠. 네. 다음 주에는 싸운 날입니다. 아내랑 또는 남편과 정말 사소한 걸로 싸운 이야기, 또는 친구랑 싸웠거나 뭐 절교할 뻔한 이야기 등등 싸운 날에 대한 다양한 사연 받겠습니다.
12: 장르가 바뀌겠는데요.
14: 그렇죠.
12: 네, 액션 쪽이나 누아르 쪽으로 바뀌겠는데요. 네. 자, 지레시 홈페이지에 라떼 백일장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아니, 저는 완전 대문자 F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마지막 네. 그 찰랑찰랑 페트병 사연을 들어서 그런지 네. 빨리 끝내고 싶네요. 마음이 급해지네요.
13: 그 뭐가 반응이 같이.
12: 페트병은 전 어림도 없고요.
13: 동화되었어요.
12: 네. 끝곡으로 레스칼 플래치의 Life is a Highway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네. 아, 이세준 씨 오늘도 명연기 펼쳐주시고 오늘은 또 성별을 넘나드는
14: 그러니까요.
12: 역할을 해주셨어요.
14: 감사합니다. 네,
12: 하이소프라노로.
13: 아, 너무너무 그 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네.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12: 방산시장 가가지고 빨간 천 좀 끊어오려고요.
13: 왜요?
12: 레드카펫 좀 깎아.
14: 어이구 진짜 깐이 깐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2: 저는 안 간 배우.
13: 턱시도 입고 와야 되네.
12: 네, 그럼요. 그럼요. 비웃듯이. 네. 자, 인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14: 고맙습니다.
1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0: 황준의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오전 고위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이란 전쟁의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회의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상황과 함께 다양한 협상 결렬 시나리오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막판에 타결을 이뤄내지 못하면 대이란 공습을 단행하는 것을 대통령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군이 미국의 군사작전 재개에 대비해 새로운 전투 시나리오를 이미 준비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군 소식통을 인용해 적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이란의 3차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장비와 목표, 전술, 전략 차원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전투 시나리오가 실행되면 새로운 초지역적 전선들이 형성돼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 감행을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가 GTX 철근 누락에 대해 삼풍백화점 참사 원인 중에 하나가 철근 반토막 시공이었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전 도봉구에서 진행한 거리 유세에서 오 후보는 공사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면서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장에 가서 안전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현직 시장의 책임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대권만 바라보고 전시 행정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구청의 행정처리 문제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신정 내거리 유세에서 재개발, 재건축 기초도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 양천구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GTX A 부실 시공 관련 토론 제안에 정 후보가 안전 문제는 정치 쟁점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두고 오 후보는 안전을 기하기 위한 방법론을 토론하자는데 그렇게 답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면서 연휴 나들이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0: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0: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5월 23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이기도 하죠. 이재명 대통령 봉하마을에서 엄습된 추도식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삼임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도 참석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고인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선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충청과 전북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통시장도 방문해 시민들과의 거리도 좁혔는데요.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후보들이 오늘 일제히 지원사격을 요청한 모습까지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3: 열혈 강호 온라인.
2: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 강호 온라인.
2: 열혈 강호 온라인.
3: Walk it,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입니다. 벌써 17년이나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오늘 봉하마을 추도식을 찾았습니다. 취임 후 첫 참석이고요. 지난해 이제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죠. 오늘 그 추도사로 당신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내겠다. 대통령의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국민 주권 정부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성치현 부대부터 말씀 좀 주십시오.
1: 일단 노무현 정부를 이제 참여 정부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것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었기 때문에 국민 주권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동질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추도사에 다 묻어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뭔가 비주류 정치인 당내에서 비주류였던 노무현 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당 야당 대표가 되기 전에 비주류였잖아요. 계속 비주류를 뚫어내고 결국 당대표까지 오른 다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또한 또 검찰의 그 무도한 권력으로부터 또 피해를 받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참 동질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또 대통령 1년 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참 강하고 이 진보적 성향이 매우 강한 분이었습니다만 대통령 된 이후에 상당히 유연하고 네. 중도적인 보수적인 정책까지 다 끌어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그리움이나 그런 애정이 이번 추도사에 다 전 뚝뚝 묻어났다고 봤습니다.
0: 대통령 자리라는 데가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참석해서 전현직 대통령 간 만남도 이루어졌고 법률권 인사 들도 추도식에 많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 통해 추도 메시지 냈습니다. 그 모습도 좀 말씀 좀 주실까요? 김종욱 최고가 말씀 좀 주십시오.
2: 이제 노무현 전 죄송합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진보 진영에서 좀 특이한 분이세요. 예를 들면 진보의 성공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좌절 뭐 내부에서 무슨 폐족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DJ하고는 또 좀 다른 의미에서 그 진보 진영의 어떤 상징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노무현이나 김대중 이 두 분은 진보 진영의 상징 자본 마치 그 보수 진영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상징 자본이듯이 네. 각자의 상징 자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뭐 저는 그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대통령도 어느 당의 1호 당원이기 때문에 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상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7주기가 됐고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런 어떤 노무현 정신 같은 것들을 다시 언급하는 거 그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통합이라는 네. 걸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통합. 근데 사실상 뭐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언제나 통합을 얘기하지만 그건 추상적인 얘기고 사실은 뭐 항상 끊임없이 서로 경쟁해왔죠.
0: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국민의힘 논평 중에 국민의힘은 고인이 꿈꾸었던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나는 메시지를 좀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요즘 국민의힘 모습은 통합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2: 아니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공소취소 특검법 그냥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그건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헌법에 대한 무슨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네. 이런 것들도 그냥 밀어붙이고 이런 것도 통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 정당 모두 말로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통합을 해본 적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 좀 통합되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또 저렇게 민주당을 공격하셔가지고 근데 뭐 개헌 논의도 그렇고 뭐 관련된 논의가 장동혁 지도부가 안 나오잖아요. 테이블에 앉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소수당이면 다수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주면서 대신에 요거 하나만 좀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들을 네.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는 최소한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죠. 민주당과의 야당 뭐 여당과의 진보와의 이런 통합 메시지 이런 거 말고 같은 당 안에서 사람들 쫓아내잖아요.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도 쫓겨날 뻔하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셨던 분 아닙니까?
0: 그런 분들 또 이렇게
1: 아니 그런 네. 분이 무슨 통합을 왜 말할 수 있냐? 말할 자격 없는 장동혁 지도부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0: 이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도 SNS로 추모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비판적인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는 방식을 보면 계승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친 부대가 말씀 주셔야 되겠습니까?
1: 지금 뭐 뒤에 나오나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유세까지 하시지 않았나요? 본인

0: 본인들이 선거 때 되면
1: 대구 그랬죠.
0: 네. 네. 선거 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용하고 이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냥 계승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빙한 거다. 그 지지 유세를 받은 거다로 말하고 싶으면 네. 적어도 추모식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워하고 얘기하는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우리가 계승한다고 말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할 말인가. 요즘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뭔가 마음속에도 가둬둬야 되는 말들을 자꾸 겉으로 내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뭐 부러움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속에서 부러워 끝내야 되는 거를 겉으로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제1야당 대표가 할 말인가. 그것도 추도식 날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메시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최고위원.
2: 일단 네. 그 이용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박정희 마케팅, 뭐 예를 들면 이승만 마케팅, 네. 박근혜 마케팅 다 하잖아요. 이명박 마케팅.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판에서 자기들의 상징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 여야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본인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상징 자본을 그 강조하는 네. 거는 괜찮은데 현직 대통령들이 막 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장동혁 선임 위원장이 뭐 메시지도 아무도 또 안 냈다 그러는데 그건 뭐 그렇다 그래서 네. 그거를 뭐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한다고 뭐 민주당에서 항상 무슨 뭐 메시지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안 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억지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1: 근데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 비하하는 행태가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5.18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후폭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물탱크를 얘기하면서 물탱크 있는 모든 거 그럼 조사할 거냐 뭐 이런 얘기했고요. 또 다른 의원들은 보수의 아지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김종혁 전 최고부터 말씀 주십시오.
2: 저는 이거 잘못된 마케팅이었잖아요. 네네.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어떤 역사적 사건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 이거 뭐 화제가 되니까 이걸로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상업주의적인 발상이었던 건지 아니면 뭐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건 정용진 대표가 완전히 오른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상 말아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중간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마케팅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서 자꾸만 그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걸 해명을 예를 들면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뭘 거기다가 갑자기 뭐 난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뭐 내일 커피 먹어야지 인증샷 올리세요. 네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더구나 선거철을 앞두고 이 당사자들이 굉장히 그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네네. 너무 과한 행동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정부 부처가 예를 들어서 그런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그 커피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시다든가 법무부 장관이 우리 법무부에서 스타벅스 먹는 거 다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너무 과하다. 아니 공기업에서 그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네. 각 파트별로 여기서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저기서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지금까지 어디서 시켜 먹었는지 확인해봐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대놓고 어떤 특정 기업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스타벅스에서 마케팅한 사람들이 잘못된다고 하지만 스타벅스와 관련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건 또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1: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관가에 스타벅스 불매운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공식 입장도 냈고 방금 전에 그런 말씀도 좀 주셨고 근데 또 시민들 그다음에 배달노동자 기업 중에서도 있고 공무원 노조, 기업 노조, 공무원 노조 이런 데서 불매운동이 또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성치민 부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뭐 정부 부처에서 뭐 공무원들 스타벅스 이용 금지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뭔가 국민 세금으로 뭔가 스타벅스 쿠폰을 산다든지 같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의 커피를 마시는데 스타벅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정도 논란을 일으키고 이 정도 상처를 후벼 파고

0: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성? 글쎄요. 지금 사과문 올리고 그 사람 즉각 해임한 것이 정말 이걸로 끝날 문제인가라는 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관가가 뭐 그 정말 스타벅스 이용하는 사람은 뭐 출입도 못해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뭐 이렇게까지 한다면 저는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국민 세금이 여기에 쓰이지 않도록 조치한 거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것만 딱 비판했다면은 야당으로서 뭐 비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비판한다고 받아들였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뭐 단식 투쟁 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막 그 폭식 투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금도를 넘는 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아무리 정치가 참 지금 서로 너무 갈라져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 건 맞습니다만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 일부 뭐 김정철은 안 그러시지만 너무한 사람들 너무 많아. 김민정철 뭡니까 이게.
1: 그리고 오늘 국힘의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도 스타벅스 가서 인증사진 찍어 올려라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내서 이거는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강매 운동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2: 굉장히 부적절한 네. 거는 분명하고요. 뭐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통령이나 장관의 말 한마디는 사실은 그것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또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치인들이든 뭐 그 정치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든 조금 좀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국민의힘 송원석 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이 좀 됐습니다. 광주 5.18 기념식에 더러워서 안 간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분이 일자 원내 대표실이 더러워서가 아닌 서러워서였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기자가 녹취까지 공개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더러워서로 들리시던가요? 서러워서로 들리시던가요? 이거 김정혁 최고부터.
2: 근데 왜 광주에 가는 게 서럽습니까? 그렇게 서러워서 안 간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네. 것 같고 그냥 그런 의미 있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아이 나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야 우리가 가서 맨날 사과하고 그래도 맨날 가면 우리한테 계란만 던지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뭐 아이 더럽고 치사해.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깔끔하게 아 제가 우리가 지금 가는데 잘 못 가게 하고 가면 우리 너무 홀대해서 제가 그냥 홧김에 한 얘기인데 이거 실언이었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1: 명확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더러워서로 들으셨다라는 얘기.
0: 명확히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러워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더러워서로 들렸다고.
1: 근데 서러워서도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얘기했다 한들.
0: 서러워서로 네. 말할 자격들이 있습니까? 정말 서럽다고 말하려면 정말 광주 호남을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쓰는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무리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아니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있을 때 네. 광주에 가서 진정어린 사과를 했을 때 호남 분들이 그렇게 뭐 박해했나요? 그래도 그분도 그때 그 정도의 사과는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국민의힘이 계속 그런 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사과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였다면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이 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송원석 아까 제가 그 마음속에 있는 말 못 참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분 그 작년이었는지 그 국회 회의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 노상원 수첩 언급하면서 이거 만약에 실행됐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죽었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회의장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말했던 분입니다. 막말했던 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더러워서 말한 게 맞다고 보고요. 참 요즘 원내대표의 품격이 진짜 바닥을 치고 있네요. 네,
1: 앞서 이제 김종인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깨끗하게 뭐 인정을 하든지 맞으면 사과를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약간 침묵 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2: 그 뭐 적절한 태도는 네. 아닌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서 장동윤 위원장은 앞서 5.18 광주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만 진정성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시민들 항의 들으며 퇴장할 때 가슴에 달았던 기념식 비표를 떼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SNS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지층 달래기를 위한 행동인지 참석한 이유 그리고 이런 행동이 표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성친 부대부터 해석 좀 해 주십시오.
0: 당연히 뭐 광주 호남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네.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제1야당 대표의 이런 저는 옹졸한 행태라고 보거든요. 가가지고 좀 추모하러 갔으면은 제대로 거기에 행사 진정성 있는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에 대한 좀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렇게 좀 신경질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과연 적절한가?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보수 정당이라고 해서 이런 5.18 그 호남 여기서 무조건 그 안 좋게 대해주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이면 절대 이런 모습 안 보여요. 근데 어때?

0: 했습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 강동욱 지도부에서 어떻게 환영을 해줍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가서 혼나고 오겠다, 매맞고 오겠다, 가서 욕도 좀 듣고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으면은 그걸 잘 하고 오면 되는데 거기 가서 굳이 이렇게 안 좋은 평가받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올 거면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 김정은 최고께서는 이게 표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2: 중도층이나 네. 진보층으로부터는 상당한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근데 이게 46년, 47년 됐잖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도 해마다 이 상처가 계속 그 아물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 김종인, 이준석 이후에 저는 비대위원으로서 정진석 비대위 때도 갔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최고위원 할 때도 한동훈 대표 때도 갔었는데 그때는 사실 별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그냥 확 불거진 건 결국은 비상계엄 때문이에요. 비상계엄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과거의 계엄이라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이제 이게 상기되고 그러니까 그 계엄을 찬성하거나 그 계엄에 옹호적인 사람이 온다는데 우리가 환영할 수 있냐라는 그런 정서가 있는 거겠죠. 근데 뭐 네. 저로서는 비상계엄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 보기가 안타깝네요.
1: 그럼 이번에는 그 12.3 비상계엄 이것 때문에 유독 5.18 때 논란이 많다라고 보십니까? 역사 왜곡에 대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고 근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0: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구구 또 구구라고 하면은 또 당권파분들은 또 우리가 왜 구구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기존에 정해져 있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제도권에서 결정 내린 것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구거든요. 구구가 너무 확 많아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5.18 관련해서 망언이라고 하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망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처를 바로바로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당권파나 이런 극우 세력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거를 그냥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구구가 확산되고 있는 게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김정일 최고께도 2부에서 잠깐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숙제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석가탄신일 연휴에 고속도로는 오늘 많이 어렵습니다. 이 시간 특히 충청권과 수도권에 차량이 많은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옥산휴게소에서 주감휴게소까지 30km 구간 충청권 어렵게 이동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은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 구간, 반대 일산 방향은 시흥요금소에서 중동까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팔탄분기점 부근 사고 나면서 뒤로 밀리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도 사고입니다. 동문포 부근 사고 나면서 6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인천 쪽은 광교터널, 반월터널에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3: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정말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올해 유독 5.18 때 논란이 많고 역사 왜곡도 계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또 그렇다면 정치권의 숙제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김종혁 최고, 해법 같은 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4: 아니, 저는 그래서 5.18은 네.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쨌든 이게 그 당사자, 가해 당사자니까 그 사람이 네. 있는 동안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도 세상을 떠나고 아마 그 당사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으니 이게 조금 아마 묽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사태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게 다시 재소환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보수정당이지만 이 비상계엄은 어쨌든 헌법을 깨는 거니까, 이거 그 비상계엄 자체가 아니라 그 의도라든가, 그리고 전혀 여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준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건 좀 빨리 치유가 되죠. 빨리 치유돼야지 5.18을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넘어선다는 게 무슨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네. 그 상처를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아까 무슨 뭐 통합 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그런 통합의 기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 이걸 단순히 비상계엄이 일어난 사건의 문제만으로 볼 수 있는가도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옹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정치권 사람들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거 아닌가요?
4: 글쎄, 옹호하는 사람이 네. 대놓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나요? 옹호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가 네. 그 몇 년 전에 거기서 정광훈 목사하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최고위원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도, 왜냐하면 5.18을 그 이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그 이름을 정하고 그다음에 네. 광주 묘역을 만들고 민주화 공원 만들고 하는 것들이 YS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3: 네네.
4: 보수 정권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정부 내에서, 보수 정치인들 내에서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었고 그거를 옹호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즘 그렇게 대놓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있나? 옹호했을 경우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여 주나요? 그 6.25가 예를 들면 북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받아들여 줍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5: 그러니까 근데 김재원 최고도 결국 또 다시 전당대회에서 또 최고위원 되고 하는 모습, 그리고 망언했던 사람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네. 했다가 조금 여론 안 좋아지면 결국 공천 취소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주고 다시는 그 제도권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단호한 그 후처치를 해야, 그래야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그것과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3: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장 얘기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장이 오늘 호남을 갔습니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거리 유세했고요. 오전엔 자신의 지역구 충남 보령 서천을 갔는데, 먼저 이틀 만에 다시 자신의 지역구 충청을 가고 일주일 만에 다시 전북도 간 배경하고 노림수가 뭘까를 좀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성친 부대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5: 지금 일단 빨리 수도권으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뭔가 충청도에 갔을 때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거 별로 좀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본인 지역

0: 지역구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충청의 보수 당권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위주로 가다 보니 아마 충청을 아마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전북 호남은 뭐 야당 대표로서 호남도 당연히 보수정당 대표지만 와야죠. 근데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금 아무래도 공천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좀 우호적이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노리고 간 거라면은 번지수는 잘못 짚었다. 지금 호남에 계신 분들이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없거든요. 적거든요.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장동욱 대표가 전북을 간 게 민주당에 있는 아니, 전북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좀 결집시켜주는 효과를 갖고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어쨌든 노림수는 일단 자신의 지역구 사수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김태현 후보 이제 지원을 하려는 것 같고.
2: 김태현 그리고, 네. 지사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보궐로 됐잖아요. 그런데 네, 네. 만약에 김태현 지사가 떨어지면 그러면 2028년에 내 지역구 내가 물려줬으니까 다시 갈게 이러면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김태흠 지사를 당선시키겠다라는 절박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상임선대위원장이고 본인이 원톱으로 스스로를 네. 만들어놨으니까 뭐 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는데 이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당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당 지지도는 갤럽 조사 뭐 이런 데 보면은 민주당의 절반밖에 안 돼요.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데 각 지역에서 후보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접전을 벌이는 데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당대표 그리고 이런 거 당 지도부 싫어서 국민의힘 못 찍겠어. 네. 그렇지만 민주당이 독주하는 것도 보기는 싫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뭐 이게 본인들이 잘해서 지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한 착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러니까요. 약간 뭐 자신감을 얻은 건지 안 가던 전통시장도 가면서 시민들도 좀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보수 결집에 최근에 뭐 자신감 이런 걸 얻었다라고 보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 어쩔 수 없는 뭐 행보였다라고 해석하십니까? 김지혁 최고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행보였다고 봐요. 그리고 뭐 근데 사람들이 보면요. 그 전혀 엉뚱한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판단을 완전히 다르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누구하고 만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누구하고 네. 인터뷰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지금 극우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봐, 뭐 장동혁이 미국 갔다 와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차기 대통령의 그 인정을 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면 저게 정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합리적인 생각을 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후에 전남 순천을 찾아서 민영배 후보 유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북 지원 유세를 하려다가 돌연 취소했거든요. 이 네. 이유는 뭐예요? 성신부대 말씀 좀 드릴게요.
0: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어려운데 네. 지금 전북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사실 민주당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갔을 때 그 안 좋은 민심, 안 좋은 전북의 민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당의 미원택 후보랑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신 김관영 후보가 지금 아주 박빙세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지금 사실 그 컷오프, 그러니까 경선에 떨어진 그 안호영 의원 에 대한 좀 동정 여론 그리고 김관영 후보와 이 그 이원택 후보의 잣대가 좀 달랐다라는 그 공천 과정에서 좀 이중 잣대를 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민심 때문인 건데 거기에 네. 결국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정청래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 전북이 좀 선거가 어려우니 본인이 지지 유세를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판단해 보면 그것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이런 비판 여론 때문에 지금 김관영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면은 오히려 갔을 때 그것과 관련된 명확한 메시지 예를 되면 뭐 안호영 의원에 대한 메시지나 아니면은 뭐 공천 관련된 뭐 사과라든지 이런 걸 할 게 아니라면은 간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일정을 변경한 게 아닌가 공식적인 뭐 그런 건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저는 욕 먹기 싫어서 안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면 네. 분명히 거기서 욕설 막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5.18 그 행사에 갔을 때도 일부 민주당 그 호남 당원들이 그 거의 뭐 거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으로 지금 김관영 지사와의 이원택 후보와의 사이에

0: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후보가 가서 유세를 하면 뭐 여기저기 육두문자 쏟아지고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언론에 그 집중 조명될 거 아닙니까? 네네. 본인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에서 커다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 가서 이런 특히 전북에 가서 이런 욕설을 듣고 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그냥 건너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이 전북 유세에 나서게 되면 도리어 독이 될 거다?
0: 뭐 독이 될지 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욕설을 먹어도 네. 거기서 욕을 들으면서 저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회피한 거 아니냐라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더 열받거든요. 뭐야 이거 오겠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뭐 싫다 이거지 우리 피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되니까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2: 저도 오늘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가기 가셔야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다면 가서 욕 맞습니다. 가서 욕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욕을 먹고 대신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어떻게 그 성남 민심을 좀 잠재울 건가 그들을 달래드릴 건가라는 고민을 한 다음에 가서 메시지로서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이렇게 피하면은 이원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과연 지금 민주당의 조직력만으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반발 심리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런 뭐 다스리기 위한 그들을 잠재우기 위한 뭔가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 지금 상황이 민주당하고 김관영 후보 간에 지금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어떤 후보에게 더 득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종혁 최고는 지금 상황은 누가 더 유리해 보이십니까?
0: 저 남해당 얘기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 도리어 더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전북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이게 피로스의 승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긴 사람 누가 됐든 간에 네. 너무 많은 출혈을 그러니까 피해를 봐서 이겨놓고서도 이긴 게 아닌 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전북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 다 어쨌든 이긴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게 막 김관영 대 정청래 막 이런 구도가 아니라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을 지금 김관영 후보가 지금 흡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가서 무슨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 거면 가는 게 득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지금 사실 이 전북 선거를 바라보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지금 밖에서 네. 그렇게 보잖아요. 결국 8월 전당대회의 전초전이다라고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걸 돌파할 거면은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가가지고 어떻게든 본인이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8월 전당대회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1: 또 관심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부산 북구가 보궐 얘기를 좀 해보죠. 국민의힘 반민식 후보하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신경전이 거기도 굉장히 날카로운데 최근에 하정우 파이팅이라는 발언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박민식 후보 지원에 나섰던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우연히 마주친 민주당 하정우 후보에게 파이팅이라고 했는데 이 김종욱 최고위원께서 본심이냐라면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의례적 인사 이상으로 보였다라는 얘기인가요?
0: 의례적인 인사는 얼마든지 할 수가 네네. 있죠. 그리고 만나면 서로 덕담도 할 수 있고 뭐 잘해보세요. 잘해보시죠. 뭐 우리 잘 싸웁시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덕시장에 있는 뭐 우정식당인가 하는 곳에서는 사실은 하정우 후보 팀들이 거기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박민식 후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전 영상을 보시면 야, 저 사람들은 같은 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막 반가워서 막 덕담을 주고 왔는데 네. 그런 와중에 신동욱 씨가 와서 뭐 하정우 화이팅입니다. 신동욱입니다. 막 하면서 손을 내밀고 그다음에 뭐 건승하세요. 뭐 잘 되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서로 나누세요. 네네. 그런데 그거 전체 장면 찍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야 정말 적의 적은 친구라더니 저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한동훈 반 한동훈 그러니까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추격당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마치 무슨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더구나 이제 최고위원이 자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한 두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와서 갑자기 화이팅 외치고 무슨 뭐 잘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정우 후보를 이 덕담을 하는 일상적인 덕담의 수준을 너무나 넘어섰기 때문에 야, 이게 뭐야 진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1: 네네.
0: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덕담이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궁금해지죠. 만약에 박민식 후보 측이 한동훈 후보를 우연히 마주친다면 한동훈 파이팅 이럴 수 있겠느냐 이거.

0: 아니겠어요? 선친부대.
1: 못하죠. 후보들 당사자니까. 근데 그렇다고 화이팅 못한다고 그러면은 뭐 한동훈 우우 하고 지나갈 것도 아니고 신동채호가 그렇다고 뭐 하정우 뭐 만났다고 뭐 하정우 뭐 몸 조심해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와 지금 이 보수 내부의 이 갈등이 아 너무 민감하구나. 너무 예민하구나. 지금 김종채호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친한계 반응 보면은 아 지금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마디 아니 그 한동훈 후보도 그 하정우 후보 만났을 때 화이팅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말랐냐라고 막 걱정해 주는 모습들. 그리고 저는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충남에서 그 장동혁 대표랑 정청래 대표가 마주쳤거든요.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그냥 어색하게 보면 안녕하세요 하니까 장동혁 대표 활짝 웃으면서 예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막 으르렁거려도 선거 기간에 만나면 선거 때 진짜 힘들거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그 서로의 힘든 걸 아니까 좀 덕담하고 파이팅 힘내라고 하실 수 있는 건데 이 세 글자가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대립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2: 그게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당 그 우리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 같이 다니다 보면 민주당 선거운동들을 만나면 아이 고생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그 민주당 의원들 만나도 뭐 사실 또 뭐 형님 동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악수도 하고 아,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건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항이 딱 어떤 사안만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종합돼서 나오는 게 맥락이에요. 그 맥락으로 보면 저 장면은 너무나 기괴한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 나왔더니 또 일제히 그 네. 예를 들면 그 신동우 의원 같은 경우도 아 그거는 내가 그 하정우 화이팅한 게 아니고 우정식당 화이팅한 거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앞부분은 빼버리고 뒤만 올려놓는다든가 그리고 박미식 후보도 아 이거 박미식 후보가 그렇게 올려놨나 둘 중에 누가 올려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지워나가면서 얘기하면 아 이게 굉장히 이분들한테 무슨 도둑이 제재발절인다고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3: 근데 신동욱 최고가 그러니까 덕담이었다라고 해명했고 박민식 후보는 지난달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에게 말한 파이팅은 그럼 뭐냐 또 이렇게 받아쳤잖아요.
2: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맥락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의례적인 인사냐 아니면 그 당시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전 영상을 보면 정말로 우리 둘은 한동훈을 박살내기 위한 동시야 이런 느낌이 막 물씬물씬 풍기는 분위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3: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지 맞습니까? 좀 어리둥절하십니까?
1: 신동욱 최고위원님의 파이팅은 전혀 힘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동 최고위원님이 평소에 민주당 그렇게 막 공격하는 거 봤을 때는 아유 별로 그렇게 막 진정성 있는 화이팅으로 들리지도 않고요. 그냥 의례적으로 유권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 북구감 유권자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 다 보거든요. 그런데 상대 진영 후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 3선을 한 전재수 의원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야당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정치인에 대해서도 늘 되게 그 예의 있게 대해 주시고 정쟁 발언도 세게 안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좋아했던 북구갑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앞에서 좀 굳이 그런 모습 보여줄 필요 없다. 우리 당이 볼 때는 이런 거 하정우 후보가 말한 아, 쌈박질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냥 이런 거에서 그냥 좀 떨어져서 북구갑 주민들 열심히 만나고 다니면 저는 하정우 후보가 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본인들은 이렇게 상대 후보에게 파이팅 해놓고 한동훈 후보하고 일부 친한계가 함께 치킨 먹는 모습이 공개된 이후에 김민수 최고가 경쟁자와 치킨 먹는 건 이적행위다. 선거 끝나고도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김주혁 최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2: 김민수 최고는요. 본인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본인이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누구든지 다 날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김민수 최고와 조광한 최고 두 분이 그런 굉장히 본인들의 월권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누구를 후보로 선정을 하라느니 뭘 어떻게 하라느니 아니 지금 김민수 최고가 지금 전직 그 당의 전직 대표였던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그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의원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다 잘라버려 뭐 가만두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막강한 절대반지를 갖고 있습니까? 뭐 들리는 소문에 두 사람이 장동혁 대표를 쥐락펴락한다는 뭐 소문은 있죠. 그런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저도 이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최고위원 한 번 되더니 뭐 정말 뭐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나 도대체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0: 누구든지 그렇게 아무도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1: 네.
0: 생각이 들어요.
1: 성친 부대께서는 이런 거는 해당 행위, 이적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세요?
2: 아, 이 질문이 이 질문도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게
1: 네.
2: 내가 이적 행위라고 하면은 지금 앞에서 김종익 측은 거의 숨쉬듯이 이적 행위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김종익 측은 비판이 될수 있고 또 근데 지금 전북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거 분위기에서 지금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평택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을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아닌 사람 지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이적 행위다, 해당 행위다로 주장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 안할수 없고 저는 그당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행위 맞습니다. 해당
0: 아니,
2: 행위
0: 그러면,
2: 지시네.
0: 그러면 누가 내려가서 김관영 지사하고 치킨 먹으면 그러면 해당 행위입니까?
2: 치킨을 맥락을 봐야죠. 맥락.
1: 이것만 짧게 물어봐야
0: 아유,
1: 되겠습니다.
0: 그놈의 맥락.
1: 박민식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삭발을 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90대 노모가 직접 삭발을 해줬고요. 박 후보는 눈물까지 흘렸는데 이 지지율 고전하고 한동훈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0: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보기가 너무 민망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1: 네.
0: 90대 노모에게 자기 머리를 깎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도 어머니랑 같이 하세요. 그래서 뭐 손잡고 다니시면서 뭐 물론 이제 여기 오래 사신 분이니까 여기 지인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굉장히 안쓰러워요. 옛날에 이준석 후보가 막판에 어머니가 와서 눈물을 흘려서 그래서 뭐 역전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도움을 받는 것 같긴 한데
1: 네.
0: 참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1: 그렇다면 이건 이제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인지 저희가 이거는 유튜브에서 두 분과 조금 더 얘기 나눠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연장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9: I love you.
8: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9: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8: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9: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0: 유유 제약.
11: 모든 인쇄 가능한
12: 성원 에드피아.
11: 온라인 주문 간편한
12: 성원 에드피아.
1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2: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3: ISA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시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7: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스마트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오피스.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스타벅스 이슈를 자본시장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는 미, 이란 간 또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 정치대담 틈새 토크 계속 이어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4: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5: 안녕하세요. 소라한 고영배입니다. 햇빛 없이 지내던 사자, 야생성을 잃어버린 사냥, 불법으로 사육되다가 우리를 탈출한 여우까지,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동물원의 김정호 수의사인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는 동물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어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4: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8: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9: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대이란 공습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항에 미군 공중급유기 수십 대가 집결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군 당국자들도 비상 대기에 돌입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1: 이스라엘 텔 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가 빼곡히 세워져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동 전쟁 개시 직후 36대였던 벤구리온 공항의 공중급유기가 이번 주 들어 50여 대로 늘었다며 이란 공격 재개를 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도 일부 나왔지만 보도 직후 이란 정부는 미국과 견해 차가 매우 크다며 합의 임박설을 부인했습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미국의 이란 재공습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과 전쟁부 장관, CIA 국장 등을 불러 모아 이란과의 협상 결렬에 대비한 공습 재개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방 정보 당국자들은 이번 연휴 동안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해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남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며 정부와 관련된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재공습 가능성이 커지자 이란 군부는 미국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이란의 새로운 전투 시나리오를 목도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재국으로 나선 파키스탄의 총사령관이 주말간 테헤란에서 강경파로 알려진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만날 예정이어서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0: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비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N12 방송은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 안보 당국이 미국 측과 미군의 군사 행동 가능성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당국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종전안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개발, 대리 세력 지원 등의 문제가 담기지 않으면서 이란의 큰 양보가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이란 성향 이라크 민병대 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까지 암살 표적으로 삼았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현지 시간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라크 민병대 카다이브 헤즈볼라의 지휘관인 모하마드 알사디가 이방카를 암살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알사디가 이방카의 플로리다 자택 위치와 구조가 표시된 지도, 또 자택 설계도를 확보하고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이틀자인 오늘 벌써 투표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 DX 부문 노조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2일차.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오늘 저녁 6시 81%를 기록했습니다. 투표 첫날 6시간여 만에 투표 대상자 3분의 2가 투표를 마쳤고 주말 아침 4명 중 3명을 넘어서더니 이틀 만에 투표율이 80%를 넘긴 겁니다. 제2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투표율도 2일차 저녁 80%를 넘겼습니다. 부문별 또 사업부별 보상 차이가 뚜렷해 각자 찬반 입장이 분명한 데다 간단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다 보니 투표율이 빠르게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업 노조와 전국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가운데 약 80%, 조합비를 낸 권리조합원 6만 5천여 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뒤늦게 조합비를 내고 투표권을 얻는 조합원이 있을 수도 있어 투표율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3노조인 동행노조의 투표권을 둔 노조 간 갈등은 주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배제된 동행노조는 주말에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법원에 투표 중지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투표 무효 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성과급에서 소외된 스마트폰과 가전 등 DX 부분이 주축인 동행노조에는 합의안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대거 가입해 가입자 수가 만 명가량 폭증했습니다. 그러자 초기업 노조가 돌연 쟁의 도중 이탈한 동행노조는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행노조가 배제되면서 성과급이 보장된 반도체 부문 위주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투표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 수가 선거인 명부

확정일인 어제 기준 총 4,464만 9,908명이라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0만여 명,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보다 25만여 명 늘어난 겁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0: 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본인의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출마를 두고 사전 교감했다는 발언을 했다며 당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로 인해 제명되고 명분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니 거짓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선거에 악용하냐며 제정신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 전주를 찾아 35년간 전북의 모든 자리를 차지했던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전북 전주 경기전 앞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을 맡겼지만 전북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모든 자리를 차지했던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모든 오만함을 동시에 심판하는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경기 평택을 재선거 조국혁신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에 대해 평택을 선거뿐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전 취재진을 만나 김 후보의 육성까지 나왔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택을 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혁신당의 지지자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크게 보면 우당, 동지 관계이기 때문에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유세를 지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추 후보 유영하 국회의원과 함께 약 30분간 시장을 돌며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면서 연휴 나들이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8: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로 불매운동에 배달 거부까지 확산하고 있죠.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2명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0: 자, 감금에 폭행 주장까지 나오면서 우리 외교부도 여기에 대응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미국과 이란은 다시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사이에 떠오른 건 중국 시진핑 주석인데요. 이번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한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2: 김표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2: 뉴스가 되게 많았는데 네. 아무래도 이 이야기 먼저 해야겠죠.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0: 네.
2: 파업으로 안 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합원 투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서로 손을 잡은 거는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노사 합의에 대한 조정 역할을 좀 했고, 정부가 이제 강제 조정 얘기까지 했던 상황이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까지 안 가고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2: 네.
0: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합원 투표에서 통과 여부를 지금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알려진 것처럼 사업 부문별 성과급 규모가 워낙 커서 내부 갈등도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파업 종결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삼성 노조 지휘부는 와해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회사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노조끼리 갈등 상황에서 협상력을 그러면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이 문제도 지금 남아있어서 부결 이후 뭐 확실한 해법이 없다, 대안이 없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또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게요. 이번 주는 이 뉴스로도 좀 시끄러웠습니다. 스타벅스 이야기인데요. 스타벅스에서 진행한 프로모션이
0: 네.
2: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0: 네. 좀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아주 시끄러웠죠. 자,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좀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5.18 이후에 지속해서 이와 관련된 뭐 뉴스는 워낙 많이 접하셨을 테고, 또 이 시간은 경제 이슈를 푸는 시간이니까 저는 스타벅스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2: 네.
0: 우리가 또 제대로 알아야 비판도 또 따끔한 질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하고 스타벅스 코리아와의 관계,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금 얼마나 벌고 있는지, 또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또 뉴스에 들어보면 이런 논란으로 스타벅스 본사가 콜옵션이라는 걸 행사해서 지금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지분을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스타벅스 글로벌 총 매장 수는 한 4만 600개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2: 네.
0: 우리나라에는 2,000개가 조금 넘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해아량 리포터는 4만 600개에서 2,000개 정도 매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 스타벅스가 진출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매장 수로는 한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 딱 느낌에 영미권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할 것 같고요.
0: 네.
2: 근데 또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도보로 10분 정도 걸으면 스타벅스가 나오거든요.
0: 네.
2: 꽤나 높을 것 같은데요.
0: 몇 등?
2: 몇 등?
0: 찍어보죠.
2: 10등 아닐 것 같아요.
0: 10등 안.
2: 네.
0: 그럼 너무 러프하게 찍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있는 미국이 가장 많아요.
2: 네.
0: 17,000개 정도. 중국이 2위인데 7,600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2: 생각보다 되게 높네요.
0: 네, 앞서 2,000개 조금 넘는다고 언급했는데 우리 다음이 일본인데 일본이 거의 바짝 붙어서 1,990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 인구수 대비 매장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일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 명이잖아요.
2: 네.
0: 그리고 중국은 뭐 14억 명 정도 되니까.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매장 수인 일본 인구가

0: 1억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변에 고개만 돌려도 스타벅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지구상에서 1인당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밀집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1: 그러네요. 근데 이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같이 써도 네. 나뉜다면서요. 그러니까 글로벌 본사, 스타벅스 코리아 이렇게 다른 회사라고 하던데
0: 맞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할 때는 합작 형태로 들어왔어요.
1: 네.
0: 그래서 글로벌 본사가 50% 그리고 이마트가 50%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에 글로벌 본사 지분을 이마트가 인수를 합니다. 이때 싱가포르 투자청을 끌어들여서 인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스타벅스 글로벌에서 독립을 하죠. 현재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지분의 67.5%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사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이마트가 스타벅스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총 세 가지 구조로 전 세계 매장을 운영하는데요. 본사가 직접 하는 직영체제, 이거 당연히 미국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합작 방식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했을 때 방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라이선스를 주고 자신들은 발을 빼는 방식인데 브랜드 이용료, 이걸 로열티, 매출의 일부에서 받고요. 기본적인 커피의 원재료 등을 본사를 통해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내는 로열티는 매출의 5%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러면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마트가 완전히 인수해온 이 네. M&A 합병은 성공한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0: 이제 성공의 기준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평가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M&A 후에 돈을 잘 벌고 있는가의 기준으로 보면 이익의 기준으로 보면 약간 빚 좋은 개살구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배아량 리포트가 이걸 묻는 거는 이마트 그룹의 회장인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른바 마이너스 손이라는 평가 때문에 물으신 것 같아요.
1: 그전에 사례들이 있었으니까요.
0: 네네. 이른바 피에로 쇼핑이라고 해서 일본 돈키호테 따라했던 거 실패했고 부추라고 해서 영국의 1위 드럭스토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CJ 올리브영 같은 거거든요.
1: 네.
0: 그거 가져와서 이것도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2021년도에 이베이 코리아를 3조 4천억 원에 인수했는데 당시 뭐 SSG, 그러니까 쓱하고 시너지 낸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매년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지마켓이거든요. 이거 살린다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한국에 막 엄청 진출할 때 알리바바하고 손잡고 합작법인도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1: 네.
0: 돈 대신에 이제 지마켓 지분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중국하고 같이 합작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도 당시에 사실상 우리 시장 공략하고 싶으면 알리바바에게 지분 넘긴 거나 다름없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합작이지만 이 지분 나중에 중국에 넘길 거다 이런 해석이었는데요. 그건 이제 진짜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고요. 스타벅스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뭐 앞서 제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좀 달라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동홍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수의 덩치는 커졌는데 이익의 질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1: 이익의 질이요?
0: 네. 지분을 이마트가 다 가져오기 전에 스타벅스 코리아 매출이 1조 원 후반대였단 말이죠.
1: 네.
0: 지금은 3조 원을 넘겼어요, 매출이. 그러니까 볼륨이 엄청 커졌잖아요.
1: 그러네요.
0: 이마트가 인수해오고 나서 공격적으로 매장을 막 늘렸거든요. 하지만 이익은 2021년도에 인수해올 때가 2,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올라갔었는데 인수 직후에 1,200억 원대로 급감했고요. 매출이 지금 3조 원을 넘긴 게 2024년인데 이때가 영업이익이 1,900억 원 정도. 지난해에 최고 매출인 3조 3,280억 원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도리어 1,730억 원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 좋은 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1: 네.
0: 그러니까 지분은 모두 팔고 돈 챙겨서 이미 이들은 나갔는데 투자 회수도 했는데 얘네들은 스타벅스 매출의 5%를 로열티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익은 줄어들고 매출은 크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글로벌에 주는 돈은 엄청 많이 늘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합작할 때는 이익에서 일부 배당으로 스타벅스 글로벌이 가져갔단 말입니다.
1: 네.
0: 이때는 지분도 가지고 있으니까 리스크를 같이 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의 일부는 매장을 늘리고 뭐 이러는데 투자금으로 같이 써야 되니까 남겨놓고 매출 그러니까 이익에서 보통 가장 많이 배당받아갈 때가 연간 한 300억 원. 보통은 100억 원 내외로 받아갔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상관없고 무조건 매출의 5%를 가져가니까

0: 매출이 지금 3조 원 넘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아마도 로열티만 1,600억 원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두, 에센스 이런 거 본사에서 구매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많이 팔수록 스타벅스 글로벌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추산하기로는 작년에 아마도 2천억 원 정도는 여기다 비용을 지불했을 걸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합작으로 할 때는 한 10% 선이던 한국 스타벅스가 지금은 5% 내외로 뚝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어쩌면 이제 스타벅스 본사가 이번에 득덜같이 나서서 이번 프로모션 이슈에 사과하고 나선 게 이렇게 돈 잘 갖다 주는 한국의 스타벅스에 문제 생기면 안 된다 이 우려를 했을 수도 있죠.
1: 그런 속내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마트가 잘못하면 이 글로벌 본사가 이마트 지분을 다시 가져갈 수 있다.
0: 네.
1: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2021년도에 이마트의 스타벅스 글로벌이 판 지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분을 팔 때 우리가 지분은 팔지만 너네 우리 브랜드로 사업할 거잖아. 앞으로 우리 브랜드 심각하게 훼손이 가해지면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스타벅스의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일 생기면 너희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로 사업 못하게 할 거야. 약간 이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네 집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우리가 직접 가져간다. 뭐 이런 계약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주식회사에서는 지분을 통한 경영권을 가져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0: 이른바 주식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이라는 계약을 거기다 맺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콜옵션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조건부터 가격 등을 정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아마도 스타벅스 본사가 판 50% 지분에 대한 부분일 테고 이마트가 사들인 17.5%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투자청이 가져간 지분은 이건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에는 관련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조건을 걸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마트하고 17.5%와 관련된 지분에 있어서 콜옵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스타벅스 본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나요?
0: 정말 심각하다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스타벅스 본사 입장에서 지금 같은 구조처럼 자신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걸 활용해서 이마트 측을 엄청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브랜드가 심각하게 훼손됐잖아. 이거 너네 보상해야지. 그러니 우리 지금 로열티 조금 더 올려야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신들에게 구매할 품목을 더 확대하거나 다양한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 이번 일로 회사의 경쟁력이 더 이익의 훼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일이 회사의 경쟁력과 이익의 훼손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금 대표이사 경질하고 또 공식 사과문도 냈습니다.
0: 네.
1: 근데 아직 이 불을 끄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0: 이건 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약간 여론을 달래기용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스타벅스가 일종의 구구놀이터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관련 짤도 돌고 스타벅스 브랜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5.18 정신 훼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회사 측에 더 단호한 대처가 지금 필요하죠.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저쪽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방조를 해버리면 이건 뭐 사실상 동조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이용해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보축 조치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론의 문매를 맞는다. 직원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것 말을 계속하면서 약간 언론 플레이하는 거는 우리 약간 피해자입니다라고 언론 플레이하는 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강력한 회사 차원의 입장 발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뭐 텀블러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이런 네. 불매운동도 번지고 있거든요. 이 불매운동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0: 이건 저는 소비자 개인의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 사지 마라. 뭐 이걸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스타벅스에서 뭔가 구매한다고 해서 그 행동 자체를 비난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사회 지도층의 강력한 메시지는 분명히 필요해 보이죠.
1: 네.
0: 그리고 지금 논란이 약간 되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불매운동을 약간 독려한다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기준에 맞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더 세련된 방법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0: 항상 강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금융치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본시장에서 투자의 기준 중 하나가 ESG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 회사가 지속가능한지를 보고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을 투자해서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생태계가 강화되도록 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국민연금이 대표적으로 이 ESG 기준을 따르는 투자자거든요. 이 기준에 이번 사안을 검토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주주인 이마트 또 이마트 그룹의 많은 회사들 그들이 투자받은 정부의 자금과 지원금 이걸 지속할지 회수할지를 이 기준에서 검토하고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하면 자금 회수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강력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은 이마트의 지분을 8.9% 들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게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지금 청취자분께서 미니에서 이인수님 소비자들도 직원들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라고 네,
0: 직원들에게
1: 하셨거든요.
0: 저희가 그러진 말아야죠.
1: 그렇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 맑고 활동하기 좋은 기온입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높아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전과 광주가 2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정체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의 정체가 모두 풀렸고요. 어려웠던 수도권 제1순환선 대부분 좋아졌고 서쪽 구간의 정체만 남아있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장수에서 중동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찍에서 금

0: 하천 구간 지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신갈에서 서천, 천안, 옥산 휴게소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서천 공주선은 서천 방향, 서천 터널에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하죠.
2: 네.
1: 구호물자를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9호선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나라 활동가들이 체포 당시 이스라엘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2: 그렇습니다. 그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과 19일 키프로스와 네.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여기 공해상입니다. 각각 체포됐던 두 명의 활동가들은 당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폭행이 있었고 그 김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맞아서 왼쪽 청력이 이상이 생겼고요. 김병현 네. 씨 같은 경우에는 고문 자세로 오랫동안 있어야 해서 지금 또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서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2: 자, 당시에 이 활동가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영상을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이 올렸어요.
1: 네.
2: 본인이 자랑하듯 가가지고 그 활동가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린 건데요. 그 상황, 그 영상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이 활동가들이 손이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그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쳤다가 바로 머리를 잡히면서 폭행을 당하는 네네. 활동가의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 영상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430여 명의 활동가들이 당시 50여 척의 호선에 나눠 타고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1: 네.
2: 일단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430여 명을 다 추방을 했어요. 했는데 그 이제
1: 네.
2: 나온 탈출한 이제 추방된 우리 활동가들이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이제 증언하기 시작했는데 한 9호선에 탑승했던 활동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일단 컨테이너 안으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 네.
2: 머리와 갈비뼈를 맞았고요. 그 과정에서 알몸 수색이라든지 성적인 조롱, 성기 부위의 추행, 강간 등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로마 검찰이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더해서 고문, 성폭력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이탈리아 총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대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요. 스페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 장관에 대해서 유럽 차원의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2: 또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도 자국 내에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장관의 행동을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활동가들 430여 명을 즉각 추방했지만 국제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앞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공해상이라고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나포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태도가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미국은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은 맞습니까?
2: 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8일부터 임시 휴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공격을 자제를 하고 있죠.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하려다가 걸프국들이 만류해서 내가 이제 공격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1: 네.
2: 그러면서 지난 20일에 미국 측에서 이란에 최종 안을 제안서를 던졌어요.
1: 네.
2: 예. 그러면서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 공격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패턴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고요. 자, 실제로 미국은 새로운 공습에 나서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장남의 결혼식 참석도 취소하고 백악관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1: 네.
2: 뭐 근데 이게 단순히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의 문제냐? 이거 또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미국 결혼식은 굉장히 축제잖아요.
1: 네.
2: 이게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노출했을 때 그 여파가 좀 클 것을 우려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 정말 긴급해서 자식의 결혼식도 참석 안 하고 돌아왔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느냐,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일부터 25일간 그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포함해서 사흘간의 연휴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 관계자 상당수가 개인 일정을 취소를 했다고 하고요. 국방이라든지 정보 분야 관계자들 역시 연휴 일정을 취소를 했고 또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서 해외 기지 소집 명부를 갱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 매체인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할 당시만 해도 네타냐후한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일단은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일 밤에는 또 공습 지시 쪽으로 기운 상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미군 공군 공중급유기 50여 대가 집결해 있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고요. 자, 이란 역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란 매체들을 통해서 이란 측에서는 여전히 이 미국 측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미국도 사실은 지금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내부 상황을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미국의 공격이 재개되면 이제 네. 이란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란은 이제 걸프국에 대한 강도 높은 보복을 할 가능성 얘기가 나오네요.
2: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전쟁 양상에서도 물론 미군 기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 기지와 미국 자산을 공격하는 거다라는 네. 핑계를 대긴 했습니다만 인근 걸프국까지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죠. 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20일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침략이 재발할 경우 중동전쟁이라고 공언했던 전쟁이 이번에는 영내를 훨씬 넘어서 확전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요.
1: 네.
2: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란이 재공격을 받을 경우 걸프국들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전, 정유시설, 항만 등을 만약에 타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네. 유가가 급등하겠죠. 물류 차질이 빚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미 그 재미를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이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동 전문가인 다니엘 소벨만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가 그 이란이 이른바 삼각 강압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사실 비대칭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군사력에 이란의 군사력은 굉장히 비대칭적인데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압할 수 없는 상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취약한 제3자를 공격하는 게임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때리잖아? 그러면 미국의 파트너인 걸프 국가들을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란은 전쟁 발발 후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동맹이자 파트너들인 걸프국들을 공격을 했고요. 이 공격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카타르를 비롯해서 무려 9개 나라에 걸쳐서 80여 곳으로 집계가 됐고요. 필요한 시설 복구비만 최소 51조 원에서 최대 8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 네.
2: 복구에는 뭐 2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또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복구 비용만 최대 7조 5,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전쟁이 설사 끝나더라도 걸프 국가들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1: 네.
2: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걸프국들은 그 어느 나라들보다 전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 네.
2: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 이란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건 이걸 지렛대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열겠다면서 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루 만에 포기했잖아요. 그것도 걸프국들이 미군 전투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불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걸프국들과 미국 간의 무조건적인 안보 협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뭐 미국과의 동맹을 완전히 파기하진 않겠지만 전쟁 전보다는 확실히 그 협력이 제한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단순히 걸프국들만의 딜레마냐,
0: 네.
1: 아니면 미군 기지가 있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거냐, 거리의 문제일 뿐.
0: 그렇죠.
1: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0: 네, 실제로 그 유럽에 미군 기지를
1: 네.
0: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2일에 영국 가디언이 그 우리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역할 변화를 조명하면서 한국 내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과 동맹의 미래를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1: 네.
0: 물론 이제 이런 전쟁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라는 이 인물의 시작된 게 사실 더 큰데요. 무역 갈등부터 안보 보장 문제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한미 관계가 거래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사실 동맹의 의미도 많이 쇠퇴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동맹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관성적으로 한미 동맹을 생각하거나 관례적으로 한미 동맹을 다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관세 문제부터 안보 협력에 대한 신뢰까지 뭐 거의 전방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 네.
0: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발표했던 국가안보 전략을 통해서도 사실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더 많은 영향을 쏟기 위해서 한반도 방어에서는 미국이 살짝 발을 빼고 한국의 책임을 키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동시에 주한미군의 임무를 또 한반도 밖으로까지 넓 필요하고 있다라는 점을 가디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지금 이 미중 전략 경쟁, 특히 대만 유사시 상황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는 데 대한 강한 우려가 있다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앞에는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서 있는데요. 그 한쪽에 한국어로 함께 갑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1: 네.
0: 요걸 이제 가디언이 얘기를 하면서 이 문구가 상징해온 한미동맹이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이제 어디까지 함께 갈 것인지를 묻는 더 복잡한 계산 앞에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앞에다 어디까지 하나만 넣는데도 의미가 확 달라지는군요.
0: 그렇죠.
1: 이라는 호르무즈의 옆봉쇄 카드를 계속 쥐고 흔드는 것 같은데요.
0: 네네.
1: 통행료를 포기할 생각이 없나 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란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만 흔들 줄 알았지
1: 네.
0: 통행료라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마치 금광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 정부는 일찌감치
1: 네.
0: 의회를 통해서요. 통행료를 받는 법적 체계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고 하는 요 조직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해협청에서 지난 19일에 이란의 쿠헤 모바라크라는 지역하고
1: 네.
0: 아랍에미리트의 남부인 푸자이라를 직선으로 연결한 통제 해역을 설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제 해역을 경유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사전 조율을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명시까지 내렸습니다.
1: 네.
0: 21일에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이제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료 부과 체계를 영구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오만 측에서는 우리는 통행료 안 받는다라고 일찌감치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 네.
0: 이란이 오만을 향해서 그러면은 통행료가 아니라 서비스 요금의 형태로 좀 받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설득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1: 그게 그거지. 돈 받는 거란 얘기잖아요.
0: 아이, 그건 그렇죠.
1: 네.
0: 예. 이게 이란이 지금 오만한 채 제안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가로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처럼 뭐 등대 운영이라든지 구조대기, 의료지원 등
1: 네.
0: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형태거든요.
1: 국제법상 이거는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어떻게든 받아볼까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살짝 꼼수를 쓰는
1: 네.
0: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튀르키예 영해지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다른 국가들도 같이 얽혀 있는 지역이라는 게큰 차이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1일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안전

0: 상황을 위해 이란 네.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보장을 요청하면 미국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의 발이 묶여 있는 것은 이란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미국의 압박이 더 크기 때문이고 향후 미국의 제재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 당장은 어떤 선박들은 돈을 주고라도 나오고 싶은 선박들도 있을 텐데
0: 그렇죠.
1: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 제재하겠다고 하니까요. 이란 다음은 이제 쿠바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했죠?
0: 아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쿠바를 위협하면서 네. 쿠바를 향해서 원하는 건 뭐 무엇이든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쿠바를 차지하는 영예도 내가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미 법무부는 쿠바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미국인 살해 공모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이 라울 카스트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인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친구인 체게바라와 함께 1959년에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인물인데요.
1: 네.
0: 그 뒤로 약 반세기 동안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10년간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퇴임을 했지만 여전히 경제계에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 미 법무부가 왜 뜬금없이 기소를 했느냐?
1: 네.
0: 이 라울 카스트로가 국방장관이던 1996년에 미국 마이애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쿠바 망명단체인 구출의 형제들이 항공기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대가 쿠바군에 의해서 격추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탑승자 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미 법무부는 라울 카스트로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면서 기소를 했고요. 실제로 뭐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은 형량이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카스트로가 기소되자 미군이 그를 체포해서 미 법정으로 송환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는 추측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1: 네.
0: 게다가 쿠바 앞바다에는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 니미츠 전단도 출동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한번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쿠바에서도 이게 성공할 것이냐, 이걸
1: 네.
0: 또 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란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군사 작전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 베네수엘라에서는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부통령, 소위
1: 네.
0: 말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고 나서 미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지만 쿠바에 과연 그런 인물이 있느냐. 사실 쿠바의 상황은 베네수엘라하고 다르다. 그래서 쉽사리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많고요. 그냥 쿠바는 내버려둬도 망할 거다.
1: 네네. 왜
0: 미국이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현재 쿠바에서는 섬 전역에서 매일 수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을 하고요. 식량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쿠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1: 네.
0: 하지만 쿠바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은 대체로 온전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놔둬도 쿠바는 힘을 잃을 것 같은데 만약에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까지 미국이 군사작전 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와 버리면 여론이 훨씬 안 좋아질 것
0: 그러니까요.
1: 같은데요.
0: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반발이 생기겠죠.
1: 그러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에는 북한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뭐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지만
1: 네.
0: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도 20일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시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도 시진핑이 곧 북한에 간다는 첩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정부 소식통도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시진핑이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에 중국의 경호팀과 의전팀도 평양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북이
1: 네.
0: 북중 동맹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목적과 함께 지금 일본이 재무장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서서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 네.
0: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은데 잘 응해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다리를 중간에 좀 놔주면 안 되겠냐라는 부탁을 좀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요. 또는 자 중국이 일단 미국과 협상하면서도 러시아도 관리하고 네. 북한도 관리하면서 흔들리게 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도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네.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안에 묶어두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9: 생산관리
10: 사업성공
1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한계를 넘어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쏘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5월 23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월요일까지 연휴라 나들이 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가족들과 편한 연휴 보내시면서 오후 6시 넘어서면 뉴스하이킥 이렇게 떠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비비의 범파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대이란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당국자들이 이번 연휴에 개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군과 정보기관 인사들이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 계획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서 정부와 관련된 상황으로 인해 이번 주말 장남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중요한 시점에는 백악관에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0: 이란군이 미국의 군사작전 재개에 대비해서 새로운 전투 시나리오를 이미 준비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군 소식통을 인용해 적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이란의 3차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장비와 목표, 전술 전략 차원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런 전투 시나리오가 실행되면 새로운 초지역적 전선들이 형성돼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 감행을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 등이 담긴 14 남북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오늘 대립의 정치를 넘어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작금의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중부 산시성의 한 석탄 광산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해 현재까지 9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면서 연휴 나들이 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이며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성냥팔이 소녀, 미운 아기 요리, 인어공주 등을 쓴 동화의 아버지죠. 안데르센. 안데르센은 어려서부터 글짓기를 좋아했는데요. 11살이 되던 해에는 처음으로 동화 한 편을 완성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사람들 반응이 냉랭했다고 합니다. 울상이 되어 돌아온 안데르센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꽃밭으로 데려가서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아들아, 여기 이제 막 도단한

새싹을 보렴. 아직은 여리고 볼품없지만 곧 잎과 키가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거야. 그러니까 너도 실망하지 마.

0: 어른에게는 위안을 전하는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됐는데요. 어머니라도 안데르센의 편이 되어줘서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훌륭한 동화들을 우리가 못 읽을 뻔했잖아요. 다시 한번 내 편의 소중함을 실감해 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1: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오리 한 마리 왜 내 모습 같은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오늘 1부 첫 곡은 god의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안드르센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어머니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실망한

0: 안데르센에게 아직은 여리고 볼품없지만 곧 잎과 키가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거다. 이 새싹처럼 너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거야. 실망하지 마. 이렇게 용기를 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동화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였네요. 어머니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오늘 이 응원과 격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코너들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하는 모여라 우리 동호회 준비돼 있고요. 2부에서는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3, 4부에서는 한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토요일 밤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저는 자영 리포터와 함께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강호 온라인.
5: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5: 열혈강호 온라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이 모여라 우리 동호회 코너에서 만나는 다양한 관심사와 함께 또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다시금 느끼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코너가 아닐까 싶은데요. 나를 위한 활동, 오늘은 또 어떤 관심사로 모인 분들 만나볼까요?
2: 맞아요. 그동안 우리 코너에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혹은 자기개발을 위해서 이런 동호회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1: 네.
2: 그런데 오늘은요, 나를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내 가족을 위한 모임입니다.
1: 또 다른 내 가족이라면은 뭐 육아 혹은 아이들을 위한 모임일까요?
2: 아이들을 위한 모임이긴 한데요. 출산의 경험이 없거나 비혼인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모임입니다. 근데 보리, 라희, 레아, 레오, 소미. 이 이름들을 들으면 혹시 좀 떠오르는 게 있나요?
1: 보리, 라희, 레아, 레오, 소미. 뭔가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고요. 반려동물에 관련된 그런 동호회인가요, 오늘?
2: 맞습니다. 요즘에 펫팸족 문화라고 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는 소식. 뭐 사실 따로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이제는 너무나도 흔한 풍경이 됐잖아요.
1: 그럼요.
2: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집은 물론이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물생활, 뭐 물고기 친구들부터
1: 맞아요.
2: 소동물 햄스터나 앵무새 등등 진짜 종류도 다양해졌고요. 이런 펫팸족을 겨냥해서요, 강아지가 냉면을 먹거나 반려견을 위해서 두쫀 쿠 팥빙수까지 출시가 되는 등 정말 이 새 집 중에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1: 네.
2: 그리고 이 반려동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강아지. 우리 멍멍이 친구들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친근한 동물들인데요.
1: 맞아요.
2: 오늘은요, 이 반려견을 위해 함께 모인 동호회 강아지를 키우는데 모든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라서 개꿀이라는 개꿀 애견사랑 동호회를 만나볼까 합니다. 우선 유기견 3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레오, 레아, 라이 아빠 김수연 씨의 목소리로요. 어떻게 이 모임을 만들게 된 건지 이야기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3: 제가 캠핑을 좋아했어요.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같이 모임을 즐기고자 했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강아지 한번 동호회를 한번 만들어서 여기서 캠핑을 같이 가는 사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본 거죠. 제가 어딜 가든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요. 같이 애견 캠핑을 가도 혼자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아팠을 때 서로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거나 어떤 병원이라든지 소개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용품, 뭐 어떤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혼자 알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오니까 집합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1: 캠핑을 좋아하셔서 처음에는 이제 캠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셨던 거군요.
2: 네.
1: 근데 보통은 강아지들이 크기도 다양하고요.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형견, 소형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모임을 진행하던데 이 개꿀 애견 사랑방은 어떤 쪽인가요?
2: 네, 개꿀 애견 사랑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1: 오.
2: 견종도 상관이 없고요. 보호자가 컨트롤만 가능하다면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누구나 함께 와서 자유롭게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예요. 그래서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요.
1: 네.
2: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산책을 즐기고 싶다 하면 산책 모임을 따로 올려서 약속을 잡고요. 모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도 가고 카페도 가고 규제 없이 즐겁게 만들어가는 동호회가 바로 개꿀 애견 사랑방인데요. 지난 정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반려견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캠핑장을 찾아가서 피크닉처럼 즐길 사람은 당일로 이제 즐기다 가고 일박하면서 즐길 사람은 또 하루 자고 오고 이렇게 정말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을 해서 참여도 하고 왔다고 하고요. 박람회를 같이 가거나 뭐 원반 던지기 놀이를 같이 하거나 반려견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따로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한 그런 동호회였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반려견 보호자다 보니까 서로 공감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활동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해지는데 강아지들 분들은 어떤가요? 뭐 산책하는 거 보면은 가끔 막 짖거나 싸우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던데.
2: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강아지들도 낯을 가린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1: 아니요.
2: 그렇죠. 네. 저도 몰랐는데 이 실제로 강아지들도 성격이 다 달라서요. 우리가 외향적, 내향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개구쟁이도 있고 소심한 강아지도 있고 다 다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 어린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 강아지들을 눈으로 탐색만 하고 좀 어색한 기운이 돌다가 자주 만나고 매주 같이 활동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갈 때 서로 헤어지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는 아이들처럼 이 강아지들 도 헤어지는 거를 막 아쉬워하고 또 막 친해져서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2: 그만큼 또 보호자들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상상이 되시죠. 사실 9년째 강아지 보리를 키우고 있는 수정 씨는요. 그동안 이 강아지 컨트롤이 좀 힘들어서 반려견 모임에 참여한다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견종에 상관없이 아무나 와도 된다.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서 다른 견주분에게 조언도 얻고요. 또 우리가 직접 다른 강아지들의 이 사회성을 보면서 직접 본인이 배우고 체득하는 결과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직접 최수정 씨의 목소리 만나보시죠.
1: 네.
4: 혼자 강아지를 이제 집 앞에만 산책을 시켰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막 물어뜯으려고만 해서 저는 얘들 데리고 어딜 다니질 못했어요. 근데 저도 답답했지만 강아지도 맨날 한 공간에만 산책하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기회가 돼갖고 모임에 가입해서 여러 강아지 성향들도 파악하고 토미도 다른 강아지가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노는 게 좋아지고 있고 놀고 다른 사람한테도 잘 안 갔는데 간식 달라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토미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했어요. 강아지랑 저랑 진짜 너무 행복하게 잘 모임에 가입해서 즐거워요.
2: 아, 네. 제가 강아지 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강아지 소미 이야기였습니다.
1: 소미 이야기. 네. 이 수정 씨처럼 뭐 컨트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강아지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 모임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맞아요. 지금 개꿀 애견 사랑방은 80명 정도의 회원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다양한 상황을 겪어본 견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질문 하나를 딱 채팅방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의 답변이 바로바로 누구에서든지 나온 다고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요즘에 AI 이용해서 질의응답 많이 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여기는 뭐 챗GPT, 제미나이 따로 필요가 없다고 해요. 갑자기 밥을 먹지 않는 사료 문제부터 건강 문제, 또 놀아주는 방법 등등 정말 넘칠 정도로 방대한 정보를 쏟아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결속력을 다지게 되고요. 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이 정이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두는 게 비단 반려견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반찬을 만들면 요리를 잘 못하는 분을 위해서

0: 두 배로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강아지 간식을 만들 때도 일부러 더 많이 만들어서 모임에 나와서 나누기도 하고 이제는 심지어 우리 집 강아지뿐만 아니라 다른 집 강아지가 보고 싶고 생각나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자꾸만 뭐 해주지? 아, 뭘 해주면 좋아할까 하면서 강아지뿐만 아니라 견주들도 함께 친구가 되어가는 애정이 뚝뚝 흘러 넘치는 모임이었습니다.
1: 진짜 가족 같은 모임이네요. 네. 그 반려견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려견이 애를 한 명 더 키우는 느낌이라고 할 만큼 정말 챙길 게 많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개꿀 애견 사랑방에서도 아, 반려견이 정말 예쁘고 내 가족이고 행복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또 좋은 것만 보고 너무 쉽게 입양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진 않을까 걱정도 내심하시더라고요. 네. 강아지 뭐 대소변 가리는 것부터 입질을 하거나 경계심이 많은 경우도 있고 강아지도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사람이야 뭐 일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강아지가 맞이해주니까 좋지만 또 그 시간 동안 강아지는 혼자서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서 강아지도 나도 함께 행복할 수 있을 때 데리고 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언 아닌 조언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좀 충족이 되었을 때 양방향으로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면 한 사람,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진짜 보리예요. 네. 이 보리를 키우게 된 지 1년 차 경선미 씨의 경험 직접 들어보시죠.
2: 우울증이 해소가 됐어요. 저는 갱년기 우울증이 심해서 강아지 오고 나서와 완전히 다른데요. 그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우울할 틈이 없어요. 강아지가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산책도 해야 되고 아이 씻기고 먹이고 만져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고요. 하루가 너무 바빠요. 저는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요를 못 견디겠어요.
1: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울할 틈이 없다는 선미 씨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또 행복감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캠핑을 한다 그러면 뭔가 고요한 공간에서 나에 대해서 사색하고 조용히 자연을 느끼는 방식으로 즐겼었는데 이제는 강아지와 함께하다 보니까 뭐 누구 강아지다 할 것 없이 다 같이 뛰어놀고 돌봐주고 웃고 떠들다 보니까 진짜 조용한 걸 좋아하던 본인은 전혀 생각이 안 난대요. 오히려 고요를 견디지 못한다는 이 보리의 보호자로서 더 크게 자리를 잡았다면서 시원하게 웃으셨는데 네. 그 웃음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더욱 많이 쌓기 위해서 개꿀 애견 사랑방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끝으로 올해 어떤 활동들로 또 행복한 시간을 꽉 채울지 함께 모여서 더 많은 것들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김수연 모임장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3: 여러 마리가 있어야 도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로서로 조금씩 조금씩 하나만 준비해도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여름에 이제 애견 펜션을 대관을 해서 한번 이제 물놀이를 같이 강아지가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뭐 체육대회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제일 가까운 건 여름에 이제 휴가 대신에 이제 물놀이.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1: 오늘 인터뷰하신 분들의 목소리 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설레고 행복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앞서 민정 리포터가 오프닝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모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개꿀 애견 사랑방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다 듣고 나니까 결국 우리 강아지들을 위한 것이 또 나를 위한 활동이 되겠구나. 그래서 양쪽이 모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느껴졌습니다. 내 가족이고 또 행복이 된 우리 강아지들과 함께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제 개꿀 애견 사랑방이 추천하는 노래 들어볼까요?
0: 네, 10cm의 펫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반려견 동호회 개꿀 애견 사랑방의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오당재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홈페이지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10cm의 팬 들으면서 자영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0: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는 대체적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내일은 맑고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중부지역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역은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낮부터는 제주에 비가 내리고 밤에 전라권과 경남 서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은 28도, 월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어려웠는데 정체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로 밀리지만 이후로는 속도 회복하겠고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 서운분기점 5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일주일에 딱 한

0: 3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매번 지구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활동가님, 다가오는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혹시 네. 뭐 계획 있으세요?
1: 네, 뭐 뚜렷한 계획은 없고요. 장편 소설 3권을 빌려놨어요. 요거 3권 다 읽는 게 목표인데요.
0: 네, 어떤 소설들이죠?
1: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책이랑 안녕이라 그랬어. 네. 유혜란 작가님. 구병무 작가의 절창이라는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핫한 책 3권을 빌려놨는데요.
0: 네.
1: 네, 저희가 이게 베스트셀러인지라 두 달 전부터 제가 예약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공교롭게도 다 빌릴 수 있게 돼서 네, 이번 연휴 때 몰아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0: 마침 또 연휴여서 뭐 읽을 기회가 또 있으시겠네요.
1: 네네,
0: 아, 다음에 오실 때 세 권 다 읽으셨는지 성공하셨는지 꼭 들려주시고요.
1: 네.
0: 자, 그럼 오늘은 지구편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모두를 살리는 농사라는 이야기입니다.
0: 모두를 살리는 농사.
1: 네, 네, 보통 기후위기의 원인이라고 하면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이나 뭐 발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0: 네.
1: 그래서 제조업이나 에너지 산업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이 음식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까지 포함한 지금의 식품 시스템이 기후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뭐 식습관의 변화,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0: 네.
1: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식품 시스템이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어요. 이러한 시스템들이 세계 식량의 일부만 생산을 하면서도 막대한 환경 파괴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 지구의 생태적인 한계에서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농사,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지난주에 다솜 활동가님이랑 비거니즘에 대한 이야기 저희 나눠봤거든요. 그때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하셔서 좀 놀랐었어요.
1: 네, 생각보다 훨씬 많고요. 웬만한 제조업이나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0: 네.
1: 지난주에 저희 이다솜 활동가가 육류 소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비하는 식품과 둘러싼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일인데요.
0: 네.
1: 이것은 육류를 만들어내는 축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작물들을 생산하는 농업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농축산업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바꿔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0: 네, 먹는 것만 바꿔도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활동이 된다. 그러면 꼭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혹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 네, 그 아주 많은데요. 네, 꼭 채식을 해야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단순히 고기를 먹지 말자, 고기에서 이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니까 줄이자라는 접근을 넘어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예, 물론 고기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채식이나 육류 소비를 줄이자는 이야기 역시 중요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농축산업들이 얼마나 산업화되어 있는지 또 이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계가 우리 지구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채식, 뭐 채소를 많이 먹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채소를 생산할 때 역시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요.
0: 네.
1: 이것 또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이라고 엄밀히 보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품 시스템 자체를 바꿔보자라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지구에 부담을 주는 방식의 농업과 생산 구조를 다시 돌아보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농업에서 탄소

0: 채소를 덜 배출하고 오히려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간단히 좀 말씀을 더 드리면 꼭 채식만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조금 빙빙 둘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 먹거리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0: 네.
1: 농업에서는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한가요?
0: 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대량 생산을 위해서 지금처럼 농지를 계속 넓혀나가고 여기에 화학비료를 과도하게 투입하는 그런 것들을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탄소를 감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숲과 숲지 같은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를 무분별하게 좀 확장하지 안음으로써 이런 것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농업도 단순히 많이 생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은 땅에서 환경을 덜 파괴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는 방식을 좀 바뀌어야 하고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지 자체가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가령 기존 농지에서 나무를 함께 심는 방법도 중요하고 방풍림을 주변에 심는다거나 또 땅을 깊게 갈아엎는 경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1: 네.
0: 경운을 줄여서 토양 속의 탄소 저장량을 유지하는 방식도 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단일 작물 중심의 대량 생산 체계 그리고 그와 연결된 공장식 축산을 하루빨리 바꾸는 것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세계 식량 연량의 일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환경 파괴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밀, 옥수수, 대두 같은 이런 단일 작물들을 생산하면서 대량의 화학비료가 살충제와 함께 좀 투입이 되고 있고요.
1: 네.
0: 그것을 다시 공장식 축산의 사료로 사용하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을 좀 하루빨리 바꾼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1: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농업이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농민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겪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 녹색연합에서 기후위기를 주제로 농민 인터뷰집을 낸 적이 있어요.
1: 네.
0: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농민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인터뷰에서는 농민분들이 기후위기를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뭐 정부의 그 정책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에서 좀 질문을 많이 했고요.
1: 네.
0: 대부분의 농민분들은 최근 5년 사이에 기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농가 차원에서 시설물들을 보완하거나 자재 사용을 늘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버텨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1: 네.
0: 또 많은 농민분들이 지금의 농업 방식이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도 분명히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1: 네, 실제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0: 네, 실제로 농민분들이 이제 농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1: 네.
0: 녹색연합 인터뷰에 참여하셨던 9년차 사과농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봄이 되면 한 번에 꽃을 솎아내는 작업을 했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언제 냉해가 올지 몰라서 조금 작업하고 날씨를 보고 또 작업하는 식으로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간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가지를 치거나 잎을 정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결국 예전에는 한 번에 끝낼 일들을 여러 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생산비 부담이 훨씬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농민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 네.
0: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농민들이 떼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예, 그만큼 농사를 망친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농민분들의 삶과 농업 현장을 얼마나 크게 흔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 농사에 드는 노력과 비용이 정말 더 커진 셈이네요.
0: 네네.
1: 요즘 또 특히 여름철 앞두고 농민분들 걱정이 더 클 것 같은데 실제로 폭우나 폭염 피해가 매년 심해지고 있잖아요.
0: 네.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제는 여름만이 아니라

0: 집중호우 자체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특히나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그런 곳에 농지가 있는 농민분들은 비 예보만 떠도 또 잠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과 트라우마를 늘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1: 네.
0: 그 농민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농사는 농민과 하늘이 함께 짓는 게 아니라 하늘이 짓는 농사가 됐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기후재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1: 네.
0: 그 저희 인터뷰에 참여하셨던 한 농부님도 폭우 한 번이면 몇 달 동안 애써 키운 작물이 한순간에 쓸려가고 폭염 때문에 열매가 그대로 타버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도 했어요. 뭐 실제로 논산 지역은 최근 2년에 기록적인 폭우를 겪기도 했는데요.
1: 네.
0: 그분의 농장도 하우스와 밭이 모두 잠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허탈하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1: 네.
0: 그 농민분이 또 말씀하신 거는 돈보다는 그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농사 지은 시간이 너무 허망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0: 뭐 폭염 피해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뭐 작물들이 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열매가 작아지거나 뜨거운 햇볕 때문에 그대로 익어버린 일도 허다하다라고 합니다.
1: 네. 자,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KC의 노래 듣겠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0: 케이시의 어느 햇살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녹색연합 박성활동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모두를 살리는 농사입니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땅을 살리면 매년 인류가 만들어낸 온실가스 3분의 1을 그 땅에 흡수할 수 있다. 땅을 살리는 농사, 어떤 농사를 말하는 걸까요?
1: 네, 땅을 살리는 농사. 이걸 설명할 때 그 농민분들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0: 네.
1: 농민은 기후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0: 네.
1: 결국 농민분들이 탄소를 저장하는 땅을 돌보고 가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땅을 살리는 농사라는 건 화학비료나 농약, 또 기계와 전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온 것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면서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0: 네.
1: 예,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했었던 그 한 여성 농민분은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대신에 버섯을 재배하고 남은 부산물과 뭐 축분을 발효시켜서 퇴비로 쓰거나 음식물 찌꺼기와 농사 부산물로 만든 액비를 만들어서 천연거름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작물의 특성을 활용해서 병해층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생태 농업들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규모를 키우기도 어렵고요. 무엇보다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도 가격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농민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이런 농업 전환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0: 네.
1: 어려움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동안 해오던 방식도 있어서
1: 네.
0: 이렇게 하루아침에 농사 방식을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민분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1: 네, 결국 이런 전환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 품종을 조금씩 재배하면서 종다형성을 지키고 동시에 땅도 살리고 지구도 지키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가령 기후생태, 직불금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유럽처럼 생태농업의 단계를 세분화해서 한 단계씩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농민분들이 생존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생태적인 농사 방식에 도전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농민분들을 단순히 생산자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더 크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오늘 이렇게 모두를 살리는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간이
1: 네.
0: 벌써 다 됐습니다. 활동가님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떠셨어요?
1: 네. 뭐 사실 농업과 이런 농민분들 이야기할 때마다 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은데요. 뭐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농민분들이 정말 온몸으로 버텨내고 계시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좀 거창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농사라는 그런 개념들을 꺼내면 현장에서 느끼는 좀 괴리감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결국 꼭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사람도 살고 농촌도 살고 지구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좀 계속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결국 농업도 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음식을 원하고 얼마나 소비하느냐가 지금의 식품 시스템을 만들어온 측면도 크니까요. 그래서 소비자인 우리가 단순히 먹는 걸 넘어서 어떤 방식의 농업과 먹거리를 선택하고 또한 지지할 것인지 함께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도 살고 농촌도 살고 지구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녹색연합의 박수홍 활동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전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귀 기울여주시고요. 김혜정님이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도 늦었어요. 저녁에 수업이 있어서요. 신승훈님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신청합니다. 낮에 갑자기 입에 맴돌아서 오늘 꼭 듣고 싶어요. 꼭 들려주세요 하면서 신청해주신 이 노래 듣고 9시 5분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에 전해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오전 고위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이란 전쟁의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회의에는 J.D.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상황과 함께 다양한 협상 결렬 시나리오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막판에 타결을 이뤄내지 못하면 대이란 공습을 단행하는 것을 대통령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중부 산시성의 한 석탄 광산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해 현재까지 9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지하에서는 모두 247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유독가스로 인한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23년 내몽골 노천 탄광 사고로 53명이 숨졌고 2021년 신장

0: 탄광 붕괴로 21명이 매몰되는 등 탄광 가스 폭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북한 내고향 축구단이 도쿄 베르디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내고향은 오늘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도쿄 베르디와의 대회 결승전에서 전반 44분 김경영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앞서 준결승에서 수원FC 위민을 꺾어 결승에 올랐던 내고향은 도쿄 베르디를 누르고 북한 팀으로는 처음으로 대회 정상에 올라 우승 상금 약 15억 원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문내면의 한 임야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비행기에 타고 있던 초등대학교 소속 20대 교관과 20대 학생이 의식이 없거나 저하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경비행기는 사고 약 30분 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이륙해 초당대 교육비행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측은 현지 시간 20일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행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면서 연휴 나들이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0도이고 어제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과자나 라면 봉지의 뒷면을 보면 제품에 들어간 원재료명이 적혀 있는데요. 이때 높은 확률로 등장하는 것이 팜유입니다. 팜나무의 열매에서 짜낸 식용 기름을 말하죠. 문제는 이 팜유를 얻는 과정에서 종종 환경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의 일부 농민들이 팜나무를 심으려고 기존 숲을 불태우는 바람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대기가 오염되죠.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 우리 소비자들이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해서 피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8: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5174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영화 마이클 보고 왔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신청해 봅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마이클 보고 오셨군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진짜 본 사람들, 우리 미란 PD님도 그렇고 너무 재밌다고. 공연 장면도 진짜 압도적이고 콘서트 보는 느낌이다. 또 영화 관람평 보니까 영화관에서 꼭 봐야 한다. 영화 끝나고 문워크로 나갔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보고 싶은데 영화관에 꼭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이클 잭슨 연기한 친조카라고 하죠. 마이클 잭슨의. 그래서 연기도 너무 좋고 싱크로율도 되게 높고 그래서 호평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던데 저도 한번 가서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리사 롭의 스테이 듣고 왔습니다. 영화 청춘 스케치 OST였는데요. 이 노래는 2412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화 청춘 스케치 OST 중에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이렇게 붙여서 보내주셨는데 이 청춘 스케치 저는 이 영화 못 봤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인 것 같아요. 보니까 90년대를 정의하는 영화다 이런 평도 있고 저도 한번 보고 싶다. 이 노래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2412님 덕분에 주말에 볼 영화가 하나 또 생겼네요. 확실히 앞에서도 마이클 잭슨 영화 보시고 그 빌리진 신청해 주신 것처럼 영화 보고 나면 한동안은 그 영화에서 나왔던 음악, 노래에 빠져서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 여운이 참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924님은 안녕하세요. 처음 출석 체크해요. 아침 방송 듣다가 밤에 목소리 들으니까 새롭네요. 패닉의 달팽이 신청합니다. 우리 8924님도 새 아침 들으셨던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침 라디오는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힘내자 이렇게 응원을 주는 느낌이라면 저녁 라디오는 하루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도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또 아마 8924님이 아침 라디오 때 느꼈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 이렇게 자주 놀러와 주셔서 신청곡도 신청해 주시고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영님은 집에서 제가 아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가 엄마 엄마 하고 자꾸 불러서 엄마한테 5분만 말 걸지 말아줄래? 그랬더니 지난 어버이날에 효도 쿠폰을 줬는데 거기에 엄마에게 5분 동안 말 걸지 않게 쿠폰이 있더라고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신청합니다. 아이가 너무 귀엽네요. 아이들은 진짜 부모님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를 막 5분만 말 걸지 마 이 말을 서운하거나 뭐 속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이렇게 효도 쿠폰으로 만들어준 걸 보면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센스 있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엄마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이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고 그 소리 들으면서 지내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같아요. 지영님, 그 쿠폰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신청해주신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8924님이 신청해주신 패닉의 달팽이, 그리고 지영님의 신청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두곡 전해드릴게요.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패닉의 달팽이,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전해드렸어요. 박현진님은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신청합니다. 제가 뒤늦게 짧은 동영상에 중독됐는데요. 거기에 정말 많이 나오는 노래거든요.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풀버전이 궁금해서 신청해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권진아 씨의 뭔가 잘못됐어 이거 다른 노래가 됐네. 아무튼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이 가사가 들어간 이 노래의 제목은 뭔가 잘못됐었는데 이게 정말 뭐만 틀었다 하면은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주로 뭐 쇼폼에서 황당한 상황이나 웃긴 장면에 많이 쓰이면서 밈처럼 이렇게 자리 잡게 됐는데 권진아 씨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쓰일 노래는 아니었다. 웃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노래?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 나들이나 야외 활동 계획하실 텐데요. 활동하기 대체적으로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맑고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 광주의 낮 기온은 28도, 대구가 26도 예상되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중부지역으로는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서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다만 남부지역으로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낮부터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밤에 전라권과 경남 서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에 최대 60mm, 호남과 경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최취연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김정우님이 대학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몇몇 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신청합니다.

노래 좋죠. 기억의 습작 같은 노래가 있어요. 뭔가 이 노래 들으면 그때가 생각난다 하는 곡이 사람마다 꼭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노래 들으면 그 시절의 공기, 분위기까지 같이 떠오르잖아요. 아, 이 음악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배순탁 작가님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이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잠시 추억 여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우님. 그리고 7일 이사님은 윤하의 기도 신청해봐요.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버거워서 다 해내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저에게 늘 힘이 되어주는 노래랍니다. 힘을 내고 싶어요. 맞아요. 이런 노래도 있죠. 뭔가 마음이 지칠 때 조용히 기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노래. 우리 7일 이사님께는 윤하의 기도가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할 일도 많고 근데 버거워서 다 못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 때는 잠깐 숨 고르듯이 좀 쉬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천천히 가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주는 여유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편안해지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정훈님의 신청곡 그리고 7일 이사님이 신청해주신 윤하의 기도 두 곡 듣고 올게요.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유나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박성남님, 젠디 요즘 병원들이 주말 포함 365일 문을 여는데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병원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퇴근했다고 해서 태우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라 피곤하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딸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신청합니다. 아, 그런 병원들이 있죠. 365일 문 여는 병원들. 오, 이렇게 쉬지 않고 환자를 맞이하는 병원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따님이 그곳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군요.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내고 계신 우리 따님 저도 응원하고요. 아, 월화수목 금금금이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바쁘고 고된 날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큰 힘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우리 성남님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퇴근길에 직접 데리러 가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든든할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진짜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따님에게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5343님은 저는 작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직영점과 가맹점 매장 관리도 해야 하고 후배 사원들도 챙기고 사무실 업무까지 보다 보니 요즘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에 파묻혀 사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보람찬 매일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저에게 그리고 저희 회사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소녀시대의 힘내 들려주세요. 아, 직영점에 또 가맹점 관리도 하셔야 되고 후배들도 챙기셔야 되고 사무실 업무까지 하시려면 정말 5343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회사에도 꼭 큰 힘이 되실 것 같고 요즘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애쓰시는 만큼 일도 잘 풀리고 그래서 회사도 더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소녀시대 힘내 들으시면서 에너지 충전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힘이 필요한 분들 많으시네요. 이 노래들이 모두에게 응원이 되길 바라면서 두 곡 듣고 올게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소녀시대의 힘내.

0: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브랜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정은경님이 보내주셨어요. 주말을 보내는 조용한 밤, 음악이 편안하고 듣기 좋습니다. 잔나비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싶어요. 그죠. 저희가 파이팅 해야지, 힘내, 이런 음악도 많이 들려드리지만 주말에는 편안한 음악들이 많죠. 주말 밤 괜히 좀 마음도 느려지고 이렇게 조용히 음악 듣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또 분주하게 보내셨던 분들, 잔잔한 노래 들으시면서 마음 정리도 하시고 또 힘내서 하루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잔나비 노래는 진짜 오늘 같은 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분위기의 곡이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후보를 향해 대통령까지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김 후보는 제정신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본인의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출마를 두고 사전 교감했다는 발언을 했다며 당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로 인해 제명되고 명분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니 거짓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선거에 악용하냐며 제정신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 전주를 찾아 35년간 전북의 모든 자리를 차지했던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전북 전주 경기전 앞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을 맡겼지만 전북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모든 자리를 차지했던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모든 오만함을 동시에 심판하는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경기 평택을 재선거 조국혁신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에 대해서 평택을 선거뿐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김

0: 임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전 취재진을 만나 김 후보의 육성까지 나왔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택을 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혁신당의 지지자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크게 보면 우당 동지 관계이기 때문에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유세를 지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추 후보 유영하 국회의원과 함께 약 30분간 시장을 돌며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추경호 후보의 유일한 선거 전략은 보수 결집이라며 그것조차 여의치 않아 박 전 대통령의 구원 등판을 요청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면서 연휴 나들이 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9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달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이 4년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매수세는 서울의 중저가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실수요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번쯤 짚어봐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신도시를 만들어 왔었는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로만 몰려드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을 때 비로소 집값 안정을 위한 답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근본적인 해법,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

0: 얘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네, 이진우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매우 독특한 코너 역시나 박정우. 오늘도 저 이진우가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박정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6: 예,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6: 네.
5: 네. 네, 요즘 뭐 박정우 교수님이 여기저기 네. 다른 나라들 다니시면서 네. 부동산 정책들 네. 비교 분석하고 우리가 얻을 교훈들 네.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6: 네.
5: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네. 조금 좀 더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고 또 리얼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6: 그렇죠.
5: 뭐 서울 집값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다고.
6: 네 맞습니다. 예. 네. 일단 가장 궁극의 해법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5: 서울이 여기저기 생기면 되지 않냐.
6: 그렇죠.
5: 예, 예.
6: 그런데 이 얘기하는 순간 아유 하는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 사실 성공해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일단 제가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면서
5: 예.
6: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말고도 다양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단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일극 중심의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5: 그러니까 서울 중심이 너무 세다.
6: 그렇죠. 대부분 이제 많은 국가가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사실 도시 간의 경쟁이 됐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IT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LA 헐리우드 그다음에 금융의 중심인 뉴욕 그다음에 뭐 바이오의 중심인 보스턴 우주 항공의 중심인 뭐 텍사스 휴스턴 등등 이런 거점 도시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도시들이 나름의 산업 생태계 부가가치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발전을 하니까 국가도 균형감 있게 국토가 균형감 있게 발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서울의 쏠림 현상 서울과 수도권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생태계가 하나 있다는 건 이걸 생태계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생태계가 주저앉으면 우리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5: 물론 이제 균형 발전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유독 서울로만 몰린다는 걸까요?
6: 네. 가장 결정적인 기회 한 번을 놓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선정했던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창기에 그 당시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을 어딘가 해야 되는데 뭐 혁신도시라고 부르는 거라고 한다면
5: 예, 예, 예.
6: 그거를 초기에 아주 초기에는 두세 개만 논의를 했었어요.
5: 서울의 대안으로.
6: 그렇죠. 저는 그 두세 개만 했었으면 정말 서울 집값이 지금처럼 폭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갑자기 그 서울의 대안인 또 하나의 서울로 어디와 어디가 선정될 것 같대 이런 소문이 정치권에서 좀 도니까 나머지 한 10개 가까운 시도지사들이 이제 압박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선 표 안 받을 거냐? 아니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그 두 지역만 핵심 거점으로 삼는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0: 그러다가 슬슬 어떻게 됐느냐? 지역 거점으로 서울 같은 걸 육성해보겠다라는 어떤 지향점을 가진 그 예. 공간이 진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M빵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제주도도 혁신도시가 들어왔어요. 제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들 다 해줬다는 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1: 예.
0: 서울의 대안이 돼서 여기로도 가주실 수 있는 분은 좀 가주시면 어떨까요?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1: 그러자면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야 그 그렇죠. 유도가 서울 비스무리한 거라도 만들어진다는 뜻일 텐데.
0: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같은 거를 10개 가까이 만들 수 있는 역량이
1: 그
0: 있는 나라는
1: 있냐.
0: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 다 고만고만한 이걸 배드타운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게 표현한 거고 그렇다고 정말 잘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지 어중간한 혁신도시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엄청난 재정 투여를 해서 그 서울의 이 압력밥솥처럼 뜨거워지고 있는 거를 좀 스팀을 어디론가 확 빼주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고 그러니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 이게 뭐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돼버린 거죠.
1: 다른 나라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어딘가를 키우려고 할 때는 다른 동네 여론도 안 볼 수 없었을 테니까.
0: 맞습니다.
1: 전 세계 어디도 정부가 특정 지역을 꽂아서 인위적으로 발전시키는 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된 것 같고.
0: 네.
1: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균형 발전한 거냐? 어떻게 균형 발전했지?
0: 네.
1: 그런 궁금함이 생기네요.
0: 네. 몇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한두 개가 사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0: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흔히 말해서 기계적인 균형 이거를 지향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 지역 특화돼서 혁신도시 10개 지정합니다가 아니라
1: 네.
0: 어느 도시는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가져와 보세요. 어느 도시는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라는 동시의 이름으로 하나의 그 뭐죠 마스터 플랜으로 다 같이 계획을 한 게 아니라 다 달리했어요.
1: 하나하나 일대일로.
0: 예, 대표적으로 그래서 프랑스에서 성과를 가장 잘 낸 게 코트 다주르라는 지방인데요. 여기는 프랑스에서 동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우리로 따지면 땅끝 해남마을처럼 가장 수도에서 멀리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프랑스도 똑같이 균형발전이라는 그 마스터플랜 아래 거기 낙후된 지역은 뭘로 육성할까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은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뭐냐 거기도 대기업 좀 옮겨주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이렇게 좀 해보자 해서
1: 일자리가 있어야 일단 사람이
0: 그렇죠. 그런 똑같은 시행착오 외국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연락이 안 오는데 코트 다주르에만 글로벌 탑티어의 기업들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1: 왜? 네. 왜?
0: 그래서 처음에는 그 행정 직원들이 무시를 했대요. 여기는요. 저희는 관광특구 우리도 부연이 뭐 이런 데 경준이 관광특구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육성하려고 했습니다. 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최고의 그 탑티어의 기업들이 우리 그 연구소를 설립하려는 데가 바로 관광지 같은 곳이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R&D라는 게 굉장히 트렌디하게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R&D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에서 멀리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트렌드, 니즈 변화되는 걸 체감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1: 그래야 개발도 하고 사업도 계획도 사죠.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기초과학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나 가장 근원적인 걸 연구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10년, 15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옆에서 사람들이 트렌디하게 바뀌는 걸 보면 내가 진득하기 10년 동안 뭐 연구하겠다고 하는 거에 오히려 흔들림을 줘요.
1: 그래서 절간 같은 연구센터가 필요하다?
0: 맞습니다. 그런데 좀 낙후되고 의미 없는 곳에 그 우수인재를 유치해서 보내면 가겠습니까? 그러니 마치
1: 휴양지 같은 곳이
0: 그렇죠.
1: 필요하구나.
0: 여름 휴가 때 돈 내고 갈 법한 데서 너를 아예 살 수 있게 해줄게.
1: 박사님 그 대신 요 밖으로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0: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는요. 코트 다지르는 지중해 앞바다에 있고요. 요트 주말이나 퇴근하시고 요트 하시고
1: 평생 여기서 연구만 하세요.
0: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뭐 산 넘어가면 와이너리에서 와인 파티 가족들하고 하시고
1: 야, 이렇게 외졌지만 좋은 곳을 참 찾기가 쉽지는 않았겠구나.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코트 다지르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해서 유럽의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곳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 알카델부터 오라클부터 그 당시 뭐 필립스부터 다 여기에다가 연구소를 온 거예요. 좀 진득하니 연구해야 되는 건 일로 보낸 거죠.
1: 또 이제 하나둘씩 오기 시작.

0: 연구소들끼리 모여 있기에는 딱 좋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서로.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제2의 실리콘밸리 같은 직접 도시가 된 거죠.
0: 예.
1: 자,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옆에 나라, 근처 나라들에 대한 스터디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 균형은 오히려 국토종합계획을 망치는 거다라는 이해를 많이 하고 지자체장도 옆엔 해줬는데 왜 똑같은 거 나 안 해줘. 이런 소리를 웬만하면 점점 안 하게 돼버렸어요. 그게 엄청난 혈세만 들이고 결국 뭐랄까 공실률 높은 단지, 공실률 높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니까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된
0: 그러니까
1: 거죠.
0: 프랑스처럼 어디 단 도시가 있으면 조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원래 중앙정부가 지방도시들 어떻게 좀 도와주면 될지를 고민하는 게 늘상 일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면 되는 걸 그걸 선거 때 무슨 지방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플래카드를 거니
1: 네.
0: 거니 우리도 그럼 우리도 예산 따와야지
1: 그렇죠.
0: 라는 얘기가 드니까
1: 네.
0: 사실은 너도 나도 손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될 일을 그렇게 떠벌려가면서 표를 받으려고 플래카드 건 집단이 문제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걸 왜 발표를 하냐고요. 발표가 나오니까 일이 꼬이고 일이 꼬이니까 결국 안 되고 그런 악순환이 아닌가.
1: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자체 만약에 우리 이준우 기자님이 도지사나 시장이라고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혁신도시 받아간다고 했는데
0: 못 받아오면 나만 바보죠.
1: 그렇죠. 그걸 어떻게 지자체 장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으로 만약에 그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일지 두 개일지 세 개일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0: 예, 예.
1: 정량적으로 거기까지 분석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거를 한두 개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했던 흐름은 안 생긴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밀려갈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지방을 살리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런데 월드뱅크에서요. 국토 균형 발전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가장 많이 발표하는 나라가 사실 한국입니다.
0: 음? 어떤 사례로요?
1: 바로 울산, 포항, 광양, 구미예요.
0: 그쪽에.
1: 예전이죠. 그러니까.
0: 그냥 바닷가 마을이었던 거가.
1: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하고 우리가 원조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해서 우리도 수출 주도 그리고 경공업이 아니라 중화공업 육성하자 했었을 때
0: 예.
1: 그 시절에도 그 시절은 뭐 선거가 중요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 시절에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죠. 왜냐하면 종잣돈이 작으니까. 물론 작아도 분명 그 당시 위정자들도 나눠주고 싶은 욕구 표심에 의존해서 그것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한일 수교 맺고 받은 보상금에 정말 절반에 가까운 돈을 우리 제철소 지어야 된다. 그게 제조업의 첫 단추다. 그래서 그 돈을 포항이라는 곳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배 만드는 거 이것도 전 세계적인 규모로 조선소 만드는 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울산이라는 가장 가난한 어촌마을 중에 하나에 몰빵을 하고. 사실 그 몰빵도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잖아요. 그게 실패하면 정말 큰일 나니까요.
0: 예.
1: 그런데 이게 과연 그때 그런 선택과 집중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거점이 지금까지 남아있겠느냐. 수도의 정반대쪽에.
0: 좋은 사례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의외로 한국을 지역 균형 발전을 가장 성공시켰던 나라의 사례들로도 꼽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0: 그게 제가 보기엔 개발도상국이 최초의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방법으로는 그 방법이 매우 좋은데 지금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에는 나사만 돌릴 줄 아는 직원 뽑아서는 회사가 안 돌아가고 진짜 머리 좋은 직원들을 뽑아야 이제 회사 돌아가는 건데 머리 좋은 직원들은 머리가 좋아서 자기의 수요가 많은 만한 곳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기 가서 공장 세우세요라고 하면 예전에는 조금 돈을 정부가 좀 주시면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인재들 한 3천 명이 필요한데 그 인재 3천 명을 저기서 강제로 거주하게 할 수 있어요 정부가? 없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가 되니 그거 선진국 되고 난 다음에 인위적으로 지방균형발전 만든 나라는 아마 사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뭐 사실 근데 그것도 좀 불편한

0: 현실이지만 예.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정말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오히려 확인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0: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아까 코트 다지류 같은 경우는 예. 아주 자연 친화적이고 관광 친화적인 아, 걸로 그쪽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곳은 너무나도 큰 파이. 야, 앞으로 이 산업에서는 먹을 게 너무 무궁무진하고 내가 이 산업의 커리어를 쌓아야 내가 남은 평생을 정말 탄탄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겠다라는 신규 산업이 태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규 산업을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부지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또 규제도 완화해줘야 될 것들이 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정 주에만 그 허들들을 다 낮춰놓는 거예요. 미국이 바로 그걸로 지금 집중 육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썬벨트라고 불리우는 조지아, 텍사스입니다. 조지아랑 텍사스주 이쪽은 사실 미국의 주류 산업군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산업 하겠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부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얘네들이 전기를 많이 쓰니 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신재생 에너지도 투자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면 그러면 약간의 세제나 보조금과 그리고 이 정도의 큰 응축된 에너지면 한 곳에 모으면 적지 않은 단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 거점을 또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여타 주들에 비해서 특정 주 두 군데 많게 잡으면 세 군데까지 되는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하면 마치 전기차라든가 AI라든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일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뭐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저 보스턴 지역에 학제 연구한 거나 그렇지 않고 진짜 엔지니어로서 현장에 가려면 그쪽 지역 세 군데 중에 하나에 또아리를 트지 않고선 커리어를 못 쌓는다라는 수준까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라는 거,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게 5년, 10년 안에도 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원래 한 20년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응축된 에너지가 큰 걸 한쪽에 딱 모아버리면 그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는 거죠.
1: 근데 그 동네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그 왜 지방에 안 내려가세요라고 물어보면 인재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인재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젊은 분들이 그냥 다 직업 가지러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오다 보니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그럼 올라오는 분들한테 왜 자꾸 서울로 올라오세요라고 하면 지방에는 취업할 만한 기업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할 때 어느 쪽이든 누구 하나는 한 세대는 손해 볼 생각을 하고 해야 돌아가는 게 시작하는 건데 그 손해를 기업이 보겠어요, 인재가 보겠어요라고 하면 그걸 누구한테 시킨가 하는 그 악순환의
0: 정말 중요한
1: 문제거든요.
0: 텍사스로 이주하거나 네. 조지아로 이주해서 아니면 신규 공장을 거기에 지은 기업들에게 손해를 보게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를 할 때는 공장을 새로 지을 땐 저희가 보조금을 드려서 거의 공장을 공짜로 지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기업 입장에선 야 그럼 우리 일단 손해 아니네. 그런데 그런 미래지향적인 신규 산업에서 커리어를 쌓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난 끝까지 실리콘밸리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누구는 실리콘밸리에서 결국 잡을 구하는 걸 실패했어요. 근데 조지아는 아직까지 경쟁률이 낮던 아니면 거긴 사람들이 잘 모르던 난 거기 가서 할래 하는 사람들은 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등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경로를 만들면 기업들은 야 여기에 공장 지으면 내가 공장 짓는 돈을 세제 혜택 때문에 공짜로 지을 수 있으니 난 그럼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부 직원들 중에서 야 네가 글로 좀 가라. 갔다 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인센티브 더 줄게. 승진을 더 해줄게.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화된 게 하나 있고요. 마지막에 하나 되게 특이한 건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은 미국에서 그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파산될 거라고 분류됐던 도시였는데 예. 여긴 아주 특이하게 애향심으로 지금 전 세계 최고의 IT 단지가 돼버렸어요. 바로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 이 두 사람이 중고등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네. 본인들은 뉴멕시코 지역의 앨버커키라는 지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는데 한 4,300km인가 4,8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본인들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이 두 사람은 어떤 결정을 했다? 야 아무리 봐도 우린 남은 인생 이 기업을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백년지 대계를 세울 터전을 찾자. 그런데 우수 인력도 많고 다른 뭐 우수 대학 옆에도 있고 본인들이 나온 학교인 보스턴 근

0: 저희 갈 수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선택은 그냥 고향으로 가자였어요.
1: 부수 인력은 어디서 구하려고 그랬을까요?
0: 사람이 모두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감수성과 감정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 굴지에 지방에서 성장해서 대기업까지 갔던 회사들 중에는 왜 거기 가서 창업하셨어요? 회사 은행원 그만두고 여기가 내 고향인데 내가 사업에 몰두하려면 우리 애들을 우리 아버님이 봐줘야 되고 아니면 장모님이 봐줘야 돼서 거기서 한 거예요.
1: 창업자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돼버리니까 IT 인력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아마존을 창업하려고 했는 제프 베조스가 나는 뉴욕하고 금융인인데 아마존 창업하려는 IT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구할 데가 없으니 마이크로소프트 근처에 가서 퇴사안에 주워 담아야겠다 해서
1: 누구 하나가 그렇게 시작해서 성공만 하면
0: 그렇죠.
1: 그때부터는 잘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첫 케이스가 문제죠.
0: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1: 시간이 다 됐네.
0: 정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못 된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2부에서 또 하시죠.
1: 네. 네, 이거 희망이 꽤 보이는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서 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이진호가 묻고 진행자인 박정호 교수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1부에서 지방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마무리 짓고 2부에서는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지방균형발전 과연 그게 되겠냐라고 하는 계속 같이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바람에 네, 네. 1부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4: 네, 그 항상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시리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 이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사례들 네. 봐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시골에서 했는데 그 회사가 크는 바람에 다 이쪽으로 몰리지 않았냐. 네. 그렇게 크고 난 다음에는 그쪽으로 몰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시골에서 그렇게 큰 회사가 됐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그럼 그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그럼 그런 사례가 안 나올까? 안 나오니까 우리가 걱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그런데 예. 정확히 말하면 아까 우리나라도 사실 큰 것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울산 포항
3: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옛날에.
4: 그런데 요즘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 물줄기를 흩어뜨리면 새싹이 안 자라요. 농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아니면 어떤 기업이 예. 어쩌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일정 지역에서 커졌어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그 기업이 일정 기업 수준으로 커지면 그 기업을 북돋아줘야 그 기업이 중견기업 되고 대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로도 이제 못해요.
3: 특정 기업 몰아주게 하지 마라.
4: 그렇죠.
3: 저도 항상 그럴 건 같아요. 네. 우연히 잘 컸다고 여기 회사는 이제 나라 돈으로 무이자로 항상 주고 세금도 안 걷고 라고 하면 글쎄 뭐 근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4: 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특정 기업을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시키는 거 그리고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주는 거 우리 국민들도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죠.
3: 그러고 보니 옛날에 울산 포항에 있는 기업들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돈 다 몰아주고 그랬었네요.
4: 몰아준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대출을 안 받으면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3: 그렇지.
4: 그래서 기업들의 대출은 훨씬 싸고 그리고 실제 그런 걸

0: 로 땅이라도 사놓으면 땅값마저 올라서 그게 오히려 돈이 될 수 있는 거니 적극적인 투자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1: 혜택을.
0: 제가 예. 뭐 그렇게까지 해주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잘 나가는 회사를 한 번 더 인커리지하는 동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많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장도 국가에서도 야 거기가 그 정도 컸으면 지가 알아서 살려줄지 우리가 더 키워야 되는 거야? 이게 한 기업이 앵커 기업이 돼서 그것 때문에 도시가 성장하는 모델이었던 울산이니 포항이니 이런 거는 이제 예전만큼 안 되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지방 혁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인위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거니까 다들 플래카드 들고 나오니 지방 혁신 기업을 우리가 뽑아서 뭐 해주겠습니다. 그 대신 뭐 규모는 이래야 되고 시가총액은 이래야 되고 뭐 이래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야 없으면 플래카드 들고 나와도 없는 거니까 그거는 될 수 있겠네요. 그거는.
0: 그래서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해서 도시가 성장하는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국민 공감대나 정서상 고민을 좀 할 부분이 있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에서 뭐 하면 인센티브 많이 주는데요. 주죠. 근데 그 인센티브가 서울급의 도시를 만드는 만큼의 동력원 정도가 되는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안 가겠죠.
0: 그렇죠. 예. 정말 어디에서 바이오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참 독특하게 아이디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제 바이오가 가장 큰 먹거리이기 때문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지자체도 어딘가에 바이오 단지를 조성해요. 그리고 2차 전지 하겠다라고 하면
1: 다 2차 전지
0: 다 2차 전지하고 미래 자동차 하겠다면 미래 자동차 다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클러스터가 되는 겁니까? 물론 중국처럼 우리보다 자금력이 워낙 큰 곳은 그렇게 해도 돼요. 지자체끼리 경쟁하고 살아남은 데 내가 딱 10년 뒤에 세 곳만 끝까지 밀어줄 거야. 나머지는 다 이제 면허 취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중국 정도 돼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자금은 없어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같이 깎아서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모델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려니 그럼 우린 왜 안 주는데 이런 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자체에선 우리도 바이오 할 건데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중앙정부의 목소리를 내기가 이 사람들도 당선돼야 되니까.
1: 앞으로 3년 동안 잘 키워야 해준다고 하니 앞으로 3년 동안 잘 클 산업이라는 건 대충 정해져 있으니 너도 나도 그거 한다고 그러죠. 아무런 기반도 없고 어차피 네. 저 동네도 기반 없지 않냐 이제 하는 거니까. 그게 참.
0: 예, 하여튼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하여튼 뭐 베를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독특하게 거기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굉장히 지금 발달한 도시로 돼서 유럽의 대표적인 신생 아티스트들은 베를린으로 가라. 스타트업에도 베를린으로 가라 해서 야 양수 겹장이라고 합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쌍칼을 손에 쥐고 있는 도시가 된 이유는 베를린은 우리랑 비슷할 수 있어요.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눠졌다가 통일이 돼버렸는데 예. 동베를린에 살던 사람들이 통일되니까 좋은 일자리 찾겠다고 동베를린 동독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무명의 아티스트들이 자기 작업장 만들기가 너무 좋아졌고
1: 월세 싸니까
0: 옆에 서베를린의 베를린 대학 베를린 공대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야, 나 스타트업 작업실 할 공간이 또 옆에 공짜로 생긴 거죠.
1: 네, 네.
0: 그러니까 대학과 산학연이 너무나도 쉽게 됐고 지도 교수님 품을 떠나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옆에 빈 그 공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또 실리콘밸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굉장히 독특하고 무슨 그 생각부터 우리가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1: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0: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무슨 공식 하나 만들어서 이 공식으로 모든 국토를 다 똑같이 균형 발전한다. 그거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1: 그러니까 뭐 하나 튀는 서울 이외에 다른 도시가 하나 나와주면 그게 시작인데.
0: 그게 시작이고 그게 나와주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1: 뭐 어디서 튀어서 빛이 생길지 모른다?
0: 어떤 데는 그 도시의 절반이 어떤 이유로 비어버려서 그게 그걸 바탕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국가의 기간시설망을 운영하는 포항제철 같은 이제 포스코 같은 데가 내려가서 그걸로 또 도시가 있고. 됐고
1: 예.
0: 또 어떤 데는 스타트업 그 CEO가 나 고향으로 갈래요. 그래서
1: 그랬는데 어찌어찌 후배들이 다 따라오면서
0: 다 따라오면서 엄청난 도시가 있고. 될 수도 있고
1: 예.
0: 근데 이거를 마치 하나의 어떤 트랙으로 전부 이 트랙에 들어오셔야 저희가 돈 드리고요. 이 돈 받으시려면 매출 얼마, 특허 얼마, 뭐 어떻게 이 경로를 해주셔야 저희가 돈 드립니다 하니까.
1: 그러면 일단 우연히 커지는 거는 일단 기다려보고.

0: 찍기 시작하면 거기가 전라도든 경상도든 강원도든 가리지 말고 일단은 크기 시작하면 거기는 집중적으로 좀 도와주자 그 말씀입니까?
1: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0: 지방기업에 대한 좀 더 파격적인 특혜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이죠.
1: 아니면 서울에서 누가 내려가서 우린 이 지방을 거점으로 그냥 완전 생태계를 조성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10년간 뭐 법인세를 얼마로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혜택을 더 드리겠다든지 국가 R&D 사업에서 일정 부분을 같이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같이 해주겠다든가 하면 왜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혜 얘기를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0: 지금도 세금만 안 받는 데는 많은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떠나야 할 부담과
1: 그렇죠.
0: 어려움은 더 많으니
1: 맞습니다.
0: 아니, 직원 뽑기가 어렵다니까 싶어서 네. 요즘에 저도 들은 얘기가 농기계 회사 있잖아요. 농기계 네. 회사 대구 근처에 본사가 이미 있고 잘 장사되던 농기계도 요즘 AI를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AI 관련 인력을 뽑으려고 하는데 대도시 근처에 있는데도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그 농기계 회사의 자회사인 농기계 AI 회사를 만들고 그건 서울에다 사무실 차렸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안 뽑히는데 어떡하냐. 스타트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약순환이죠. 그러니까.
1: 네. 예.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감 있게 고민을 해야지 지방에 결국 저희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런 거는 너무 아니란 생각이 아닐까. 진짜 더 자꾸 수정 보완을 하면서 더 올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0: 그러니까 아까 그 농기계 회사에서 AI 인력이 안 뽑히는 그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AI 사무실을 서울에 만들면서 또 그럼 그 서울에 취업하러 안 그래도 그 지방에 있었던 누군가도 그냥 올라와 버렸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자꾸 몰리는 건데.
1: 네.
0: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지방에서 그래도 계속 버티면서 직원은 못 구했지만 계속 거기서 사업을 유지하면 법인세 면제는 물론이고 1년에 뭐 몇 억씩 몇십억씩 줄게요가 되어야 저울질이 좀 되기 시작하겠네요.
1: 그럼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기업 서열보다 더 변하지 않는 서열이 대학 서열이에요. 영국은 600년 동안 옥스브릿지라고 하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가 1등이고
0: 네.
1: 미국은 아이비리그가 몇백 년 동안 1등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대학이 원래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에서 갑자기 라이징 스타가 하나 등장했었죠. 포스텍. 어떻게 됐느냐. 포스코라는 엄청난 자금 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포항에.
0: 포항공대.
1: 그렇죠. 집중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해서 빵빵한 연구비 지원하고 가장 좋은 연구시설과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까.
0: 그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도 똑같아요. 요즘은 사실 포항공대도 힘들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수도권과 서울의 쏠림이 너무나도 과도하다 보니 이제 연구가 혼자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0: 같이 해야 되는데 아는 교수님들은
1: 다 서울에 있으니.
0: 대덕이나 서울에 있죠.
1: 그래서 이제는 이 상황이 되니까 지방에 뭔가 이펙트 있는 도시 개발을 하려면 과거에 지원했었던 것보다
0: 훨씬 더 많이
1: 줘야 효과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하여튼 그래서 네. 지역 균형 발전이 정말 중요하지.
0: 중요하고 더 어려워지고 있고.
1: 어려워지고 있고.
0: 어려워지니까 더 중요하고.
1: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 안도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0: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1: 우리가 서울을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 계획 아래 종합 국토 계획 아래 육성했으면 했을 때부터 서울의 도심은 서울시장 역대 서울시장이 모두 세 개만 지정했어요. 어디입니까? 우리 원래 도심인 종로 일대.
0: 종로, 강남, 여의도.
1: 네, 여의도가 아니라 영등포라고 하죠. 그 당시요. 그래서 종로와 강남하고 영등포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 전체 면적에서 도심 세 곳을 바탕으로 원형을 그려보세요. 너무 가운데 몰려 있어요.
0: 그치, 거기나.
1: 거기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서울에서 저희 도심 저 종로에서 강남 가려면 멀었던 게 맞죠.
0: 사실 옛날 서울이라면 그게 양쪽에 흩어져 있는 세 곳이었는데.
1: 그렇죠. 이제는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수유동에 하나, 저기 수서동에 하나. 저기 마곡동에 하나 그렇게 되어 있어야 삼극이지.
1: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딱 보면 아니,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는 뭡니까? 현재 전개되는 흐름이 있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는 게 전문가잖아요. 그럼 딱 보니까 야 이게 지하철도 장난이 아니게 놓여지고 각종 교통수단도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오는 건 뻔한데 도심을 여기 세 군데로 했다가는 난리 나겠네. 특히 어디가? 한강변 주택가격이 난리 나겠네를 아주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강 근처에 집을 장만하면 모든 나라의 공통점. 이상하게 강을 보고 살고 싶은 게 이상하게 많은 나라 다 똑같더라고요. 야 여긴 강이 보입니다. 그걸 다 똑같이 자랑을 해요.
0: 그렇기도 하고 강이 되게 도심 한복판을 흐르니까.
1: 뭐 그래서 그럴 수도
0: 강이
1: 있고.
0: 강이 보인다는 것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집이라는 의미죠.
1: 뭐 그럴 수도 있겠죠.
0: 안 보이고 떠나서.
1: 하여튼 근데 강 보이는 걸 뷰로 도심 한복판이면 강 안 보여도 되는데 여기 강 보이는 단지다 뷰다 네, 예. 이게 웃돈 주잖아요. 네. 그게 다 똑같아요. 그럼 그거 하나로도 돈이 올라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인데 한강 언저리만 살면 직장이 종로 쪽이어도 접근 가능하고 네. 강남 쪽이어도 접근 가능하고 예. 여의도 영등포 쪽으로도 접근 가능한 거예요.
0: 예.
1: 한강 근처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여기도 또 스팀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도심이 아니라 도심을 늘려야죠. 3도심을 취소하라고까지는 안 하겠어요.
0: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수유동에 하나, 수서동에 하나, 뭐 강서구 발산동에 하나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젠 이제 반포쯤 살면 셋 다 애매해지죠.
1: 그렇죠.
0: 셋 다 애매해지니까 야 여기가 좀 이상하다 집시가 그런 생각도 들 거고 강만 보이네. 예. 출퇴근은 불편하고.
1: 그럴 수도 있고요.
0: 그럴 수 예. 있으니 당연히 그쪽 이제 외곽에 어딘가 하나를 선택해서 사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1: 그럼요.
0: 뭐 수서동이 거기가 우리 직장에 가까워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자꾸 접근할 거고.
1: 네.
0: 이해는 되고 그러면 좀 흩어지지 않겠냐. 근데 그거를 지금 기왕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을 어떻게 빌딩들을 뽑아다가 수유동에 꽂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하면 그 말씀은 옳은데.
1: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우리는 빌딩을 우리가 뽑아서 옮긴 적은 없지만
0: 예.
1: 빌딩들을 스스로 알아서 지은 부지가 서울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문정동 쪽도 그렇게 됐고요. 마곡 쪽도 그렇게 됐어요. 상암도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도심이라고 해서 용적률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인프라를 초기에 조성했었을 때 강남 안 가려고 우리 얼마나 날렸습니까?
0: 강제로 보냈죠, 그때는.
1: 강제로 보낸 거예요.
0: 예.
1: 하도 안 가니까 서울 저기 원래 도심에 있었던 그 명문 고등학교 다 강남으로 강제 이주시키다시피 했고 그 강남에는 또 그 밤문화가 좀 있어야 또 밤에 흥청망청 놀면서 거기 있을까 싶어서 그 당시에 캬바레라고 불렀죠. 단속을 강남에만 안 했고 서울 도심에는 백화점 못 짓게 하고 강남에만 더 짓게 하고
0: 술집 단속, 통금 단속을 강북에만 하니까
1: 강북에만 했어요.
0: 아, 또 그런 식으로.
1: 네, 그래서 그런 유흥가도 강남으로 가고 백화점도 도심에는 못 지어 강남에 지어 백화점도 강남에 짓게 했고
0: 그럼 좀 무리스럽다 싶더라도 그런 거는 강제로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1: 여기서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무리하면 안 되지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무리는 안 되지만
0: 어떻게
1: 예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가 예전에 필요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0: 아.
1: 우리가 창동이든 뭐 수색이라고 하셨으니까 상암 수색이든
0: 예, 예.
1: 뭐 마곡이든 어딜 그걸 하려면 예전에 강남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육성한 건데 그걸 머릿속에 갖고
0: 안 되더라도
1: 이 정도 해서는 안 된다. 큰 에너지를 이리로 빨라들이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가 그걸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0: 예, 예.
1: 서울을 좀 골고루 쓰십시오. 서울을 왜 한강 주변만 씁니까?
0: 외곽으로.
1: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강 주변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동 근처에 왜 거점이 되면 안 됩니까? 그잖아요.
0: 그냥 우리 농담이에요.
1: 네.
0: 저도 3프로TV 사무실 여의도에 있고
1: 예.
0: 교수님도 직원들 몇 명 계신데 사무실 여의도에 있잖아요. 3프로TV 사무실 여의도에 있으면 월세 비싼 건 아는데도
1: 네.
0: 조그만 외곽으로 가서 하려고 하니까 직원이 안 뽑히더라고요. 정말.
1: 완전 안 뽑혀요.
0: 그럼 안 뽑히면 창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1: 네.
0: 직원이 안 뽑히는데 어떻게 해요.
1: 예.
0: 그러니 그래도 나는 수유동이나 마곡동에 어딘가에 그 둥지를 틀고 직원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우리의 사업 속도를 늦추자. 트렌드가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들 그런 마음으로 비싼 임대료 내고 오는 건데

0: 누가 그거를 끊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면 정부가 예를 들면 수유동에 가서 저 하면 그동안 도봉구청장이 뭐 한 달에 뭐 10억씩 줄게라고 했더라도 한 달에 10억이 아쉬운 스타트업은 그로 가겠으나
1: 네.
0: 야 우리는 한 달에 10억은 더 벌려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는 회사일수록 야 그것보다는 인재가 중요하지 타이밍이 중요하지라는 선택을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 텐데.
1: 그래서 아까 제가 1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런 회사까지 유치하려면
0: 더 써야 돼.
1: 그렇죠.
0: 100억 써야 된다.
1: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0: 맞네.
1: 그래서 그 기업은 원래 사업도 필요했고
0: 네.
1: 그 국가와 무슨 보조하는 무슨 사업도 해야 되고 R&D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풀 패키지로 혜택을 드립니다.
0: 그러니까 깔짝깔짝 혜택이다. 지금 주고 있는 게 나름 예산은 투입하는 것 같긴 하지만.
1: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는 게 이득이 돼야 기업이 가지. 이득이 안 되는데 어느 기업이 갑니까?
0: 그러니까 의외로 파격적이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야 이래도 되는 거야 싶을
1: 지금
0: 만큼.
1: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간 경우도 있지만
0: 알겠습니다.
1: 인위적으로 유도하려면.
0: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고정적인 게 깨지려면 매우 파격적이어야 되죠. 그렇겠죠.
1: 그럼요. 그렇겠죠. 물줄기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이건 정말 토목공사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책이 나와야만 그때가 그게 뭐든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다는 얘기군요.
1: 근데 이제 그게 안 생기는 이유가 다시 자꾸 까먹으신 것 같은데 일부에서도 그런데 그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가 특혜로 비춰져서
0: 그렇지.
1: 또 못하고 있고 지금 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0: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런 것까지 하면 어떻게 라고 할 때 우리 잠깐 심호흡 크게 하고
1: 네.
0: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1: 그렇죠.
0: 야, 저 정도면 합리적인 정책이네. 잘 만드네. 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안 된다. 뭐, 네. 뭐든 간에.
1: 스타트업 모아서 강남북 균형 발전 언제 합니까? 그러면 큰 기업 하나 띄어서 강북으로 이사 갈 수 있을 만큼 그 기업에게 뭘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 기업이 총수라고 부르는 그 오너들이 혼자 결정 못 합니다. 노조들한테 다 물어보고 노조하고 다 합의해야 돼요. 그런데 본사 이전을 하는데 노조가 당연히 득달같이 난리치겠죠. 저희는 계속 강남에 본사 있고 싶어요. 여기 애 키우고 있고 여기 근처에 나 살고 있는데 교육 여건도 좋은데 내가 왜 강북에 아니면 저기 마곡에 아니면 뭐 수색에 어디 그 은평구에 거기 왜 갑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가 이만한 돈을 주는데 이것 중에 일부는 우리가 다음 미래 먹거리도 찾고
0: 알겠어요.
1: 너희들도 복리생으로 뭘 더 해볼게. 아니면 우리 직원들만을 위한 국제학교 유치할까? 그래서 진짜 저기 송도에 있는 비싼 그 국제학교 그거만한 걸 우리가 그냥 해주는 거 어때? 그러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네. 기업들도 떠갈 때 한두 개 가지고 안 되겠네요. 저는
1: 그럴 수도 있고요.
0: 저 북쪽으로 가면 사표 낼래요라고 하더라도 사표 내고 네가 어디 가나 보자 하면 그 기업도 같이
1: 그럴
0: 이번에
1: 수도
0: 가는데
1: 있네. 그럴 수도 있네.
0: 하고 이제 할 수 예. 있을 만큼 예. 중간에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싶긴 하지만
1: 네.
0: 그 정도가
1: 그 다음에 마이크로한 예. 것들도 좀 말씀을 몇 개 드릴게요.
0: 예. 예.
1: 마이크로한 거는 인구 구조하고 그 가구 구조 거주 형태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변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비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지금은 뭐 3인 4인 이런 가구들이 있는데 그 비중이 점점 급격히 줄 거 아니에요.
0: 예.
1: 애들도 크면 분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출산으로 이제 또 그런 3, 4인 가구는 안 생길 거고 그럼 중대형 평형 지금 잔뜩 지어놓은 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한 사람이 방 3개씩 4개씩 깔고 앉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숫자는 아직은 작지만 증가율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무혈연 결합 가족이에요.
0: 요즘?
1: 예. 이 무혈연 결합 가족이 뭐 생각하면 아주 쉬우냐면요. 우리 MBC니까 우리 옛날에 MBC 시트콤 새 친구 기억하시죠?
0: 아, 뭐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집에 사는 거?
1: 친구 셋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미국 드라마 프렌즈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0: 예.
1: 그게 우리나라도 절대 숫자는 작지만 증가율이 꽤 늘기 시작했어요.
0: 앞으로도 많이 늘 거예요. 월세 비싸서 이젠
1: 맞아요.
0: 자기가 월세 혼자 내면서 혼자 원룸이라도 혼자 못 살아요.
1: 그렇죠. 그러면 원룸 세 채를 공급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는 원래 기존에 대가구가 살았던 아파트인데 그런데 그게 누가 임대 놨을 때 저희 셋이 거기 들어가 살래요 하면 그것도 공급이거든요. 임대주택의
0: 예.
1: 공급인데
0: 예.
1: 근데 지금 그게 원활하지 못해요. 왜 원활하지 못하냐. 만약에 기자님하고 제가

0: 둘이 같이 합쳐서 어디 살기로 했어요. 그럼 꼭 각자 쓰고 싶은 게 뭐예요?
1: 끔찍하다. 화장실 일단.
0: 맞아요. 그래서 화장실 개수와 네. 방 개수를 맞추는 시공을 조금씩 요즘 늘리고 있어요.
1: 아, 방 셋이면 화장실도 셋.
0: 그렇죠.
1: 그렇겠네. 그렇겠네.
0: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화장실을 변형해서 뭐뭐 예. 뭐 드레스룸으로 쓰다든가 하다가 나중에 임대 놓으실 때는요. 여기에 원래 화장실로 시공이 돼 있는 거라서 배관 그냥 다시 거기 변기 놓고 뭐 놓으시면 돼요.
1: 아, 지금 드레스룸이라도 밑에 배관은 깔아 놔라.
0: 그렇죠. 그렇게 하면 중대형 평형을 갑자기 세 명이 사는 친구들 셋이 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네, 그러네.
0: 그래서 마이크로하게는 지금 공급하는 아파트를 그 사람만을 위해서 공급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인구 구조 바뀌면서 새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시공을 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1: 예, 예.
0: 그 또 하나는 오피스 건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왜냐하면 대규모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19 이후 많이 줄어들었고
1: 예.
0: 이제 앞으로 AI 로봇이 생기고 나면 더 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큰 오피스 찾는 사람 없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용산에 대규모 오피스만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노력해오신 분들은 정말 그분들에게 죄송한 얘기나 그 진짜 수정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정리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오피스도 지을 건 지어야겠죠. 근데 더 수요가 앞으로 줄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 오피스를 어느 순간인가 주거 빌딩으로 바꿀 수 있도록 시공을 유도해야 돼요. 오피스 빌딩은 뭐 전문적인 거 빼고 간단히 말하면 뚱뚱해요. 바디가 두꺼워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불을 하려면 가운데, 다 창문을 봐야 가운데 되잖아요.
1: 가운데 먹방이 생기는구나.
0: 비어요.
1: 예.
0: 그런데 주거는 그러면 안 살잖아요.
1: 방 하나라도 창문 있어야지.
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주거로 적합하게 전환이 가능한 형태로 좀 뚱뚱하지 않고 슬림하고 어떻게 만약에 설계를 해서
1: 예.
0: 지으시는 분이 있다면 용적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페이블 더 드리겠습니다.
1: 야,
0: 그런데
1: 그게 그냥 사무실 쓰기에는 답답한데 쭉
0: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블 줘야죠 또. 그런데 본인이 그 페이블 상관없고 나는 오피스로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럼 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땅 주인인데.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중에라도 그 오피스 또 그걸 헐고 또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이크로하게도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1: 알겠습니다. 뒷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요거는
0: 다음에 또, 안 해요.
1: 아니, 다음번에 합시다. 보니까 중요한 거 많네요. 지금 학교 부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상업용 빌딩, 빌라 이런 거 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요건 짧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0: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1: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0: 전화.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GTX 철근 누락에 대해 삼풍백화점 참사 원인 중에 하나가 철근 반토막 시공이었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전 도봉구에서 진행한 거리 유세에서 오 후보는 공사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면서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장에 가서 안전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현직 시장의 책임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대권만 바라보고 전시 행정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구청의 행정처리 문제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신정내거리 유세에서 재개발, 재건축 기초도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 양천구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GTX-A 부실시공 관련 토론 제안에 정 후보가 안전 문제는 정치 쟁점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두고 오 후보는 안전을 기하기 위한 방법론을 토론하자는데 그렇게 답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비판받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한 것을 지적하며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사이렌을 세월호 참사일 이벤트에 사용했다고 적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인두겁을 쓰고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어로 스타벅스의 1971년 창립 당시부터 로고에 쓰여왔는데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4년 4월 16일 사이렌 클래식 머그를 새로운 머그잔 시리즈로 출시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란 전쟁 탓에 대만으로의 무기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는 미군 고위급 인사의 발언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0: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대만 무기 패키지에 관한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110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7천억 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패키지를 승인한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추가 승인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면서 연휴 나들이 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자매였던 앤 윌슨과 낸시 윌슨이 주축이 됐던 미국의 락밴드 Heart. 이들은 첫 번째 앨범을 내고 계약을 파기한 채 다른 회사에서 두 번째 앨범을 냈는데요. 하트가 그렇게 한 건 첫 회사에서 이 자매를 자꾸만 섹슈얼한 컨셉으로 홍보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첫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하트를 고소하면서 소송전까지 펼쳐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이 하트의 2집에 실린 바로 이 노래였죠.

0: 5월 23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Heart, 바라쿠다였어요. 530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에서 하트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 에너지 느껴지시나요? 저는 아주 강하게 느꼈는데 하트의 노래 중에서도 굉장히 내달리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이죠. 그리고 또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음악이고요. 사실 하트가 이 음악을 만들 때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좀 이전 회사하고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분노하는 상황이었고 그 마음을 이 음악 안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나에게 다가온 이 어떤 좌절이나 실망 그리고 힘든 그런 경험들을 어떤 식으로든 표출해내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런 감정에 휘둘림 없이 지금 내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조금 이성적으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해결 방법 전에 지금 내 안에 쌓여있는 걸 일단 풀어내는 게 더 먼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속에 어떤 이야기가 쌓여 계신가요? 골든디스크에서 한번 풀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도 참여하고 싶다. 언제든지 열려있는 곳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0: 푸탄타 짜요.
1: 푸탄타 싸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타 짜요.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8: I love you.
7: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8: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7: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8: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9: 유유 제약.
10: 세금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블론디, The Tide is High였습니다. 6798님이 아이 재우고 밀린 집안일 하면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 빨래 개고 있는데 문득 The Tide is High가 듣고 싶어졌어요.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이 시간까지 아이가 잠든 이후에도 육아는 끝나지 않는군요. 또 아이가 잠들었어도 집안일은 남아있고 그걸 할 사람은 또 나고, 그러니까요. 6798님, 얼른 집안일 마무리하시고 좀 나만을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노래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블론디 버전으로 들었어요. The Tide is High. 4638님, 형하고 둘이 막걸리 한잔 했어요. 시험 준비 중인데 형이 힘내라고 그러네요.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신청해요. 성규형도 듣고 있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전해주세요, DJ 누나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내주신 문자 거의 그대로를 그냥 읽어드렸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약간 술 냄새 나지 않으세요? 아니,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취하신 건 아닌데 그 본인을 걱정해 주시는 그 형님분하고 성규 형님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이 문장의 배열에서 이미 느껴지고 있어요. 막 네, 형이 힘내라고 하는데 신청곡을 했다가 형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도 전했다가 네, 기분 좋으신 거죠? 저도 4638님 준비하고 계신 시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는 골든디스크에서는 Getaway라는 노래까지 앨범에서 연달아 붙어있는 메들리로 항상 전해드립니다. 시카고, Hard to Say I'm Sorry, Getaway. 그리고 이어서 8393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위대한 쇼맨 OST에서 Zac Efron과 Zendaya가 함께한 Rewrite the Stars까지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지금은 해체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얼터너티브를 상징하는 밴드 중에 하나였죠. REM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REM은 인디씬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주류 음악계로 진입한 80년대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로서는 좀 보기 드문 케이스의 밴드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REM의 데뷔곡 1981년에 발표한 Radio Free Europe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REM이 등장했던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81년에 이 노래가 나왔다면 사실 그 이전에 70년대의 락 음악계의 주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70년대는 뭐 하드락이 가장 대표적인 락의 흐름이었죠.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더 그게 메탈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렬한 음악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 그대로 좀 대안적인 스타일의 모던한 음악을 들려줬던 그룹이 REM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사에 좀 많은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것도 REM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REM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얼터너티브라는 이름으로 분류가 되는 많은 밴드들에게 좀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로 너바나도 REM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이 REM의 보컬이었던 마이클 스타이프와 아주 절친한 사이였던 걸로도 유명하기도 하죠. 자, 그 이후로 REM, Losing My Religion이나 Everybody Hurts 같은 노래들로 락 음악계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 2011년 15번째 앨범을 낸 뒤로 해체를 합니다. 그때 당시 실제로 박수 칠 때 떠나라와 거의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를 전하면서 REM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깔끔하게 해체를 했는데요. 이 해체 선언 이후에 베스트 앨범이 발표가 됐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싱글이 공개가 됐는데 그 노래가 We All Go Back To Where We Belong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속해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바로 이들의 마지막 행보를 확인시켜준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REM이 REM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30년이었습니다. 1981년에 발표한 데뷔곡 Radio Free Europe 그리고 30년 뒤에 발표된 마지막 해체 싱글 We'll go back to where we belong.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REM의 데뷔곡 Radio Free Europe 그리고 해체를 하면서 발표한 마지막 싱글 2011년 작품이었습니다. We All Go Back To Where We Belong까지 두 곡 이어서 들었어요. 김정국님, 학창시절 이후로 먹고 살기 바빠서 라디오를 멀리했지만 몇 년 전에 잠시 심야 라디오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은 FM4U,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라인업이 엄청 제 취향이었거든요. 배순탁의 비사이드, 신혜림의 저스트팝,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항상 자정만 되면 FM4U의 채널을 맞추고 세 분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음악으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봄 개편인지 가을 개편인지로 편성이 바뀌면서 다들 떠나시더라고요. 신혜림님은 낮 시간대로 옮기신 걸로 기억해요. 마지막 방송 때 울먹울먹 하시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불행히도 옮긴 시간대는 제가 청취할 환경이 안 되는 데다가 개편하고 새로운 DJ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저와는 잘 맞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십수년 만에 짧았던 제 라디오 청취자 라이프는 그렇게 끝이 나버렸죠. 그런데 오늘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라디오 얘기를 듣다가 문득 신혜림님은 아직도 낮방송 하시나? 하고 찾아보니까 밤 11시 5분 시간대로 다시 돌아오셨더라고요. 아직 본방을 듣기 전이라 방송 분위기를 모릅니다. 적당히 맞는 걸로 한 곡 틀어주셔요.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몇 곡을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국님. 네, 저는 다시 밤으로 돌아온 신혜림입니다. 밤으로 온 지 좀 됐어요. 네, 그때 저스트팝 끝나고 오전 11시로 이동을 잠깐 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밤으로 왔습니다. 밤 시간대가 저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좀 밤에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방송국이 편성을 해주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게 된 거기도 한데요. 에, 그때 당시에 비사이드와 저스트팝 그리고 FM 영화음악까지 약간 좀 음악 전문 작가들이 진행을 했었던 그 라인업으로 당시 FM4U 새벽 프로그램들을 좀 편성을 했었었죠. 저스트팝은 제가 이제 처음 진행한 프로그램이기도 했고 뭐 그때부터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애정이 많은 프로그램이었고 뭐 골든디스크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땐 처음이어가지고 더 이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또 모르죠. 골든디스크와 헤어질 때는 제가 더 대성통곡을 할지 아니면 정말 쿨하게 헤어질지 그거는 뭐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네, 그래도 다행히도 계속해서 저는 팝 프로그램과 인연을 맺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예전에 저의 라디오를 들어주셨던 분들이 아직 여기 계셨네요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진짜 뭐 사실 정국님하고 저하고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뭔가 울컥한 느낌도 있고 반가운 느낌도 있고 마음속에서 막 이런저런 감정들이 솟구치거든요. 오랜만에 그런 기분을 다시 한번 느꼈네요. 김정국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들 중에서 최근에 나간 음악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다시 이 밤 시간대의 라디오를 찾아주신 걸 환영하는 의미로 짐 리브스의 Welcome to My World 이 노래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0: 0881님, 학창시절 불 꺼진 밤에 들었던 음악 제스로 툴의 엘레지입니다. 이 음악만 들으면 소쩍새 울던 그때의 밤이 생각납니다 하셨는데요. 이 밤에 다시 들었습니다. 짐 리브스의 Welcome to my world에 이어서 0881님이 신청해 주신 제스로 툴의 엘레지 들었고요. 여기에 6437님과 함께한 조지 마이클의 A Different Corner까지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모카의 해피입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밤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shall I do? Ooh, 예의는 올드미스 강자 새암이 이만 저만 젊은 여자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شاخه به درخت‌ها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ین کشتار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eat this.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여기는 가요 1999.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ー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ー

0: 베이베 꼬고 잡고 싶은 너 근데 멀어지는 너 잡으려고 애를 쓰는 나왜 도대체 왜 내 맘을 몰라 그렇게
1: So tell me now what you gonna do I'll take it back in time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Walk it.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분리배출이라는 낱말은 2017년에 사전에 등재됐습니다. 쓰레기 따위를 종류별로 나눠서 버림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것이 바로 분리배출이죠. 하지만 흔히 분리수거를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분리수거는 종류별로 나눠서 버린 쓰레기를 거두어감을 뜻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쓰는 올바른 표현은 분리수거가 아니라 분리배출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6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대체로 타결됐고 최종 확정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에 중동 국가를 비롯해 이스라엘 정상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이란과의 종전 협정이 대체로 타결됐고 최종 확정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MOU 체결을 앞두고 통화해 의결을 조율한 중동 국가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카타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란이 종전한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동시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며 양해각서 MOU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의 아시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지난 이틀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대통령, 의회 의장 등 이란 지도부를 연쇄 면담한 것을 두고는 방문 목적이 이란과 미국 사이의 메시지 교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조건과 관련해서는

0: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문제가 재개되고 있으며 가장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증평군 공장에서 같은 통근버스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강서 내발산동의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5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45분쯤 경기 하남 망월동 3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명이 자력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고창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21톤 화물차와 11.5톤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21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11.5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 4년 만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며 기대를 모았던 나홍진 감독 호프의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프랑스 칸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79회 칸 영화제 폐막식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은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피오르드에 돌아갔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면서 연휴 나들이 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6: 라디오 북클럽 고화성입니다. 백원유 작가가 쓴 약속의 세대는 약속된 미래를 믿었다가 끝내 그 믿음에 배신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할머니가 숨겨둔 거액의 돈이 사라지면서 모녀 3대 사이에 번지는 의심을 다룬 반의 반의 반부터 한때 전부라고 믿었던 종교의 실체를 알게 된 뒤 삶의 방향을 잃은 두 청춘의 모습을 그린 사망 권세 이기셨네까지 백원유 작가는 이 작품들을 통해서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잔인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작가는 왜 굳이 이렇게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걸까요?

백오뉴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소설이란 기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 한 사람들을 위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조금은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함께 자신이 아픈 이야기를 쓰는 이유에 대해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으면 되게 힘든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금은 덜 외롭지 않나요? 그래서 고통을 이겨낼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비슷한 고통을 안고 분투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소설의 역할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6년 5월 24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단편 소설집 약속의 세대를 쓴 백오뉴 작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한국 문학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작가 20인 중 한 분이죠. 백오뉴 작가님 모시고 소설집 약속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품 뒤에 숨겨진 작가님의 깊은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 뉴먼
2: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2017년 장편동화 정교로 MBC 창작동화 대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청소년과 성인 문학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독자들의 깊은 사랑을 받아온 작가입니다. 장편소설 유언을 비롯해서 페퍼민트, 경우 없는 세계 등을 통해서 상처받은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그려오셨는데요. 그리고 올해 등단 9년 만에 첫 소설집 약속의 세대를 발표하신 백오뉴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백오뉴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작가님 약속의 세대 출간 축하드립니다. 이 책이 정확히 언제 출간된 거죠?
3: 2026년 3월 18일에 출간됐습니다.
2: 이제 갓 2개월 된
3: 네,
2: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아주 반응이 뜨거워요. 이번 소설집은 등단 이후로 처음 내신 소설집

0: 작품인데 무려 9년 동안 써온 작품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만 골라서 묶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책이 완성됐을 때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1: 제가 등단하고 사실 2년 넘게 알바만 하면서 살던 그런 긴좀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0: 네.

0: 인데요. 어쨌든 오래 공들이고 애쓴 소설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편 소설을 발표할 때는 이제 장편 소설 태고할 때보다 시간이 많이 촉박하거든요. 문예지에 넘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 미진한 소설들을 넘겼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소설집을 준비하면서 정말 원 없이 편집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후련하고 좀 편안한 마음이 훨씬 큰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집을 이제 손에서 떠나보내게 될때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해요.
0: 일단 장편 소설은 물론 마감 날짜가 있긴 하지만 이게 워낙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그렇게 막 다그치거나 쉽게 말해서 쪼진 않아요. 단편집이라는 거는 보통 발표를 할때 엔솔로지로 발표를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작가님들이 함께 쓴 단편들과
1: 네.
0: 함께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문예지,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내는 개간지를 통해서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안에는 제 소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1: 네.
0: 산문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정말 쫓기면서 쓸 때가 되게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장편을 쓸 때는 저는 사실 플롯을 좀 꼼꼼하게 쓰는 편인데, 단편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면서 약간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도 있다. 그런
1: 네.
0: 점에서 단편과 장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원래는 지난해 출간 예정이었다가 완성도를 위해서 출간 시기를 미루셨다고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충분히 만족스러운 작품이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0: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것 자체가 흠이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1: 네.
0: 충분히 만족스럽고 후련하다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오만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그 이상의 최선을 다할 수는 없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1: 이렇게
0: 느낌이고.
1: 말씀하시는 작가님 처음 봐요.
0: 진짜요? 네.
1: 정말 쿨하시네요.
0: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도 제 부족한 게딱 보이니까, 소설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보이니까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했다면, 지금까지는 그래 내가 훑을 수 있을 만큼은 훑었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전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1: 네. 이번에는 또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도 하셨더라고요. 정식 출간 전에 작가의 이름과 정보를 모두 가린 채 750명의 독자들에게 원고만 먼저 공개하는 블라인드 독파당을 진행하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로 따지면 블라인드 시사회 같은 거죠. 영화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없이
0: 맞아요.
1: 관객분들을 모아놓고 작품을 공개하는 건데,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리는 방식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처음 이 제안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0: 일단 작가는 일단 제가 쓴 글이니까 막 어떤 방식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정말 혼자 북치고 꽹과리 쳐가지고 막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1: 네.
0: 사실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마케터님들께서 제안하신 방법이었어요. 이름을 아예 가리고 작은 소책자로 나눠 드리는 게 어떻겠냐. 근데 이게 좋든 나쁘든 작품을 대할 때 독자들이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고 글을 볼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노벨문학상 수상한 작가의 작품이다, 아니면은 이제 연륜이 좀 있는 작가의 작품이다 하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작품이더라도 그 권위에 기대서 약간 어떻게든
1: 그렇죠.
0: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시도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더 적나라한 자신의 감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
1: 네.
0: 적나라한 게좀안 좋은 평가일지라도 그게 여러 사람에게 전해질 경우에는 이 소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마케터님들도 하셨고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작가가 스스로 짊어지어야 할 편견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성별이 모호한 이름을 짓는다,
0: 네.
1: 작가들이. 이게
0: 네네.
1: 여성 작가인지 남성 작가인지
0: 그런
1: 알
0: 경우
1: 수
0: 많아요.
1: 없게. 예.

0: 그래서 아,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저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독자로서의 편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블라인드 독파단이라는 프로젝트 저는 정말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좀 활발히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50명이 남긴 서평들과 반응이 작가님 예상과 어느 정도로 비슷했는지도 궁금해요. 좀 특별히 인상 깊었던 피드백도 있었을까요?
1: 이게 모든 작품을 한꺼번에 다 공개를 한 건 아니었고 미발표작으로 남겨두었던 광일이라는 작품만 소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문예지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독자들이 읽더라도 리뷰를 남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정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상 깊었던 피드백은 끝을 향해 갈수록 자꾸만 뒤돌아 되짚어보게 된다라는 감상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정확히 제가 좀 의도한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택시를 타고 가는 주인공, 택시 운전기사인 주인공이 일직선의 그 길을 계속 달리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인데 택시는 후진을 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사람이 선택한 길이 맞나?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맞나? 독자는 아마 의심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끝을 향해 갈수록 자꾸만 되짚어 돌아보게 된다라는 감상이 좀 마음에 들고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1년의 힘든 과정들을 겪고 드디어 세상에 나온 소설집 약속의 세대. 어떤 책인지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제가 책 면지에 이렇게 썼거든요. 초대합니다. 아슬아슬한 평화와 굳건한 불안이 도사리는 세계로.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 안에서도 잠깐의 평화가 있어요.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계가 너무 아슬아슬해서 이 평화 위에 있을 때 오히려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굳건한 좀 불안 옆에 있을 때 이게 익숙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삶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책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0: 작가님께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너무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셔서 이 책을 읽은 저로서는 약간 통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제목인 약속의 세대라는 표현도 참 인상적입니다. 이 제목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1: 일단 수록작 중에 약속의 세대가 있진 않는데요. 사망 권세 이기셨네라는 단편에서 나오는 약속 세대에서 나온 그런 따온 제목입니다. 이게 담당 편집자님께서 지어주셨거든요. 이게 사망 권세 이기셨네라는 단편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인공인 미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종교의 간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위가 높은 사람의 딸이라서 태어난 뒤에 고민이랄 게 별로 없는 삶을 살았어요. 보장된 미래, 보장된 사랑, 그리고 보장된 지위를 내가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인물인데 약속된 그때가 오면 이 땅에서 신의 아이처럼 왕처럼 대접받으리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10대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뭐 수능에 대한 고민, 입시에 대한 고민, 취직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살았던 인물인데 이 믿고 따르던 종교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박탈감을 느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종교로 은유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은유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떤 이런 근거 없는 믿음 위에서 굴러가고 있다. 뭔가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10대들에게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노력을 하고 너가 시간을 투자해야 20대가 편안할 거야. 이런 근거,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네네. 그리고 20대 청년들에게는 지금 내가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하고 뭐 취직 활동, 구직 활동 열심히 해야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왠지 그런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네. 계속 이렇게 추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과연 그것이 정말로 보장된 미래인가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0: 며칠 전에
1: 네.
0: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을 봤거든요. 아, 네. 원래 봤던 작품인데 네. 다시 한번 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 개나 엄마랑 개나가 멸치똥을 따면서
1: 네네.
0: 하는 말이 되게 약속의 세대를 쓰면서 제가 했던 부분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에 떨면서 멸치똥을 따면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이 악물고 살다 보면 결국엔 다 보상받게 되어 있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추위에 떨면서 보일러도 틀지 못하는 그 집에서 힘든 길 걷기면서 이 악물고 사는 이 삶에 대한 보상이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개나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거 보면서 아마 지금의 청년 세대에도 비슷한 감정, 불안함 같은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감사해요. 이 대사가 기억나요. 엄마, 나는 언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보상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기가 싫다.
0: 맞아요. 힘들다고.
1: 이런, 얘기,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입된 약속인 거죠.
0: 그렇죠.
1: 네. 네. 소설집에 수록된 7편의 작품들을 보면 각각 다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과 그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설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고약한 작가님께서 약속을 결코 깨고야 마시는 형태를 만드신 거죠. 네. 작가님은 왜 이 깨진 약속에 주목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0: 그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이게 약속의 세대라고 이름을 짓긴 했지만 실제로는 진짜 지켜질지 않을지 모르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세대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하에 파기한 약속이 아니라 뭐 스스로 깨뜨리든 혹은 운명에 의해서 깨뜨려지든 어쨌든 파기된 약속들을 인물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이 아무래도 인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인물이 혼돈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소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깨진 약속에 주목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가장 처음 문을 여는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작품은 작가님께서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작품만큼은 작가님의 실제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일단 제가 고향이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토박이이고 네.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방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어요.
1: 네.
0: 근데 또 저는 뭔가 자유를 좀 찾고 싶어가지고 네. 10대 때 나와서 살았어요. 10대 중반부터 그냥 만 뭐 14세, 15세 이 정도였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고향에 가도 익숙하지 않고 당연히 이 도시 생활도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웃긴 게 그래서 어딜 가도 그냥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1: 네.
0: 이 영지를 바라보는 이 고향 사람들의 마음은 영지는 뭐 좀 힘들게 서울에서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어 라는 느낌으로 바라보는데
1: 네.
0: 영지는 여전히 도시 생활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거든요.
1: 네.
0: 좀 불안한 거죠.
1: 네.
0: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내가 시골에 와서 살면 적당히 나를 좀 봐주는 사람들도 있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는데 또 여기 있다 보면 되게 답답한 거죠. 그렇죠. 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시골 가면은 편안한 순간도 물론 있지만 뭔가 여전히 좀 낯설고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리고 제16회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작인 반의 반의 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소설집의 테마가 약속인 만큼 이 모성애를 사회적 약속의 관점에서 해석하신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0: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1: 일단 원래 약간 서로에 대한 불편감 같은 것들이 있던 한 가족이 5천만 원이 사라지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본격적인 분열을 맞닥뜨리는 그런 사건, 아니,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0: 네.
1: 실제로 주변에서 좀 예전 일이긴 한데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르신을 본 적이 있어요. 약간
0: 네.
1: 보이스피싱 같은
0: 아,
1: 걸로.
0: 네.
1: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너무 큰일이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약간 나쁜 선택을 하고 그럴까 봐
0: 네.
1: 주변에서 막 달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있을 때 육박해 올때
0: 네.
1: 그때 그돈 있었으면 지금 좀 소홀하게 넘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제가 봤어요.
0: 네.
1: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반에 반을 한번 구상해 본것 같습니다.
0: 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백원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약속의 세대 중에서 저와 백원유 작가님이 직접 고른 책속 문장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초대석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1: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백오뉴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의 이번 소설에서 저와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서 낭독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이모, 한국에 왜 오신 거예요? 나는 내내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이모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속삭이듯 말했다. 슬픔을 찾으러 왔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이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슬픔을 찾기 위해 왔다니. 내가 설명을 기다리듯 이모를 빤히 쳐다보자 이모는 마주보며 웃어주었다. 내가 내팽개친 슬픔을 회수해야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때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말이지, 떠나야 했어. 살기 위해서는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고 늙으면 다 무뎌질 거라고 누군가가 말했거든. 그 말을 믿고 싶어서 그냥 믿어버렸어. 총기가 흐려지는 속도로 내 안의 슬픔이 옅어지기를 바랬지.

0: 운 좋게 휘발된다면 더 좋을 테고. 이모는 저무는 삶처럼 슬픔도 고통도 앙심도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딸의 얼굴이 뇌리에서 희미해지기를, 엄습하는 그리움도 무뎌지기를. 이모는 말했다. 그런데 새싹같이 파릇파릇한 슬픔이 매일 움텄다고. 눈을 질끈 감아도 암흑 속에서 유독 딸의 얼굴만은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어떤 슬픔은 다른 슬픔보다 확실히 가소로워. 새로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수치와 순환을 겪었지만 다 견딜만 했어. 이 땅에 돌아오는 것보다는 뭐든 낫다고 생각하면서 버티니까 고통도 시시했어. 여기서 성실하게 슬픔을 감당한 다른 유가족들은 어떨까? 나랑은 좀 다를 거야. 나는 이 땅이 싫어서 떠났는데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간 느낌이야. 네, 제가 고른 책 속 문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요. 뭐랄까 한 사건에 대해서, 한 참사에 대해서 골몰하기보다는 유가족의 떠나온 삶, 그리고 편집된 삶을,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돌아본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구상하실 때 어떠셨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1: 일단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쓸 때 이 실랜드 참사를 모티브로 쓰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한 건 아니었어요. 일단 제가 어느 날 그 TV 뉴스를 보다가 요즘 여기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0: 네.
1: 라는 그런 문구를 봤어요. 네. 거기서는 뭐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던 것 같은데, 여기민을 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나가는 이유도 되게 명확했을 텐데 다시 이 노년에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이모가 돌아오는 나이가 69세라고
0: 네.
1: 조카인 하나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네. 말년을 준비하러 온다고 하기엔 이른 것 같고
0: 맞아요.
1: 뭔가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은 거 아닌가 싶고 약간 그런 나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런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심을 왜 했을까를 제가 구상을 하다가 이 땅을 밟기 싫었던 어떤 이유가 있겠지. 돌아보기도 싫었던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슬픔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이 그것 중 하나가 이 참사였고
0: 네.
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참사가 정말 제대로 수습되거나 제대로 애도했다고 기록될 만한 그런 사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모든 기반이 다 여기 있더라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가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실랜드 참사의 유족분 중 한 분이 이민을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혀 의도하고 쓴 게 아니고 그냥 쓰다 보니까 알게 된 정보였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사건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많은 조사를 통해서 쓰게 된 소설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1: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박광일은 실내 등을 켰다. 흙과 나뭇가지 따위로 덮인 암유리가 시커맸다. 빗소리는 아까보다 희미했다. 박광일은 밀봉당한 것처럼 바깥과 완벽하게 차단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왠지 이렇게 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고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아내에게는 뭐라고 해명해야 하나? 자, 이렇게 시작하자. 들어봐, 내가 나 하나조차고 이랬겠어? 우리를 위해서였어. 안락하고 평안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였지. 공색한 변명처럼 들릴 것이 분명한 이야기를 박광일은 마음을 담아 연습했다. 진종일 운전대에 앉아 있다 보니 온몸이 뻐근했다. 이러다간 택시와 자신이 한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오래전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각성까지는 가닿지 못했다. 자신이 택시의 주인인지

0: 주인인지 택시가 자신의 주인인지 구분하지 못한 지는 한참 되었다. 그저 길을 따라 달릴 뿐이었다. 마치 영원과도 같은 긴 시간이었다. 영원이라니 과장이 심하군. 박광일은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내리를 스친 생각을 되짚으며 어림도 없는 말이라고 스스로를 비웃었다. 여자를 조금만 더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딱 5분. 5분이 지난 후에도 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숲으로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박광일은 눈을 감았다. 흙더미에 깔린 상황에서도 졸음이 몰려왔다. 잠은 죽음에 대한 예습이자 복습 같았다.
1: 백원유 작가님께서 읽어주신 문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0: 이 부분은 이제 박광일이 지금까지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달려왔다고 믿었던 이 길이 과연 그것이 맞는가 의심하게 되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소설을 쓸 때 타임루프물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길은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삶을 은유하는 것이 길이라고 표현이 되곤 하는데 이 길을 달려갈 때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선택대로 달려왔다라고 믿고 있지만 상황에 그냥 떠밀려서 혹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그냥 잘못 짚어가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박광일은 그때 멈춰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앞으로 그냥 무작정 나아간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어리석음까지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의 무지함을 그리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죽음 같은 잠으로 빨려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으로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1: 네.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신 걸 들으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선택도 그냥 하신 게 없다. 모든 게 다 고민 끝에 정해진 어떤 배치처럼 느껴졌거든요.
0: 네.
1: 와. 그래서 그렇게 탈구하실 때 미련 없이 떠나보내실 수도 있는 거구나. 지금 문득 깨닫게 되네요.
0: 근데 정말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봐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작가님께서는 취재 과정도 좀 즐기시는 편인가요?
0: 사실 취재를 안 하고 쓰는 소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살갑거나 활달하진 않은데 소설을 쓸 때만큼은 그 내향적인 것보다 호기심이 그것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번호도 좀 쉽게 따고 그리고 택시기사님을 실제로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1: 네.
0: 그분의 번호를 따서 그냥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고속도로 달리면서 이제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설을 쓸 때 그 좀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1: 와, 작가님께서 앞으로 겪으실 그런 취재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백온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어떤 책일까요?
0: 정말 따끈따끈한 신작인데요.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김혜진 작가님의 달걀의 온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 달걀의 온기. 제목이 참 귀여워요.
0: 네.
1: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0: 김혜진 작가님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인데요. 그 다양한 인물들의 나약한 부분들 그리고 복잡다단한 면들을 굉장히 잘 그려주시는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달걀의 온기는 소설집인데 결이 되게 다른 소설들이 묶여져 있는 소설집이라서 모든 분들의 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소설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이 책을 좀 특별히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요?
0: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그 단편이 있는데요. 관종들.
1: 제목이 관종들이에요?
0: 제목이 관종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을 봤을 때 관종이 정말 싫다 이러면서 보다가 내가 관종 아닌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되게 오묘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자면 한 아파트에

0: 중년 부부가 이사가 왔는데 이 사람들 민원을 굉장히 많이 얻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1: 재밌다, 재밌다. 네. 그래서요?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복도식 아파트에 복도에 뭐를 쌓아두면 안 되잖아요. 이거 소방법에 걸린다 이러면서 민원을 넣어요. 빨리 치우라고. 근데 한두 번은 아 치우겠습니다 했다가 너무 자주 막 배를 누르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모두가 성가신 거예요. 심지어 경비원도 나와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설득할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처럼 보여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정말 민감한 건가 싶은데 또 어느 날은 그 아파트 정자에 한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1: 네.
0: 추운데 맨발로 앉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1: 네.
0: 아 혹시 이 아이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 아니야?
1: 네.
0: 방치된 아이 아니야? 이러면서 걔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근데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부가 서로를 이렇게 막 푸시하는, 추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 불안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은 이제 같이 북치고 꽹과리를 쳐주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1: 네네.
0: 그러게 불안하네.
1: 네, 불안함이 그래서, 증폭되는군요. 네. 서로의.
0: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들의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해요.
1: 네.
0: 근데 경찰들은 그 집까지 들어가 봤는데 그런 사람, 그 학대당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1: 네.
0: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민감한 건가? 근데 소설을 읽는 당사자는 아니 정말 이 사람, 이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유난히 민감하고 초기 발달한 사람이라서 이 세계를 지키는 어떤 파수꾼 같은 역할이었으면 어떡하지? 진짜 그 사람이 관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우면 혼란 속에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1: 네.
0: 관종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두고 있는 책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재미를 느낄 만한 책이다라고 네. 느꼈어요.
1: 굉장히 흥미롭네요. 저도 네.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0: 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백원유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은 김혜진 작가의 달걀의 온기였습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0: 벌써 끝날 시간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작가가 사실 책을 쓸 때 의도했던 것보다 독자들에게 가닿았을 때 발굴되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작가 역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것을 왜 쓰게 되었지? 최초의 마음이 무엇이지? 하면서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공들여 만들어주신 질문과 그리고 관심 덕분에 저도 제 소설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약간의 호기심과 좀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직접 읽어보시기를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당신과 읽고 싶은 단 한 권의 책.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0: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 GPT.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강윤정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강윤정입니다.
0: 네, 오랜만에 뵈니 또 반갑습니다. 매주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책 GPT. 오늘 편집자님께서 추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독자 되는 법이라는 조금 제목이 좀 특이한 책인데요. 네. 부제가 안 읽는 사람에서 읽는 사람으로 라고 붙어 있고 200쪽이 안 되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0: 그렇네요. 정말 얇네요. 독자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책을 쓰신 한소범 작가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 네, 한소범 작가는 기자예요.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 2016년부터 일했으니까 거의 10년 되었는데 그중에 많은 시간을 문화부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주에

0: 책에 대한 서평을 뭐몇 권씩 쓰고 뭐 작가를 인터뷰하고 그러는 게 일이었던 사람이라 워낙에도 책이랑 가까운 사람인데 실제로 굉장히 다독가이기도 해서 한 달에 10권을 안 읽으면 안 된다 하는 이제 나름의 어떤 기준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1: 한 달에
0: 1년에
1: 10권이요?
0: 1년에 100권 이상 그 리스트를 채우지 않으면 안돼할 정도로 책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쓴 독자 되는 법이에요.
1: 얼핏 들으면 책을 안 읽는 분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지침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책은 아닐 것 같아요.
0: 그런 면도 있고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독서 에세이라고 하면은 책을 읽는 법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책 소개 이런 책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책은 이제 그런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책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음에도 그게 쉽지 않은 게 읽는 사람, 그러니까 독자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틀어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하고 계속 읽는 것을 할수 있나 하는 독자부터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라서 지침서이기도 하고 독서 에세이로서 조금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가령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 언제 시간이 나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세요? 라는 질문을 다독가 분들은 많이 듣는 게 사실이거든요. 기자님도 그런데 그래서 일상의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읽는지 그리고 읽은 책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는지 그렇게 책에 대한 기록이나 뭐 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일상 속에서 접하는지부터 해서 뭐 전자책이 좋은가, 전자책만 읽으면 안 되나, 뭐 어떤 책이 정말 양서인가, 그리고 텍스트입이나 뭐 내가 과시용으로 하는 독서는 정말 뭐 가치가 없나 하는 최근의 이슈까지 좀 아우르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기자가 쓴 책이다 보니까 본인의 사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참고 레퍼런스들에서 인상적인 대목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독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글이라서 또 읽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다 보면 문화부 기자들을 만날 일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한소범 기자님 글이 좀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적이 많아서 이름을 처음부터 좀 기억을 해놨었거든요. 아, 이분 되게 글잘 쓰신다. 책에 대한 통찰이 되게 깊은 분이구나 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왔는지 그 궤적을 쭉 따라가는 즐거움도 있어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모로 도움이 될것 같아요.
1: 이 책에서 함께 읽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요?
0: 그런 문장이 참 많았는데 제가 조금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나의 읽기는 외로움에서 시작됐다. 맞벌이하는 부모님, 수줍은 성격, 형제도 없고 학원도 안 다니고 게임기도 없고 이런 어린 시절의 조건이 맞물려 우연히 책을 집어들었고 운 좋게도 거기에서 재미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 문장 앞에서 오래 머무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 찰나에 잠시나마 이 불가해한 세상이 이해되고 내가 깨우친 사람이 된것 같은 황홀한 착각에 빠진다. 혼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던 상실, 비탄, 고통에 대한 이해 역시 책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지 모른다는 착각. 물론 책장을 덮고 나면 나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이지만 최소한 알고자 노력한 사실은 남는다. 그 노력의 잔해가 나를 내일로, 다시 내일로 밀어주었다. 읽는 일은 이를테면 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길잡이 같은 것이었다. 이런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1: 정말 감명 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자 되는 법 추천드리고 싶은 게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을 연기하면 저 같은 독자가 될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한 5개 연속으로 소설 원작의 작품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0: 네.
1: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0: 거의 지금 뭐 배우님은 살고 계시죠, 그 인물을.
1: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은 안 하려고요.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0: 캐릭터와 한몸되는 법을 한번 쓰셔야겠어요.
1: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떤 부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0: 이 책은 사실은 뭐 워낙 책을 좋아하고 내 취향이 잡혀 있는 분들이 읽어도 좋겠지만 사실은 아, 나는 지금 회사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고 그냥 좀 쉬고 싶고 근데 책이 좋긴 좋아. 그럴 때 책을 정말 집어들 수 있게 하는 킥이 뭘까? 그런 게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 실제로 책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내가 정말 독자가 되는 그런 법을 알고 싶은

0: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1: 오, 알겠습니다. 강은정 편집자님과 함께한 책 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한소범 작가의 독자 되는 법이었습니다. 편집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4: 유유 제약.

0: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4: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6: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고화성의 에필로그. 일요일의 작은 철학. 저렴하기로 유명한 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버닝캐시라는 향초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현금이 불탈 때 나는 냄새를 표현한 향초인데요. 이 제품에는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다고 해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장을 보면 나는 냄새. 네, 이는 이 대형마트의 저렴한 가격을 홍보함과 동시에 현재 치솟는 물가를 풍자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향초의 가격은 하나로 약 7,4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7,400원으로 돈이 타는 냄새를 구매하실 건가요? 오늘 끝곡은 핑크 플로이드의 머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화성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이란과의 종전협상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논의되고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고 확정만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란과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 정상과도 평화 양해 각서를 논의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했는데 매우 잘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난 24시간 동안 상선 5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 공격으로 해협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조성됐지만 해협에 대한 정보 통제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유조선 한 척이 지난 20일 해협을 통과하면서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25척, 선원은 기존 125명에서 116명으로 줄었습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증평군 공장에서 같은 통근버스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 경위,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0: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북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21톤 화물차와 11.5톤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21톤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숨졌고 11.5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47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28도, 대구 26도, 부산 24도 등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4.8도입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요즘 학교 급식 메뉴를 보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조리사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최신 메뉴, 인기 디저트까지 척척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건 레시피만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 없이는 불가능하죠. 경험만큼 훌륭한 졸업장도 학위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온몸으로 익혀 자기 일을 완성해낸 달인들이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더 많은 꿈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가 바로 정치인의 도덕성 논란인데요. 정치인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덕성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도덕성은 어디까지일까요? 자, 오늘 테마 시사 시간에 바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2: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시사.
3: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고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그리고 MC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자, 오늘의 테마는 정치인의 도덕성입니다.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정치인이라 하면 그냥 선출직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도덕성 문제가 주로 제기되는 게 언제입니까? 선출할 때입니다.
4: 그렇습니다.
3: 선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과거 행적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총괄적으로 한번 이런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후보자의 행적은 어디까지 파야 되느냐? 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팔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광산도 아니고. 네. 어디까지 파야 될까요?
4: 뭐 한없이 파들어가죠. 뭐 제한을 두지 않고 뭐 아주 오래전 일부터 시작 최근 일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네. 그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법적으로 정리가 다 된 것이라든가 또는 뭐 그것이 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정확하게 사과가 이루어지고 또 용서가 되고 이런 게 사건이 무마되고 이런 것들 정리된 것들까지 굳이 부관 참시하듯이 끄집어내서 마치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약간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 안 가리고 막 퍼버대니까 좀 헐탁해지는 것 같아요.
3: 일단 먼저 이제 네. 포괄적으로 한 번 한 번 의견 좀 들어보고 우리 오찬호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 그게 뭐 2000년부터 공개되었다 하더라고요. 2000년에는 이제 금고 이상. 형이 공개되었고 2014년부터는 이제 벌금형도
3: 아 이제 여기서 이제 공개란 게 이제 선관위에 신고해서 네, 선관위가 고지하게 되어 네. 있는 4대 상인가 있죠?
5: 네. 예. 이제 유권자가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네,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죠.
3: 학력, 네. 그다음에 납세 이력, 병력, 그다음에 전과 아마 이렇게 네, 될 거 그런 걸 거예요.
5: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오는 유인물을 살펴보면 그걸 다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그런 것이 다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정치력에 다 덮였던 거죠. 정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런 변화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공정하게 선거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다 알고 싶고 이 후보 저 후보를 다 알고 싶고 거기에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유권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논리로 본다면 이런 변화는 거시적으로는 뭐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거니까 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세밀한 것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가지고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게 아직도 있다. 뭐 이런 거 사생활까지 이제 들춰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생활의 어떤 청정함이 더 중요해지는 어떤 문화로 가고 있는데 그게 얼핏 들어보면 대단히 바람직한 말 같지만 사실상 정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첫날에 깨지는 게 그거거든요. 정치와 도덕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이론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3: 오늘 주제가 사실은
5: 네,
3: 그거거든요.
5: 그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그러면 무슨 뭐 정가 없는 사람은 정치 잘하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도 답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뭔가 정치를 더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거를 탈탈 털어서 어떤 결함을 찾아내서 뭔가 이 선거판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작동이 될 때 공동체에 과연 이득이 있을까?
3: 알겠습니다. 우리 M장의 의견까지 네. 좀 들어보고요.
6: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치력과 도덕은 또 반드시 최대한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 기준이 계속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가 기준이다라고 정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3: 네.
6: 그래서 저는 뭐 게다가 요즘은 또 SNS

0: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들까지 다 공개되기가 쉽죠. 그래서 공개되는 것은 사실 막을 수 없다. 다 공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데
1: 막고 싶어도 못 막는다.
0: 못 막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밸런스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게 항상 문제거든요. 선거가 한번 이렇게 서로 간에 사생활 들추기로 방향성을 잡기 시작하면 네거티브로 방향성을 잡기 시작하면

0: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후보자의 전과 기록입니다. 그런데 전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법적으로 매듭 지어진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의해서 공적으로 공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그러면 전과 경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판단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1: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 알았을 때 신뢰가 무너지는 측면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공개를 해놓고 그것이 과연 이 사람의 정치력을 보장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개되어 있는 어떤 범죄 목록을 보면서 유권자가 이제 저게 저 사람의 사회적 DNA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0: 바로 그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판단의 어떤 그 주체는 유권자가 되는 건데 유권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행위로서 과거의 행적, 부도덕한 행적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는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2: 네.
0: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1: 근데 그게 맥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지만 계속 공개되어 나가는 것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공개되지 않을 때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시대적 흐름 같기는 해요.
0: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3: 선거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 네. 후보자의 어떤 인적 상황이라든가 과거 행적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는 기본 선거의 컨셉에 맞는다고 부합한다고 생각되고요. 단지 그거를 악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까 MC 장군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인 특히 이제 후보자의 도덕성을 따진다는 건 결국은 정책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로 가겠다라는 걸 아주 작심하고 하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네거티브 선거가 일반화되고 거기에 이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매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금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금도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선거가 되면 바로
0: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정 후보의 특정 의혹을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2: 네.
0: 구체적인 사례는 빼고 제가 한번 그러면 유형화해서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자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행위에서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도덕성 항목에 누가 보더라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적 영역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없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사생활 논란이라든지
2: 사생활.
0: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범주 안에는 그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2: 네네.
0: 하지만 공직자의 검증, 공직자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약에 범위를 더 좁히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사생활이라는 것이 사회적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 뭐 괜찮죠.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 이 사람 옆에서 봤는데 맨날 야구 보다가 욕을 하더라. 이 사람이 네. 막 욕을
0: 그게 무슨 도덕성이야. 네, 당연한 거지. 네,
1: 완전히 그거는 이제 좀 이제 분리되어 있는 어떤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네. 결국은 왜 이런 이제 기준이 높아지냐면 이 선출직 정치인이라는 것은 공적인 권한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사생활 집안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상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가부장제라는 문화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조직의 수장이 된다든가 혹은 성평등에 관련된 정책을 만약에 만드는 사람의 위치라고 친다면 사람들이 충분히 조금 부정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좀 유권자의 권리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1: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무작정 제기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떤 네. 나와 있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래서는 안 돼. 봐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저 사람한테 과연 공적인 권력을 맡겨도 될까라는 질문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
0: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지금 이 이제 법적으로 이 법이 그러니까 존치되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논란도 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말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네. 법률 체계에는.
2: 네.
0: 그래서 저 실제 사례도 그것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 그것도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경쟁 후보의 사적인 어떤 그 가정상과 이거를 네.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됐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판결까지 갔던 걸로 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네. 자 그러면 이거는 판결에서 그렇게 인정했던 이거는 제기하면 안 되는 문제다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이게 이제 한국인 유권자들의 특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2: 한국인 유권

0: 운전자들의 특성이 이 개인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아주 강력하게 분리하지 않고 많이 뒤섞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정사가 좀 있었다. 뭐 외도를 했던 사실이 있었다. 이것도 정치인이 의리가 있어야지. 저거는 가정 내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배신한 것이니 나중에 국민들의 뜻도 배신할 수 있을 거야라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많이들 있더라고요.
1: 예.
0: 근데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사건, 정치인 스캔들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클린턴 대통령의 성 스캔들 사건 있잖아요.
2: 루인스키.
0: 예.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굉장히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난리가 났었지만 국민적 인기는 또 유지가 됐어요. 정치는 잘한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인 유권자들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그 경계를 잘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1: 감수성이 좀 다른 게
2: 아니,
1: 있죠.
2: 아니 유권자의 다르죠.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가십성 기사를 양산하는 언론의 문제가 있고요. 그것이 마치 중요한 포인트나 되는 양 우리 사회가 그것을 같이 즐기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유권자로 국한해서 유권자들 그런 성향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문화를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어떤 문화 현상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지나치게 선거가 혼탁해지고 네거티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뭐 상대 경쟁자가 캐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캐고 수없이 많은 일반인들 캐서 어떻게든 캐서라도 뭐 간음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캐서 이걸 까발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고요. 그런 것 들이 또 통용되고 먹힌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특정인의 것을 거래하는 건 아닌데 국회의원 시절에 뭐 무슨 뭐 갑질을 했다, 뭐 보좌관이나 비서관에게 되게 폭행을 했다든가 폭언을 했다든가 이런 거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국회의원 초선들은요. 로텐도홀에 가서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라고는 하지만 국회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진 구성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엉벙덤벙해요. 그러니까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거나 업무에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도 뽑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좌충우돌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재선 정도 돼야 이제 그런 것들을 틀을 잡아나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좌충우돌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들 그 개인의 어떤 억울함 이걸 호소 이런 것들이 또 크게 부풀려져서 그 사람의 엄청난 정치적 흠결인 것처럼 또 보도가 되고 새삼 거론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흠집내기 아주 제가 봤을 때 부도덕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흠집내는 방식이라고 생각돼요.
1: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미숙한 초선이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2: 아, 정당화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1: 좌충우돌 하는 행위와 그 자신을 보좌하는 보좌진에 대해서 뭐 폭언이든 폭행이든 하는 행위를 미숙함에서 나오는 좌충우돌로 볼 수 있을까요?
2: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좌충우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제 뭐냐면 그런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적합하게 뽑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개, 선배 의원의 소개 이런 식으로 보좌진을 구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오는 스트레스 어떤 의욕은 있는데 자기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보좌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폭행이나 폭언을 그러니까. 제가 정당화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있어 왔다라는 거죠.
3: 그게 그 개인의 그냥 어떻게 보면 성질의 문제인지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얻게 되면서 나타난 문제인지 요거는 유권자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제프 켄트라는 유명한 이루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성적 좀 간당간당한데 충분히 들어갈 만해요. 아주 거품이라서 못 들어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백인인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든가 메리본주라고도 막 싸우고 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 언론이 이제 지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다. 그 사람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라틴계든 그냥 다 싫어한다. 야구 못하는 사람 다 싫어한다.
1: 왠지 공감이다.
3: 다 싫어한다.
0: 그냥 성질이
2: 그런 사람이었다. 켄트.
3: 그러면 이제 자이언치. 아니 좀 성질 좀 더러운 사람인데 야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결합 좀 시켜버리면 야구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1: 쉽게 하면
3: 있거든요.
1: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불 같은 성정의
3: 맞아요.
1: 선수.
3: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의 그 말씀에서 조금만 반론을 제시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막 좀 화를 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자기하고 가치관이 안 맞으면 막 누구를 만나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인터뷰하면서 또 화를 내고 막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아니고 그 화를 뭔가 상대를 가려가면서 내는데 뭐 그게 권력이 작동되고 있다면
1: 뭐 인터뷰 보면서 화내는 사람도 있긴 있죠. 네. 네.

0: 그래서 저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성격이 계속 어떻게 사회적으로 연결될 것인가. 그 고민은 어쩔 수 없다고.
1: 또 한 가지 네. 이걸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막 선거를 하다 보니 후보자 검증이라고 하면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까지 들춰낼 것까지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네. 또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피해자였다. 그러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왜 너는 이제 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네. 반론이 또 제기되죠. 예를 들어서 미투라든지 네. 학폭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10년 전, 2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데는 그것이 그 기간 동안에 그만큼 고통이었기 때문인데 네. 그 치유되지 않은 고통이라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따라서 옛날 일을 지금 들춰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공세 네거티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반론도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이른바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효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걸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 트라우마를 겪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그게 트라우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누군가로부터 위해를 당한 사람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났어도 그 나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이 뭔가 사회적 활동을 했을 때 내가 이 억울함을 풀거나 내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발언할 수 있죠. 그런 거라면 저는 뭐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거기에 공작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고 그 사람의 피해 어떤 피해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게 결합됐을 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또 왜 그것을 끄집어내느냐 또 음모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정치가 제발 누군가의 뒤를 캐서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거를 캐서 또 그런 피해자를 부추겨서 이런 공작 정치를 하는 이런 관행이 좀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유권자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네. 아 이거 오래전 끝난 일인데 하고 쿨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겸허하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퍼뜨리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죠.
3: 네. 네. 일단 이 시효가 오래된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때 당시의 시대의 기준과 지금 시대의 기준이 굉장히 상이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좀 그 정도까지의 뭐 어떤
1: 이 문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3: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는데 그걸 초월해서 조심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민감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약간 뜨악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이걸 과연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봉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폭로의 형태를 띄었을 때 선거가 끝나기 전에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던져놓고 보는 거죠.
3: 던져놓고 이미 그 해당 정치인은 모든 상처를 다 입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들은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네.
3: 그래서 저는 폭로의 형태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드러난 폭로의 형태는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0: 그래서 저는 요즘은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뉴스에 보면 이제 패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딱 듣고 이제 아 이건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제보가 왔는데 이 말을 엄청 많이 해요. 네. 제보가 왔는데.
1: 그래서 제보가 왔는데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0: 맞아요. 네.
1: 확인은 안 하고 나 제보가 이게 들어와서 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풍토예요. 사실.
0: 네. 네. 그런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건수를 잡아서 이게 양당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죠. 어쨌든 상대를 떨어뜨려야지만 이제 자신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금 정치 지형의 문제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네. 약간 어떤 면에서는 선거철에는 나 그 정도 조금 과잉 대응을 해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용인되고 있는 분위기도 좀 싫고 그래.
1: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관점을 후보자 입장으로 돌리면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을 하는 순간에는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음을 각오를 하고 출마를 하는 것이다.
3: 네.
1: 그죠? 이거는 분명한
3: 그렇죠.
1: 사실
3: 아니겠습니까?
2: 저는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일단 대중들 앞에서 홀딱 벗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까발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임명직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선출직이 그만큼 권위가 주어져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1: 알겠습니다.
2: 뭐 그런 각오 없이 또 출마하면 안 되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오찬호 작가가 제기하셨던 정치와 도덕의 분리냐 결합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부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9: 네, 테마 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정치인의 도덕성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중국의 3대 성군으로 꼽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당태종 이세민 아닙니까? 이세민은 근데 형제를 죽인 사람입니다. 도덕을 이야기하기도 보면 완전히 극단적 폐륜범이죠. 그죠? 조선시대 태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선의 기틀을 세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역시 형제를 죽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 뭐를 추출할 수 있는 겁니까? 정치와 도덕은 분리되는 것이다. 이걸 추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0: 일단은 그 예전에 그 봉건제 사회에서의 정치와
9: 물론 다르긴 하죠.
10: 민주 사회에서의 정치가 분리돼야 될 거. 그 봉건제 사회에서는 왕자들이 서로 그 집권을 위해서 경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 피 묻은 왕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 따를 거다? 아니에요. 천만에요. 정관의 치라 그래가지고 정관이 이세민의 그 이름인데요. 그때 중국의 어마어마한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당나라의 어떤 기틀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 3대 성군 중에
10: 3대 성군 한무제하고 이세민하고 또 강희제 이 세 명을 중국에서는 3대 성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는데 조선의 3대 성군을 얘기할 때도요 태종과 세조가 꼭 끼어요. 꼭 끼는 건 아니지만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세종이나 정조만 얘기하는데 거기에 세조가 끼는 경우도 있고 태종이 끼는 경우도 있어요. 세조는 아까 지난번 단종을
11: 네,
10: 왕위를 뺏은 네. 사람이고요. 태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방석이 동생을 죽이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정권을 잡기까지는 잡음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심리적으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정치를 해서 성과를 냈던 그런 왕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죠. 봉건사의 특성이라고 저는 봐요.
9: 그러니까 네. 또 하나의 사례가 이건 제가 그 이렇게 이 저 어깨너머로 봤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으나 세종시대에 조말생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네. 뇌물 수수하다가 걸렸는데 그렇게 일을 잘해가지고 탄핵상소가 빗발치고는데 잠깐 유배 번역된 거 다시 불러가고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네. 죽을 때까지 일

0: 시켰대요. 그러니까 퇴직 상소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윤활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일시켜 그걸 벌을 줬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분리 사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더 유명한 사례가 황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시 세종의 등극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정승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그 보좌관을 만들었잖아요.
2: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도덕성에만 기대어서 능력을 정했을 때 국가가 더 안 좋은 길로 간다라는 경험이겠죠. 그러니까 당태종도 지금 기준에서야 과거고 봉건 시대지만 그때 당시는 그 한 몇백 년 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도시적인 어떤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네. 그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진보적인 이제 중국 사회가 번성하던 시절인 거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막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네. 다양한 의견들이 넘쳐나고 그러면 이것이 그냥 착한 사람만이 그것을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될 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더라라는 경험에서 과거의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야 그것도 있지만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들이 계속 나왔을 것이고 마키아벨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중세 도시 문명을 바라보면서 공화국의 도시 국가는 결코 도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화국의 도시 국가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 많이 필요한데 이념적인 것 도덕적인 것만 추구했을 때 그 공화국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엉망진창이 된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분업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뭔가 어떤 전문성을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도덕적인 것에 대한 조금 관대함이 생겼다.
0: 그런데 이 논의에서 한 가지 지금 그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당태종이나 조선의 태종이 형제를 죽이고 정권을 잡았던 아주 부도덕의 소치 거의 끝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군과 뭐 업적을 남긴 임금으로 기록이 된다. 근데 그건 결과론이라는 거죠. 함정이 결과론이라는 거죠. 후대가 평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봉건 시대에 뭐 만약에 성립이 안 되겠죠. 만약에 형제를 죽인 사람을 했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인정을 했느냐. 사실 이거를 따져보는 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네. 평가의 정밀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때 당시에는 백성들이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고요. 호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사회에서 선거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그 공직자가 선출이 되지만 예전에는 왕위를 올라가는 사람은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왕자들 간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 생명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있고 사병을 거느리고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는 그런 문화였어요, 사실은. 왕 입장에서도 왕자들 경쟁시켜요, 의도적으로. 더 능력을 발휘하는. 장자만이 무조건 상속해야 된다가 아니라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종도 그랬던 거고 세종을 선택한 것도 그런 방식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왕자들 중에서 힘이 더 세고 더 나를 이어서 통치를 잘할 수 있을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직 왕의 눈에 들어야 되고 권력 투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게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게 네. 제가 사극에서 본 건데 그게 사료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사극에서 본 거는 그 이성계가 유야도 회군 후에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그러니까 한양으로 천도하기 전이죠. 그때 이제 보면은 이성계가 이제 의형제를 맺은 이지란 하고 같이 이제 밀행을 하는데 요즘 개념이 주막에 가서 탕을 먹는데 이름이 뭐냐? 성계탕이었다. 왜 성계탕이냐? 그 성계탕의 성계가 이성계를 뜻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도륙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을 도륙을 내갖고 권력을 잡은 걸 해가지고 온갖 토막을 내가지고 고기를 넣은 그 탕의 어떤 비유를 했고 성계탕이라고 그때 개성에 백성들이 이름을 불렀다. 이게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은 몰랐을 것이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 오히려 말이 제일 빠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자 정치적 어떤 업적과 성과와 도덕성을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적 업적과 성과가 나오기 전에 부도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는데 잡는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로 보면은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3: 네.
0: 이거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까 마키아벨리 얘기했지만 정치와 도덕을 분리해낸 어떤 분이면 최초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마키아벨리가 또 그 얘기도 했어요. 도덕적으로 보일 필요는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군주론을 보면은 왜 그러냐면

0: 그 리더는 요즘 개념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리더가 진짜로 도덕적이든 아니든과는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도덕적으로 보일 필요는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군주론에도. 그렇게 놓고 온다면 본질적으로 정치와 도덕을 구분했지만 도덕의 필요성 내지 중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성립이 되거든요.
1: 제가 역사 얘기가 나오니까 반가워갖고 좀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구에 그 군주론이 있다면 마키벨리 군주론이 돼서 사실은 중국에는 정관종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진 정관종요가 이제 정관의 치의를 다룬 책이잖아요. 오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태종 이후에 사후에 한 100년 정도 후에 이제 쓰는데 아까 제가 민중들이 모를 것이다라고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왜곡된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정론 직필을 하는 언론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왕과라는 권력자들의 어떤 의도가 섞여 있는 식으로 소문이 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은 그때 시절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어찌됐건 정치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된다. 현실적 권력이기 때문에 현실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게 사실은 하나의 논리이고 그 시대의 어떤 정의처럼 보여지기도 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2: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기준에서 과거의 어떤 흠결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 권력의 도덕적 결함이라는 것이 뭐 쿠데타, 사람을 진짜 죽여버리고 하는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무서워서 말을 못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의 속사정을 이제 간과하고 정치와 도덕은 분리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아주 조금 좀 기만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정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네. 우리가 보통 정치적 결정의 비정함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탐욕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혹은 전쟁에 참여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그 딜레마를 네.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말하지 않았을까?
3: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방송에서 역사 이 전문가분들, 역사학자분들을 모셔서 이제 방송을 많이 했는데 역사학자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단종의 죽음을 슬퍼하죠. 슬퍼하고 직접 찾아가서 강원도까지 가서 막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세조는 나쁜 놈으로 공식 인증이 되어 있잖아요. 국민적으로는. 그런데 역사학자분들은 또 그렇게만 판단하지 않거든요. 왕으로서 남긴 업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역사학자잖아요. 50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대한민국 방송에 나가서 세조가 왕으로서 나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학자인데 왕으로서의 업적만 갖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0: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평가 주체에 따라서 평가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네.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건데 거기서 네. 그럼 추가 질문을 드릴 게 여기서 선거를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선거에서 뽑히고자 출마한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도덕성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 거기로만 범위를 좁히면 네. 선거가 치러지는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도덕성도 달라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덕성이라는 것이 제1의 평가 잣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느냐 1번. 그다음에 도덕성이라는 것도 범주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도덕적 문제는 대단히 중시하지만 어떤 도덕적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과 14범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어요. 대선 과정에서 정과 얘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러면 그때는 도덕적 판단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네. 어떤 선거에서는 그때 시대적 어떤 사건이 불거지면서 연관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면 결격 사유로 그냥 한 방에 가는 네.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개념도 되게 변화무쌍한 개념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2: 뭐 그게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런 결들이 이제 다양하게 확장되어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같으면 이제 환경에 대한 감수성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태 감수성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고 뭐 인권에 관한 감수성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성별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탄도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결이 우리가 좀 더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서 결이 다양해지는 것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건데 그 도덕이 바뀐다기보다 그 도덕적인 이슈를 덮어버리는 이슈가 항상 존재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보면 경제. 경제만 살리면 된다. 네. 이 말 속에 다른 것들이 은폐되어 왔고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어떤 뭐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 나라의 이민자들이 나라를 망친다 이런 담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강한 정책만 펼치면 된다라는 어떤 아젠다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트럼프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네. 가버린 거죠. 그런 지점들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도덕의 어떤 변화보다 아직도 그런 것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이슈가 너무 크다. 네.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3: 저는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만큼이나 강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게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 어떤 일들의 사과를 해왔는지 쭉 생각해보면 이 도덕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의 연예인들 이혼하면 방송에 나와서 울면서 사과드렸어요. 국민들한테.
0: 지금은 방송 소재잖아요.
3: 지금은 오히려 훈장당 것처럼 마치 에피소드 부자가 돼서 나와서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1: 훈장까지는 아니고
3: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흠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의 인생사니까 본인들이 판단 내렸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거 엄청 큰 일이었어요. 막 몇 년씩 쉬고 그랬단 말이죠.
0: 아니 이혼은 쉬고 결혼하면 연애 개성을 접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3: 그 팬들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죠.
1: 네. 이게 이제 정치인의 도덕성, 그다음에 연예인의 도덕성 이 기준들이 서고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는 탈세, 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또 이성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0: 음주운전,
1: 네, 음주운전 이런 건 치명적인 게 되는 거고 공직자들도 정권 때 직전 정권에서 아마 그런 전직 그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요? 아마 공직자 선출의 기준을 해가지고 부동산 문제, 위장전입 문제, 그다음에 그 논문 표절 문제 또 뭐가 있었죠? 하여튼 이런 다섯 가지 내지 일곱 가지를 정해놓고 이 기준에 맞는 것은 이제 결격 사유가 된다. 그리고 이거 기준이 꼭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하나의 도덕적인 잣대가 돼서 그 사람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됐던 그런 경우도 있죠.
0: 바로 그거 말씀 잘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네. 그 공직자 그러니까 저기 등용 기준으로 네네. 5대 결격 사유 뭐 7대 결격 사유 네. 이렇게
1: 5대 7대까지 갔어요.
0: 네. 7대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두 문제는 그걸 정해놓고 본인이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2: 그런데 네. 그런 기준이 뭔가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제 양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딱 성립이 되어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걸 다 찾아내가지고 막 굉장히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제 최근에 한 10년 동안 도덕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젠더 감수성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책도 내고 했어요.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를 비판하면서 내가 얼마나 또 가부장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글을 썼단 말이에요. 내가 고백을 한 성찰의 글이지. 너무 잘 쓴 글이죠. 일종의 거. 근데 지금 그 책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어떤 강연 가보면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찾아와가지고 너 이 봐라 너. 너 말하고 행동이 다르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고백을 했거든요. 저는 아, 내가 내 삶을 관찰을 해보니까 아, 나한테 이런 결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구절만 딱 갖고 와가지고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똑같은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무조건 감춰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버렸어요.
0: 그 말씀 잘하시니까 제가 샛길로 빠져서 비슷한 경험의 기자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얘기해도 되나? 아니, 성매매 그러니까 문제를 막 제기를 하면서 자기 고백부터 시작을 해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네네.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 어떤 글의 진정성과 이런 것들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자기 고백부터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3: 네.
0: 여기서 이제 도덕성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덕성이 그 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각을 해서 고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3: 그렇죠.
0: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 대중들은 그 과정을 추적하지 않거든요.
0: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쳐버리는.
1: 네.
0: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또 감추고 이렇게 가는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건 거. 딱 어이 당사자가 여기 계셨구나.
2: 그래서

0: 이런 게 뭔가 그러니까 뭐 과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네. 이제 지금도 선거 과정에서 누가 가기를 하면 아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 하면 이런 실수를 좀 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네가 들쳤느냐 네는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논쟁이 되니까 아 무조건 감춰야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럼 사회가 유권자를 기만하는 이제 문화가 네. 이어지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거기서 네. 나오는 게 이제 어떤 도덕성이 너무 경직화 되어버리는 이게 문제인데 또 정반대로는 이것도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의 도덕성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은 행위의 어떤 도덕 범죄에 네. 들어가는 건데 저쪽 진영 있는 정치인의 그 똑같은 도덕적 문제는 엄청나게 때려버리는 사실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지금 시대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0: 또 뭐 그런 측면에서 진보가 좀 불리하죠. 네. 그러니까 진보가 원래 진보가 그렇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세상이 짜증나서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좀 뭔가 이렇게 평등하게 살고 싶은데 이 사회가 자꾸 사람을 구별 짓고 막 나를 되게 물질적인 탐욕에 물들게 해요.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짜증 나가지고 막 투쟁을 하는 거죠. 근데 나의 삶을 쭉 관찰을 해보면, 이게 언행 불일치하는 지점들이 있겠죠. 저도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내 이제 사회 비판적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 평가에 아니 그래놓고 매일 뭐 스타벅스 커피 사와서 마시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1: 요즘,
0: 거예요.
1: 요즘 같은 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2: 아니 저는 이 주제를 받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제일 먼저 저는 떠올렸던 게 뭐냐면 정치인 그 본인보다는 그 주변 인사 또는 가족들. 이게 굉장히 크게 또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보면 뭐 측근 비리라든가 기타 뭐 친인척 문제 뭐 전두환 하면 유명 전기환, 정경환 뭐 장영자, 이순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 이후로도 보면은 뭐 박근혜 하면 뭐 최순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명박 하면 뭐 이상득 또 뭐 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노건평 형 문제 뭐 이런 등등 계속 그 주변인들로 인해서 그 정치 당의 정치인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
1: 네 맞아요. 네,
2: 친척 그다음에 측근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그 비서관들 뭐 몇 푼 안 되는 거 돈 받은 거 그 끊임없이 연일 터지면서 사실은 그 어떤 국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위험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 그 본인만의 도덕성이 아니라 측근 관리, 친척 관리까지 포함해서 구설이 되지 않는 그래서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앞에 선 자로서의 당당함과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1: 그러니까 저는 네, 가끔가다 네. 이제 그 자식의 그러니까 일탈 행위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낙마를 하거나 정치적 그러니까 그 아주 곤욕을 그 치르는 정치인을 보면서 종종 그 생각을 해요. 아, 저 정치인한테 저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일까? 왜냐하면 가슴에 손을 놓고 돌아서 한 아버지 엄마로서 내가 그러면 자식을 지금 24시간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걸 전제해야만이 저 지금 비난이 성립이 되는 건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0: 그래서 이 네. 사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이렇게 합의가 없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내로남불도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진보적인 어떤 사람이 막 교육 불평등을 막 따지고 특목고를 비판을 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특목고에 네. 서울대를 간 거야. 그걸 막 이제 비판을 하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교육 불평등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나는 몰라. 나는 최고 명문 코스로 갈 거야. 특목고 갈 거고 서울대 갈 거야.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생활이거든요. 이게 정말. 바깥에서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가족의 내밀하고 은밀한 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아버지가 이런 가치관을 가졌으니까 아이도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에서는 아무도 저처럼 생각 안 하더라고요.
1: 참 역시 오늘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칼로 무 자르듯이 네. 딱 떨어지는 사안이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로 이 건이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냐. 네. 사안별로 판단을 할 사안이지 일률적으로 뭔가 맞아요. 원칙을 정해서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들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를 뜻합니다라고 제가 단서를 달았던 이유가 뭐냐면 선출직 공직자라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사람인데 선택 항목에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도덕성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0: 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이야기는 정치인을 향한 이야기기보다는 선택하는 주체로서 유권자, 국민들이 그러면 어떤 도덕성 지수를 가지고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 결국 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시대상도 있을 거고 개개인마다 어떤 가치관의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7: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9: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리 동네 내일 누가 만들까요?
3: 바로 여러분의 한 표가 만듭니다.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3: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투표용지 7장 모두 신중한 기표 부탁드립니다.
3: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이 같더라도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주세요.
2: 미래를 위한 선택.
3: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5: 권용주.
4: 강다솜의
5: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6: 네,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0: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 개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현지 시간 23일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기자단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비밀병화국 관계자는 백악관 단지 외곽의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에비뉴 북서쪽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기자는 총소리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방향에서 들려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이후 백악관 브리핑실을 봉쇄하고 기자들에게 대피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이란과의 종전협상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논의되고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고 확정만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란과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의 정상과도 평화 양해 각서를 논의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했는데 매우 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종전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자 이란 반관영 매체는 이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최근 교환된 문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관리하에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불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난 24시간 동안 상선 2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유조선 한 척이 지난 20일 해협을 통과하면서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25척, 선원은 기존 125명에서 116명으로 줄었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쯤 경기 하남 망월동 3층짜리 다가구 주택 3

0: 3층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명이 자력 대피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8도, 대구 26도, 부산 24도 등 21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4: 권영주
5: 강다솜의
4: 차카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4: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요.
5: 네. 모든 스쿨존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통행량에 따라 또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한해서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4: 애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도 시속 30km로 통행하고 또 위반했을 때는 꽤 많은 범칙금 내야 되니까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해요.
5: 네, 그런데 많진 않아도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 있었잖아요.
4: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5: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이들의 안전도 지키고 운전자들의 이유 있는 고충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모였으니까 마련될 것 같습니다.
5: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도 맞아요. 궁금합니다. 네. 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에 대한 의견 보내주세요. 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이 곧 운전자들의 의견이고 그게 또 학부모들의 의견일 테니까요.
4: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날까지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0: 이거 운전하시면서 고개 좀 흔드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들었습니다.
1: 저 올데카는 오늘 자동차 역사를 바꾼 10대의 사건 중에서 슬론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0: 차카차카 상황실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보복운전 사례에 대해 살펴봅니다.
1: 오토타임스 김성환 기자의 시승기 함께 할 텐데 오늘 곧 출시를 앞둔 전기 SUV를 타보겠습니다.
0: 차카차카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상담, 교통사고 법률 상담, 정비 관련 궁금증 다 환영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내 차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케팍시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3: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0: 스노비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영주
1: 강다솜의
2: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1: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역사를 바꾼 10대 사건 중에서도 이 슬론주의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고요?
2: 아, 슬론주의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냥 미국 GM의 최고 경영자였던 알프레드 슬론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포드가 대량 생산으로 역사를 바꿨다면 슬론이 이런 얘기했어요. 헤이 포드, 많이 만들면 뭐하니? 팔아서 돈이 남아야지.
1: 오.
2: 그래서 수익 중심의 구조로 바꾼 사람이 슬론이에요.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포드는 모델 T를 만들어서 대중화를 이끌었는데 획일화된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급이 이루어지니까 판매가 뚝뚝 떨어집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GM이 봐라, 제품이 획일적이면 당연히 떨어진다. 사람들한테는 신차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이른바 택가를 시도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름표를 바꿔요.
1: 네.
2: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자동차 만드는 게 아니라 GM 산하에 누가 한 대를 개발하잖아요.
1: 네.
2: 그러면 모양만 살짝 바꾸고 이름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전혀 새로운 차처럼 마케팅을 해요. 그런데 이게 먹혀요.
1: 먹혀요?
2: 네. 사람들은 저거 형제차가 아니라 이거 완전 새 차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1: 그래요?
2: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새 차라는 인식을 주려고 봤더니 가장 중요했던 게 모양이에요.
1: 모양.
2: 그래서 디자인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GM이 디자인팀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영입된 사람이 그 유명한 할리 얼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이제 할리 얼은 누구냐? 원래 자동차 개조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1: 네.
2: 아버지가 자동차 개조하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마치고 바로 그냥 공장 들어가서 할리우드 영화배우용 특수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차가 이제 피어스 에르보라고 그때 3대 럭셔리카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 회사가 캐딜락 딜러한테 인수가 되고 그 딜러가 인수해서 점토를 가지고 실물을 사용하는 모양을 보고 어느 날 지나가다가 캐딜락 사업부 총괄이 야, 너 이거 그 캐딜락 형제 브랜드인 라살이 있는데 이 네. 라살의 1927년형을 한번 네가 디자인해 볼래? 라고 의뢰를 합니다.
1: 오.
2: 이게 또 대박을 쳐. 모양만 살짝 바꿨는데.
1: 이야, 신기해요. 네,
2: 그래가지고 너 아예 그냥 우리 회사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초대 디자인 책임자의 발탁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자동차 디자인은 뭐였냐면 기능화하고 비용만을 고려해서 엔지니어가 그냥 설계를 하고 차체는 그렇게 크게 모양 신경 안 썼어요. 대충 만들어도 팔린다.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론하고 할리얼이 둘이 딱 손잡으면서 이른바 모양만 바꾸면 돈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동차에 도입을 했었고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자동차 회사가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해요.
1: 여기서 시작된 거였군요.
2: 그렇죠. 경쟁 구도가 디자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던 거죠. 그렇게 보면 역사를 한번 바꾼 인물로 선정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지금 세계 자동차 10대 사건 중에 그 슬론주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차카차카도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문화 바꿔가고 있잖아요.
1: 그럼요.
2: 그러면 이제 한국 내에서 역사를 바꾼 자동차 50대 사건 중에 하나 차카차카의 등장.
1: 되지 않을까요?
2: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용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를 알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실 민자영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안전 소식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짚어볼 교통안전 어떤 주제인가요?
1: 네, 본격적으로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분께 질문. 나는 온화한 운전자다 아니면 운전대만 잡으면 좀 욱한다. 어떤 쪽이세요?
2: 온화한데 네. 욱합니다. 온화해요.
1: 분명히 시작은 온화했는데
2: 참는 거죠. 저걸 확 그냥 하다가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0: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온화하라고 노력하는 운전자.
1: 맞아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운전대 딱 잡기 전에는 나 되게 온화할 거야 하는데 의외로 제 입이

0: 거친 걸 운전을 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1: 육두 문자를 막 날리시나요?
2: 혼자서.
0: 혼자서 누구에게 들리지 않게.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그럴 법합니다. 하지만 이 화가 심해져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야겠다라고 행동을 하는 순간 이건 뭐다? 이 보복 운전이고 명백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보복 운전입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길 걷다가 누군가 부딪혔다고 뭐 흉기로 위협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0: 그쵸.
1: 뭐 서로 미안하답니다라고 얘기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상하게 도로 위에서는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돌변해요.
0: 맞아요.
1: 순간. 네.
0: 진짜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했던 사고 사례도 그랬습니다.
2: 네.
0: 이 7월 6일 만삭의 임산부가 타고 있던 차량 한 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임신한 아내를 태웠으니까 조심 운전을 했겠죠.
1: 당연히 그러겠죠.
0: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던 한 차량이 상향등을 마구 깜빡이더니 경적을 연속으로 울리면서 빠르게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2: 아이고.
0: 그리고 바로 옆 차선으로 이동을 해서 거의 차량과 붙을랑 말락한 거리로 나란히 달리며 피해 차량을 위협하다가요. 돌연 방향을 틀면서 이 본인의 차량 측면으로 피해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1: 어이구야.
0: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갑자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요.
1: 네.
0: 그리고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니 깜빡이만 켜면 다야? 라면서 달려들었고요. 욕을 하면서 배로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사과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해요.
2: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0: 이 피해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방향 지시등도 켜고 들어갔는데
1: 네.
0: 왜 내 앞에 끼어드냐라는 것에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임산부와 운전자 외에 3살과 4살 된 두 자녀까지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한 가정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동승자 임산부의 경우에는 사고 후에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한 등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그러니까 물론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그 임산부하고 아이들을 태웠다는 걸 알게 되면 보통은 참잖아요.
0: 참죠.
1: 양해를 해주고.
0: 네.
1: 너무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근데 이것도 너무한데
1: 네.
0: 더 기가 막히는 보복운전 사례도 있습니다.
2: 이것보다 더요?
1: 네. 더 있어요?
0: 네. 있어요.
1: 화가 날라 그러네.
0: 요거는 올해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1: 네.
0: 이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어서 정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시내버스가 계속 경적을 울리는 겁니다.
2: 가라고요?
0: 그렇죠. 사실 버스는 이 차체가 높으니까 보행자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우회전을 하다가 앞차가 멈췄다면 아 보행자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보통 그게 상식이죠.
0: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회전 때문에 멈춰있던 승용차 운전자도 좀 화가 나서 아니 보행자가 있는데 왜 계속 빵빵거리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출발을 했어요.
2: 네.
0: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버스가 승용차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2: 어머.
0: 그리고는 버스로 승용차를 가로막고 그 자리에서 정차를 해버렸고요. 이후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서 보니까 이 버스기사가 승용차의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2: 아니 버스에 승객들 없었어요?
0: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어요. 이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버스기사는 승용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야 급하게 이 버스를 몰고 도망쳤는데 이 과정에서 신호 위반까지 했고요. 결국 보복 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지자체 등에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당당하면 버티면 되겠죠.
0: 그쵸?
1: 그런데 신고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비겁해요. 그러니까 이 버스기사는 보복 운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큰 사고를 냈겠네요.
0: 네. 정말 이 버스라는 차량 자체가 흉기가 되는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차량으로 위협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정말 차에서 내려서 진짜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더라고요. 지난 2024년 5월에 발생한 일입니다.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여성 운전자 뒤에 갑자기 뒤차가 상향등을 번쩍이면서 위협을 하고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피해 차량의 앞쪽으로 바짝 끼어들어왔고요.
2: 밤이면 더 위험할 텐데요.
0: 진짜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한복판이잖아요.
2: 네.
0: 시속 15km 미만의 저속으로 속도를 갑자기 확 줄이면서 진로를 방해합니다.
1: 뒤에서 고속으로 오던 차가 그대로 추돌하면 안 되는데.
0: 진짜 큰일 날 뻔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피해 차량이 아, 좀 이상한 사람이다 싶어서 차선을 바꿔서 내가 피해가자라고 했는데 그 옆을 또 따라오더니 2차선으로 주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0: 갑자기 차를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성도 깜짝 놀라서 차를 멈춰 세웠더니 갑자기 내려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폭언을 퍼붓기 시작하고요. 지금 나는 엄마가 죽었는데 나보다 급하냐? 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1: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게?
0: 이게 이제 왜 내 앞을 막, 왜 빨리 가지 않냐? 우리 엄마가 죽어서 그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1: 나 지금 급한데 너 왜 빨리 안 가냐? 이 얘기예요?
0: 그쵸 그쵸. 근데 그리고 또 이 주먹으로 여성의 뺨까지 때리면서 협박까지 해서 정말 이게 위험천만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갓길로 옮겨서 얘기합시다 해서 이제 갓길로 옮겼더니 갑자기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골프채를 들고 나타나서 이 피해 차량의 라이트와 보닛을 내려쳤고요. 경찰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당시 피해 여성은 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다고 하네요.
1: 아니 급하신 분이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0: 그렇죠.
1: 굳이 여기서 시간을 허비를 하셨나요?
0: 아, 그렇죠. 이게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2: 거짓말이겠죠.
1: 그리고 골프채 휘두른 거 이거 저렴한 걸 거예요. 비싸면 절대 휘두르지
0: 맞아요.
1: 않습니다.
0: 이게 심지어 경찰서를 향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네가 양보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서 사건을 이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참 뻔뻔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1: 너무하네.
0: 하고요. 정말 골프채가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골프채가 치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골프채로 바꿔가면서 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했 참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2: 와, 근데 그 여성분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밤 늦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 아니 이게
2: 경찰이 올 때까지
1: 본인,
2: 계속 휘두른 거잖아요. 그
1: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 그럼요.
1: 엄청 무섭죠.
2: 저는 거기에 계속 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차가 파손되는 정도의 보복 운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고 사례는 이 경우를 좀 넘어서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또 빼앗은 경우가 있어요. 이 시속 100km를 넘게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앞선 사례처럼 갑자기 차가 멈춰선다면
1: 엄청 위험해요.
0: 그렇죠. 네. 심지어 금요일 오후라서 교통량이 많은 상태라면 더더욱 위험하겠죠.
2: 그렇죠.
0: 지난 2023년 3월 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북천안 나들목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A씨,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이 화물차를 앞질러 추월하더니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급정차를 하고 맙니다. 그 시간은 딱 17초.
1: 그러니까 이것도 내 앞에 끼어들었다 이유 딱 하나네요.
0: 그렇죠. 그게 기분이 나빴다 하나입니다. 다행히 이 17초 사이에 뒤로 따라오던 세 대의 화물차들은 비상등을 켜고 간신히 멈춰 섰어요. 하지만 맨 뒤에서 달려오던 소형 화물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이 소형 화물차 운전자분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 역시 전치 2주가량의 부상을 입는 등 그야말로 그때 당시 고속도로가 마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를 유발했던 보복운전 가해자,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라는 핑계로 현장을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1: 아, 정말 미친 엑스예요.
2: 이거 처벌 받아야죠.
0: 받아야죠. 네. 이 법원은 고속도로 급정차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들이받은 것은 아니지만 보복 운전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일반 교통 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을 했어요. 이 보복 운전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단순한 운전 습관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1: 예, 예.
0: 법률적으로도요. 특수범죄로 취급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폭행 또 사고가 아니더라도 경적을 길게 울리거나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는 것 또한 상대방이 만약에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보복 운전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뭐 누군가 끼어들면 얼마나 바쁘면 끼어들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보복운전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0: 절대로 맞대응을 하시면 안
1: 그러니까.
0: 됩니다. 같이 뭐 브레이크를 밟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되고요. 차 문을 잠근 채로 블랙박스 요즘 다 있죠. 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이나 112로 신고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도로 위에 큰
1: 그쵸?
0: 무기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 속으로 참 거치게 사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넘어가세요.
2: 그럼요. 절대 만나지 마시고 차 안에서 차 문을 잠근 채로 창문도 내리시면
1: 그러니까.
2: 안 됩니다. 바로 그냥 신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차카차카 상황실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신도시와 목포 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4-8002.
3: 왈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귀로만 들어도 마치 내가 타본 듯한 생생한 시승기 전해드립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8: 정말 생생한 시승기 귀로 들어도 네. 마치 내가 타본 듯한 기대하겠습니다.
7: 아, 오늘 가장 생생합니다.
8: 아 네. 그래요? 오늘 저기 소개할 차는 뭔가요?
7: 네, 제가 정말 멀리 스페인까지 날아가서 직접 타고 온 아마 가장 따끈따끈한 신차 시승기가 될 것 같은데요.
8: 날아갔다고요?
7: 네.
8: 실려간 게 아니고?
7: 아 실려도 갔죠. 네. 기절해서 왔습니다.
8: 네. 실려간 거지.
7: 네, 바로 이 V사의 중형 전기 SUV EX6땡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갖고 있는 볼륨 세그먼트답게 이 전기차의 장점과 브랜드 신기술을 많이 넣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이 스페인 도로를 운전하면서 낱낱이 뜯어봤거든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 오,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외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7: 네, 일단 외관은 무척 심플하고 깔끔하다라는 결론부터 먼저 내리고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니처인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는 T자 형태의 그렇죠. 주간주행 등이 굉장히 두툼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는 세로 형태로 방향을 좀 바꿔놓았고 그래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답게 그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막혀 있었고 최대한 깔끔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상고도 높고 또 넓은 차체 덕분에 SUV다운 듬직함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옆모습이 굉장히 독특한 비율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길이랑 이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 휠베이스가 상당히 긴 차체를 갖고 있지만 높이는 상대적으로 또 조금 낮고 그리고 반대로 넓이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오. 그래서 SUV이기도 하지만 약간 외관의 감성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이 V사가 외관 맛집이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포인트 찝자라면 바로 문 손잡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도어 철판 쪽에 흔히 있는 위치가 아니라 이 유리창 라인 끝단에 아주 교묘하게 감춰 놓았어요. 네. 그리고 전자식으로 살짝만 누르면 딸깍하고 열립니다. 이 전기차의 약간 미래의 지향적인 이미지 경험을 아주 잘 전달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처음 타는 사람은 이거 못 찾을 수도 있겠는데요?
7: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 같기도 했어.
8: 문이 어디 있어 이거? 네. 뭐 이럴 수 있겠어요.
6: 그럴 것 같아요.
7: 전부 다 매끈하네 막 이렇게. 네.
8: 이 회사가 보통 보면 이제 차명을 정할 때 세단은 S,
7: 네.
8: 그다음에 이제 SUV는 XC,
7: 네.
8: 그다음에 전기차는 EX 하고 뒤에 X를 붙이는군요.
7: X는 SUV. 네.
8: 그러면 이제 약간 중형의 컨셉이 느낌이 오잖아요.
7: 네, 맞습니다.
8: 그럼 이제 실내는 어떻게 중형만큼 넓습니까?
7: 실내 차분하고 심플하게 구성했는데
8: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7: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광활해 보인다.
8: 그러니까 이 표현을 네. 심플이라고 한 거는 뭐가 있어 보이려고 한 거고
7: 네.
8: 다른 말로 하면
6: 뭐가 없다.
8: 뭐 없어.
7: 버튼이 많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네. 그래서 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통로 이 센터

0: 터널이었는데요. 네. 그 어떠한 물리 버튼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네. 최대한 평평하게 설계를 해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그리고 필요한 수납은 전부 다 슬라이딩 형태의 커버라든지 이 깊은 여닫이 방식의 콘솔 박스를 활용해서 공간 활용성을 굉장히 극대화했습니다.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1: 이런 물리적인 버튼을 다 없앴다는 건 네. 그 물리적인 버튼 대신 이제 모니터 안에다 다 집어넣었다는
0: 그렇죠.
1: 얘기잖아요.
0: 그렇죠. 네. 모니터, 이 디지털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네. 일단 사이즈가 15인치가 넘어가고요.
2: 크다. 네. 엄청 큰데요?
0: 원래 이 V사의 전기차들은 전부 다 이 세로 형태의 모니터였는데 네. 이 EX600은 가로 형태의
1: 이걸 가로 바꿨어요?
0: 커브드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1: 그래요? 우와. 약간 굴곡지게?
0: 네. 오, 신기하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반응 속도랑 연결성이 매우 뛰어났는데 이 안쪽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칩이 가장 최신의 것들 전부 다 탑재를 해놓았다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1: 대단하셨습니다.
2: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실루엣을 포함해서 좀 좋았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나눠보시겠어요?
0: 네, 일단 가장 좋았던 부분은 감성 품질입니다.
1: 감성 품질이요?
2: 감성
1: 네. 아무것도 없는데?
0: 아, 이 귀로 듣는 청각, 그다음에 촉각,
1: 오디오 감성. 네.
0: 그렇죠. 파워 땡, 윌킨 땡이요. 굉장히 유명한 스피커 브랜드인데 무려 28개의 스피커를 넣었고
1: 스피커가?
0: 이 머리 받침대, 헤드레스트에도 네.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와.
0: 여기에 이 극장에서 사용하는 돌땡 애트모스 서라운드 시스템도 넣어서 진짜 마치 이 비행기가 끝에서 끝까지 내 머리 위를 한 바퀴 도는 듯한 극장 같은 몰입감 있는 사운드 청취를 가능하게 했다.
1: 확실히 엔진 소리가 안 나니까 그렇죠. 전기차 제조사들이 이쪽 사운드에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0: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감성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네. 아쉬운 부분도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2: 어디요?
0: 바로 이 도어를 열고 실내에 탄 다음에 다시 우리 문 손잡이를 이용해서 문을 닫잖아요.
1: 네. 예, 예.
0: 이 문 손잡이의 위치가 좀 불편했습니다.
1: 위치가 불편하다라는 네. 건 어떤 불편이죠?
0: 보통은 우리 문 손잡이가 이 윈도우 스위치 옆쪽에 있거나 예. 아니면 무언가 잡아당길 수 있게끔 네.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네. 너무 디자인에만 신경 쓴 나머지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2: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그럼 어떻게 해?
0: 디자인적으로 이 유리창 네. 위쪽에 살짝 표현이 되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이쪽 네. 부분을 잡고 당겨라. 근데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이 내 몸을 거의 차 절반 이상으로
1: 바깥으로 나가야
0: 나가서 네, 문을 닫아야 되는.
1: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도어를 열고 들어갈 때 앉으면서 문을 잡고 들어가라는 얘기네요.
0: 그렇죠. 네.
1: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0: 이미 다 앉은 상태에서
1: 네. 그다음에 도어를 닫잖아요.
0: 네.
1: 자동 기능은 없어요?
0: 아, 자동 기능은 없습니다.
1: 이럴 거면 자동을 넣어주지.
0: 근데 그렇죠. 이 부분이 글로벌 기자들 사이에서도 아, 조금은 불편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저만의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
1: 제가 볼 때는 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은 불편할 거예요. 팔이 짧아서. 그러나 서양 애들은 커서 여유 있을지도 몰라.
0: 아, 롱팔이죠.
2: 네. 스웨덴 사람이 만들어서 이런 걸까요?
1: 아, 스웨덴 쪽이 좀 크죠.
2: 그럼요. 키가 네. 크거든요.
1: 그러니까.
0: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멋있었는데 편의성 측면에서는 정말 의외의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웠다.
2: 네. 그러네요.
0: 볼 수 있습니다.
1: 2열하고 트렁크는 어땠어요?
0: 괜찮았습니다. 2열 공간이 확실히 이 긴 휠베이스의 장점을 제대로 살렸고요. 무릎 공간이 상당히 넓었고 중앙에 턱도 없어서 성인 3명이 가운데 사람도 충분히 여유롭게 앉아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용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열선, 컵홀더 필요한 요소도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트렁크가 꽤나 인상적이었는데 네. 3분할 구조로 만들어서 트렁크 바닥면을 굉장히 깊게 뚫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긴 병이라든지 와인을 뭐 넣거나 할 때도 충분히 세로로 흔들리지 않게 넣을 수 있고 앞쪽에 이 보닛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위치해져 있었습니다.
1: 요즘 앞을 요즘은 이렇게 부르더군요. 프렁크.
0: 네.
1: 프렁트 트렁크. 그래서 네. 프렁크.
0: 이 프렁크 공간도 58리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적재성은 전혀 불만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여행 갈 때 러기지 룸으로는 뭐 부족한 게 없겠군요.
2: 그러네요. 네. 자, 캐리 앤 론의 아이 오 유 한 곡 듣고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캐리 앤 런의 I O U였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와 함께 시승하고와 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 스페인 도로를 운전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이제 차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됐으니까 주행 성능 궁금합니다.
1: 네, 이 EX6땡 크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2: 예.
1: 그게 후륜구동 싱글모터 방식의 P6 트림이 있고요. 듀얼모터 4륜구동 방식의 P10, P1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P6가 한 370마력, 그다음에 P10과 P12는 각각 500마력, 600마력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죠.
2: 제가 이렇게 그 숫자를 보니까
1: 네.
2: 6과 10과 12를 썼잖아요.
1: 네.
2: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1: 네.
2: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내연기관 기통수를 갖다 쓴 게 아닌가 싶어요.
1: 아. 그러니까
2: 6기통, 10기통, 12기통의 마력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느낌을 쓰지 않았을까.
1: 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2: 설득력 있죠?
1: 네.
2: 오. 오, 그래.
1: 자 나중에 한번
2: 물어보세요.
1: 물어보겠습니다.
0: 오, 한번 네. 확인해 보세요.
2: 아, 그럼
0: 궁금하다. 네.
1: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가면 글로벌 시승 행사에서는 P6와 P10 트림을 번갈아 제가 운전을 해봤는데
2: 네.
1: 일단 P6 가장 기본형이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가속을 전개하거나 급하게 페달을 밟아도 차가 자극 없이 그냥 매끄럽게 좀 천천히 속도를 올리는 느낌.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반응은 좀 덜했고
2: 예.
1: 최대한 담백한 감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말은 곧 누구나 부담 없이 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대중성을 고려한 기본형 전기 SUV다운 세팅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2: 전기차 등장 초창기 때 워낙 파워가 좋아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꽤 많았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 부드럽게 설계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P10은 달랐겠네요.
1: 아, 그렇죠. 이 500마력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반 가속 감각이 P6와는 좀 비슷해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중속 영역 한 시속 80km 그 이상으로 네. 딱 들어가는 순간 확실히 500마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튀어나갔고요.
2: 네.
1: 전기 에너지의 힘을 과감하게 다 쏟아붓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속을 쭉쭉 이어나가다 보면 운전자가 생각한 속도보다는 이 계기판 속도가 훨씬 높게 찍혀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V사는 조금 더 이 패밀리카에 좀 지향하다는 네. 성격이 강

0: 했었는데 오 500마력급의 퍼포먼스의 이 SUV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1: 당연히 뭐 퍼포먼스 느낄 때마다 주행거리 짧아지는구나. 전기차니까. 네. 그런 생각도 같이 들겠죠?
0: 아, 일장일단이 네. 있죠. 네.
2: 그러면은 차이가 굉장히 달랐는데 신차답게 새로운 기술 들어가 있나요?
0: 네. 바로 이 브랜드의 핵심은 이 안전의 대명사라는 이름을 항상 갖고 있는데 네. 역시나 안전기술에서 신기술을 넣었습니다. 안전벨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안전벨트를 딱 체결을 한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벨트가 확 조여지면서 이제 탑승자를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이 탑승자 에 앉았을 때 체형이나 아니면 이 사고의 강도라든지 충돌 방향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안전벨트가 끌어당기는 이 장력이라고 하죠. 네. 하중을 다르게 조절을 합니다.
1: 다르게.
0: 그래서 성인이 앉거나 아니면 어린이가 앉거나 조금 왜소한 여성분이 앉거나 이런 상황들을 다 미리 감지를 해서 사고가 딱 났다 했을 때 안전벨트 강도를 서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비뼈라든지 상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신기술을 넣었습니다. 좀 신기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아쉽다 하는 거 있을까요?
0: 아, 바로 소리였습니다.
2: 소리요?
0: 네.
1: 아니, 그렇게 사운드가 좋다면서요.
0: 그렇죠.
1: 스피커 28개.
0: 스피커 소리는 좋았는데 이 스피커 소리를 제외한 그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2: 아, 너무 조용하군요.
0: 네. 다르게 말씀드리면 정숙성이 좋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풍절은 굉장히 철저하게 잘 잡았는데 그리고 모터를 힘차게 돌릴 때 들릴 수 있는 저주파 소음도 잘 잡았는데 네. 뭐 스포츠 모드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뭐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소리라든지 정말 어떤 것도 들을 수 없으니까 조금 이 음악을 안 듣고 있는 상황이면 너무 조용해서 잠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1: 아,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거군요. 얘기하잖아요. 사운드를 디자인한다고. 그러니까 소리를 디자인한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다 없애버렸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소리야, 너는 일절 나오지 마! 뭐 이런 거예요?
0: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심심하기도 하고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밋밋하기도 하고.
2: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딱이네요. 저는 그 어떤 소리도 싫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저도 잔소리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로 혼자 운전해요. 옆에 누가 계시면 자꾸 옆에서 소리를 내셔가지고.
0: 그러면 이건 단점이 되지 않겠군요.
2: 자, 그럼 총평 가볼까요?
0: 네. EX6땡 노래 총평 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베이베.
2: 베이베.
0: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네, 바로 고속도로 로망스 김장훈 씨가 부르기도 했고 또 윤종신 씨가 부른 노래도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 가사가 이 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목적지로 떠나는 굉장히 여유로운 템포의 음악이거든요. 이 차의 성격과 잘 맞아서 골라봤습니다. 진짜 패밀리 전기 SUV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차였고 특히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든지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좀 평범한 그리고 대중적인 P6 트림 아니면 빨리 달리기 위한 P10 트림 여러 가지 선택지도 마련해 놓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내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기 SUV를 찾는다면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 두 분은 여전히 그 베이비 그러면 좋아하시잖아요.
2: 네.
1: 저는 이제 집에서 베이비 그러면 퍽 날아와요.
0: 왜 그래? 막 이러면서.
2: 에이, 한번 불러봐주세요.
0: 가서 산이나 타.
2: 뭐. 좋아하실 거예요.
1: 아니,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있어요.
0: 네.
1: 궁금한 건 이거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와요? 가격은 얼마고?
0: 네, 일단 국내 출시는 확정을 했는데 시기는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충 이제 가늠해 봤을 때 빠르면 올해 하반기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1: 올해 하반기.
0: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가격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한국 출시 가격. 근데 이제 비슷한 체급의 이제 독일 비사의 전기 SUV가 국내 시장에 올 이제 1분기에 출시를 했거든요.
1: 예.
0: 이제 그 친구와 비교해 봤을 때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앞에 숫자 7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우리 김스트라다무스.
0: 아, 그렇죠. 네.
1: 앞 숫자 7.
0: 네.
2: 아, 뭐 6이면 더 좋았을 텐데.
1: 7에서 그 뒤 숫자는 초반으로 기대해봅니다.
0: 희망해봅니다.
1: 후반으로 가지 말고. 네.
2: 6 후반도 더 좋은데.
0: 사람 욕심이 끝도 없죠.
1: 끝도 없죠.
2: 자, 김성환 기자와 함께 V사의 EX6땡 타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시승기 들고 오실지 기대해볼게요.
0: 네, 감사합니다.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0: 달라집니다. 더 뉴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1: 1544-8777.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4: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3: 잠시 후 9시 5분
4: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0: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1: 저희 5월 주제 올바른 카시트 사용이에요.
0: 요즘은 출산 육아용품 리스트 작성할 때 카시트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더라고요.
1: 요즘 부모들은 이제 자동차 내에서 내 아이 지키는 방법 중에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카시트라는 걸 많이들 아시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거는요. 카시트를 사용은 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 이게 애들 연령에 따라 단계가 있죠.
0: 그렇습니다. 목을 가누기 힘든 신생아의 경우 뒤를 보는 형태의 카시트가 좋고요. 이후에도 연령에 맞는 유아용, 아동용 단계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 안전띠 잘 매는 건 기본이죠?
0: 그럼요. 손가락 두 개 정도의 공간만 남겨놓고 단단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운다고 한 번, 두 번 카시트에서 빼주면
1: 맞아.
0: 아이가 결국 카시트에 앉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몇 번 울리더라도 부모님들께서 마음 굳게 먹고 카시트에 적응해라 하고 견디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1: 독해져야 돼요, 이럴 그렇죠. 때는. 아이를 키우는 세상 모든 부모님들을 저희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참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강다솜 아나운서 아니겠어요?
0: 네.
1: 잠시 자리 비우죠?
0: 네. 제가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우는데요.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우리 부모 중에 또 한 사람인 정다희 아나운서가 차카차카의 운전석 맡아줄 겁니다. 정다희 아나운서의 차카차카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끝곡 김장훈과 조피디가 함께한 고속도로 로망스.

0: 부탁드립니다.
1: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0: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김장훈 representing.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악관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고 있었고 비밀 경호국과 연방수사국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총격범이 백악관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고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대응사격을 하고 총격범을 제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용의자는 백악관 인근 검문소로 접근했고 경찰관들에게 총을 발사했다며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행인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고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이란과의 종전협상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논의 중이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고 확정만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란과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의 정상과도 평화 양해 각서를 논의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했는데 매우 잘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종전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자 이란 반관영 매체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강경 성향 파르스 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교환한 문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관리 하에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불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증평군의 공장에서 같은 통근 버스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 경위,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중국 산시성 석탄광산에서 가스폭발로 9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지하에선 247명이 작업 중이었고 유독가스로 인한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선 2023년 내몽골 노천 탄광 사고로 53명이 숨졌고 2021년 신장 탄광 붕괴로 21명이 매몰되는 등 탄광 가스폭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8도, 대구 26도, 부산 24도 등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이회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생활정보